0: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어느 날 저녁밥을 먹은 뒤 아보와 아주머니는 소진의 방으로 올라갔다. 소진 아버지와 소강은 중간 교대 근무를 나갔기 때문에 방 안에는 소진만 있었다. 시포실은 남북으로 길고 좁은 구조였으며 두 칸으로 나뉘어 있었다. 뒤쪽 칸에는 소진과 소강의 2층 침대가 있었고 앞쪽 칸에는 큰 침대 하나만 놓여 있었으며 가구는 간단했다. 아주머니는 앞쪽 방으로 가서 벽에 걸린 액자를 한눈에 보았다. 사진 속 여성은 짧은 머리를 하고 옷깃이 긴 옷을 입었으며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었다. 얼굴형은 갸름하고 표정은 매력적이었으며 눈썹 사이에 가는 주름이 있고 부드러운 미소가 느껴졌다. 아보도 전에 들었던 미인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분명 예쁜 얼굴이라고 생각했다. 소진은 자신의 엄마가 예쁘냐고 물었고 두 사람은 모두 예쁘다고 답했다. 아주머니는 특히 눈이 정말 예쁘다고 칭찬했다. 소진은 기분이 좋아 웃었다. 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소진 아버지 사진은 어디 있냐고 물었고 소진은 아빠는 멋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아주머니는 큰 침대의 이불을 만지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날이 춥지 않은데 벌써 8끈 솜 이불을 쓰고 있고 커튼도 달려있지 않아 소홀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아래층에서 작은 이모가 아보를 부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아보는 내려갔다. 그날 밤 아보는 여자들끼리 집안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집안일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을 정도로 깊고 다양했으며 아보는 한마디도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어려웠다. 결국 흥미를 잃은 아보는 더 이상 우층에 가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밤 아주머니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소진의 방을 정리해주고 이불 몇 벌을 정돈하고 커튼 천까지 달아주었으며 손발이 매우 빨라 밤 10시 15분이 되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 후 어느 날 밤 아보와 소진 아주머니는 소진 아버지를 소개팅 장소로 데려가기로 했다. 세 사람은 삼관당 제지공장 대문 앞에서 소진 아버지를 기다렸고 소주와 강가에서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기로 약속했다. 아버는 사실 참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소진이 계속 부탁하는 바람에 함께하게 되었다. 그날 밤 아주머니는 정말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짙푸른 카키 셔츠에 섬유 바지를 입고 마치 공장 여성 간부처럼 보일 정도로 깔끔했다. 세 사람은 공장 대문 앞에서 기다렸고 불빛은 희미했다. 곧 서진 아버지가 작업복 차림으로 공장문을 나와 아주머니에게 고개를 살짝 숙였다. 관리실에서는 누군가 그를 보고 긴달이라고 불렀다. 소진 아버지는 그냥 무시하고 걸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그를 보고 다리가 정말 길다고 칭찬했다. 네 사람은 남쪽으로 걸어 소주와 강가에 도착했다. 강 양쪽에는 큰 배와 작은 배가 가득 정박해 있었고 눈앞에는 볏짚 도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볏짚 도미 위에는 들깨 두 마리가 서 있었고 공기 중에는 볏짚 냄새와 공장의 산성 냄새,
소주와 특유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소지는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버는 감뚝 가까이로 갔으며 소진 아버지는 가만히 서 있었다. 10분 정도 지난 뒤 소진 아버지는 몇 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물었다. 아버는 깜짝 놀랐다. 그의 목소리는 매력적인 목소리였고 이웃으로 오래 살았지만 이렇게 선명한 목소리는 처음 들었기 때문이다. 아주머니는 사람이 곧 올 테니 긴장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그리고 자리를 잠시 비울 테니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한 뒤 강둑을 따라 걸어갔다. 아주머니의 뒷모습은 여성미가 가득했다. 몇 분 후 아주머니는 작은 골목에서 한 여자를 데리고 와 모두 앞에 세웠다. 아버와 소진은 깜짝 놀랐다. 그 여성은 온몸이 통통하고 얼굴도 둥그렀으며 머리는 방금 폼으로 말았고 키는 작았다. 하지만 눈썹과 눈매는 괜찮았다. 만나자마자 그 여자는 소진 아버지를 보고 다리가 정말 길다고 평가했고 목소리는 은방울처럼 맑았다. 아주머니는 두 사람을 소개했다. 여자는 자신의 사돈 여동생이며 근처 쌀가게 점원이고 소진 아버지는 제지공장 노동자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권했다. 하지만 소진 아버지는 여전히 가만히 서 있을 뿐 움직이지 않았다. 아주머니가 아버와 소진을 데리고 잠시 자리를 비워주겠다고 하자 소진 아버지는 갑자기 먼저 가겠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두 시간이나 청가를 냈으니 천천히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소진 아버지는 여전히 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네 사람은 모두 그 자리에 멈춰섰다. 소진 아버지는 몇 걸음 걷다가 발을 멈추고 뒤돌아 아주머니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다시 큰 걸음으로 점점 멀어졌다. 이날 밤 아버의 기억에 남은 것은 밤 공기 속 소주아의 모습이었다. 검푸른 물결, 희미한 별 하늘, 그리고 그곳에 섰던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다. 소진은 아버 옆에 기대어 계속 웃었다. 세 사람은 그 여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중매인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발 밑창이 닳도록 돌아다니고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해도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기는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 세 사람은 소주화를 떠났다. 아주머니는 처음에 긴장된 표정에서 벗어나 안정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어느 날 밤 8시쯤 우측에서 갑자기 싸우는 소리와 함께 쿵 하는 큰 소리가 났다. 소진은 깜짝 놀라 겁에 질렸다. 소진 아버지는 의자를 바닥에 세게 던져 의자 다리까지 부러뜨렸고 아주머니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심지어 소진의 뺨까지 때렸다.

의령자가 꾸리는 식당은 평소 매우 한가하다. 보통 하루에 한두 테이블의 손님만 찾아오고 비가 내리는 날은 거의 텅 빈 상태로 운영됐다. 그런데 유독 갈 선생은 매일 빠지지 않고 이 식당에 찾아왔다. 갈 선생은 늘 작은 식탁 앞에 바르게 앉아 신문을 읽고 커피와 차를 즐기시는 분이다. 머리는 3대 7 비율로 깔끔하게 갈라 정돈하고 금태 안경을 착용하며 겨울에는 중식 비단 속옷에 양복 바지를 입고 여름에는 고품질 긴팔 셔츠에 말아올린 양복 바지를 입었다. 언제나 온화한 웃는 표정을 짓고 담배를 피우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식사는 황주 한 잔에 카레 소고기 혀구이 한 접시 혹은 세 가지 채소를 얹은 밥 한 그릇으로 간단하게 해결한다. 친구들이 모여 술을 마시러 오더라도 갈 선생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홀로 식사를 하다가 흥이 나면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옛날 이야기를 몇 마디 해주곤 한다. 령자는 릉흥이 식당에 찾아오면 4인용 자리를 미리 마련하고 옷가게를 하는 소금이 오면 따뜻하게 대접하며 요리를 하나 더 시키고 맥주 두 병을 준비한다.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 식당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활기차진다. 그 이유는 소금이 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도도가 꼭 따라오기 때문이다. 어느 날 단골인 릉홍이 식당에 찾아왔다. 그 자리에 호생도 있었는데 령자는 갑자기 호생에게 릉홍이 괜찮지 않냐고 물었다.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돈도 꽤 모아뒀다고 얘기했다. 릉홍은 웃으며 왜 이러는지 물었고 령자는 릉홍이 이제 28살이니 어리지 않은 나이라고 설명했다. 릉홍은 자신은 아직 24살이라고 털어놓고 크게 웃었다. 그리고 와인잔을 들고 호생 앞에 놓인 잔과 부딪히며 술을 마셨다. 령자는 다시 호생에게 백평에게 소식이 있냐고 물으며 해외에서 남자가 생겼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호생은 아마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령자는 그때 왜 결혼했냐고 물었고 허생은 벌써 8번이나 말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며 그때 집안 사정이 어려웠고 사귄 시간도 길었기 때문에 그냥 결혼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릉홍은 백평이 남자친구를 몇 명 사귀었냐고 물었고 허생은 아마 2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릉자는 옆에서 입을 가리고 웃었고 릉홍은 백평이 사귀었던 남자친구들은 모두 갑자기 해외로 갔다고 들었다고 얘기했다. 허생은 백평이 어릴 적부터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아 세상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말했다. 부모님은 백평이 결혼하고 싶어하면 동의하고 해외로 가고 싶어하면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말하며 이 결혼을 이해해 준 사람은 아버뿐이었다고 회상했다. 부부로 지낸 지 1년이 지난 1989년 초 백평은 독일에 반년간 연수를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허생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고 가을이 되자 허생은 백평이 보내온 목록대로 청바지와 치마를 대신 사주었다. 옷가게를 하는 소금은 그때 겨우 18살이었지만 생각이 매우 깊고 판매 경험도 풍부했다. 령자는 요즘 해외로 가는 사람들 중 핑계로 돌아오지 않으려는 사람이 꽤 많다고 알려주며 호생에게 아내와 좀 더 자주 연락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한마디는 암시처럼 이루어졌고
그때 호생은 이미 백평으로부터 사진 8장을 받았었다. 그중 한 장 사진 뒤에는 백평이 아름다운 사람은 먼 곳에 있다는 한 줄의 글을 적어놓았다. 아버는 사진을 보며 예전에 상해에서 해외로 간 사람은 태도도 바뀌고 외모도 예뻐진다고 얘기하곤 했다. 허생이 사진 속 백평을 보니 얼굴도 더 예뻐졌고 몸매도 아름다웠다. 사진 뒤에 적힌 글을 읽은 아버는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허생은 어느 날 새벽에 백평으로부터 온 전화를 기억했다. 백평은 요즘 바쁘냐고 물었고 허생은 괜찮다며 지금 책을 읽고 곧 자려고 한다고 답했다. 백평은 혼자 있냐고 물었고 허생은 맞다고 답했다. 전화 건너편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잔잔한 잡음만 흘러나왔으며 백평은 기분이 좋지 않으니 요즘은 전화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는 백평과의 연락은 점점 끊어졌다.

이어서 도도의 이야기로 넘어가자. 지난번 식사 자리에서 소금이 이야기 주제를 갑자기 바꿔 시골에서 새해를 보낸 경험을 말했다. 감정을 절제한 말투 속에 깊은 슬픔이 숨어 있어 모두가 말을 잃었고 도도는 마음속에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감정을 느꼈다. 바로 그날 이후 도도는 자주 소금을 만났다. 소금은 도도를 만날 때마다 미리 준비해둔 주머니를 꺼내주었다. 주머니 안에는 티셔츠 한 벌이나 긴 바지 한 벌이 들어있는데 이는 소금의 정성어린 마음이고 도도에게 입히려고 준비한 옷이다. 한 번은 박매가 새 셔츠를 보고 도도에게 새로 산 거냐고 물었고 도도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매는 사이즈도 딱 맞고 정말 멋지다고 칭찬했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0: 이 시간 편집의 오영란,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건강. 오늘도 유용한 팁 알아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도강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요관에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도강중년이라면 그 위치적으로 놓고 말하면 일백과 근방 북쪽에 일백과 오시계담에 머리를 채들고 보시계담 북쪽에 도강중년이란 큰 간판이 붙어 있습니다. 신화서점 그쪽으로 오시게다면 신화서점에서 서쪽으로서 금방 몇 걸음 나오시게 한 50m 좌우 오시게다면 도강중년이란 간판이 보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위치적으로서 우리 지금 전방 연결식에서 놓고 말하게 되면 거의 시내 중앙에 위치해 있지 않나 이렇게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기도 편리하고 황차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준확한 진단을 하시고 처방을 내고 그리고 확실한 효과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치료를 보증해 주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여러 개 새로운 과실들이 들어앉았는데요.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서는 여기 조일만 선생이라든지 리맹길 선생이라든지 그 외에 지금 최기명 피부과 전문 주임의사 선생이라든지 여러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다른 데서는 찾기 어려운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병보시게 되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여러 개 과실이 들어앉았는데요. 여기에 흠과 구강이라고 있습니다. 흠과 구강이라 하게 되면 기본으로서 치과 경험이 긴 구강 안의 모든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우수한 의사 선생님 역에서 여러분들한테 구강 내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해 주게 되어 있는가 하면 치과 방면에서는 다른 데서 혹시 뭐 틀니 같은 거 하셨거나 치아를 고정했거나 이랬는데 불편한 분들 가운데서 여기 와서 확실하게 새롭게 교정하고 이랬는데 당일에 뭐 떡 같은 거 고기 같은 것도 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 외에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여러모로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준확하게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점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과실이 앉았는데 특히 3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도강중년 3층에 찾아오시게 되면 척추치료이기가 있습니다. 척추치료이기는 이거는 뭐 미국, 한국, 중국에서 여러모로 연구 성공해서 나온 아주 안전한 의료기계에 속하는데요. 여기에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걷기 힘들어지고 침대에서 내리지 못하고 남이 하나 내리우고 허리를 펴지 못하고 경추 때문에 머리 혈관에 문제 생기고 흉추 때문에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요추 때문에 아래 다리를 끌고 다니거나 이러던 분들 가운데서 경추, 흉추, 요추를 다스려주는 차원에서 확실한 100분의 90 이상의 그 치료 효과를 보는 우수한 의료기계가 3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찾아보시게 되면 와 이렇게 좋은 기계가 세상에 나타나 오래 사고 볼 판이구나 이 정도까지 치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3층에 찾아가게 되면 운동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운동클럽은 우리가 지금 골격이 상했거나 혹은 또 무릎관절 치환을 했거나 고관절을 치환했거나 이러한 분들은 재활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운동요법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3층의 운동의료클럽 이게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 과실이 여기에 앉아있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병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기본으로서 확실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과 우수한 의사 선생님들이 여기에서 병보시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황차 40여 년간의 중리 경력을 갖고 40년의 중리 경력이라면 아주 림산 경험이 풍부하다는 것,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40년의 중리 경력을 갖고 계시는 길림성에서 제일 알아주는 저명한 심장 내혈관 질병의 전문가 조일만 선생님 여기서 지금 병 보시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조일만 선생님 이사를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본인이 한 분이 이사를 따라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형제들, 부부간, 이웃들, 친구들 이렇게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조일만 선생 찾아보시는데요.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지금 북경의과대학에서 단임간 연수한 경력까지 갖고 있는가 하면 이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도강중연 2층에서 병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가게 되면 조일만 이런 그 간판이 딱 붙었을 겁니다. 이분께서는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진단이 준확하고 처방이 확실해서 여기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미 중풍 위험에 금방 문학까지 왔던 분들이 조일만 선생 치료를 받고 중풍을 피해갈 수 있게 되어 있거나,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중풍 후유증으로서 아주 반신을 끌고 다니면서 뭐 잠자기, 밥 먹기, 손 쓰기, 뭐 걸음걸이 다 불편하던 분들이 점차 회복을 가져왔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용한 중이 40여 년까지 중이 경력이라면 아주 여러분들이 병원 딱 보고 딱 진맥하고, 우리 중이 진맥 그 진찰 방법 있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묻고 그리고 짚어보고 빠마에 하는 방법이겠습니다. 이래서 확실한 진단을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일만 선생님한테는 환자가 많이 밀리니까 많은 분들 가운데서 미리 예약하고 찾아오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제때적으로서 좋은 치료가를 보시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단순히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경계통의 질병, 다시 말하자면 식물신경문란이라든지 말초신경염, 손끝발끝이 저리고 메네일종합증이라면 하늘과 땅이 막 뒤번지는 이런 여러가지 질병을 준확하게 치료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2: 나도 지금 도강병원에 뭘까 3층에 척추 이력 기계로 척추 치료받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어떠세요?
2: 예. 은전에 한계로증 열을 넘어 치료받았어요.
1: 그랬어요?
2: 예. 오랫동안 치료받았습니다. 그런데 예. 지금 허리가 그냥 털출이 있어서
1: 여주간만 탈출한다.
2: 이렇게
1: 그렇죠.
2: 예. 그래가 혈압도 조절받으면서 아무래도 갈래고.
1: 경추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예. 많은 분들 가운데 뇌혈전, 뇌혈관이 직접 예. 압박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래서 예. 뇌혈관을 완전히 이전에는 머리를 돌리는 것도 문제지만 해도 예. 단 하나는 뇌혈관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항상 예. 머리가 아프고 혈압이 올라가고 이래도 문제도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은 예. 많이 계신 잘 찾으셨습니다.
2: 예, 열심히 같이 가려고
1: 두, 아, 두 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2: 네.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도강 중년에 저 조일만 선생 저 장암이가 잘 오지 않았어. 그래서 지금 내가 그 약을 한 번 계속 썼는데 야 지금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 내 동료도 하나 같이 데리고 내일 예약하자겠다.
1: 아, 그렇게 하죠. 조일만 선생 환자들이 예. 많이 따라다니는 분들이 계시고 있으니까 예약하지 않게 되면 순서를 잡기 힘들 겁니다. 내일 예.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3: 예.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예, 안녕하세요.
4: 예, 조일만 선생 우리 참큼다.
1: 아, 그렇죠.
4: 예, 몽땅 조일만 선생님 중풍 후유증을 그래 배웠는데 아, 기계를 가서 검사하는 거 하고 맥박 보는 게 아, 똑같습니다. 돈 먹기기다, 돈 먹이는 게 뭐 이기다, 돈이.
1: 아, 예, 치료 겸 검사 겸 다 따라간다.
4: 그렇죠. 용한가.
1: 예, 그렇죠.
4: 그래서 우리 언니가 예. 치료한 게 어떤 세 번 받았는데 청약하고 친구도 하고 한 게 세 번 받은 게 어떤 춤 흘리고 손 떨고 하던 게 많이 나사지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 할머니도 예 보고 소리에 오야 그게 어째 굽이 용한가 하면서 우리도 그래 소개해달라서 그래 오늘은 뭐 두 분 데리고 가겠다 합니다.
1: 아, 그래 모두
4: 예약합니다.
1: 모두 예. 세 분입니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예 예. 조일만 선생님께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니까 완전히 오늘 가능합니다.

0: 찾아오세요.
1: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그 우리 아빠의 김명길 선생님이 하고 쓰고 있습니다.
0: 아, 예.
3: 예, 당뇨염이 있어서 예, 새벽에 일어나면 입이 쓰겁고 또 예, 달걀 한 개도만 먹었는데 이전에 새벽에 일어나도 입이 쓰겁지 않고 달걀 먹을 수 있습니다.
0: 담낭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원래. 예.
3: 그리고 위 아팠어요. 밥을 잘못 먹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예, 위 아프고, 이런 변을 자주 보고, 또 어떤 때는 변이 아예 나가고, 이럴 쪽으로 산다는데, 아이, 우리 아빠는 변이 없습니다, 미네.
0: 그래요?
3: 예, 딸로 그렇답니다. 근데 매일 저는 변을 봅니다.
0: 그게 원래는 큰 문제인데, 예, 예. 큰 문제가 해결받으셨네요. 예, 예. 위 장도에 있어서는 리맹결 선생님 알아줍니다. 전 우리 주에서도 리맹결 선생님 위장, 비장, 장도, 간, 담낭에 있어서는 아주 명리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3: 예, 단님의 마약 썼습니다. 그래도 계속 변이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0: 어디 있습니까? 예.
3: 네.
0: 큰일 나죠.
3: 매일 변을 봅니다.
0: 예, 예, 예.
3: 그리고 예. 좀니까 내 이빨을 줄기를 했댔습니다.
0: 예.
3: 예, 딴 데가 한 개 아래 줄기 자꾸 빠져서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했는데, 좋습니다.
0: 그렇죠.
3: 빠진다, 이렇게. 아래가 빠지지 않고, 예. 그건 또 우리 옆집 할머니네 소개해 줬습니다.
0: 예.
3: 한 개 용서했습니다.
0: 그렇죠. 흥과 구강이라면 솜났습니다, 지금. 예.
3: 예. 그래서 또, 예, 내 친구도 오늘 가겠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가 내 친구 둘을 예약하자 그럽니다.
0: 도강중년의 2층의 흠과 구강에 찾아오세요. 예, 두 분의 예약입니다. 예.
3: 네, 감사합니다.
0: 네,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지금 저 우리 집사람이 이 도일반 선생님이 지금 뭐 인자 치료를 지금 먼저 시험을 받았습니다. 지금.
0: 예.
4: 시범 받고, 원래는 어찌감요 몇 년 전에 예, 부위 한번 와댔습니다.
0: 예.
4: 예, 이 소풍 후유증을 내려가지고 예, 많이 고생했습니다.
0: 예.
4: 항상 예, 혈압이 온전하게 되고, 그리고 머리가 항상 어지러워가지고 있잖아요. 예, 아침에, 낮에는 자꾸만 일어서게 되면 머리 빙빙 돌고, 그리고 가끔 가면 조금 예, 움직이면 숨이 차서 깜짝 놀랐다고 예, 그랬습니다.
0: 예.
4: 허리 놀라고 있잖아요.
0: 예, 심장뼈 전응적인 증상이 많이 지금 있습니다. 예.
4: 예, 예, 조금만 뭐 소리나 큰 소리나 뭐 허리 놀라고.
0: 예.
4: 완전히 예, 못 잤습니다.
0: 예.
4: 예. 예. 그래도 이제 예, 이, 얼만 선생님이하고 지금 오늘 세 번 갔다 썼는데 완전히 지금 좋아져서 매일마다 아침에 원래 나가 활동도 못 하던게 지금 예, 아침이나 한 반 시간씩 걸어 댕기고 활동해도 숨이 안 차답니다.
0: 예.
4: 예, 그리고 밤잠 잘 잔다, 어쩐지.
0: 예.
4: 예. 그리고 혈압도는 뭐, 원래 척감 치료에 봐서 아까는 혈압이 봤었지. 예. 보살 잘 되고. 지금은 그러니까 어지러우나 이런 증세도 또 완전 없어가지고, 요지간에는 완전 매일마다 예, 시장 돌리도 하고 지금 그랬다. 옛날 나이 댕기던 게.
0: 그렇죠. 대단하죠. 그만한 효과를 많은 이사, 많은 시간 이렇게 격려해도 바쁜데, 제절에 예, 준학하게 이산선생님 찾으니까 그 어려운 문제들이 아주 빠른 속도로 해결되는 것 아주 그니까 이사를 맨발로 찾았습니다. 예.
4: 예. 그래서 이번에 좋은 선생님 이렇게 만나고 치료도 잘 되고 효과도 이렇게 좋고 또 약값이 되게 저렴하고 예.
0: 아, 모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예. 도강중인이 오게 되면 약값이 저렴하고 의료보험도 가능하고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효과 좋은데 약값이 다른데 비하면 이렇게 저렴하구나 이런 감 느끼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4: 예. 예. 그래서 선생님 오늘은 지금 비 한데 이렇게 뭐가 내일 좀 예약하려고 그러는데.
0: 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찾아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0: 예.
5: 예. 예, 우리는 이렇게 뭔가 우리 동생이 그 옛날에도 얼만 선생님 치료를 받고 효과 좋으니까나 자기 이렇게 신입이도 거기 그 도강중원에서 얼만 선생님 치료를 받고 효과 받고 우리 동생 남편도 당뇨 합병증을 해가지고 말소신경염이 와서 단순한 못 걸든 게 마음대로 걸어가지고 한국에서 일할 수 없으니까 내게 들어와서 그런 있었대는데 이 마신 선생님이 그 강의를 듣고 이 얼마 선생님이 방송연이 왔다니까 치료받았는데 이로써 가지고 한 달 내내 치료받고서를 한국 갔습니다.
0: 와 대단합니다. 한 달 동안에 네, 그 어려운 점이 해결받으셨다.
5: 할 수 있다고 뭐나 이렇게 잡아 버려바람에도 옛날에는 그런 거 타지 못해가지고라서 풀지 못해서
0: 예.
5: 그래 일하다 대배 들어왔는데 어선 할 수 있다고 갔다 말입니다.
0: 예.
5: 그리고 지금 그리고 또 좋아지니까나 그 옆집 할머니도 치료받고 효과 좋고 그래 우리 동서가 또 이렇게 치료받을까 지진내김 세포 일정을 해가지고 머리 항상 어지럽고 그다음에 이렇게 병원에서 댄디라 맞아도 쓸데 없어가지고 예, 혈압이 온종 안 되면서 보험 잡아서 더구나 예 맞고서 그다음에는 반신이 막 저려나지 심장이 막 답답하고 숨이 올라요 맞고서 가깝게 하네 그래서 그가 치료 선생님이 진단을 잘하더라면서 동서 와서
0: 노중이니까
5: 잘하고 예예 예. 약값이 싸고 해놓거나 환자들이 아이 이렇게 가서 치료받기 용 좋더라면서 그러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서도 어두는 4월 말일부터인지 치료받고 도우니까 지금까지도 계속 치료받고 있는데 내일 이렇게 두 번을 예약해달랍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뒤지 그 뒤줄에 또 뭐 어느 아주머니가 이렇게 갑상선을 약항을 해가지고 네. 심장이 답답해함에 막 심 땀이고서 이렇게 더웠다 추웠다 하면 땀이 나면서 한 못 자고 식사를 못 하고 맥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가서 한번 치료받은 게 그 아줌마한테 지금 한 4, 5 천 먹으니까 조금 효과 나는 게 알겠더랍니다.
0: 네.
5: 그래서 내일 이제 그만가 그 두 분을 예약해달랍니다.
0: 아, 그러니까 내일 오전에 찾아오세요. 월요일부터 네, 네. 금요일 오전에 조일만 선생 나오시게 되어 있으니까 내일 두 분이 예약으로 이 전화번호를 대기하면 됩니다. 여사분이 전화번호를 갖다 대라.
5: 문의하기시오. 예. 예. 우리도 아바의 친구분이가 지금 그 지혜가 이렇게 빠진 지 오래답니다. 근데 지금 잇몸이 다 깔아놨답니다. 그래 그런데도 이렇게 틀리를 할 수 있는지 물어봐달라.
0: 거기에 가서 맞추게 되면 다 방법이 있습니다. 완전히 믿고 오시면 됩니다.
5: 아,
0: 잇몸을 깔았기 때문에 깔았는 전제하에서 그 틀니를 거기다 맞추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영안 이사 선생님들 구강과 이사 선생님들이 거기에 대한 확실한 방법이 있으니까 빨리 찾아오시라 하셔. 치아가 오복이 든다는데 치아가 예, 불편하게 되면 예, 예, 예. 어떻게 음식을 제대로 드시겠습니까?
5: 맞습니다.
0: 찾아오세요.
5: 잇몸이 싹 빠진 지 오라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싹 깔아놔가지고 될 수 있겠는가 알아봐달라.
0: 아, 속담에 치아가 아니면 잇몸이라는 그 잇몸 너무 뿌렸겠습니다. 그러니까 찾아오세요. 예, 방법이
5: 예,
0: 있습니다.
5: 알았습니다. 그럼 전해드리겠습니다.
0: 예.
5: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땀뿐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세요.
6: 예, 임명길 이사 선생님, 예, 예약하자고 합니다.
0: 예.
6: 그, 저희 어머니가 그, 기존에 그, 미 소화 잘 안 돼가지고, 예, 그 이사 선생님 보이고, 효과 많이 봤다 온다. 그래, 이번에 우리 고모도, 예, 가서 보이고 싶다 해가지고,
0: 예. 예.
6: 같이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계속 트림 나고 음식을 조금 먹으면 예, 소화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예, 가서 예. 좀 같이 보이겠다면서
0: 그러시오. 네. 예. 임영길 예. 선생님 토요일 하루 빼고는 다 나오십니다. 이 시간 그렇게 예. 하시면 됩니다. 예,
6: 예.
0: 예
6: 알겠습니다.
0: 예.
6: 예, 수고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7: 예. 저희 어머니는 임영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예.
7: 어때 받는 다음에 변비가 있고 설다가 한배 기원했습니다. 변비가 더 합니다.
0: 예.
7: 예, 영, 예, 한 대세 한 번씩이나 들고 봅니다.
0: 예.
7: 예, 그리고 예, 설다에 그저 밥줄을 다 참았다가도 예, 화장실을 갑니다.
0: 예.
7: 이래서 그냥 그 터면서를 먹다가 소리 하면서 예 터면서도 어서는
0: 너무
7: 먹는 아이 된다고 합니다.
0: 예 그렇죠.
7: 예, 그래서 예 그래서 이민길 선생님이 치료 약을 한번 깨다가 열을 잡았는데 지금 많이 나서서 더 약을 지금 약 떨어져서 가려고 합니다. 언어로.
0: 이민길 선생 오늘 찾아오세요. 얼마든지 됩니다. 이렇게 전화했기 예. 때문에 여기 환자들이 지금 위장도 간 담낭 비상 여기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찾아오는 분들이

0: 방법이 중이기 때문에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 치료해주게 되는데 이 방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이 찾으니까 빨리 찾아오셔서 앞순서에다 배치해 이 전화번호 대세요. 그러면 앞순서에 배치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1: 예. 예. 그리고 같은 바에 치과 조금 들러보겠답니다. 치과 분리했는데 그게 너르답니다. 그래서 말할 때도 푹 빠지고 어떤 땐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거 술이 어떻게 고정할 수 있겠는가 안에 들러보겠다 합니다. 될까요? 아,
0: 됩니다. 얼마나 더 됩니다. 치과에 찾아오세요. 예. 2층 네. 흠과 구강에 찾아와서 그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치료받으세요. 예.
1: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도강중년이라면 여러분들이 노인성 질병, 완고성 질병, 오랜 질병 잘 해결되지 않는 이런 질병은 도강중년에 찾아오셔. 여기 우산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리고 다각도로서 지금 인류가 파행으로부터 리팽하면서 척추에 문제가 생겼는데 경추, 흉추, 경추 7마디, 흉추 12마디, 그리고 요추 5마디, 요추는 밑으로부터 올리해서 5마디, 흉 그 경추는 위로부터 내리해서 7마디, 그 흉추는 위로부터 내리해서 12마디 이렇게 되었는데 이 경추, 흉추, 요추 여기에 문제 생기면 단순히 그 허리에만 문제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척추는 경동맥을 압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경동맥에 그 경추에 문제가 생긴다면 머리 돌리기도 힘들지만 해도 직접적으로서 경동맥을 압박하게 되어 있어서 뇌혈전, 뇌혈관 문제를 그 나타내게 되었는가 하며 흉추에 문제가 있다면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심장에 이상이 생기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며 호흡기통 그리고 아무튼 그 흉추에 문제가 생겨서 단순 척추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여러 개의 기관을 그 많이 문제점으로서 나타나게 하는가 하면 그리고 요추의 문제가 생김으로 인해서 콩팥을 압박하게 되어 있으니까 콩팥 공능이 많이 저하를 가져오면서 힘들어지는 이런 분들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3층에 찾아오게 되면 척추치료이기라는 게 안전한 치료이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찾아오시게 되면 많은 지금은 이제 어느 분이 말씀하셨지만 해도 환자들을 꼴떡 줄 서고 있어라서 미리 예약하지 않게 되면 힘들더라 이랬는데요. 지금 우리 북대에 계시는 82세의 한 할머니가 걸음을 걷는데 발을 벽면으로 디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발끝으로만 약간 걷고 이랬는데 지팡이 없으면 걸을 수 없었는데 이 치료를 두 번째 마디 하고 세 번째 마디 네 번째 마디 요추 네 번째 마디 하고 다섯 번째 마디 경추 두 번째 하고 세 번째 마디 그게 돌출이 오면서 너무 힘들었는데 이 치료를 다섯 번 받고 나서 걸어보라 하니까 아주 정상인처럼 걸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은 앞에다 안배하지 않아도 아, 네, 이건 내 순서인데 하면서 경결하게 와 치료를 받고 지금은 완전히 정상인처럼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치료받으신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힘든 뭐 경추, 요추의 문제가 생기고 흉추의 문제가 생겨서 너무 힘든 인생을 지났는데 이번에 여기서 치료받고 나서 지금 전남에 계시는 74세의 그 한 분이 계셨는데 할머니가 와서 치료를 하고 할아버지를 또 모시고 왔습니다. 경추에 문제가 생겨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제가 생겨서 뭐 근본상 움직이기 힘들어 허리는 꼬부랑 허리하고 경추, 요추에 모든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광장목까지 출 수 있게끔 회복을 거두었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는 너무 안전합니다. 그리고 뭐 여기에 다른 펑세는 0입니다. 치료율은 100분지 99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심장의 문제 그리고 뭐 뇌혈관의 문제 콩팥의 문제 여기까지 따라서 해결하는 좋은 단순 허리 문제만 해결해 허리 문제는 먼저 우선입니다. 그러면서 기타 합병증으로 나타나는 문제까지 풀리게 되었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며 2층에 오게 되면 여기에 피부과 주임이사 아주 전 나라적으로 인정하는 최기명 주임이사가 계십니다. 행정적으로는 거기에 피부과 원장으로 계시니까 피부과 원장 최기명 그게 간판에 이렇게 붙었을 겁니다. 이래서 그러는 주임이 사는

0: 가운데 1억급에서는 제일 높은 1억급에 속하는데 이분은 제일 어려운 여러 가지 비범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용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아주 용합니다.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분은 장춘 중학원 졸업하고 길림성에서 아주 유명한 피부과 전문의로 그 오랫동안 근무해 왔는데 우리 주 중의원의 피부과 주임으로 오래 계시다 퇴직하고 여러 곳에서 그 빈칭하는 걸 마다하고 여기에 찾아와서 지금 피부과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데 대상 포진이라든지 소보점이라든지 백점포이라든지 그의 어려운 많은 그 피부 문제는 다른 방법을 하지 않습니다. 당약으로서 예. 해결하게 되었으니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 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 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 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 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 기능, 심장 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 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0: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립니다. 윤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최명옥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얼마나 성장했을까요? 자기개발 도서를 보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는데요.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작은 습관 하나가 사람을 바꾼다고 하는데 하루 10분 독서, 아침 5분 일찍 일어나기, 매일 한 문장 쓰기.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사람이 되

0: 고조하는 그 작은 의지가 되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자기 개발의 진짜 의미는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의 나를 오늘의 내가 한 뼘이라도 더 성장했는지 돌아보는 일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해냅니다. 느리더라도 멈추지 않는 사람은 결국 목표에 도달합니다. 오늘도 자신의 성장을 그리고 주변 사람의 성장을 응원해 볼까요?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한 걸음 시작해 보세요.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자, 매주 수요일은 조선말 공부를 하는 시간이죠.
1: 네, 그렇습니다. 아, 우리 말은 참 의미가 다양하고
0: 네.
1: 또 그 깊이가 참 깊죠.
0: 네, 네 자음 모음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뭐 다들 쉬울 거라 생각하는데 하다 보면 또 모를 말들이 참 많이 나와가지고 하나하나 공부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네. 오늘 첫 번째 문제 내어드릴게요.
1: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새로 들인 장롱이 면세가 반듯하니 방안 분위기가 한결 살아나는구나. 자, 여기서 그렇다면 면세는 무슨 뜻일까요?
0: 되게 쉬운 같은데도 되게 모르겠거든요.
1: 네, 그렇죠. 자, 첫 번 선택 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물건의 겉모양, 2번 문, 3번 사물의 가장자리나 모퉁이.
0: 네,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첫 번째 문제로 면세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새로 들인 장롱이 면세가 반듯하니 방안 분위기가 한결 살아나는구나. 여기서 면세가 무슨 뜻일까요? 1번 물건의 겉모양, 2번 문, 3번 사물의 가장자리나 모퉁이 어느 것일까요? 근데 오늘 연계시에서 운동회를 한다고 하는 학교들이 꽤 되거든요. 비가 와가지고.
1: 예, 어제도
0: 예,
1: 운동.
0: 했죠. 많이 예. 했죠. 그리고 애들 또 운동회하고 나면 며칠 후면 또 6.1절 휴식을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 매국시 아들도 이제
0: 네.
1: 운동회 어제.
0: 꽃단장을 하고 갔어요.
1: 네.
0: 아직은 꽃단장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1: 보니까 이제 간식거리를 참 네.
0: 저는 놀랐거든요.
1: 기가 막히게 사줬다고 들었습니다.
0: 네. 예. 이사를 하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보고 질질 끌고 가더라고요.
1: 근데 이제 학교 때는 네. 운동회나 사실 그 우리가 말하는 보험 나들이
0: 네, 산보라고
1: 뭐 산보라고 했죠. 하죠. 예. 그런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참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데
0: 요즘 그게 없잖아요.
1: 네, 없죠.
0: 예. 예. 전화 받아볼게요.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2: 예,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예, 1번입니다.
1: 1번.
0: 알겠습니다. 네, 참여 감사하고요.
1: 네.
0: 네, 계속해 다음 분 전화 받아볼게요.
3: 됐습니다.
1: 여보세요?
0: 어머님, 혼자 네. 얘기하셨어요. 예, 애기 드세요.
3: 네,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3: 예, 문제 정답은 1번으로 하겠습니다.
1: 1번. 네, 알겠습니다.
0: 그거 보세요. 네. 비가 오는 날이면 다들 집에 계세요. 날씨가 엄청 좋은 날은 전화가 별로 없거든요. 다들 나가셔가지고. 이제 비가 오는 게 좀 불편하긴 한데, 근데 저번에 어떤 분이 얘기한 에 따르면 요즘 또 비가 와야 된대요.
1: 맞아요.
0: 그래, 농작물이 잘 살 수가 있어요.
1: 예, 네. 그렇죠. 이게 참 화창한 날씨도 좋겠습니다만은
0: 네.
1: 가끔은 또 이제 누군가한테는 흐린 날씨도 또 필요하거든요.
0: 또 단비가 될 수
1: 예.
0: 있거든요. 자, 전화 받습니다.
1: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이렇게 만나 반갑고 가물에 단비가 내려서 하늘에 감사하고 오늘은 너무 고마운 날인 것 같습니다.
0: 네, 자연에 감사한다는 얘기신데 자, 문제 맞춰볼게요.
4: 예, 정답은 1번으로 하겠습니다.
1: 1번. 알겠습니다.
0: 안 그래도 금방 어머님 얘기 저희가 하는 중이었어요. 너무 가물다 그러는데 이제 비가 촉촉하게 요즘 또 내릴 것 같더라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계속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291-9333번 전화 연락주셨고요. 또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댓글로 답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윤일 씨도 어렸을 때 막 우리가 예전에 막 제일 처음 수입 산풍 먹었을 때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외국 과자 먹었거든요. 고구마깡이라고.
1: 아, 예, 그렇죠.
0: 먹었는데 어쩜 그렇게 맛있어요? 그럼 지금은 또 그게 또 별거 아닌데.
1: 이게 우리가 학창 시절에도 이제 뭐 운동회 하거나 그러면은
0: 네.
1: 전날 밤잠을 못 자거든요.
0: 그리고 가방을 뒤지고 또 뒤지고 안에 다 들어갔나?
1: 그리고 먹을거리들을 이제 차곡차곡 해놨다가 다시 네. 순서를 바꾸죠.
0: 예.
1: 아,
0: 어떡하지?
1: 뭐 이건 다시 꺼냈다가 다시 뭐 위치를 바꿔놓고.
0: 네.
1: 예. 아니 그런 재미가 참 추억이죠.
0: 그때 그리고 콜라를 갖고 갔는데 덜렁덜렁 메고 갔다가 탁 넣는 순간 팍팍팍 나오고 정말 예전에 우리가 야영 갈 때 너무나 좋았습니다. 요즘 애들 좀 갔으면 좋겠어요.
1: 야영.
0: 네. 산보라고 했죠. 제놀이.
1: 근데 뭐 아이들한테도 좋은 추억으로 남길 수 있겠습니다만
0: 네.
1: 요즘 또 이제 안전 문제 여러 가지 또 이제
0: 여러 가지
1: 고려해서
0: 생각해야
1: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운동대하고 산보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
0: 근데 운동. 지금 운동대는요 먹어요. 애를 먹어요. 선수는 달리는데 응원을 안 하고 먹는다니까요.
1: 아니 명욱 씨 아들님은 뭐 어떻게
0: 1등 하고 왔더라고요.
1: 아 1등. 예. 그때 남자
0: 아이들이.
1: 아이들은 그래도 뭐 달리기도 하고.
0: 네. 예. 애들 모두가 다 1등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1등 그 메달을 몇백 개 제작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1: 아니, 그 학교, 요즘 아이들은.
0: 네.
1: 뭐 2, 3등 없고 다 1등입니다.
0: 거의 다 아. 있죠. 있는데.
1: 있는데.
0: 예. 1등도 또 꽤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1: 자, 새로 들인 장롱이 면세가 반듯하니 방안 분위기가 한결 살아나는구나. 자, 여기서 면세는 무슨 뜻일까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1번 물건의 겉모양을 이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0: 네, 면세는 크게 두 가지 흥미로운 뜻을 지니고 있는데 첫 번째는 물건의 겉모양이나 생김새를 뜻합니다. 어떤 물건의 표면이나 전반적인 외형이 보기 좋게 잘 갖춰졌을 때 쓰는데 둘째는 상대방을 낮춰보면서 그의 체면이나 채통을 이르는 말로도 씁니다. 네, 겉으로 드러나는 면모라는 뜻이 인간관계로 확장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뭐 자주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면세가 반듯하다. 의민적 물건의 외형이나 구조가 비뚤어짐 없이 바르고 보기 좋다는 뜻으로 사용되고요. 면세를 보다 이렇게도 또 사용됩니다. 물건의 겉모양이나 됨됨이를 요리조리 살핀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면세를 깎다. 상대방의 체면을 얕잡아보며 깎아내릴 때 쓰는 부정적인 뉘앙스의 표현입니다.
0: 네, 생활 속 예문 들어보겠습니다. 사물의 상태를 묘사할 때나 사람의 태도를 경계할 때 두루 씁니다. 네, 물건 묘사에 따르면 이 도자기는 면세를 보니 장인의 손길이 정성스럽게 닿은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네, 체면 비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아무리 경쟁 관계라고 해도 공석에서 그렇게 남의 면세를 깎아내리는 언행은 좋지 않습니다. 라고 할 때 씁니다.
1: 자, 일상에서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중요할 때 이 단어를 떠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건을 고를 때 이왕이면 면세가 반듯한 여성으로 골라오느라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0: 비슷한 말로는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이렇게 그렇죠. 또 느낄 수가 있겠죠.
1: 네, 한편으로는 눈에 보이는 겉모양만 크미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겉모양과 체면을 동시에 뜻하는 이 단어의 깊이가 참 오묘합니다.
0: 네, 계속해서 오늘의 두 번째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1: 자, 모두레를 집다.
0: 모두레를 집다.
1: 네, 소년들은 여름만 되면 앞강에 모여 힘차게 모두레를 짚으며 저 멀리 맞은편 기슭까지 시합을 벌리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모두레를 집다는 무슨 뜻일까요? 선택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물 깊이를 재기 위해 긴 막대기로 강바닥을 찔러보다. 2번 온몸을 조금 기울이며 내민 팔을 끌어잡아당기면서 헤엄친다. 3번 어림짐작하다.
0: 네, 다시 한번 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레를 짚다는 말이 있습니다. 소년들은 여름만 되면 앞강에 모여 힘차게 모두레를 짚으며 저 멀리 맞은편 기슭까지 시합을 벌리곤 했습니다. 여기서 모두레를 짚다는 무슨 뜻일까요? 첫 번째, 물 깊이를 재기 위해서 긴 막대기로 강바닥을 찔러보다. 두 번째, 온몸을 조금 기울이며 내민 발을 끌어 잡아당기면서 헤엄치다. 세 번째, 어림짐작하다.

0: 네, 예전엔 진짜 뭐 앞강에 깊지도 않은 강에 멀쇠 애들이 잘 놀았습니다. 잘 놀고 그리고 뭐 거기는 오리도 떠다니고 아이들도 헤엄치고 이런 전경들이 참 눈에 겨웠었고요. 그때 저는 그 수영할 때 수영할 줄 몰라서 아빠가 차 바퀴 안에 그
1: 튜브,
0: 네, 예, 그걸 이제 공기를 넣다가 맞아요. 검은 걸로 검은 색깔로
1: 예전에 다 그랬죠. 예전에는 이제
0: 다이어 안에
1: 예, 안쪽에 안에 이제
0: 고무 같은 거
1: 그렇죠.
0: 근데 요새는 이제. 그걸 안 합니다.
1: 그리고 요즘은 이제 강변에 가서 모욕하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0: 수영장으로 가죠. 예. 자, 전화 받습니다.
1: 여보세요.
2: 네. 아줌마, 우리 말 공부가 아줌마 들을 수로 신기합니다.
0: 어렵죠.
2: 처음 들어보는데.
0: 네.
2: 1번 같기도 하고 2번 같기도 한다. 아, 2번으로 하겠습니다.
1: 2번. 알겠습니다.
0: 그래요. 정답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 다음 분 전화 받아볼게요.
1: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3: 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0: 근데 처음 듣는 목소리 같은데요?
3: 네, 처음입니다.
0: 그래, 오늘 처음 참여하시는 분은 어디 사는 누구신지 자아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영등에 사는 니씨입니다.
0: 예, 반갑습니다.
3: 네,
0: 네, 자주 전화 주시고요. 네. 네. 저희가 지금 목소리를 듣고도 딱 처음 전화하는 분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1: 그렇죠.
0: 다들 익숙하셔가지고요.
1: 야, 그래도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 방송에 늘 참여해 주시고
0: 네.
1: 또 새로운 분들도 이제 가장 계속 이제
0: 그렇죠.
1: 늘어나. 그러니까 이제
0: 대신 변화된 것이 있어요.
1: 뭔가
0: 저희랑 같이 여러분 나이가 50대 됐던 분들이 지금 70대가 되어가고 60대 분들이 80대가 되었습니다.
1: 그 이제 시간이 그렇게 됐죠.
0: 그렇죠.
1: 네.
0: 자,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4: 야, 1번 같을까 하고 2번 같더라는데 예, 1번 하겠습니다.
0: 1번 할까요?
1: 1번이요?
4: 예.
0: 그래요.
1: 알겠습니다.
0: 예. 네. 정답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정답 맞을까요? 2번 맞을까요? 3번이 될까요? 함께 알아볼게요.
1: 자, 정답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년들은 여름만 되면 앞강에 모여 힘차게 모드레를 짚으며 저 멀리 맞은편 기석까지 시합을 벌이곤 했습니다. 자, 여기서 모드레를 짚다.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정답은 바로 2번 온몸을 조금 기울이며 내민 팔을 끌어 잡아당기면서 헤엄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단어풀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0: 네, 뜻과 모양새입니다.
1: 네.
0: 모두리를 짚다는 헤엄칠 때 상체를 앞으로 살짝 기울인 채 앞으로 뻗은 팔로 물을 힘차게 끌어당기면서 전진하는 모양새를 이르는 말입니다. 현대 수영의 자유형이나
1: 맞아요.
0: 또 개헤엄처럼 몸을 움켜쥐고 앞으로 나아가는 역동적이고 직관적인 헤엄 방식을 생생하게 시각화한 참 아름다운 표현이 되겠습니다.
1: 자, 자주 쓰는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레를 짚어 강을 건너다. 얕은 강을 오직 맨몸과 굳센 팔다리의 힘만으로 헤엄쳐 건너갈 때 쓰이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일상생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나 물살을 헤쳐나가는 상황을 묘사할 때 탁월한 효과를 줍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배가 뒤집히자 시공은 침착하게 모두레를 짚어 무사히 무트로 빠져나왔다. 어릴 적에는 장구벌레처럼 물장구를 치다가 철이 들면서부터 제법 번듯하게 모두레를 짚을 줄 알게 되었다.
0: 네, 일상생활에서의 쓰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인생의 파도를 헤쳐나가는 우직함을 비유할 때 이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누가 도와주는 이 없어도 내 두 팔로 모두레를 짚어가며 이 세상 한번 멋지게 건너보겠네라고 말이죠. 요령을 피우기보다는 그 정직한 노력으로 삶의 바다를 전진하는 사람들의 기상이 돋보이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겉모양이 아무리 번듯한 면세를 갖추었지라도 거친 물살 앞에서는 직접 온 힘을 다해서 모더리를 짚는 수고로움이 있어야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네요. 진짜 어렵긴 어렵죠. 다 처음 들어본 말들이에요.
1: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내어드리겠습니다. 야, 이것도 참 처음으로 듣는 단어인데요.
0: 네.
1: 몬다위. 자, 늙은 소는 평생 무거운 쟁기를 끄느라 몬다위 주위에 살이 거칠게 쓸려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몬다위는 무슨 뜻일까요? 선택사항 드리겠습니다. 1번 가축의 꼬리 끝에 난 길고 거친 털. 2번 소나 말의 어깨 족지가 붙은 부분. 3번 짐승의 발바닥에 박힌 단단한 굳은 살.
0: 네, 그래요. 여기 또 밍위라고 하는 분께서 저는 아닌데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아까 두 번째 문제 정답 2번이었고요. 또 윤일 씨의 다른 동영상도 열심히 보고 있다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1: 아유, 감사합니다.
0: 네. 자,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몬다위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늙은 손인 평생 무곤쟁기를 끄느라 몬다위 주위의 살이 거칠게 쓸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몬다위가 무슨 뜻일까요? 1번 가축의 꼬리 끝에 난 길고 거친 털. 2번 소나 말의 어깨 족지가 붙은 부분. 3번 짐승의 발바닥에 박힌 단단한 굳은 살. 어느 것일까요? 진짜 이런 말 저는 못 들어봤고 소는 더 못 봤고 어렵긴 하죠. 근데 같이 또 함께 풀어나가면 답이 살랑살랑 보이기도 합니다. 자, 전화 받습니다.
1: 여보세요.
2: 예, 아, 하여튼 까다로운 말인데 제 생각에는 2번 같습니다. 짐승 소나 말이 멍에르 마임에서 그 뜻이 같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0: 예, 참여 감사하고요. 다음 분 전화 받아볼게요.
1: 여보세요.
5: 예, 3번을 하겠습니다.
1: 3번.
0: 어, 목소리가 왜 그럴까요? 감기 걸리셨어요?
5: 예, 요새
0: 예, 빨리 나으셔야죠. 알겠습니다. 네, 다음 분 전화 받습니다.
1: 여보세요.
6: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감사합니다.
6: 예, 이제 일 있어서 나갔다가
0: 급히 오셨어요?
6: 못했습니다. 예. 2번 거 하겠습니다.
1: 네?
6: 2번 거는 그 두 번째니까 그 이렇게 멍에르 마임에서 이 어깨가 어떻다는 거.
1: 아, 어깨 족지가 붙은 부분이다. 예.
0: 알겠습니다. 예, 네. 참여 감사합니다. 네, 다음 분 전화 받아볼게요.
1: 여보세요.
7: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7: 예, 2번으로 하겠습니다.
1: 2번 알겠습니다.
0: 네. 네. 또 어떤 분은 이제 시청하시면서 뽀열이라고 하는 분께서 3번이라고 답을 주셨어요. 어느 것이 정답일까요? 예전에 저희 라디오가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방송 시작한 지가 꽤 됐잖아요.
1: 네.
0: 근데 예전보다는 요즘도 참여가 더 쉽습니다.
1: 그렇죠.
0: 예전에 그냥 네. 보기만 했었는데 요즘 여러분이 댓글 남길 수도 있고 서로 교류할 수가 있어요.
1: 사실 우리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 굉장히 또 예전에 비해서 조금 이제 우리가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걱정이 있는데 요즘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다양하게 이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점점 또 많은 분들이
0: 네.
1: 예, 애청해 주시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네. 또 한 분 전화 걸려왔는데요. 전화 받아 보고 나서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8: 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8: 네, 2번 합니다.
1: 2번 알겠습니다.
0: 그래요.
1: 예.
0: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1: 자, 늙은 소는 평생 무곤쟁기를 끄느라 몬다위 주위의 살이 거칠게 쓸려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몬다위는 무슨 뜻일까요? 정답은 바로 2번 소나 말의 어깨 족지가 붙은 부분을 가리킵니다.
0: 네, 그 뜻과 부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몬다위는요, 소나 말처럼 짐을 끄는 가축들의 어깨 족지가 붙은 두툼한 부분을 뜻합니다. 또한 낙타이 등의 도독하게 솟아오른 혹을 이르는 말이기도 한데요. 네, 짐승들이 무거운 달고지를 끌거나 먼 사막을 건널 때 힘을 지탱하고 영양분을 저장하는 그야말로 생존과 노동의 핵심이 되는 든든한 부위가 되겠습니다.
1: 자, 우리 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인간의 곁에서 묵묵히 일해온 가축들의 헌신이나 강인함을 표현할 때 쓰이는데요. 락타는 거대한 몬다위에 뜨거운 태양을 받으며 끝없는 모래사막을 가로질렀다. 달구지 무게를 온전히 버텨내는 저 소의 묵직한 몬다위를 보니 가슴이 뭉클해진다. 자, 일상에서는 이렇게 쓰입니다. 비유적으로 어떤 무거운 책임을 도맡아 지고 있는 사람의 어깨를 경대할 때 연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 큰 공사를 이끌어 가느라 자네 몬다위가 참 무겁네 라고 말입니다. 우직하게 삶의 무게를 버텨

0: 존재에게 경의를 표할 때 떠올리기 좋은 묵직한 단어입니다.
1: 네, 그렇죠.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고 거친 물살을 헤치며 모더리를 짚어나가는 그 수용꾼의 팔뚝처럼 혹은 거대한 통나무를 움직이는 든장질의 굳센 기상처럼 자신의 몬다위에 삶의 무게를 당당히 짊어진 그 모습은 언제 봐도 정말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모든 그런 분들 저희가 응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0: 자, 목거지.
1: 목거지.
0: 네, 목거지. 가을거지가 모두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풍성한 음식과 함께 신나는 목거지를 벌렸습니다. 자, 여기서 목거지는 무슨 뜻일까요? 선택상 드리겠습니다. 1번, 농산일을 할 때 서로 일손을 돕는 품맛이. 2번, 놀이나 잔치 등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 3번, 문의 공연. 네. 네. 이거는 예.
1: 내어드리고도 정말 재밌어요.
0: 아니 이제 아주 동떨어진 선택상의 하나인데요.
1: 문의 공연.
0: 예, 문의 공연이.
1: 예전에 그 어렸을 때 다들 그, 안녕하십니까. 저희 공연을 찾아주셔서 감사하고 네. 마지막에는 저희 공연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문의 공연 때 늘 그런 얘기가 나왔죠. 자, 목꼬지입니다. 가을거지가 모두 끝난 뒤 마을 사람들은 풍성한 음식과 함께 신나는 목꼬지를 벌렸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목꼬지를 벌렸습니다. 1번 농산일을 할 때 서로 일손을 돕는 품앗이. 2번 놀이나 잔치 등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 3번 문예 공연.
0: 사실 그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늘 농산일에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기에는 네. 시간이 참 이제 없고 또 그런 어떤 시골 분들이 직접 그런 어떤 공연이라는 걸 보기에는 엄청 네. 좀 힘들었거든. 그래서 이제 하얀 공연이 있지 않습니까?
1: 온돌 공연.
0: 예, 온돌 공연도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정말 축제의 그런 어떤 무대를 만들어주는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1: 네, 그렇죠. 예. 자, 전화 받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이제 전화가.
0: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2: 예, 두 분 선생님, 오늘 정말, 개상한 우리 조선 말은 모르던 것부터 많은 것을 배웠는데 감사합니다.
0: 예, 그래요.
2: 아, 정답은, 아, 2번 같습니다. 2번을 하겠습니다.
0: 2번, 알겠습니다.
1: 그래요.
2: 예. 예,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1: 어머님도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다음 분입니다.
0: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3: 네. 네, 정답은 2번입니다.
0: 2번.
1: 아까 룡종 사신 분이라 그러셨거든요.
3: 예, 맞습니다.
1: 예, 참여 감사합니다.
3: 예, 수고하십니다.
0: 네, 그래요.
1: 윤일 씨가 오셔서 또 다른 분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하시네요.
0: 아, 뭐 저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1: 사회자가 바뀌면 그 사람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모이고 리봉 씨 가면 리봉 씨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0: 리봉 씨가 했던 대로부터 제가 지금 하고 예, 있는데
1: 전환이에요.
0: 어떻게 줄어들었습니까? 아니면은
1: 예,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0: 노 코멘트. 네. 예. 그 리봉 씨가 참 예,
1: 인기가 많아가지고
0: 후배인데 예. 예, 우리 어머님들한테 참 인기가 많더라고요.
1: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머님.
0: 예, 저는 좀 어머님들한테 좀 가치란
1: 아, 잘하세요. 부드러우세요.
0: 저는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리봉 씨가 후배인데 제가 성격 좀 잘 알거든요.
1: 예.
0: 참 부드럽습니다.
1: 부드럽죠.
0: 예, 부드럽고 목소리도 그리고 좀 이제 어머님들한테 웃음도
1: 많이
0: 좀,
1: 드리고.
0: 예, 많이 드리고.
1: 예, 그래서 지금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왜요? 무슨 뜻인데요, 지금?
0: 어, 그럼 뭐 이제 다시 리봉 씨 제가 불러올게요.
1: 예.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러십니까?
0: 떠날게요.
1: 어, 올리는 일은 또 제가 해야 됩니다. 달래줘야 하는데.
0: 아니, 이게 명웅 씨 얼마나 좋습니까?
1: 바꿔가면서.
0: 예, 젊은 후배. 아유, 이제.
1: 전화 받겠습니다. 너무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예. 안녕하세요.
4: 제주남.
1: 예,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4: 아, 그 지난 내 그 진화를 한가 했습니다.
1: 아, 아니에요.
4: 예. 아, 예. 저도 2번입니다.
1: 2번.
0: 알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예. 너무 전화가 지금 빵빵하게 들어와가지고. 자, 전화 받습니다.
0: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5: 예, 예, 정답은 2번 같기도 하고 3번 같기도 하긴 합니다. 우리도 농촌에서 이렇게
1: 네.
5: 그 지난 다음에는 노래하고 춤추면서 재미있게 잘 맛있는 거 먹으면 이렇게 놀았는데 문예공연은 한 같지 않고 정답은 2번으로 하고
1: 예.
5: 그다음에 제가 요즘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강한 하느라고.
0: 네. 네.
5: 예. 예, 그래도 이 퀴즈 맞추면서 너무 재미있고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네. 네.
5: 수고하세요.
1: 네. 참여 감사합니다.
0: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6: 2번 합니다.
0: 2번.
1: 네.
0: 알겠습니다.
1: 그래요. 에서 저희랑 그 여러분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냐면요. 사실 전화를 걸어주면서 뭐 답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을 저희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요새는 물이 좀 적어가지고 비가 덜 와서 저희가 지금 물을 대느라 정신없어서 바쁜데 그분들을 위해 제가 또 이제 닭꼼을 해서 갖다 드렸습니다. 여섯 마리씩 한대요. 오가는 정을 저희도 함께 느낄 수가 있어서 여러분의 생활에 스며드는 것 같아서 정말 영광입니다.
0: 그래서 예전부터 시골 인심이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아, 진짜 시골 인심은 우리가 느끼지 못하거든요. 도시에 살면서.
1: 네.
0: 그래서 어머님들, 참 시골에 계시는 우리 어머님들 그런 인심이 있기 때문에
1: 그렇죠.
0: 그 인심으로 인해서 사실 그것도 주변에 많은 분들이
1: 따뜻해지고 모여들고 예, 그렇죠. 근데 이 방금 전화준 어머님은 시내 집도 있어요. 그래서 농산일 때 할 때면 농촌 갔다
0: 시골 갔다
1: 올라와서 왔다 갔다.
0: 예, 예.
1: 집이 많아 좋으시겠어요?
0: 그래요.
1: 농촌집 한번 좀 빌려주십시오.
0: 저희 시골 한번. 사람들은 또 농촌집이 굉장히
1: 네,
0: 부럽거든요.
1: 그래서 거기다 뭐 소다리를 앉히든지 맞아요. 뭘 하든지 한번 좀 한 판을 촌판을 버려보는지 하고 싶어요.
0: 아니 방송하면서 아직도 이제 어머님들의 손을 많이 비네요.
1: 예, 예 그렇죠.
0: 명옥 씨가
1: 많이 빕니다. 예,
0: 아직도 이제 닭꿈 생각나시면 어머니 방송에서 이제 닭꿈 먹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하십니까?
1: 그 대놓고는 안 하는데,
0: 안 했는데,
1: 맛있겠네요. 이렇게
0: 맛있겠네요.
1: 딱 근질을 주면 예. 아 맛있죠. 거기서 끝나더라고.
0: 예전에 저희가 방송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물 타러 오실 때 어머님들이 저희 두 사람한테
1: 네.
0: 정말 많이 갖고 왔는데
1: 김치, 영채김치,
0: 예.
1: 갓김치도 먹었어요.
0: 그래도 방송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갖고 오면 또 큰일
1: 안 돼, 안 돼,
0: 예, 안 됩니다.
1: 자, 예. 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문의 공연 아닙니다.
0: 문예 공연 아니죠. 예, 갑자기 일하다가 문예 네. 공연을 할 수가 없거든요.
1: 그렇죠.
0: 예. 자, 정답은 바로 2번 놀이나 잔치 등의 일로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을 뜻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목구지는 여러 사람이 놀이나 잔치 혹은 어떤 축하할 만한 일로 한데 모이는 일을 뜻하는 순우리말인데요. 흔히 동사형으로 목구지하다라고 쓰며 모임이나 잔치 자리를 뜻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적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동무들이나 동물한 말이 참 오랜만에 예, 동무들이나 이웃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화합하고 침묵을 도모하기 위해 한 자리에 어우러지는 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1: 네, 류사와 현대적 활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뭐 잔치 연회랑 같은 거랑 같습니다. 네, 요즘 대학교나 단체에서 자주 쓰는 야유, 뭐 야유회 이런 말을 우리말로 다듬을 때 바로 동아리 목고지, 연수 목고지라는 표현으로 바꿔서 보는 것도 좀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훨씬 더 정감이 고 다승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0: 네, 그렇죠. 이웃 간의 두통청이나 축제 분위기를 묘사할 때 아주 생동감 있게 쓰입니다. 예를 들면 기쁜 소식을 들은 친지들이 하나둘 모여들더니 마침내 집안이 왁작지껄한 목고지 판으로 변했다. 이번 주말에는 오랜만에 옛 동무들과 작은 목고지를 하려고 음식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일상에서 이렇게 쓰이죠.
1: 네, 가까운 이웃들과 또 즐거운 모임을 기획하고 있다면 이 고운 단어를 한번 건네보십시오.
0: 네.
1: 우리 조만간 맛있는 것도 먹고 못단 수다도 늘여놓을 겸 다 같이 목고지 한번 합시다. 라고 말이죠. 모임의 성격이 한층 더 따뜻하고 뜻깊게 느껴질 것입니다. 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는 즐거운 목고지 한 판이면 그 살던 피로가 쫙 다 풀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0: 네, 마음의 빗장을 열고 서로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는 여러분의 행복한 어울림을 응원하며 저희는 또 다음 시간
1: 네. 예,
0: 인사드리겠고요.
1: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언어가 많은데 역시 또 아름다운 언어는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우리 모두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리웁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 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캉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70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는 사지원액,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괴로 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은 돈을 주고 써야 하는데 돈을 적게 쓰고 혜택을 충분하게 누리면서 병치료한다면 이것이 저희들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공장 측과 협상에서 나온 새로운 정책인데요. 이제 위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지원액은 한 가게 124원인데 60가게 70각 첫째 우대활동, 두 번째 우대활동 원금에서 상품권 1,500원을 빼주게 돼 있으니까 총액에서 1,500원을 빼주는, 지금까지는 1,000원 이상 빼준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1,500원을 빼주게 돼 있거든요. 세 번째 우대정책은 손목시계와 같은 레이저 치료이기, 심장과 뇌혈관을 아주 잘 치료해주는 우수한 이런 레이저 치료이기가 지광치료이라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세 번째 우대활동 가운데서는 주요한 우대활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요. 레이저 치료이기는 이거는 아주 우수한 이러 기계입니다. 현 시대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심장과 뇌혈관이 모병 때문에 뭐 아주 급하게 노련에 뭐 건강에 이상을 가져오는 분들이 계시고 있어서 이거 딱 끼고 있으면 오전에 한번, 오후에 30분, 오전에 30분 중간 시간에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혈액은 한 대 엉키지 않습니다. 계속 레이저 빛이 거기에 딱 거기에 투과되면서 로드마이라고 손목에 있습니다. 거기에다 딱 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면 혈액 관리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기회로 될 수 있습니다. 명서방은 첫째 15가게 15각 한 가게 598원인데요. 그런데 지금 두 번째는 1,500 현금권, 그리고 세 번째는 이번에 또 레이저 치료이기,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물건을 제외하고 순 돈으로만 계산해도 24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지원액은 한 가게 40원 자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늘 우수한 기회로서 여러분들이 번약을 만나게끔 기회를 주게 되었으니까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2: 네, 지금 이 사지원액 어전에 반년 썼습니다. 반년 쓰니까 이 혈압 조절이 아주 잘 되고, 예, 혈압이 그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던 게 지금은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머리가 어림지든 하지 않고 아주 몸이 편안합니다.
1: 사지원액 좋습니다. 삼고의 해결 좋습니다.
2: 예. 그리고 저기 소화되지 않아서 밥을 그저 먹음에 말매 했는데 어전에 소화 너무 잘 돼서 밥이 다 영잘 먹습니다. 그리고 난 딴 거보다

0: 아무 사지 못해. 어쩌 무슨 약쓰나 아이들인데 이번에 이 사지원에게서 효과를 잘 보고 잠이라 아주 잘 잡니다. 그래 내 지금 이 명서랑 같이 쓰는데 나는 대문에다 있어서 수술하랍니다.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고 선생님 강의를 열심히 듣고 이거 쓰는 석 달 쓰는데 그렇게 눈이 부었던 증상이 어떤 완전히 이렇고 그의 눈물이 나던 것도 어 완전히 이렇습니다. 이 눈약도 써볼까 아주 좋은 약입니다. 그래 내 이 두 가지 쓰니까 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편안하고 몸이 잘했고 예. 예. 영 좋습니다. 그래 오늘 이제 들으려 활동이 영 좋은데 누가 그 두 가지 다 이렇게 배달받다고 그래 전화드린다.
1: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번에 전화하세요. 이분이 예. 귀해입니다. 예.
0: 감사합니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이거 내경색 후주에 머리 아프고 어지럽증이 자주 나고 특히 내 가슴이 답답하면 다소 식은 땀 났습니다, 나는. 그리고 예, 귀에서도 자꾸 소리 나지 이러다가 저는 반년 좀 더 먹었는데 이거 사지원 아이를 먹으니까 혈압이 없는데 머리 아픈 거 어지럼증이 조금 많이 납니다.
1: 아, 예, 혈관 관리에서는 사지원액입니다. 예.
3: 예, 그리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아 그렇게 가슴 답답하고 예, 자주 식은땀 나더니 이 식은땀도 완전 걷어준다 이게.
1: 그렇죠.
3: 그래 이 약은 원액이 돼서 먹기도 좋고 흡수 빠르고 예. 여기 효과 좋습니다, 나는. 근데 이거, 저, 명세방 문의합시다. 우리 예. 집사람이 항상, 장난돼서 눈이 깔깔하고, 자주 올 때 눈이 피지입니다.
1: 예, 각막 출혈입니다.
3: 예, 눈물 자주 나지. 그래, 명세방 방송 듣고 이거 좀 써보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1: 그렇죠. 눈물이 자주 나고, 그리고 각막 출혈이 있고, 그리고 백내장이 있어서 눈이 보얗게 보이고 시력이 떨어지고 이런 데는 이 제품 명서방을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백내장이 보얗게 보이는 게 보통 약으로는 서약으로는 대체되지 않습니다. 눈에 들고 있는 약이 있지만 해도 그거는 거저 기본으로서 뭐 0.0 몇 퍼센트나 해결되겠는지 말겠는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약으로서 해결한다는 게 그게 큰 효과인데요. 바로 명서방을 드셔서 많은 분들이 바닥에 무릎기도 보여서 눈이 보얗게 보여서 보이지 않는 게 지금 환하게 보인다고 바닥에 문지도 보일 정도고 이러니까 이제 말씀한 그런 증상들이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명서방을 선택하는 게 길인 것 같습니다. 예.
3: 예, 네, 그럼 이번 활동 대단히 좋은데 이번 활동 참가해서 받아봤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셔.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네, 감사합니다.
1: 건강교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아, 제 지금 사지원이하고 어선 넉 달 먹었습니다.
1: 예.
4: 야, 그러니까 이게 정말 좋습니다. 나는 어찌 그런지 전화기름에 하필이 자꾸 납니다.
1: 예.
4: 이게 그러던 게 하품이 나던 게 싸고 없어졌어요.
1: 아, 산소 부족입니다. 예. 심장 혈액 산소 부족. 예.
4: 그리고 또 예, 저기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난다. 그리고 예, 이 골이 항상 딱 무거운 것 같던 게 그것도 골이 헷갖고
1: 그렇죠.
4: 골이 그저 예, 어떠는지 그저 이래 찬물이 머리 감은 것처럼 시원한 이런 감이 난다. 그리고
1: 예.
4: 이게
1: 예,
4: 나는 이런 거는 생각 다해 됐습니다. 근데 이거 사지원액인데 어째 밥이 맛있습니까?
1: 소화가 잘 됩니다. 이 제품 자체
4: 예,
1: 심장 건강이 좋아지면 따라서
4: 예. 이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1: 예.
4: 아, 이 사지원액이 그래 이 밥을 잘 먹으니까 이거 예, 맥이 나고 다리 해갖고 예, 영 정신 나고 영 좋습니다. 그리고 내 예, 명소빵도 씁니다.
1: 예.
4: 근데
1: 예,
4: 나는 이렇게 눈이 좀 피 잘 진다. 그랬다도 예. 어디 맞힌 것처럼 빨갛게 되고 또 그다음에 눈곱이 자꾸 나온다.
1: 예.
4: 그랬던데 이 명서방 썼는데 피지는 일도 없고 어전에 눈곱이 생기는 일이 없습니다. 이
1: 예.
4: 눈곱이 생기는 게 좀 창피사합니다. 자기들로 알리지 않는다
1: 눈에 일종 염증을 말합니다. 예예. 예.
4: 아 그렇습니까?
1: 예. 분비물이 너무 그래, 많아진다는 거는. 예.
4: 아, 그래 이 두 가지 너무 좋으니까 나의 내 이번에 이 저기 사지원액하고 명서방 두 가지를 활동이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예. 예.
4: 그래서 예, 오늘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이 냉소방 농약을 지금 어제는 한 몇 달째 썼습니다.
1: 예.
5: 예, 저는 이 백내장으로 지금 진단받아가지고 가서 간단하게 좀 중하다 그때 수술해라 그때
1: 예.
5: 예, 그런 거네 수술 안 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수술한 부위 많은데 한 후에 보니까 나 1, 2년 지나

0: 처방 의미하고 지금 오전에 몇 달째 갔다 썼는데, 예, 참 좋아져. 이게 봤어, 예, 쓰니까, 얼마 애들까지 봤어, 눈이, 예, 차이 배우는 것도, 요즘은 완전히 배우는 게 영달락입니다. 원래는 이 부호형 게 안개 낀 것처럼 젊게, 예, 그랬댔습니다.
1: 예,
0: 앞에 한
1: 그러고.
0: 10m, 예, 10m 안에 잘안 배웠습니다. 뭔데,
1: 그렇죠.
0: 예, 근데 이게, 지금은, 예, 한, 먼 데거든, 한, 뭐, 2, 30m 쭉 봐도, 예, 그리야, 그, 차, 험하, 그냥 잘 알기고요.
1: 대단하죠. 예.
0: 예,
1: 다른 제품으로 대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예.
0: 그러니까, 낮에부터, 야, 이번에 이거, 야, 선택 잘 됐구나. 이거보다, 요즘 수술했더라면, 이게 또, 뭐,
1: 그렇죠.
0: 아예,
1: 2차, 3차로서 또 수술 받는 것도 그것도 문제인데. 예.
0: 예, 그래서, 야, 그, 쓴다면 지금, 야, 그리고 원래 자꾸만 찍으면, 예, 눈물이, 자꾸만 하고, 이렇게 눈 비비게 되고, 예, 자꾸만 눈곱이도 많이 나가는 게, 이런 증상이 완전없습니다. 지금 내재물로 거울을 이렇게 보게 되게 되면, 이눈 안구가 많이 맑아진 감이 납니다. 지금 보니까나.
1: 자기절로 달리죠. 예.
0: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봐서 배우는 게 뭐, 이렇게 말끔하게 잘 배우니까나. 그러니까 내 야, 이 약에서는, 떨구지 말고 꾸준히 이약 써야 되겠다. 이약 쓰게 되면 시력도 이제 완전히 더 올라가고, 완전히 백내장에도 완전히 없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치료.
1: 그리고 이게 다른 후유증이 없습니다. 시력이 좋아지고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치료해 주되 상초, 중초, 하초 여기에도 지금 이게 간단 습열 그리고 상초 열을 쳐주는 이런 차원에서 인삼 녹용이 5~6배 효과니까 하초 녹용이 콤파츠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눈에 좋차 하게 되면 오장이 좋아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 놓고 써도 다른 부작용 같은 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
0: 예, 그럼 오늘 저녁 15시까지 그 배달 받겠습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에 전화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도 지금 사주 원형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나는 항상 이 혈압이 높고, 그냥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그냥 소화방면이가 지금 잘안 된다만,
1: 예.
3: 이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약을 쓰게 되는데, 야, 정말 이 약이 명약입니다. 써서 얼마 안 돼서 벌써 이 머리가 싱하다 증세가 얻었고, 혈압도 좀 이제 얻은 온정태, 벌써 혈압을 얻은 내 쓰기 반했었는데, 얘는 온정됐다만.
1: 아, 그게 보통 약으로서는 대체하기 어려울 겁니다.
3: 맞습니다.
1: 예.
3: 예. 약은 많이 쓰면 내려왔다만 그랬는데,
1: 그렇겠죠.
3: 그러면서 위도 얘 지금 대단히 편안하게 그러니까 내가 쓰는 원인가 낫습니까? 약 쓴다만 한다.
1: 그렇죠. 예.
3: 낫으면 안 쓴다.
1: 그렇죠.
3: 그래서 이게 그래서 한달 쓰니까 이렇게 소식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으니까 이렇게 쓰는데 눈약은 이게 오랜 백내다라고 한다.
1: 예.
3: 근데 내이 약은 계속 쓰면 내려가다가 꽃은 안 내려왔는데 이건 명소방에 뚜렷하게 왜 항상 눈이 보얗은 게 여기 부서지더라고 한다.
1: 예.
3: 그래서 잠에 붙인 게 어딘데 이게 어디는 한 6달 넘었었는데, 어디는 완전히 후원 증세 없다만 합니다.
1: 예.
3: 그래서 사람들 어디는 옛날에는 그 무슨 아마소 듣고 하던 게 어디네, 그래 어딘가는 열매 안에 사람을 볼수 있다만 합니다.
1: 거기에 시력이 보통 지금 정도로 보증하는 것만 해도 효과인데 시력이 그만 올라갔다는 게 대단한 약 효과입니다.
3: 예, 보면 차가운 게 이게 너무 합니다. 이게 사람
1: 그렇죠.
3: 살까다만
1: 예.
3: 예, 이렇게, 이게, 어쨌든, 이 약은 두 가지 다, 이게, 귀한 약인데, 내게는. 이래서 이게 맞으니까, 우리 부부가 다 같이 쓴다만.
1: 그렇죠. 내외간이 인생이 비슷하게 올라가시니까,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니까, 함께 쓰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3: 이러면 이렇게 활동이 좋은 것도 좋은데,
1: 그렇죠.
3: 항상, 이런 누구 때마다 싸다니까, 약하시도 저놈하고, 이건 좋다만.
1: 그렇죠. 예.
3: 그래서 선생님 고맙다 인사드립니다.
1: 아,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4: 저도 이 싸지원액을 요즘 먹은 지 저는 7달 됩니다.
1: 예.
4: 예, 처음에는 우리 신의 그래서 먹다 보니까에 신의 말과 같이 정말 좋습니다.
1: 예.
4: 이거 먹기 전에는 그런 그냥 혈압이 약 먹어도 좋을 아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혈압이 높을 땐 어지럼증이 막 나지. 그 다음에 위 아파서 그런 밥도 그저 먹고 말 어째서는 밥을 잘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맥이 없고 또 거기다가 또 소변도 잡고

0: 어째서나 예, 불편한 데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구에 그렇게 일곱 달 동안 먹고 볼까에 지금 모든 면이 다 좋아졌어요.
1: 아, 일곱 달 쓰셨으면 잘 쓰셨는데 일곱 달 더 쓰셔도 됩니다. 그만큼 더 쓰셔도 예. 이제 품 자체는 안전하니까. 예.
0: 예. 처음에 밥이 맛있고에 그다음에 또 소변 통수가 줄어들까 밤을 잘 잘까에 어지럼증이 혼나서 영 힘들었습니다. 그도
1: 예.
0: 움직이기도 바쁘고 예. 그래야 되는데 어지럼증 여기는 간절한 데 없습니다.
1: 예.
0: 예. 좀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1: 예.
0: 혈압이 그런 혈압약 이거 먹고 저거 먹고 어떤 때는 혈압이 오후에도 이래야 되는 게 지금은 그거 아침에 일어나서 한번 먹으면 혈압이 그냥 140에서 올라이 가고 예, 90에서 올라이 갑니다.
1: 이게 3고 있어서 고혈당, 고혈압, 고혈제 좋으니까 시름 넣고 쓰실 예. 필요가 있습니다.
0: 예, 예. 진짜 예, 어떤 지금 예, 별로는 예, 힘들게 살던 게 별로 사는 것 같더랍니다. 너무
1: 그럼요.
0: 힘들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할때 영도했을 때가 예.
1: 특수합니다. 예.
0: 그래 더 먹겠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 명토방은 우리 집에 그 아바 있습니다.
1: 예.
0: 말아야 됐던 게 이제 첫 달을 잡숴보고 어여 그 이야기 정말 예.
2: 네, 시간 상황계로 오늘 방송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the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금철입니다. 여행은 일상의 피로를 풀어주는 마법과 같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과 긴장과 스트레스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묶어놓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시로 떠나면 아침에 들리는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생소한 풍경이 모든 피로를 씻어줍니다. 바다 앞에 서면 자신의 자금을 느끼고 산 정상에 오르면 시야가 넓어지며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마음을 재충전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유산을 잇던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되새기고 또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음악, 춤, 공예, 의식, 구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우리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볼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문이신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0: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겁니까?
1: 네, 오늘은 그 장백산 채산 풍속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채산이란 인삼을 캐는 일을 말하는 게, 일찍이 그 청나라 시기와 민국 시기에 인삼을 캐는 것은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한 가지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0: 네.
1: 역사가 유구한 장백산 채산 풍속은 2007년 5월에 길림성 성급 무형문화유산 대표성 종목 민속유에 등록되었고, 분포 지역은 길림성 장백산 주위가 중심이고며 길림성 동남부 일부 지역에 류전되고 있습니다.
0: 그 산삼을 캐는 풍속이 체현된 그 몇 가지 면에서 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1: 예. 그 산삼을 캐러 다니는 사람은 다른 말로 신만이라고 합니다.
0: 네.
1: 그들은 삼을 캐러 갈 때 먼저 산신제를 지낸 뒤
0: 네.
1: 떠나기 전날에 마을이 소실이라고 하는 큰 고목, 즉 나무를 말합니다.
0: 네.
1: 그리고 큰 바위, 천왕당 등에 찾아가서 채삼하러 떠나는 것을 그 신에게 알리고
0: 네.
1: 신만이들이 무사했는가 또 크고 많은 삼을 캐게끔 해달라고 기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 수호신이란 산신을 가리키는데 신만이들은 인설자의 그 주관하에 제사, 즉 고사를 올린대
0: 네.
1: 고사를 올릴 때 소지, 다시 말해서 종이를 두 번 태웁니다. 그때 그 제가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가면 산신이 그들이 기원에 응한 것이 되어 삶을 많이 캘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0: 네.
1: 예. 고사가 끝나도 그들은 자리를 뜨지 않고 그곳에서 불을 밝히고 날을 세웁니다.
0: 그렇군요. 자, 계속해서 그 날이 밝으면 또 어떻게 합니까?
1: 예. 그 다음에 그 날이 밝으면 해삼꾼들은 산으로 출발하여
0: 네.
1: 당일에 목적지에 도달하는 뒤 도착하면 자기들이 주숙할 그 모둠인 산신당, 지주당, 의인당 등 여섯 개의 진당부터 짓습니다.
0: 네.
1: 고사는 당일이 늦으면 전날 아침에 올립니다.
0: 네.
1: 육신에게 차례를 올리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산신제, 즉 산신고사가 제일 중심이랍니다.
0: 이 신만이들에게도 뭐 금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예, 그렇습니다. 삼월 캐러산에 들어가는 신만이들에게는 그 금기가 아주 많은데
0: 네.
1: 입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일관을 통해서 길이를 택하는데 길이라 해도 인일은 범이 나르기 때문에 피합니다.
0: 네.
1: 여기에서 인일이란 지지가 인으로 된 가빈 병인, 무인 같은 날을 말합니다. 예, 입산하는 그 날짜가 결정되면 신만이들이 집에는 그날부터 대문에 금추를 치고 그 대문 밖에 황토무지를 쌓아서 부정한 사람들이 출입을 금지합니다.
0: 그렇군요. 예. 그렇다면 그 외에 또 어떤 금기가 있습니까?
1: 예, 그 신만이들은 입산하기 3일 혹은 5일 등 홀수일부터 매일 몇 차례씩 모욕 재개를 하고 부부가 함께 자지 않습니다. 또한 이 기간에 닭, 개 등 짐승이 살생을 하지 않고 네 다리 짐승이 고기를 먹지 않으며 상그나 관, 죽은 동물 등 부정한 것을 보지 않습니다. 예, 입산하는 그 날짜는 집 사람들에게도 비밀로 하며
0: 네.
1: 또 신만이들이 산에 들어갈 때 길에서 여자를 보게 되면 그 여자에게 자기들은 산에 들어가는 신만이라는 것을 알리는데 여자는 그 옆에 피하여 그들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려줘야 합니다. 예. 이때 그 신만이 인솔자가 그 여자를 보고 그 치마 보이 끝을 한쪽을 끊어달라고 하는데 여자는 서슴없이 그에 응합니다.
0: 네.
1: 인솔자는 또 그것을 받아가지고 입상합니다.
0: 근데 왜서 이 치마 한 조각을 달라고 합니까?
1: 예. 산신은 그 빨래감을 좋아하는 습관이 있다고 합니다.
0: 아.
1: 하여, 예. 신만이들은 빨래감, 즉, 그것을 가진 그 치마 조각을 가지고 그 입산하여서 산신에게 고사를 올릴 때 큰 그 나무에 걸어놓습니다.
0: 네.
1: 예, 신만이들이 집을 떠나면 그들이 집에서도 사생을 하지 않으며 부정한 사람들과 왕래하지 않습니다. 또 신만이들이 무사히 돌아올 때까지 복실을 남에게 빌려주지 않으며 은행도 극히 조심해야 합니다.
0: 그렇군요.

0: 인솔자가 있는 외에 그 10만이들의 숙식을 관리하는 사람도 따로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1: 예, 따로 있습니다. 10만이들의 그 숙식을 관리하는 사람은 삼을 캐러 나가지 않습니다.
0: 네.
1: 예. 하지만 그는 대낮에 혼자 모둠에 있어도 낮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가 잠을 자면 삼을 그 찾는 사람들이 정신이 흐리멍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혼자서 등심을 먹으면 10만이들이 굶주림과 피로의 시달림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여 10만이들이 산에서 돌아오지 않으면 혼자서 등심을 절대 먹지도 않습니다.
0: 네.
1: 예. 상흔한 그 금기 풍속은 사 모두 산삼을 신격화하고 산신을 숭배하는 그런 관념에서 산생된 풍속이라고 합니다.
0: 네. 그래요. 예. 자, 오늘도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원이신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이 채삼 풍속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유익하고 알찬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계속해서 채삼 풍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채삼꾼들은 꿈을 아주 중시합니다. 그들의 전통적인 관념에 산삼은 신초에 속함으로 발견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꿈을 매우 중시하는 것입니다. 채삼꾼들은 입산하기 전에 모여 앉아 꿈을 꾼 이야기를 하며 인삼을 찾는 과정에 휴식을 할 때에도 꿈꾼 이야기를 하며 모둠에 돌아와 식사를 할 때에도 꿈꾼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모여 앉아 꿈꾼 이야기를 하는데 꿈에는 길몽과 악몽이 있으며 해몽하는 자격은 오직 인솔자에게만 있습니다. 로인에게서 고물을 받거나 하기 자기 품에 날아드는 꿈을 꾸게 되면 아주 좋은 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를 끌고 하산하는 꿈을 꾸어도 아주 좋은 길몽에 속합니다. 그리고 채삼꾼들은 은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일단 산삼을 발견하면 산삼을 발견하였다고 외치지 않고 방초라고 합니다. 채삼꾼들이 이와 같은 은어를 사용하는 주요 원인은 산삼을 캐는 것을 신비한 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채삼꾼들은 일반적으로 혼자서 산에 들어가지 않고 세 사람 이상의 성원을 모아 가지고 입산하는데 3명에서 5명 혹은 11명에서 13명으로 조를 모아서 입산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깃수로 조를 묶습니다. 두 사람이 짝을 모아 입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인삼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형제, 결의형제, 숙질, 친구 등 두 사람이 산에 들어갔다가 큰삼 혹은 마당삼을 발견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돈에 눈이 어두워 다른 한 사람을 해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채삼꾼들을 묶는 방법에는 대체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채삼 경험이 풍부하고 연세가 많으며 신체가 건강한 사람이 인솔자가 되어 채삼꾼들을 삼발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방법은 채삼꾼들이 자체로 팀을 묶은 후 인솔자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외에 부자들이 채삼꾼을 고용해 산에 산삼 채집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채삼꾼들의 인솔자는 소댕이, 즉 처음 입산하는 사람을 비롯한 전체 성원들에 대해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으며 매 성원들은 그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인솔자는 채삼꾼을 삼발하기도 하고 산에 들어가는 길도

점치는 사람을 찾아서 결정하며 산신제를 지내는 것도 그가 재관이 되어 진행하고 모둠 자리를 정하는 것도 그가 결정합니다. 제3꾼들이 일단 삼을 발견하면 그에게 알리며 그가 삼을 돋구는 일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확한 삼을 분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삼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소유하는 것인데 이는 분배하는 데 흔히 쓰는 방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솔자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추호의 리득도 보지 못합니다. 삼을 팔 때도 인솔자의 손을 거치지만 인솔자는 역시 아무런 리득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른 한 가지 방식은 수확한 삼을 공유로 하여 분배로 하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는 제3꾼들이 입산하기 전에 분배 규칙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코너, 귀로 떠나는 여행 코너입니다. 오늘은 하루쯤 나 혼자 어디라도 가야겠다라는 책의 일부분을 가져왔습니다. 하루쯤 나 혼자 어디라도 가야겠다. 책이 가득한 곳에서 읽고 싶은 책을 밤새도록 담독하다가 어느새 책에 파묻혀 잠들고 눈뜨는 것은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본 로망일지도 모른다. 어린 시절 꿈꾸었던 장난감 가게에서 놀다 그대로 잠들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다른 장난감을 가지고 원 없이 놀아보고 싶었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평소 읽어보고 싶었던 책이 눈에 띄어 반간 마음으로 읽고 우연히 보석 같은 책을 발견해 감사한 마음으로 읽었다.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고 출출해지면 밥을 먹고 동네를 산책한 뒤 다시 돌아와 책을 읽다가 잠드는 밤. 책의 숲에서 보낸 선물 같았던 그 밤은 짧게만 느껴지고 아직 읽지 못한 책들이 눈에 밟힌다. 일상에서 벗어나 나만의 공간에서 책과 함께 고요한 밤을 보내고 싶을 때 다시 이곳을 찾아야겠다. 걷고 싶을 때 걷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는 것. 내가 원하는 것에 귀 기울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는 시간.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으로 채워진 그 여행을 통해 나는 나와 훨씬 더 가까워지었다.

네, 가끔은 혼자서 하루쯤 어디라도 떠나고 싶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이럴 때 떠나는 잠깐의 여행은 마음에 큰 위안이 되고 돌아온 일상을 잘 살아내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 책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불쑥 찾아올 때 작은 여행을 선물합니다. 지치고 아무 의욕도 없을 때 기분 전환이 되는 여행. 저자가 엄선한 이 세계 곳곳의 곳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하루쯤 나 혼자 어디라도 가야겠다는 여기저기 많은 곳을 돌아다니기보다는 하루 동안 여유롭게 머무르는 느린 여행을 추구합니다. 자발적 고립을 즐길 수 있는 이색 숙소, 숲과 바다, 들판같이 탁 트인 자연, 아기자기한 소도시, 산책하기 좋은 길, 입장객 수에 제한을 두는 장소 등 타인과의 접촉은 최소한으로,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은 최대한으로 가질 수 있는 곳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행지와 더불어 그곳의 매력을 가장 잘 경험할 수 있는 테마 여행법도 함께 알려줍니다. 여행지에 맞게 이른 새벽의 산책을,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은 디지털 디톡스를,

성산의 평온함을 뒤로하고 신명나는 타령한수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정호원 작사, 김덕윤 작곡의 장홍련 가수가 부른 새연변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님 생각, 집 생각에 잠 못 이루는 그 마음을 아마 집을 떠나 생활해본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김정권 작사, 백희남 작곡의 한초로 조밀한 가수가 부른 님 생각, 집 생각은 멀리 떠나 있어도 끊을 수 없는 그리움을 노래하는데요. 남녀가 함께 부른 조화로운 화음이 그 애틋함을 더욱 깊게 전해드립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인연입니다. 박설매 작사, 김홍일 작곡의 최경화 가수가 부른 인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곁에 소중한 인연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0: 궁금해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중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

돌방, 포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합류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먼저 국약 건신고, 예,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0: 네.
1: 여섯 곽에는 세 곽 더 드립니다. 이러면 아홉 곽이 있거나, 예, 한 반년 쓸 수 있습니다. 예, 열 곽에는 여덟 곽을 더 드리고, 열 곽부터는 이 자문서나의 자문을 하시고 오늘이 딱 결정해서 하겠다 하는 분들 여덟 곽을 더 드리는 동시에 또 응답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특급 응답분 제가 자꾸 설명드리는데 응답분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황금색 응답분이가 특급 응답분에 속하는 겁니다. 응남에서 나온 겁니다. 예, 량이가 영 적습니다. 한 곽에 30병살 들어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드리고 15곽에는 직접 15곽 더 드립니다. 거기다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나서는 침은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이 나타나는 것에 제가 몽땅 같이 놔드리기 때문에 경락을 전면적으로 열어주는 데 효과 빠릅니다. 예, 그리고 경락이 열기는 동시에 약이 들어가게 되면 예, 맨 약만 먹기보다 효과 더 좋습니다. 예, 그리고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특히 다른 데서 치료를 받아서 몸이 점점 더 잘못됐다. 제가 시간마다 강조하는 그겁니다. 병 진단이가 영 중요합니다. 예, 진단이 틀리게 되면 거기에 따라 약 처방이 틀릴 수 있고 이러면 제일 좋은 치료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중약이란 건 잘못 쓰게 되면 예, 오히려 병리가 점점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저한테 찾아온 분들을 예를 들게 되면 예, 뭐 잘못 치료해서 재풍이 나온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원래 뇌실금도 없었는데 뇌실금이 또 생기는 분들 또 요추 한번 탈출로 치료를 받았는데 원래는 걸어댕기는데 지금 앉은 자리에서 위생실 출입하는 것도 계속 댕기는 분들 또 무릎 관절을 치료한다거나 예, 잘못 치료해가지고서 원래는 제대로 걸어댕기는데 지금 지팽이를 짚고 다닌다. 지금 찾아온 분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지금 환자 팍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혼자서 지금 침 나서는 것도 영 애납니다. 예, 저도 맥이 많이 들고 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침 넣는 본신이가 원래 원기가 많이 빠지죠. 예, 예, 그런데 환자분들을 정말 우리는 제 가족처럼 생각하고 치료를 하던 할까나 예, 저도 열심히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뭐 난 침은 위지에 대놓거나 침 못 맞겠다 이런 분들 침 대신 또 약을 더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화번호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요새 반응하는 분들 보게 되면 이 280018번 이래 전화해서 잘 통하지 않는 분들이 많은데 이 쇼링투에 대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앞에다 주유하우로 타세요. 0433 이런 무조건 걸립니다. 예, 그래서 이런 방면에 잘 아시고 오늘 이

0: 시간에는 우리 그 쓰우탕 여김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 이 건신권은 안에 네 가지 고전 경전 처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제일 첫째 처방이가 간단방입니다. 간 콤파치, 아니 간하고 담당을 전문이거나 어떻게 생각하면 예, 그 간경화 전문 이런 처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반샤시신탕이란 겁니다. 예, 이게 들어가고 두 번째 처방이가 취장탕이란 겁니다. 취장탕이란 거는 내가 집행위를 집던 게 집행위를 버렸다. 네, 이런 정도 근골 처방에 속한 게죠. 세 번째 처방이 정우탕이란 겁니다. 정우탕이란 건 피 곰파치를 전문 도와주는 이런 처방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천연적인 리뇨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히 우리 혈압약을 쓸 때 칭리사이친 이걸 씀으로써 우리 그 리뇨를 하는 동시에 혈압을 낮춰준다. 예, 이런 분들 이 처방이 필요합니다. 예. 어쨌거나 리뇨제의 본신이가 곰팥이 많이 상합니다. 그걸 대가해서 혈압을 낮추는 게 오히려 나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천연적인 중약재로 된 정우탕 이 처방을 쓰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설명드릴 쓰우탕이란 겁니다. 이 쓰우탕이란 거는 예, 고대로부터 유명한 경전방입니다. 경전방이란 거는 다시 고칠 필요 없다 이런 게죠. 고대로부터 5000년 이런 역사를 지내오면서 그래서 보혈 처방, 양혈 처방에 속하는 제혈 처방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점은 뭔가 调理 气血를 했습니다. 기혈을 조절해주고 改善 빈血, 빈혈을 해결해준다. 특히 손발이 차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 빈혈이란 거는 서의에서 말하는 빈혈과 틀립니다.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빈혈은 혈액 속에 뭐 혈세포 원액이 적어졌다. 예를 들어서 뭐 최티신 빈혈 무슨 뭐 이런 거 말하는 게죠. 그래서 중의에서 말하는 빈혈은 뭔가 하면 전체적으로 피가 모자라서 어떻게라고 말하면 알아듣기 쉽게 말하게 되면 건강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피가 100건 있다. 근데 이 빈혈이 있는 사람들은 피가 50건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예, 딱 무슨 100건 있다 50건 있다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래서 피가 적다 날까나 사람이 평상시에 손끝에 발끝에까지 피를 공급해 줄 피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심장에 뛸 때 피가 원래 손끝에까지 갔다 와야 되는데 항상 발끝까지 갔다 오거나 손목까지 갔다 오거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손발이 시리 난다 이 뜻입니다. 예. 그러면 손발이 시리다 하게 되면 예,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그겁니다. 죽은 사람하고 산 사람 비교해보세요. 산 사람은 혈액 공급이 있기 때문에 온도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은 온도가 없습니다. 예, 혈액 공급이 없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손발이 차다 이런 분들 무조건 쓰우탕 써줘야 됩니다. 예. 쓰우탕의 처방은 네 가지 약밖에 없습니다. 숙지, 그 다음에 당귀, 바이살하고 천숭 이 네 가지 약재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혈액 공급이 모자라다니까나 예, 얼굴이 창백해납니다. 머리까지 피를 잘 공급 못해서 다녔거나 예. 그리고 또 항상 피로합니다. 매기없고 예. 이런 사람들이 다 이게 쉐쉬런춘이랍니다. 약간 피가 모자라는 이런 사람들에 속하는 게죠. 예. 그러면 숙지, 당귀, 바이설하고 천숭 네 가지 약재가 어째서 이렇게 결합했는가? 각기 자기 공능이 틀립니다. 숙지란 약재는 예, 간 콤파치를 집중적으로 도와주면서 자양해주면서 예, 이 혈액을 보충해주는 기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귀 이건 다 아시죠? 보혈 공능이 좋다. 그리고 당귀는 또 이런 그 혈액 유동을 촉진시켜줍니다. 어혈을 풀어주는 작용 좋죠. 바이설이란 거는 인체의 윤활유가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혈액을 보충해줄 때 특히 근육이 싹 굳어져 있거나 아파나거나 이런 데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천궁이란 약재는 예, 혈액 주퇴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피를 잘 밀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예. 전신의 혈액 순환은 꼭 천궁이란 약재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네, 말씀 주시네요. 네,
1: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내 어쩌나게 물어보던 하나입니다.
0: 아,
1: 선생님,
0: 예, 예.
1: 내 그런 어쩌나게 여도성이 있다 말아요. 그런 말입니다.
0: 예, 예.
1: 그 여도성이 있으면 이 권신고 이렇습니까?
0: 근신고 여독증이 엄청 좋죠. 예.
1: 좋습니까?
0: 예, 예. 여독증이란 거는 우리 피가 지금 그 곰팥에서 깨끗하게 만들지 못해서 그런 게지 않습니까?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근신고가 일단 피를 많이 보충해주고 피를 깨끗하게 해주는 예, 이런 약 처방이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1: 아, 올 봄에 진단 받았단 말입니다.
0: 예, 예. 이걸 쓰세요.
1: 그리고 그 무릎 관절 약이 혹시 그런 위에 자극이 어떻게
0: 했는지. 무릎 관절 약이란 게 이기면 무릎 관절 약이란 게 없습니다. 예?
1: 그 어쨌든 무슨 일을 하던가.
2: 아, 네, 풍습빵을 얘기해서.
0: 풍습빵 말하죠. 예? 그게 식전에도 잡술 수 있는 약입니다.
1: 어.
0: 네, 그거는 뭐 이런 위로 자극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
1: 어, 무릎 관절 약이 식전에도 먹을 수 있는.
0: 예, 식전에도 먹을 수 있습니다. 예.
1: 예, 그래 뭐 위에 자극이 없겠지.
0: 없습니다. 예, 예.
1: 예.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0: 예.
1: 건강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예. 주세요.
3: 예. 예. 저는 지금도 권신고를 쓰고 있는 일의 환자입니다.
0: 예, 예.
3: 예. 저는 여전히 머리 앞다하면은 갑자기 눈이 막 캄캄해지는 이런 현상도 있었고.
0: 어, 머리 피곤해야 돼, 그렇죠.
3: 네, 피곤하면서리. 막 어떤 데는 하늘이 막 돌아가는 것 같은 이런 감상도 있고.
0: 네.
3: 예, 앉았다 일어나기도 아주 저기 힘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어지럽증이 더 해가지고서리 이렇게 어떤 때는 예, 자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또 있고
0: 예. 예,
3: 또 때로는 말하자면은 말문이 막히고 이렇게 긁히면서 말이 잘 나가지 않고 귀에서 자주 이래 뭐이라 할까요? 귀뚜라미 우는 이런 소리가 막 나고 내게 없다 하면은 정말 이 손가락 하나 다치기도 까딱하기도 싫단 말입니다.
0: 네.
3: 그리고 저한테는 뭐 또 어떤 예능가 뭐 알았다 하면은 이 온몸이 그저 예 진에 손을 떼지 못하고
0: 네.
3: 그냥 이제 손 달고 있습니다.
0: 계속 갈아먹었다 날까나. 예.
3: 예예예. 예.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온몸에 손을 그냥 자꾸 굽고 이렇게 나면은 막 물총기가 막 치는 이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네, 어떤 사람 말하는 거는 이게 뭐 매너링이 뭐 약하다는가
0: 네.
3: 그래가지고 그런 현상이 생긴다 하는데 그래도 임시약으로 그냥 그저에 갈아빠면
0: 네.
3: 그런 약 먹고 그렇게 견뎌왔습니다. 그래 이번에 이 권신고를 또 이래 선생님이 또 친구하고 결합해서 이렇게
0: 네.
3: 예, 이래 먹고 친구하고 같이 맞으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네.
3: 예, 머리가 정신이 나고 또 귀에서 예, 소리가 나던 것도 예, 그것도 이렇게 없어지고 예, 아주 이렇게 좋아지고 다니기도 예, 아주 좀 불편하고 그랬었는데
0: 네.
3: 그리고 그런 그런 것도 예, 아주 자연스럽고 예, 그런 그렇게 도와줬단 말입니다.
0: 네.
3: 이 약을 볼 때는 정말 안개라에 정말 좋은 약입니다.
0: 네.
3: 그래서 이번에 또 이런 활동도 또 있다 하고 그러니까 내 몸도 그냥 이렇게 아직도 편안하지 못하니까 그냥
0: 네.
3: 약을 쓸 이런 예정입니다.
0: 네. 계속 써주는 게 좋습니다. 예.
3: 예. 예. 예.
0: 예.
3: 그래 그냥 이 권신고 이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
0: 예, 그렇지. 예. 예.
3: 예.
2: 네.
3: 예.
0: 예.
3: 네.
0: 예. 이번 예. 활동 참가하세요. 예.
3: 예.
0: 예.
3: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0: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2: 예, 말씀 주세요.
1: 저는 환자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썼습니다. 혈백 그런 저 언니 흉이고부터 쓰던 환자입니다.
2: 예.
1: 당뇨 종합을 인해 혈압 조절이 혈당 조절이 이게 그리고 온몸이 가름기 난 다음에 피투성 되도록 그래도 손을 떼보지 못하고 그러고 건망증이 심하고 예. 아이 이발 시급다 하면 꼼짝 못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건신고를 그려 쓰고 소리 지금 하나하나 나사집니다. 생각 밖으로 이 무릎이라면 그렇게 각터 나던 게 발목이라면 아프던 게 그것도 우선 먼저 나사지고 예. 혈당 조절 잘 되고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밤잠 잘 잡니다.
2: 건신고를 제대로 써주게 되면 예, 우리 제 말대로 이렇게 해놓게 되면 예, 이도수랑 서른 몇 개 단위씩 맞거나
1: 그래, 이런 분들
2: 예, 이도수 네. 당날부터 끊을 수 있습니다. 예.
1: 약도 그래 지금 아이 먹고 이 건신고만 먹고 있습니다.
2: 네.
1: 건신고하고 혈백강 같이 먹고 있으니까 예, 심장이 두근거리던 게 많이 좋아지고 예, 헐떡헐떡거리던 게 그거 이렇게 반대 자리 눕지 못하던 게 그것도 그래 반대 자리 눕어 자고 예.
2: 네.
1: 그리고 머리가 흐릿허번하고 맑아지지 못하던 게 어전 정신하고
2: 네.
1: 그리고 그런 저 언니가 건망증이 심해서
2: 빙산 가지러
1: 가도 예. 그래 반찬 가지러 갔다도 그저 서고 있다가 돌아지고 하던 게 그것도 지금 예, 생각이 잘 오고 있습니다.
2: 예,
1: 그래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2: 예.
1: 그래 좋아질 때 예, 배달 받자고 저리 그랬나.
2: 아 이번에 우대할 때 좋습니다. 예. 15곽에 직접 15곽 더 드리면서 침 12번 더 놔드리고 예. 오늘이 결정하는 분들도 응답분 1680원짜리 드립니다. 예.
1: 예, 감사합니다.
2: 정약
1: 알선
2: 내줘서. 예, 건강하세요.
1: 네, 수고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전 선생님, 오늘도 수고합니다.
2: 예, 말씀 주세요.
3: 나는, 예, 건신고로, 예, 경호고를 쓰다가, 그 다음에 건신고는, 예, 오랫동안 썼는데, 경호고를, 예,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2: 예.
3: 그래, 건신고는 또, 이 경호고에서 성급한 약이라니까,
2: 맞습니다.
3: 더 믿음성 있고, 또, 더 많은 약재가 들어갔는데, 고농초에서, 예, 만든 약이 돼서, 예, 신심이 더 갑니다.
2: 예.
3: 그래서 계속 쓰고 있는데, 전에보다 많은 빠른 효과가, 확실합니다.
2: 예.
3: 나는, 예, 제가 가면 예, 이렇게 식은땀 많이 나고 조금 움직이거나 밤에 자다가도 예, 식은땀 나서 예, 선택선택해서 다시 깨나서 예, 옷을 갈아입을 때도 많고 손발도 항상 차갑고 이랬는데 이게 언제간데 없어지고 예.
2: 예.
3: 그 다음에 이거 쓰면서 예, 악몽이란 게 없어지고
2: 네.
3: 속이 어찌 그런가 하면 심장이 편안해져서 아무렇게나 누워도 예 불쾌가 없어가지고 악몽이란 게 또 심장이 편안할까 악몽이란 게 없어서 밤잠 잘 자고 예. 또 비도 좋지 않아가지고 예. 설사와 그다음에 그 뭔가 그냥 변이 굳어서
2: 예.
3: 예, 주기적으로 연고생했는데 이것도 싹 없어졌습니다
2: 예.
3: 선생님 예 그리고 선생님께서 예 좀아 네 가지 비밀 처박이 들어갔다 되는 게 경추, 경주염, 자골, 행동증도 다 없어지고 선생님 또 친구도 맞았지 않습니까? 그랬거나에 그런 잘 통하면서 온몸이 잘 통하고 이 경락이 통하니까 이
2: 네.
3: 빠른 것 같더랍니다.
2: 맞습니다. 예.
3: 예, 그래 우선 더 중요한 거는 예, 난 어째 그런지 두문두문 어떤 때는 예, 귀 갈아봐서 귀차 세게 다 파면 파는데 예, 파내는데 예, 어떤 때는 귀 윙윙 하면서 또 아파서 예,
2: 네.
3: 안이 불어난 것 같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손도 못 대던 게 이것도 언제 간 데 없습니다.
2: 예.
3: 예, 이게 윙윙거리는 소리도 없고. 그래서 밥맛이 잘 오고 비유가 좋은지가 밥맛이 있어서 술 넣기 싫고 악몽이 없으니 밤 잘 자고 잘 걸을 수 있고 정말 그다음 땀 많이 흘러서 피를 많이 또 이 건신고는 정말 온몸에다 많이 공급해 준다니까 모든 것이 다 좋아졌습니다.
2: 예.
3: 선생님은 정말 영합니다. 좋은 약을 거기서 딱딱 짚어서 우리 런인들께 이렇게 선전해 주니까 모두 큰 효과가 있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2: 예.
3: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2: 예. 네,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0: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2: 예, 말씀 주세요.
1: 예, 저는 이제 가해 당뇨 때문에
2: 네.
1: 전문의가 계속 약 먹습니다. 근데 그래도 예, 어떻게 돼서 예, 이 조절이 잘 안 되고 예, 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또 예, 너무 또 팍 내려가기도 하고 이게 가해 약 조절이 없음들란 말입니다.
2: 네.
1: 그리고 그날 또 예, 이 위가 계속 저 사냥해서 그래서 좋아. 아이고 계속 초림도 전문의가 초림도 올라오면 옛날 이 위 이 부위에 제가 계속 그 사람이 아프기도 하고 식구물도 올라오고 예. 그러고 나면 이 전문의가 여러가지 경험을 가져와 되단 말입니다. 하지만
2: 네.
1: 예, 그거 좀 한번 그럴 때문에 한 며칠 약 먹으면 또 계속 괜찮 같더라고. 또 얼마 안 가면 또 다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재발하고 하니까 예,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니까 고생 많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 신고로 뭐 선생님들 가서 배우면서 나 친구까지 받고 그보다 또 이 세배강 또 섞어서 먹고 이래 그런지 제가 예, 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조금 나 등기 지금 이런 증상들이 다 이렇게 모두 없어져. 특히 위가 그렇게 나빠서 밥도 못 먹고 이래 사람의 살도 빠지고 이래던 게 지금은 그래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못 먹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도 부드러지고 정신도 나고 예. 그다음에 이 뭐니까 그 뇌부관 이래서 그다음에 뇌핀하고 뇌통하고 같은 이런 증상들이 이 약 먹은 다음부터 그런 증상들이 없더라면 다시 재발 아예 하고 예.
2: 네.
1: 예, 예. 하여튼 이렇게 당뇨로 어둠의 정상 수치에서 그저 꾸준히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예.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예, 혜택 많이 받고 그다음에 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좋아지고 하니까 예,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 네.
1: 예. 예, 이렇게 좋았을 때, 예, 이 약도 예, 꾸준히 쓰고, 나 계속 이렇게 두 가지 같이 먹어도 좋죠, 예.
2: 네, 다 좋죠. 네.
1: 예.
2: 나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
1: 예, 예, 예, 예. 예.
2: 예.
1: 그래, 또, 예, 전문가 약 떨어지고 하면 또 선생님이 어떻게 전문가, 좀 친구도 좀, 받으면, 그게 또 효과, 전문가 좀, 또, 이렇게, 많이 또, 그러니까 효과를 보는 같은 느낌이 들었단 말입니다. 그래, 예, 정말 약하고 이럴 때 한 번 더 선생님들도 찾아가서 좀, 예, 진료도 받고 그래서 그럽니다.
2: 예, 좋죠. 예.
1: 네.
2: 예, 2880018번 전화 칠 때 0433 앞에다 누르세요. 예.
1: 알겠습니다. 예,
2: 예.
1: 감사합니다.
2: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3: 예, 대선합니까?
2: 예, 말씀 주세요.
3: 예, 내 몸이 하자 그런다.
2: 예, 예.
3: 내 정근에 주임이니까 몹시 가려워서 그래. 어떤 약 쓰면 되겠냐고. 그 경호골 쓰면 좋다 해서 그래서 하는데 그거 이제는 한 달 잘 먹었습니다. 근데 그 지금 그렇게 혈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일 바빠서 내 전화 건 건 어째 바빠. 혈압이 쬐니까 혈압이 이전에 그 동초하던데 지금 먹는 약이 동초하죠. 복수 그다음에 녹항 경호골 이렇게 지금 먹는데 이전에 혈압이 아니라 혈탄은 말 저 해결됐는데 지금은 혈당도 잘 해결되지 않고 그런데 지금 많이 바쁜 게 이 혈압 때문에 지금 전화를 겁니다. 혈압이 지금 무슨 약을 먹어도 공지해야 됩니다. 근데 전부 선생님 말씀한 게 근심코를 먹으면 어떻겠는가 그러더란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방송 듣고 그리고 또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근심코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어째서 그런다면 이게 내 좀 민감합니다. 그래서 예, 이번에는 다른 약을 다 좀 지시사는데 이번에 건 그렇게 많이 싸지 말고 예, 먼저 민감하니까 적게 싸서 좀 하면 어떻겠는가.
2: 그래서 예, 적당히 싸세요. 예. 그리고 예. 어머님이 지금 우리 환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꾸 쟁하면 자기 민감하다 이런 말 하는데
3: 예.
2: 체질이 민감한 거는 뭐 태어날 때부터 민감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꼭 그러니까 몸 안에 간이 간경락이 통하지 않고 간에 문제 있기 때문에 민감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간을 돌가셔와줘서 왜 다른 사람 민감하지 않는데 어머니만 민감하겠는가 이거 먼저 해결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나는 거기서 뚝 찍어놓고 나는 원래 민감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이 건신고를 적당히 싸서 먼저 잡숴보세요. 그래 우리 건신고는 예. 원래 어린 애들도 먹을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안전한 예. 약입니다. 예. 예. 예. 예.
3: 그 그런 적이 뭡니까? 먼저 6가구 싸는 걸 한번 어떻습니까?
2: 그렇게 하세요. 예. 예.

0: 그랬더니 어머님 그 2880018번 거기다 전화 치시. 예?
1: 아 그런데 예, 예, 예. 아저씨 어느리 하면 어느리 올 수 있습니까?
0: 예, 올 수 있습니다. 예.
1: 예, 가면서 어느 말을 전화를 하겠습니까?
0: 예, 288.
1: 예, 예.
0: 288.
1: 288 0018 0018 거기다 예. 전화를 물어보라니까.
0: 예, 거기다 전화 치시.
1: 예, 예 그럼 예, 알았습니다. 예, 예, 그럼 예. 신고 쓰는 것도 옳지.
0: 예, 좋지요. 예.
1: 예, 알았습니다. 예,
0: 건강하세요.
2: 예,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제 환자분이 전화 아까 제가 막 나온 건데 혈압이 높다 하게 되면 자꾸 혈압 높은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어째서 혈압 높은가? 기실은 전체적으로 몸에 피 모자랄 때는 예, 사람은 그런 작은 피를 가지고도 머리에다 피를 공급해주기 위해서 혈압이 또 높아집니다. 머리는 높은 곳이기 때문에 항상 이 뭐니까 압력이 세야 그것이 피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7000 꼭대까지 난치물이 올라가자면 이 압력이 세야 올라가지 절대 무슨 뭐 그 물이 깨끗해야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들어봐도 올라가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정상적인 혈관 가지고서리 그것이 피를 공급 못하겠지. 피 적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모든 혈관을 좁아지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혈압을 통해서 머리에까지 피를 공급해주죠. 그러면 먼저 문제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내가 지금 피가 모자라구나. 첫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는 건강한 사람들은 피가 100개 있는데 나는 50근밖에 없다. 예, 이랬거나 먼저 피를 공급해주는 작업으로 해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쓰우탕이라는 약이 들어가야 된다고 뜻입니다. 예? 숙지, 당귀, 발설, 천숭 이 네 가지 약재는 몽땅 강경락으로 들어간 약입니다. 그래서 숙지라는 약재는 天津易水 그러니까 정액을 보충해주고 우리 골수를 든든하게 해준다 이 뜻이죠. 보혈작용 좋죠. 당귀란 약재는 호쇠하고 피를 보충해주고 이게 천여에 속하는 겁니다. 君臣佐使 네 가지 약이가 몽땅 각기 君臣佐使 이렇게 들어갑니다. 발설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모든 간병은 무조건 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약의 柔간止痛 그러니까 뭐 배가 아파나거나 어디 아파나거나 머리 아파나거나 이럴 때 발설 들어갑니다. 천숭은 이거는 호쇠한 작용, 생취, 기를 잘 통하게 하는 작용 엄청 좋은 게죠. 예, 그래서 이 네 가지 약은 경전방입니다. 찡된방. 더 바꿀 필요 없다 그 뜻입니다. 거기에다 피를 맑게 해주는 약, 그 불용하고 백출이 들어가야 됩니다. 불용 백출은 몸의 습을 몽땅 소변을 내보낸 작용이 있습니다. 습기가 없어지게 되면 피가 깨끗해집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처방이 결합된 약은 이 약입니다. 예, 그래서 몸속의 모든 물, 나쁜 물을 없애주겠다. 이래 때문 반샤시신탕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정우탕은 주약에 우리 그 소배 잘 통하지 않거나 특히 남성분들이 첼레세람이 있거나 이런 데도 특별하게 좋죠.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0433-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돼 있고 화장실도 마련돼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변 노래,
3: 듣고 싶은 연변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변 노래. 안녕하십니까, 안홍철입니다. 첫 번째 곡은 니춘희 작사, 박성국 작곡의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따뜻한 동행의 의미를 노래에 담아 삶의 아름다움을 전해주는 이 곡을 안용수 마포차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태옥 작사 박성솔 작곡의 내 고향 금산 은산입니다. 고향이 금산과 은산을 그려낸 이 곡에서 사랑하는 고향의 모습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서영근 작사, 장성웅 작곡의 사랑의 봄노래를 준비했습니다. 봄이 따뜻함과 사랑의 설렘을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부드러운 멜로디로 사랑의 아름다움을 전하는 이 곡을 차미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박창길 작사 라송도 작곡의 산으로 가사를 들려드릴게요. 산의 신선한 공기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를 담은 이 곡을 양세리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은 조려가 작사 강현종 작곡의 아내의 노래입니다. 아내의 아름다움과 정을 담은 이 곡은 마음을 울리는 감동을 전해줍니다. 유철석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한하나 작사 허순자 작곡의 좋아했던 사랑을 통해 순수하고 행복한 사랑의 감정을 느껴보시겠습니다. 최려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미영국 작사 리동해 작곡의 그 사랑 그 음정을 들려드릴게요. 당이 사랑과 음정을 담은 이 곡은 따뜻한 힘을 전해줍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연영입니다. 연결시에서는 정확한 실적권을 수립 실천하는 것을 인솔로 연결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꾸준히 빛내고 있습니다.
3: 1월부터 4월까지 전주적으로 출경세금 환급을 등록한 상가는 우루개로 25개이고 세무부문에서 떼준 세금 환급 신청건은 620건인데 이는 정책 실시 초기보다 155% 증가한 셈입니다.
2: 주인대 대표이자 도문세관 관장이며 당위석인 왕령관은 분투 자세로 대표 사명을 실천하고 담당으로 세관 풍모를 보여주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에 세관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따뜻한 손길, 기념 도장이 찍힌 엽서 한 장, 작은 일에서 진심이 묻어나고 따뜻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적십니다. 이는 연결시에서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것을 인솔로 연결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꾸준히 빛낸 생생한 모습입니다. 연결시에서는 각종 원정 조치를 통해 문화관광 산업이 일시적인 인기에서 지속적인 발전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함으로써 발전 성과가 주민들의 웃음과 관광객들의 좋은 평가에서 구현되겠습니다.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맞은편에는 외형이 간결하지만 기능이 구전한 공유의 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 안에는 응급의약품, 식수설비, 휴대폰 충전설비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창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시종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것을 가장 큰 실적으로 간주하고 관광객들의 작은 소망은 물론 주민들의 행복감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관광 성수기의 큰 인원 흐름에 대비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 문명관광 쉼터를 마련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0: 심양 관광객 양비입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다가 휴대폰 전지가 다 떨어져 여기 공유의 집에서 충전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정말 친절하고 연길의 맛집과 명소를 인터넷 안내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짐을 여기에 맡겨놓고 구경하러 갈 생각입니다. 연길이라는 도시는 정말 배려깊고 따뜻합니다. 연길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서야입니다. 우리는 주객 공유를 견제하면서 직접 관광객 입장에서 봉사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관광 분쟁 신속 처리 지점을 설치해 30분 이내에 대응하고 당일 처리하고 있으며 섬세한 봉사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휴일이면 연결시 4천여 개 기관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고 무료 공공버스와 애심 전용차가 거리 곳곳을 누빕니다. 이러한 섬세한 봉사는 정확한 실적관 수립 실천의 인솔하에 연결시가 관리자에서 봉사자로 역할을 바꾼 뚜렷한 변화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결시에서 접대한 관광객은 연 3,686만 9천 명이었고 관광 종합 수입은 546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연결시는 2025년에 아시아 100대 고전 목적지에 선정됐으며 전국 현역 관광 종합 실력 100강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 요의로 하는 정확한 실적과는 연결 문화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전면 발전도 추진했습니다. 연결시는 주객 공유 리념을 도시 발전의 세부 사항에 녹여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 연결 로코아미와 3년 행동은 도시 건설과 민생 복지를 깊이 융합했습니다. 오늘날 58곳의 유원광장이 새로 건설 또는 개조되고 7.7km의 도시녹지 도로가 조성됐으며 12,000여 개 가로등에 밤을 밝히고 9곳의 단절 도로도 완전히 연결됐습니다. 불화 통화, 연지파 승격, 로후 주거단지 개조 등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도시녹지율은 40.8%, 1인당 공원녹지 면적은 14.7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연결은 선으로 전국 녹색 발전 100강현, 전국 신흥 도시와 품질 100강현으로 선정됐습니다. 연결 주민 구혜매입니다. 몇 년 사이 연길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현지 주민으로서 자부심이 듭니다. 도시가 점점 좋아지고 거리도 깨끗하며 관광지와 공원 관리도 더 체계화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활 리듬이 깨지지 않은 점이 좋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강가를 산책하고 공원에서 광작물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계절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거리 곳곳에 피어 사진을 찍어도 멋지고 공기도 맑아 살기 정말 좋습니다. 외지의 관광객들도 자주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연결해서 관광객과 주민이 도시 발전 성과를 함께 누립니다. 연결시에서는 창업 대출 리자 보조, 기능 양성 등 지원 정책을 내놓아 중소 영세 상인과 귀향 청년들이 문화 관광 분야에서 창업하도록 인도하고 연년 우래 공공 브랜드를 육성했습니다. 문화 관광 산업 발전은 다른 여러 산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현재 연결시 여행 촬영 업체는 1200여 개, 커피숍은 1000개를 넘고 정품 민박은 8000여 곳이며 10만 개 이상의 취업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서야입니다. 우리는 숨이 일관하게 정확한 실적관 수립 실천을 근본 준거로 간주하면서 문화관광 융합 발전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인기나 거치례를 중시하지 않고 연결생활 도시 브랜드를 잘 구축하렵니다. 문화관광 융합과 민생 개선이 함께 발전하도록 하여 일시적인 인터넷 인기를 진정한 민생의 따뜻함으로 바꾸고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여행하고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1: 5월 26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7진 군중 신소신고 사건 도합 6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1건, 도나시 2건, 중점 사건 1건, 용정시 1건, 화룡시 1건, 중점 사건 1건, 왕청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6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6.7%, 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6.7%,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66.7%를 차지합니다.
0: 올 들어 전주 세무부문에서는 출경세금 환급 정책 기회를 다잡고 동상국 군집과 다국 문화관광 융합 지역 위치 우세에 입각해 정책 혜택을 지속적으로 개방 발전과 소비 진작 동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전주적으로 출경세금 환급을 등록한 상가는 루계로 25개이고 세무부문에서 떼준 세금 환급 신청건은 620건인데 이는 정책 실시 초기보다 155% 증가한 셈입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우리성은 경유의 관광객 쇼핑 출경 세금 환급 정책을 정식 실시했습니다. 전주 세무부문에서는 연길 공항, 훈춘 통상우 등에 의탁해 중점 추진 구역을 확정하고 핵심 상권 5회급 풍경구, 공항, 인류 통상구 주변에 제1진 구매 즉시 세금 환급 가게 11개를 설치해 민족 특색 상품, 문화관광, 문화창의 등 핵심 품목을 피복하는 바 통상구 플러스 공항 플러스 풍경구 플러스 상권 세금 환급 봉사망을 구축했습니다. 국가세무총국 연변주 세무국 화물 및 로무세과 부과장 곡보성입니다. 연변주 세무부문에서는 구매 즉시 세금 환급 편리화 모식을 시험점에서 실시하고 표준화 처리 절차와 위험관리 규칙을 통일해 세금 환급 업무 처리 시간을 5분 이내로 단축시켰습니다. 동시에 동상구 입경대청, 세금환급가게 등 고객 흐름이 집중된 구역에 대해 다각도 선전, 정책 선전 강연을 펼쳐 정책이 연변에서 락착돼 효과를 보도록 주동했습니다. 출경세금환급정책의 실시는 우리 조 다국문화관광소비융합발전을 1층 촉진했습니다. 입경 관광객들은 러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등 나라 관광객들이 위주로 복장, 신발, 모자, 전자제품 등 소비품들을 주로 사는 바 우리주가 상업 구도를 최적화하고 문화관광 융합 전경 건설을 강화하는데 유익한 참고를 제공했습니다. 곡보성입니다. 이제 부문 협동 연동을 강화하고 세금 환급 봉사망을 1층 완산하며 규정이 부합되는 방어선을 구축해 실제 행동으로 다국 문화관광 소비 융합 발전을 촉진하렵니다. 교정 표준어 보급 활동의 제3회 전주 학교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제 강연 대회가 일전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주당위 교육사업위원회, 주당위 통전부, 주교육부,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활동에 전주 각 현시미 주직소학교에서 선발된 38명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가국정회를 두텁게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자를 주제로 소학교조, 중학교조, 교원조 3개 조별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모든 선수는 표준으로 원고 없이 강연했습니다. 무대에서 학생들은 의젓한 모습으로 연변의 홍색 이야기와 민족 단결 분투 이야기를 힘 있는 말로 전달하며 신시대 청소년의 담당을 보여줬습니다. 교원들은 강단에서 자신의 교수 경험과 주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민족 단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훈춘시 제1실험소학교 학생 왕리희입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중화민족은 56개 민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대가정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고 여러 민족은 성류시처럼 똘똘 뭉쳐 함께 나아가고 서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시대 소학생으로서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시작해 실제 행동으로 민족 단결을 수호하겠습니다. 연변 제1중학학생 정시윤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여러 민족이 한마음으로 단결에 분투하는 강한 힘을 깊이 느꼈고 단결을 수호하려는 신념도 더 굳건해졌습니다. 이 활동은 우리의 담력을 길러줬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깊이 심어줬습니다. 앞으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민족 단결의 전파자이자 실천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교정 표준어 보급 및 주제 강연 대회는 전주 여러 민족 교원과 학생들에게 수준 높고 폭넓은 교류 전시 플랫폼을 마련해줬습니다. 이로써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 성과를 공고히 하고 심화했으며 여러 민족 교원과 학생들의 국가 통용어로 문자 사용 능력을 높이고 다섯 가지 동질감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민족 단결의 씨앗이 모든 사생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중화의 우수한 문맥이 변강대지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게 했습니다. 연결시 제16 유치원 교양원 류정흠입니다. 이번 활동은 저에게 소중한 추억이자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청년 교양원으로서 앞으로도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을 아이들의 놀이와 생활, 수업 등 성장의 모든 순간에 녹여낼 것입니다. 교육자의 초심을 지켜 민족 단결의 꽃이 영원히 활짝 피어나게 하렵니다.
1: 우리조 두만강반의 백년통상구에는 이러한 인대 대표가 있습니다. 그녀는 국문 수호자이자 지역 고품질 발전 추동자의 한 명입니다. 그녀는 맡은 직책을 다하면서 세관은 지방정부와 대외무역기업이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한다는 공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바로 주인대 대표이자 도문세관 관장이며 당위석인 왕영가입니다. 대표 직책을 맡은 이래 왕영가는 인대 대표는 인민을 위한다는 초심 사명을 명심하면서 세관 업무를 지역 발전과 밀접하게 결부시켰습니다. 그는 동산구 일선에 심입해 대외무역, 기업을 방문하면서 동산구 승격, 대외무역 산업 육성, 다국무역 편리화 등 중점 사업을 둘러싸고 적극 건원 헌책해 세관의 기업 혜택 정책이 정확히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지역 고품질 발전을 전력 지원했습니다. 왕영갑니다. 올해는 제가 주인대 대표로 당선된 지 4년째 되는 해입니다. 동부가 개방 전연에 주둔한 세관 대표로서 저는 시종 국문수호 발전 촉진의 직책 사명을 실천하면서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착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세관의 국내 국제 쌍순환 교차 중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동산구 검역 관문을 엄격히 지키고 품질 안전 관문을 철저히 관리하며 국문 안전 장벽을 견고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문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곧 발전 토대를 지키는 것입니다. 왕영가는 립체적 예방 통제 체계를 구축해 각종 위법 밀수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고 국문 안전 방어선을 공고히 했습니다. 왕영가는 지방 중점 대상에 적극 연결하면서 도문 도로통상구 승격 해조를 전력 추진하고 각 연합검사 단위와의 협력을 심화해 통상구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동시에 관장 정책 전달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기업별 맞춤 지원 정책을 시행했으며 사전 신고, RCEP 관세 감면, 원산지 증명서 자체 인쇄 등 편민 조치를 보급해 기업 통관의 각종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동산구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대외무역 기업의 경영 안정과 시장 확장을 지원했습니다. 왕영갑니다. 우리는 감독관리 봉사 질과 효율 제고를 근본으로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관 기업 좌담회를 개최해 기업이 제기한 문제와 인대 대표들의 의견 건의에 대해 1대1 정밀 봉사를 제공하고 문제를 제때 해결해 기업이 주문을 안정시키고 시장을 확장하며 효익을 높이도록 전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물과 기업을 함께 중시하는 관통식 감독관리 모식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무접촉 감독관리로 경영환경 활성화에 일조했습니다. 연변 대외 개방 구도에 입각해 왕영가는 지능형 세관 건설을 힘써 추진하고 다국 전자상거래, 변민 호시무역 등 새 경영모식 육성에 조력해 도문 통상구가 통로 경제에서 통상구 경제, 산업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도록 추동함으로써 세관의 담당으로 연변의 높은 수준 개방과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왕영갑니다. 우리는 연길 장백 개발 개방 시험구 플랫폼 건설을 충분히 활용해 무역 방식을 풍부히 하고 산업 승격을 추진하며 호시 무역구 다국 합작구 건설을 지원할 것입니다. 변민 호시 무역 플러스 현지 가공, 인터넷 플러스 변경 무역, 출경 가공 등 새 경영 모식을 탐색해 동산구 경제에서 산업 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추동할 것입니다. 왕영가는 분투 자세로 대표 사명을 실천하고 담당으로 세관 풍모를 보여주면서 실무로 변강 발전을 지원해 연변 고품질 발전에 세관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변주 종업원 탁구 시합이 일전 연기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전주 각 현시, 기관 기업 사업 단위에서 온 180여 명 종업원 선수가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경기에서 선수들은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면서 우리조 종업원들의 적극적이고 활력 넘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주탁구협회 주석 임위동입니다. 올해 참가자들의 열의가 더 높습니다. 각 현시 선수들이 교류하면서 서로 어우러져 민족 단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주총공회에서 주최하고 주탁구협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시합은 남자 단식, 여자 단식 두 종목으로 진행됐고 5판 3승제, 11점제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0: 입니다. 치열한 결혼 끝에 최종 리건정, 무문빈이 각기 남자 단식과 여자 단식 우승을 했습니다. 남녀 부문 상위 6위권에 든 12명 선수는 연변조 대표로 제20회 길림성 운동회 종업원조 탁구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번 시합은 종업원 탁구 애호가들에게 기량을 겨루고 교류하는 플랫폼을 마련해줬으며 체육 경기를 통해 분진의 힘을 모으고 전민 건강체육 운동의 활발한 추진을 이끌었습니다.
1: 연면대학 박걸 체육관의 일전 락상됐습니다. 지난해 3월에 착공된 이 체육관은 부지 면적의 4,075평방미터로 거시한 집단에서 1,400만 원을 기증해 건설했습니다. 이 체육관의 사용 투입은 학교 체육 교수와 사생들의 문체 활동 조건을 1층 개선시키게 됩니다. 연면대학 인문사회과학학원 2023급 세계사 전공 학생 류보유입니다. 새 체육관의 락성은 교정시설을 1층 완성해 우리의 과외생활을 더 풍부했습니다. 향후 우리는 이 시설을 소중히 여기고 신체를 단련하며 열심히 공부하랍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목민들에게 고원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덩충하초 발효 균분은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덩충하초 발효 균분 6곽 구매하시면 내과학을 더 드리고 추가로 안과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3곽과 심장 질병에 도움을 드리는 코엔자임 Q10 3곽을 증정합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추가로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5곽, 코엔자임 Q10 5곽을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추가로 남경동인당 블루베리 루테인 5곽, 코엔자임 Q10 5곽, 그리고 가치가 599원에 달하는 미네랄이 풍부한 단백질분 두통을 증정합니다. 이외에도 활동 기간에 매일 전화로 예약하신 선착순위 10명 청취자에게는 사은품으로 가치가 198원에 달하는 국화 선물세트 2부를 추가로 증정해드립니다. 네, 주내는 무료 배송해드리고 연변지역 건강상담 및 예약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우대 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래에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근기자 선생님께서 동충하초 발효균분에 대한 우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번 우대 활동은 또 우리 또 약마다 우대 활동이 특징이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 눈에 좋은 엽황소, 심장에 좋은 부메 Q10, 예, 그리고 혈압에 좋은 국화라든가, 예, 그리고 심혈관이라든가 빈혈에 좋은 단백분도 함께 드리고 있으면서 동충하초 발효균분하고 함께 쓰시게 되면 약 효과를 가배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그 효과를 나타내는 이런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런 기회를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리면서, 이제 우리 우대 활동 한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시간을 잘 이용하실 걸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면서,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우리 그 과학기술 그 발효 종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국제의학계 권위기구에서 1차게 공인하고 있고, 4,500m 이상이 고온이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이런 약재로 되고 있고,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는 이런 특수한 약재로서 우리 고온이 우리 명주로 불리고 있고,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우리 인삼을 소개할 때가 되면 우리 주스 후성 하나를 말하게 되면 죽음에서 생명을 구한다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도 인삼 독용과 함께 3대 진귀한 약재로 되고 있고, 생명을 구하는 신선초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 우리 발효한 이후 중약 효과를 30배로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약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분은 제가 권해드린데, 우리 심혈관병에도 좋고, 우리 지금 그 심장이라든가 고혈압, 또 우리 고혈압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예, 지금 우리 많은 분들 지금 혈압이 높아가지고 약을 복용하시면서 약을 우리 지금 좋아진다면 끊어야 되는가, 계속 복용해야 되는가, 이런 데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는데, 제가 그냥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고혈압이란 것이 원인 추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분들은 우리 원인이란 게 5가지밖에 없다고 말하는데, 예, 이거는 우리 이런 이론을 잘 모르고 이야기하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지금 간열이 올라갔을 때 우리 혈압이란 것이 올라가게 되고, 신장에서는 신속호 신염일 때 혈압이란 것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병을 오래 한 분들 고혈압이 올라가게 되고, 신경성 원인, 체질 원인, 이 5가지 외에도 우리 정신 부담이 있거나 과로한 피로,

0: 그리고 고지방 음식을 먹었을 때, 흡연을 했을 때, 음주를 많이 했을 때, 비만 나거나 유전인소, 그리고 고 나트륨, 그러니까 우리 소금이랑 좀 짝게 문 분들, 이거 외에도 혈압이 올라가는 원인이 아주 많기 때문에, 그 내가 어느 한 가지약에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혈압약이라는 거는 천차만별로 다 다릅니다. 내가 어떤 병으로 인해서 어떤 약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지금 당뇨병, 합병증을 있는 분들도 복용하는 약이 다르게 되고, 예, 그리고 또 우리 그 과민성 체질이라든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약을 내가 이 약을 먹지 못한 분들, 과민이 많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우리 혈압약이란 것이 과민 많습니다. 내가 못 먹는 약들이 많은데, 우리 약을 써서 동충하초 바르기 분들도 우리 약을 쓰게 되면 우리 정지해도 되는 이런 효과까지 도달하게 되는데, 제가 그냥 그 혈압약을 복용하시라고 하는 거는 불씨로 내가 끊었다가 제가 예전 말한 것처럼 이런 원인이 많기 때문에 이 원인을 해서 혈압이 올라갔을 때 도대체 어느 원인인지 잘 모르실 때 어떤 약을 먹어야 되는가 이런 걸 모르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거는 내가 혈압약을 먹어서 좋아졌던 이런 약을 그냥 먹게 되면 끊었다가도, 아무리 오래 끊었다가도 어떤 분들은 나이 많게 되면 내가 이전에 어떤 약을 먹었던지 이런 게 알리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그냥 유지량을 한다게 되면 아, 이 약은 내가 그냥 먹었기 때문에 먹게 되면 혈압이 내려가더라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가량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또 우리 의사 선생님께 물어보게 되면 다른 방법으로 어떤 약들은 우리 그 혈압약도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약도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원인이 혈압약이라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우리 동청하초 발효균을 써가지고 좋아진 이후로, 그러니까 우리 조절된 이후라 하더라도 혈압약은 그냥 그 유지량, 그러니까 원래 뭐 내가 두 알 먹었다면 하루에 한 알 먹거나 혹은 이틀에 한 번씩 먹거나 이래서 유지량을 그냥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계랍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2: 예, 선생님이 강의를 위해 열심히 듣고 위해 동충하초 발효분을 위해 선택해서 이미 3년 넘어 먹고 있습니다.
0: 아, 예.
2: 예, 우리는 부부간이 다 먹습니다. 이래서 예, 3년 넘어 먹으니까 예, 예, 이미, 예, 건강을 찾았습니다.
0: 예.
2: 그렇지만은 예, 매일 한 봉다리씩 먹고 있습니다.
0: 예.
2: 예, 선생님이 말씀하다시피 예, 예, 이 약은 예, 특별한 약으로서 예, 서장고원 4,500m 높은 곳에서 자라는 약이라 예, 예, 여름에는 풀로, 겨울에는 또 벌레로 자라는 이런 특이한 약으로서 예, 효과가 더욱더 좋은 것 같습니다.
0: 맞지요.
2: 예, 그리고 예, 그 좋은 데다 또 발효까지 해서 예, 예, 만들었으니까 그 효과가 30% 더 높다 하니까 더 말할 수 없이 효과가 좋습니다.
0: 맞죠.
2: 예, 저는 예, 원래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예, 봄과 가을이 되면 예, 피곤하고 그 다음에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가 띵 하고 이래서 예, 영정신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한 달 먹으니까 예, 이 증상이 예, 해결됐습니다.
0: 예.
2: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예.
0: 맞습니다.
2: 저는 예, 예, 저는 원래 저혈압이어서 예, 혈압이 내려간다 하면 예, 죽을 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 아, 지금 이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은 다음에 예, 아이 정신이 나고 힘이 납니다. 그래서 아, 병원에다 검사를 해보니까 혈압이 정상으로 됐답니다.
0: 맞죠. 예.
2: 예, 그래서 얼마나 좋던지 예, 영 막 춤을 췄습니다.
0: 예.
2: 그리고 예, 음량 조절이 잘 됩니다.
0: 맞습니다.
2: 저는 예, 심장이 나쁘고 피도 한 짝이 이전에 예, 좀 나빴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맥이 그냥 없고 정말 예, 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예, 예, 이것도 예, 한 달 넘어 먹으니까 예, 차츰차츰 해결됩니다.
0: 맞습니다.
2: 예, 그리고서는 예, 손이 또 나빠가지고 소변이 잦아가지고 밤잠을 자지 못하니까

0: 요즘에 시원하게 나갑니다. 그러던 게, 예, 그 다음에 차츰차츰, 예, 그 차수가 줄어들면서, 예, 아예 정신하지 않습니까?
1: 맞죠.
0: 그래서, 예, 우리 부부간의, 야, 약은 진짜 그게 좋은 약이라고, 서로, 예, 세상에 이렇게 좋은 약이 없다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이, 예, 좋으니까 밤잠을 잘 자니까 정신이 납니다.
1: 맞죠.
0: 그리고 얘 위가 나빠서 항상 그 저에 밥은 못 먹고 굶어 살 때도 있고 이랬는데 얘 아예 지금은 얘 밥을 잘 먹으니까 얘 힘이 나고 정신이 납니다.
1: 맞죠.
0: 예, 그리고 허리 다리가 아파서 예, 발이 또 마르고 또 시리고 이랬는데 이것도 예, 어느새 해결됐는지 예, 해결됐어요. 지금은 예, 잘 굴고 있습니다.
1: 맞죠. 예.
0: 예, 아, 약은 정말 최고 약입니다. 내일에 이렇게 좋은 약이 어디 있겠는가 하고 내 친구들 보면 자꾸 얘기를 합니다.
1: 네.
0: 좋은 약이다. 이전에 숱한 약을 먹어보고 이랬지만 이렇게 좋은 약이 없다고. 그래서 예, 많은 사람을 예, 소개를 해서 형제들도 예, 소개를 해서 예, 이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예, 부수를 합니다.
1: 네, 좋은 일을 했지요. 예.
0: 예. 그래서 예, 앞으로 예, 계속 이 약을 먹겠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우대학도 그렇게 또 좋습니다. 예.
1: 맞습니다.
0: 예, 전번에 저 아홉 가을 쌓 는데 예, 거기 따라오는 것도 많고요. 예, 얼마나 좋은지. 예. 그래서 둘이 먹기 때문에 예, 계속 장기적으로 복용하자면 예, 아홉하고 더 쌓아야 되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이제 예, 할 나흘밖에 없는데 우리 활동 예. 길이 2833-0666번에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0: 예예예 예, 예. 선생님 좋은 약을 알선해도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네.
3: 저도 지금 이 동청아터 발견 먹은 지 1년 넘습니다. 전 1년 반 거의 2년 잤는데 이거 먹고서 내가 해비랑점이라는 게 제일 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나는 날씨만 참으니 머리 아픔이 어지러우니 그래서 막 그래다가도 이렇게 심하게 발작하면 이러면 납니다. 어지러워서 눈도 막 흩뜨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 그래서 그러면 심하면서 막 쓸거봐 토하면서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이랬는데 이게 지금 해결됐습니다. 한 번도 예. 아예 발작했습니다. 이 약 먹어서 지금.
1: 예.
3: 난 그래 이게 정말 이 동충하터가 옛날부터 신성불로 처음 모인가 했더만 이게 정말 얼마나 이게 신기한 겁니까. 높은 그런 고지에서 지금 생존에 산다는 거 보면 이게 사람 게 정말 좋은 이겠다 할 생각도 있다. 우리는 벌레 되고 여름에는 하처 돼가지고 신기하게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먹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 효과를 보니까 나는 지금 내 경추도 있고 어쨌든 손도 안 좋고 간도 안 좋고 눈도 안 좋아서 그래서 모든 게 지금 다 그랬는데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니까 차츰차츰 따라가면 다른 것도 다 해결됐다.
1: 맞죠. 예.
3: 그래서 이런 거 한 가지로 예. 뭐든 나가면 기대길래 이랬다. 저는 뭐 먹길래 그렇게 그냥 밥 나 병원으로 마고 약을 거서 계속 거서 달고 있던 게 이렇게 정신이 난다. 눈을 보여서 보면 알긴다는 게지 뭐. 예. 이전보다 완전 정신 튼다. 그래 내 그런 약 먹어서 그렇다고 그랬까. 이게 그렇게 좋은 게 비싸다더라 하면 있을게지. 아이 비싸고 되고 사람이 아이 사는 게 아프지 말고 좋지 아무리 다른 약을 안만 먹어도 숱한 돈 쳐있고 지금 어디 되는가 나를 보라 내 지금 얼마의 약 먹는가 그래도 아이 되는데
1: 무대 활동할 때 사라고 하십시오. 그런 분들한테 무대 활동할 때부터 누구나 접수할 수 있는 가격으로 판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비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무대 활동에 참여하지 하십시오. 예.
3: 이렇게 정신 차고 다닌다 이래.
1: 맞죠.
3: 그것도 먹었으면 좋겠다는 소리 모두 그랬다. 그래니 그러면 이렇게 무대 활동할 때 내 길에 알려줄게. 그러면 그래서 그래 오라고 소리.
1: 맞습니다. 예.
3: 그래 난 저도 이거 정말 이렇게 좋은 거 어떻게 그저 정말 이때 그지 먹어서 이렇게 좋아졌는데 앞으로도 그거는 계속 이거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활동에 참가하자고 지금 그랬습니다. 약이 있긴 좀
1: 이제 활동 시간 나흘밖에 남지 않은데 2833-0666번에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네,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번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1: 그도 동사절을 쓰고 있습니다.
2: 예.
1: 순풍이 왔어요. 눈과 입이 비뚤어뜨렸던 게 지금의 제대로 돌아왔고, 숨은 길게 흘리더니 지금 숨을 흘리지 않습니다.
2: 아, 예, 좋아졌죠. 예.
1: 예. 그리고 위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던 게 지금 밥을 잘 먹고 있고, 변비 심했는데 올해 변비 해결됐습니다.
2: 맞습니다.
1: 그리고 등심이 때가 있어요. 소변 자주 보던 게, 아, 지금 소변 자주 보지 않고 소변이 시원하게 달라갑니다.
2: 전혀 숨 문제 해결됐죠.
1: 예. 그리고 허리다리가 세게 아파서 지팽이 찍고 돼. 잘 걷지 못했는데 지금은 지팽이 찍지 않고 돼. 잘 걸어갈 수 있습니다.
2: 맞습니다. 예.
1: 그리고 혈압이 어떤 것도 혈압도 조사를 했습니다.
2: 맞죠. 예.
1: 그리고 낚시가 뭐 둥근게 노는 바에 많이 놀았는데 이제 와보니까 절반에서 노는 바에 없어진 것 같습니다.
2: 예.
1: 이 피부도 좋아진 것 같습니다.
2: 맞습니다. 피부도 좋아집니다. 피해가 도와줍니다. 예.
1: 예. 아니, 내 무슨 약은 뭔가 알겠는데, 이거 먹은 게밖에 없다면, 느껴졌네. 이 동통화소의 효과를 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2: 맞습니다.
1: 아, 선생님, 이 약이 효과 좋으니까, 저 사람이 더 싸서 쓰라고 그랬나.
2: 그러십시오. 이제 우리 활동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사를 연결하십시오.
1: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건강하십시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2: 예.
3: 저도 동창하차를 쓰고 있습니다.
2: 예.
3: 수소 위험 있고 선택소 위험 있어 밥을 잘 먹지 못했는데 지금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2: 예.
3: 신장인 앞에서 왼쪽 가슴이 키웠다, 오른쪽 가슴이 키웠다, 밥방 가슴이 키웠다 하던 게 이전에 가슴이 키우지 않고 숨이 차던 게 숨이 차지 않습니다.
2: 맞죠.
3: 예, 혈압이 높은 것도 정상이 됐고, 예, 신속 후 신염에서 단백이 두 개 쌓아 나가던 게 단백이 나가지 않고, 기관이 높은 게 정상이 됐고, 노수단이 높은 것도 정상이 됐습니다.
2: 맞죠.
3: 당뇨병증이 있어요. 눈이 부옇게 보이던 게 정상. 지금, 예, 부옇게 보이지 않고, 이, 저,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혈탈 계속 지금 정상입니다.
2: 맞습니다. 예.
3: 선생님, 동창하천 4,500m 고산지역에서 자란 소장약이고 발효된 약이가 30분으로 제거된 약이지 않고 말입니까?
2: 맞습니다.
3: 그래서 이렇게 이랄까요? 미드비 가서 쓰는데 이렇게 효과 좋습니다. 겨울에는 벌레를 두고 여름에는 풀어대는 신기한 약이에요. 난 땅약에서 아무리 써봐도 이렇게 벌레를 두고 풀어대는 이런 약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2: 맞죠, 예.
3: 예, 이 약은 신기한 약이에요. 쓰면 쓸수록 딴 약에 섞었더니 어려운 거질병이 다 나서지고 있습니다.
2: 맞습니다.
3: 예, 저는 사흘 전에 배달받았는데 오늘은 한국에서 세 사람 씁니다. 세 사람 쓰는데 다 효과 좋아서 얘라도 각사 보내달라 내부채주라 그럽니다.
2: 예, 그러십시오. 이제 우리 활동 나흘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 지금 인차 2832-0666번에다 연결하십시오.
3: 이제 나흘밖에 안 남았습니까? 우리
2: 맞습니다. 예.
3: 겹네. 우리 주위에서도 여러 사람 내 말에 쓰는데는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좋은 일 하십시오. 예.
3: 네.
2: 건강하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시오.
0: 네.
4: 네, 전화가. 네. 정말 동충하소.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나도 이 동충하소 먹고서 이래 어사고 나 있어. 나도 여러 번 수술했다마자 사람이 여러 번 수술할까 정말 어떤 게 예. 다 오게 됐더라.
2: 맞습니다.
4: 예, 얘는 약하고도 기관지 나쁘지, 다리 아프지, 그래서 어쨌든 예, 당뇨도 오지, 막, 그렇던 게, 하여, 광고약이랑 광고약, 정말 다 먹, 어느 거 못 먹어봤겠습니까? 다
2: 그랬겠죠,
4: 먹어봤겠죠,
2: 예.
4: 예, 그래, 고생하다가 바깥으로도 발을 못 하던 게, 아, 이, 저기, 과려, 그런 쪽이나 동충과자 발효견 분이 이거 써보고, 이마도 좋다, 좋다,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걔도 써보자 하고서, 마지막을 써보자 한 게, 이 약 먹고 정말, 예, 정말 좋아지서 나는 사회활동도, 예, 서치에 나가서도, 그도 틈도 주고, 활동 세게 한다, 저는. 이거 먹고 나가, 걔마도 무슨 거 먹고 저 여자는 저렇게, 이 정신 차리고 댕기는가. 아이 뭐 좋은 거 먹으니까 봐도 말았다. 걔는 난 이거 먹고 이렇게 했다가 힘이 난다가 내 뒤에 사람들도 이 약 쓴 사람 많습니다. 지금 소개를 해서.
2: 아니.
4: 예, 이 약 먹까 혈압도 높던 게 혈압약 얻어는 안 먹은지어도는 저번에 볼까 혈압 아예 올라가까이 한 달 거의 느낀다서는 근데 안 먹어 된다면 이렇다면 계속 재범이 그냥 정산다.
2: 아니 예. 제가 예, 혈압에 대해서 요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예. 그렇게 완전히 끊지 마십시오. 예.
4: 아,
2: 이게 예, 혈압이라는 게 볼수록 내가 지금 원래 혈압이 높던 게 지금 좋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동청아소 발육위원회에서 꼭 좋아집니다. 그런데 얘 내가 유지량을 하지 않는다게 되면 제가 아까 시작에 얘기했는데 우리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원인이 아주,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인 추적이 제가 잘 되지 않는다는데 내가 먹던 약을 그냥 먹지 않고 어떤 시간 오래 지나가 뭐 먹었던지 생각도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유지량을 그냥 한다게 되면 우리 혈압이 올라가서 불시로 올라가게 되면 뇌출혈이랑 오는 건 다 알지 않습니까? 뇌출혈하고 나에 이런 중한 병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혈압이 조절됐다 하더라도 유지량은 그냥 하는 게 좋으면 내가 이전에 두 알 했다면 한 알, 한 알 했다면 반 알, 예? 이렇게라도 내가 먹고는 약을 그냥 유지량을 하란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 혈압 이야기하는 게 또 여러 가지 아닙니까? 어떤 약은 내가 먹어도 안 되는 게 있고, 예? 먹어도 되는 게 있고, 뭐 환스페리고 직접 먹어도 되는 게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유지량을 꼭 해야 됩니다.
4: 또 반하시게면 한 며칠에 한 번씩 해도 먹어야 되겠어요.
2: 예, 맞습니다. 며칠에 한번 복용하건 어쨌든.
4: 먹다가 네. 아이 먹까 지금 예. 계속 보통 사람 한다 그럴까.
2: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금방은 예. 금방은 예. 그럴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금방 약이 그 된다면은 양량 확 줄여서 예. 뭐 반할 예. 어떤 분들은 이틀에 한 번 세 알 한 번이라도 그냥 예. 유지량 하는 게 좋습니다. 예.
4: 알았습니다. 예. 선생님 정말 광고래 선생님 이런 말씀은 정말 그저 잘 듣습니다. 그저 시간 많아서 영선대 게다가 이 약을 예, 내 며칠 전에 싸긴 쌌습니다. 조금
2: 싸게
4: 내 친구가 또 예, 그거 좀 전화해달라고 그래 전화를 한번 보는 거랑 그 둔다가 예, 할 때 솔직히 좀 싸겠다가 그래서 지금 전화 안 드립니다.
2: 맞습니다. 예. 좋은 일 해야 되죠. 같이 건강 찾고 예.
4: 그래 맞다. 예. 이렇게 좋은 약이 있으니까 세상에
2: 맞습니다. 예.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4: 예. 고맙습니다.
2: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여유 시간 약 5분가량 남아있는데요.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예, 그러니까 제가 그냥 이런 우리 동청아토라는 거는 발효하지 않게 되면 좋은 중약이라 할 수 없고 발효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약효력이라는 것이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동청아토가 좋다는 건 다 아는데 그냥 얘기하는데 우리 인삼도경과 함께 뭐 이런 진귀한 약재고 또 생명을 구하는 신선처라는 이런 이름을 갖고 있는 동충화초 자체가 이런 걸 갖고 있는데 근데 또 발효해야 진정한 약효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생 것이거나 말려온 것이거나 뭐 불고 먹는다거나 이런 것은 배출 먹는 것하고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동충화초를 생산하는 곳이 아주 많습니다. 특히 서장 곳에는 여러 곳 되는데 이 여러 곳 가운데서도 나곡, 나곡이라는 게 지방 이름인데 나곡이 동충하토를 발효해야만이 다른 약이 없는 300여종이 충초조대라든가 충초소, 활초다당이라든가 19가지 아미노산, 대류라든가 우리 지금 아미노산이란 것도 우리 필수 아미노산이란 게 있습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 뭐 여러 가지가 많은데 아미노산이란 것이 8가지는 내 신체에 꼭 있는 이런 그 아미노산이란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19가지 아미노산 가운데는 우리 신체가 쇠는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대류라든가 알파 분해에 그 여러 가지 위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지금 다른 약이 없는 우리 나고기 동충하초에서 발효한 이 약에서만이 축출해낼 수 있는 알파 분해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위병으로 고생하신 분들 그리고 소화계통이라는 것이 단지 비장위뿐만 아니라 간, 담낭, 소장, 대장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소화계통에서 나타나는 배가 붓거나 장만하거나 이런 증상들이 모두가 알파 분해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고
0: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제입니까
0: 네 예. 맞습니다
5: 예 선생님 나는 예 동청하초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물어보자고 그랬다.
2: 예.
5: 이 동청하초를 이렇게 먹으면 류가 없어집니까?
2: 그러니까 예, 우리 지금 그 일반적으로 종양에 오는 분들이 예. 종양에 종물을 있는 분들 제가 그냥 얘기했는데 우리 뭐 좀 중한 병 암이라고 진단받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예. 이 동청하초 발효기문에는 피모 포자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상식적을 아는 분들이 령지 포사군이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이거는 령지 포사군이 몇 배가 되는, 그러니까 나고기 동충하 소유소만이 축출할 수 있는 이런 비모 포사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암병에 저항하는 이런 그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종양 있거나에 암 진단 받은 분들 우리 암이 더 확산하지 않게 될 수가 있고 지금 이런 암 진단 받아가지고 뭐 화를하거나 방도를 하는 분들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치료를 다 받을 수 있는 이런 물질이 여기 들어갔기 때문에 손님처럼 그런 종양 문제가 있는 분들 꼭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0: 네, 그리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내일 다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방송 외로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요즘 따라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매 순간 행복한 웃음이 가득하길, 그래서 늘 기쁜 일들만 가득하길 원합니다. 일상을 조율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0: 먼저 오늘의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기상 부문에 따르면 오늘 우리 주는 흐리겠으며 비가 좀 많이 내리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1도,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2도입니다. 산림화재 위험 기상 등급은 4급, 공기오염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 그대의 일상에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그대의 일상에 설레임을 선물합니다. 여기는 행복충전소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낙관주의는 성공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다. 희망과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이 말은 헬린 켈러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세계적인 교육자이자 작가, 사회운동가였던 헬린 켈러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헬린 켈러의 희망에 대한 명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복의 한쪽 문이 닫히면 다른 쪽 문이 열린다. 그러나 흔히 우리는 닫혀진 문을 오랫동안 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열려있는 문을 보지 못한다. 두 번째, 장애는 불편하다. 하지만 불행한 것은 아니다. 세 번째, 고개 숙이지 마시오. 세상을 똑바로 정

측면으로 바라보십시오. 네 번째, 나는 눈과 귀와 혀를 빼앗겼지만 내 영혼을 잃지 않았기에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섯 번째는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만져질 수 없는 것을 느끼고 불가능한 꿈을 이룬다입니다. 계속해서 헬린 켈러의 인생에 대해서 잘 보여줄 수 있는 일화를 준비했습니다. 헬린 켈러가 세상과 단절된 것은 겨우 생후 19달 무렵이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아마 급성 뇌수막염 혹은 성홍열로 추정되는 병이었다고 하죠. 그 열병이 지나간 뒤 어린 헬린은 세상의 빛과 소리를 잃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아득한 일입니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가 갑자기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고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다는 것. 더 끔찍한 건 그 나이의 아이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조차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점점 거칠어졌다고 합니다. 화를 내고 물건을 던지고 식탁을 뒤엎고 사람을 때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버릇없는 아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녀는 갇혀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눈앞에 무언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고 누군가 입을 움직이는데 뜻을 알 수 없고 자기 안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표현할 언어도 없는 상태를요.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세상과 연결되는데 어린 헨리는 그 다리가 완전히 끊어진 채 홀로 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그 집 문을 두드립니다. 이름은 앤 설리번, 스무 살도 되지 않은 젊은 교사였습니다. 그녀 역시 가난과 시각장애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녀는 헬린을 가르치러 온 것이 아니라 헬린의 어둠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집에 들어온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앤 설리번은 처음부터 헬린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격했습니다. 식탁에서 난폭하게 행동하면 손을 붙잡고 레저를 가르쳤고 때를 쓰면 끝까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조차 헬린을 제대로 훈육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대한다는 건 무조건 감싸는 것이 아니라 존엄을 가진 존재로 대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러던 어느 날 역사상 가장 유명한 장면 중 하나가 찾아옵니다. 우물가였습니다. 앤 설리번은 헬린의 손에 차가운 물을 흘려보내면서 손바닥에 천천히 철자를 새겨줍니다. 그 순간 헬린은 갑자기 멈춰섰다고 하죠. 손으로 흐르는 감각, 손바닥에 반복되는 문자, 이전까지는 단순한 자극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이름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으로 서로 연결된다는 사실. 그녀는 갑자기 미친 듯이 주변 사물의 이름을 물었다고 합니다. 땅, 나무, 선생님, 인형. 그날 밤 헬리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손바닥에 단어를 새겼다고 하죠.

언어를 얻는다는 건 단순히 말을 배우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일입니다. 누군가와 연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얻는 일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 우물가의 순간은 단순한 교육의 성공이 아니라 한 인간이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났다면 우리는 헬린 켈러를 지금까지 기억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순히 말을 배운 사람이 아니라 끝없이 배우기를 갈망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헨리는 책을 읽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볼 수 없었죠. 그래서 점자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점자로 된 책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세상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책장을 넘기지만 그녀는 손끝으로 문장을 더듬었습니다. 차가운 종이 위에 솟아오른 작은 점들을 하나씩 만지며 세계를 상상했던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헨리는 말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들을 수 없는 사람이 어떻게 말을 배우느냐고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입술과 목, 얼굴의 진동을 손으로 만지며 발음을 익혔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믿기 어려운 방식입니다. 그녀는 사람의 얼굴에 손을 얹고 소리를 느꼈습니다. 그리고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며 발음을 연습했죠. 물론 그녀의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낯선 사람들은 알아듣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침묵 속에 갇혀있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한 번은 누군가가 그녀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불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녀가 시각이나 청각의 상실을 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헨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력을 가진 채 비전 없이 사는 것입니다.

0: 참 이상하죠. 세상은 그녀를 결핍의 상징으로 바라봤는데 정작 그녀는 세상 사람들이 더 큰 어둠 속에 있다고 느꼈던 겁니다.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삶, 타인의 고통에 무감각한 삶, 희망 없이 하루를 보내는 삶. 그녀는 그러한 삶이야말로 진짜 어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헬린 켈러의 삶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녀는 단지 감동적인 인물이 아니라 굉장히 급진적이고 현실 참여적인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녀는 노동운동을 지지했고 여성 참정권 운동에 참여했고 장애인의 권리를 위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당황했습니다. 세상이 원했던 헬린 켈러는 희망의 상징 정도였는데 정작 그녀는 사회구조의 불평등을 비판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러듯 낙관주의는 성공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다. 희망과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헬린 켈러의 명언대로 또 그에 대한 인생 이야기대로 참 많은 사람들한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으며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타인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아름다운 마음씨로 수많은 사람들의 찬사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1: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지혜, 모르면 손해인 꿀팁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의 면역체계는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몸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꿀팁 시간에는 이 복잡하고 미묘한 면역 시스템을 자연스럽게 조절하고 균형을 잡을 수 있는 놀라운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어입니다. 현대의학은 연어를 단순한 음식 그 이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연어에 풍부하게 함유된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와 DHA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놀랍도록 섬세하게 조절합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하루 100g의 연어 섭취는 만성염증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고 면역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가 면역 질환으로 고통받는 분들에게 연어는 마치 자연이 선물한 약과도 같습니다. 지방산의 항염증 효과는 류머티즘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을 완화하고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증상을 개선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구운 연어, 찐 연어, 생선 카르파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요리해서 섭취할 수 있으니 여러분의 입맛에 맞게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발효식품입니다.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 무려 70% 이상이 장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곧 우리의 면역력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김치와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의 보고인데요. 이 유익균들은 마치 우리 몸의 내부 생태계를 조절하는 평화유지군과도 같습니다. 만성염증을 줄이고 자가 면역 반응을 안정화시키며

면역 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특히 김치에 포함된 유산균은 장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한 접시의 김치 그리고 요구르트 한 컵은 여러분의 면역체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장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이 곧 우리의 면역력을 결정한다는 의미입니다. 김치와 요구르트 같은 발효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의 보고인데요. 이 유익균들은 마치 우리 몸의 내부 생태계를 조절하는 평화 유지군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 마그네슘과 아연이 풍부한 식품입니다. 마그네슘은 신체 여러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인데요. 이 미네랄은 견과류나 씨앗, 통곡물, 녹색 잎 채소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염증을 줄이고 면역체계를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가 면역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을 통해서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아연은 면역 기능에 중요한 미네랄로 육류, 해산물, 콩류, 견과류에 많이 포함됐는데요. 아연은 면역세포의 기능을 지원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해산물도 아연의 좋은 공급원이라고 하니 이 점 留意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건강한 지방, 허브와 향신료입니다. 건강한 지방은 자가 면역 질환 관리에 필수적인데요. 아보카도, 올리브유, 견과류와 같은 건강한 지방은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 건강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지방은 체내에서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건강한 지방을 포함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에는 헬린 켈러의 이야기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에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행복한 하루, 멋진 하루, 괜찮은 하루, 신나는 하루, 건강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하루들이 모여서 기쁨은 더하고 슬픔은 빼고 사랑은 곱하고 행복은 나누는 그런 날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밥을 먹은 뒤 아버와 아주머니는 소진의 방으로 올라갔다. 소진 아버지와 소강은 중간 교대 근무를 나갔기 때문에 방 안에는 소진만 있었다. 시포실은 남북으로 길고 좁은 구조였으며 두 칸으로 나뉘어 있었다. 뒤쪽 칸에는 소진과 소강의 2층 침대가 있었고 앞쪽 칸에는 큰 침대 하나만 놓여 있었으며 가구는 간단했다. 아주머니는 앞쪽 방으로 가서 벽에 걸린 액자를 한눈에 보았다. 사진 속 여성은 짧은 머리를 하고 옷깃이 긴 옷을 입었으며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었다. 얼굴형은 갸름하고 표정은 매력적이었으며 눈썹 사이에 가는 주름이 있고 부드러운 미소가 느껴졌다. 아버도 전에 들었던 미인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분명 예쁜 얼굴이라고 생각했다. 소진은 자신의 엄마가 예쁘냐고 물었고 두 사람은 모두 예쁘다고 답했다. 아주머니는 특히 눈이 정말 예쁘다고 칭찬했다. 소진은 기분이 좋아 웃었다. 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소진 아버지 사진은 어디 있냐고 물었고 소진은 아빠는 멋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아주머니는

침대의 이불을 만지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날이 춥지 않은데 벌써 8근 솜 이불을 쓰고 있고 커튼도 달려있지 않아 소홀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집안일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을 정도로 깊고 다양했으며 아버는 한마디도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어려웠다. 결국 흥미를 잃은 아버는 더 이상 우층에 가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밤 아주머니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소진의 방을 정리해주고 이불 몇 벌을 정돈하고 커튼 천까지 달아주었으며 손발이 매우 빨라 밤 10시 15분이 되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 후 어느 날 밤 아버와 소진 아주머니는 소진 아버지를 소개팅 장소로 데려가기로 했다. 세 사람은 삼관당 제지공장 대문 앞에서 소진 아버지를 기다렸고 소주와 강가에서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기로 약속했다. 아버는 사실 참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소진이 계속 부탁하는 바람에 함께하게 되었다. 그날 밤 아주머니는 정말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지푸른 카키 셔츠에 섬유 바지를 입고 마치 공장 여성 간부처럼 보일 정도로 깔끔했다. 세 사람은 공장 대문 앞에서 기다렸고 불빛은 희미했다. 곧 서진 아버지가 작업복 차림으로 공장문을 나와 아주머니에게 고개를 살짝 숙였다. 관리실에서는 누군가 그를 보고 긴달이라고 불렀다. 서진 아버지는 그냥 무시하고 걸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그를 보고 다리가 정말 길다고 칭찬했다. 네 사람은 남쪽으로 걸어 소주와 강가에 도착했다. 강 양쪽에는 큰 배와 작은 배가 가득 정박해 있었고 눈앞에는 볏짚 도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볏짚 도미 위에는 들깨 두 마리가 서 있었고 공기 중에는 볏짚 냄새와 공장의 산성 냄새, 소주와 특유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소진은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버는 강둑 가까이로 갔으며 소진 아버지는 가만히 서 있었다. 10분 정도 지난 뒤 소진 아버지는 몇 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물었다. 아버는 깜짝 놀랐다. 그의 목소리는 매력적인 목소리였고 이웃으로 오래 살았지만 이렇게 선명한 목소리는 처음 들었기 때문이다. 아주머니는 사람이 곧 올 테니 긴장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그리고 자리를 잠시 비울 테니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한 뒤 강둑을 따라 걸어갔다. 아주머니의 뒷모습은 여성미가 가득했다. 몇 분 후 아주머니는 작은 골목에서 한 여자를 데리고 와 모두 앞에 세웠다. 아버와 소진은 깜짝 놀랐다. 그 여성은 온몸이 통통하고 얼굴도 둥그렀으며 머리는 방금 폼으로 말았고 키는 작았다. 하지만 눈썹과 눈매는 괜찮았다. 만나자마자 그 여자는 소진 아버지를 보고 다리가 정말 길다고 평가했고 목소리는 은방울처럼 맑았다. 아주머니는 두 사람을 소개했다. 여자는 자신의 사돈 여동생이며 근처 쌀가게 점원이고 소진 아버지는 제지공장 노동자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권했다. 하지만 소진 아버지는 여전히 가만히 서 있을 뿐 움직이지 않았다. 아주머니가 아버와 소진을 데리고 잠시 자리를 비워주겠다고 하자 소진 아버지는 갑자기 먼저 가겠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두 시간이나 첨가를 냈으니 천천히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소진 아버지는 여전히 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네 사람은 모두 그 자리에 멈춰섰다. 소진 아버지는 몇 걸음 걷다가

멈추고 뒤돌아 아주머니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다시 큰 걸음으로 점점 멀어졌다. 이날 밤 아버의 기억에 남은 것은 밤 공기 속 소주아의 모습이었다. 검푸른 물결, 희미한 별하늘, 그리고 그곳에 섰던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다. 소지는 아버 옆에 기대어 계속 웃었다. 세 사람은 그 여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중매인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발 밑창이 닳도록 돌아다니고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해도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기는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 세 사람은 소주화를 떠났다. 아주머니는 처음에 긴장된 표정에서 벗어나 안정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어느 날 밤 8시쯤 우측에서 갑자기 싸우는 소리와 함께 쿵 하는 큰 소리가 났다. 소지는 깜짝 놀라 겁이 질렸다. 소진 아버지는 의자를 바닥에 세게 던져 의자 다리까지 부러뜨렸고 아주머니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심지어 소진의 뺨까지 때렸다.

령자가 꾸리는 식당은 평소 매우 한가하다. 보통 하루에 한두 테이블의 손님만 찾아오고 비가 내리는 날은 거의 텅 빈 상태로 운영됐다. 그런데 유독 갈 선생은 매일 빠지지 않고 이 식당에 찾아왔다. 갈 선생은 늘 작은 식탁 앞에 바르게 앉아 신문을 읽고 커피와 차를 즐기시는 분이다. 머리는 3대 7 비율로 깔끔하게 갈라 정돈하고 금태 안경을 착용하며 겨울에는 중식 비단 속옷에 양복 바지를 입고 여름에는 고품질 긴팔 셔츠에 말아올린 양복 바지를 입었다. 언제나 온화한 웃는 표정을 짓고 담배를 피우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식사는 황주 한 잔에 카레 소고기 혀구이 한 접시 혹은 세 가지 채소를 얹은 밥 한 그릇으로 간단하게 해결한다. 친구들이 모여 술을 마시러 오더라도 갈 선생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홀로 식사를 하다가 흥이 나면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옛날 이야기를 몇 마디 해주곤 한다. 령자는 릉홍이 식당에 찾아오면 4인용 자리를 미리 마련하고 옷가게를 하는 소금이 오면 따뜻하게 대접하며 요리를 하나 더 시키고 맥주 두 병을 준비한다.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 식당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활기차진다. 그 이유는 소금이 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도도가 꼭 따라오기 때문이다. 어느 날 단골인 릉홍이 식당에 찾아왔다. 그 자리에 호생도 있었는데 령자는 갑자기 호생에게 릉홍이 괜찮지 않냐고 물었다.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돈도 꽤 모아뒀다고 얘기했다. 릉홍은 웃으며 왜 이러는지 물었고 령자는 릉홍이 이제 28살이니 어리지 않은 나이라고 설명했다. 릉홍은 자신은 아직 24살이라고 털어놓고 크게 웃었다. 그리고 와인잔을 들고 호생 앞에 놓인 잔과 부딪히며 술을 마셨다. 령자는 다시 호생에게 백평에게 소식이 있냐고 물으며 해외에서 남자가 생겼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호생은 아마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령자는 그때 왜 결혼했냐고 물었고 허생은 벌써 8번이나 말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했다.

설명하며 그때 집안 사정이 어려웠고 사귄 시간도 길었기 때문에 그냥 결혼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릉홍은 백평이 남자친구를 몇 명 사귀었냐고 물었고 호생은 아마 두 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릉자는 옆에서 입을 가리고 웃었고 릉홍은 백평이 사귀었던 남자친구들은 모두 갑자기 해외로 갔다고 들었다고 얘기했다. 허생은 백평이 어릴 적부터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아 세상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말했다. 부모님은 백평이 결혼하고 싶어하면 동의하고 해외로 가고 싶어하면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말하며 이 결혼을 이해해 준 사람은 아버뿐이었다고 회상했다. 부부로 지낸 지 1년이 지난 1989년 초, 백평은 독일에 반년간 연수를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허생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고 가을이 되자 허생은 백평이 보내온 목록대로 청바지와 치마를 대신 사주었다. 옷가게를 하는 소금은 그때 겨우 18살이었지만 생각이 매우 깊고 판매 경험도 풍부했다. 릉자는 요즘 해외로 가는 사람들 중 핑계로 돌아오지 않으려는 사람이 꽤 많다고 알려주며 호생에게 아내와 좀 더 자주 연락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한마디는 암시처럼 이루어졌고 그때 호생은 이미 백평으로부터 사진 8장을 받았었다. 그중 한 장 사진 뒤에는 백평이 아름다운 사람은 먼 곳에 있다는 한 줄의 글을 적어놓았다. 아버는 사진을 보며 예전에 상해에서 해외로 간 사람은 태도도 바뀌고 외모도 예뻐진다고 얘기하곤 했다. 허생이 사진 속 백평을 보니 얼굴도 더 예뻐졌고 몸매도 아름다웠다. 사진 뒤에 적힌 글을 읽은 아버는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허생은 어느 날 새벽에 백평으로부터 온 전화를 기억했다. 백평은 요즘 바쁘냐고 물었고 허생은 괜찮다며 지금 책을 읽고 곧 자려고 한다고 답했다. 백평은 혼자 있냐고 물었고 허생은 맞다고 답했다. 전화 건너편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잔잔한 잡음만 흘러나왔으며 백평은 기분이 좋지 않으니 요즘은 전화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는 백평과의 연락은 점점 끊어졌다.

이어서 도도의 이야기로 넘어가자. 지난번 식사 자리에서 소금이 이야기 주제를 갑자기 바꿔 시골에서 새해를 보낸 경험을 말했다. 감정을 절제한 말투 속에 깊은 슬픔이 숨어 있어 모두가 말을 잃었고 도도는 마음속에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감정을 느꼈다. 바로 그날 이후 도도는 자주 소금을 만났다. 소금은 도도를 만날 때마다 미리 준비해둔 주머니를 꺼내주었다. 주머니 안에는 티셔츠 한 벌이나 긴 바지 한 벌이 들어있는데 이는 소금의 정성어린 마음이고 도도에게 입히려고 준비한 옷이다. 한 번은 박매가 새 셔츠를 보고 도도에게 새로 산 거냐고 물었고 도도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매는 사이즈도 딱 맞고 정말 멋지다고 칭찬했다.

단편 소설 무성한 꽃 2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가라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조선족의 전통음악과 현대가 만나는 시간. 바쁜 일상에서 잠시 멈추고 흥겨운 가락에 마음을 맡기는 시간. 같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지구촌 곳곳에서 인터넷 접속하면 함께 만나 노래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는 이곳. 민요광장에서 행복한 추억을 쌓아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엄란입니다.

0: 우리 장단에 맞춰 미녀 한가라 불러보고 덩실 덩실 춤추고 싶은 마음 어쩔 수가 없죠.
1: 오늘 미녀 한가라 뽑아보고 가보실까요?
0: 얼쑤 미녀 가라 차차차.
1: 251-9333번 컬하세요.
2: 미녀가락 차차차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반갑습니다. 라디오 네, 반갑습니다. 켰네요. 라디오 꺼주실까요?
3: 예.
2: 네. 네. 아, 어떻게 오늘 1번으로 오셨습니다.
3: 예.
2: 오늘 한 선생님께서 1번으로 오셨어요.
3: 예, 예. 예. 오늘 비 올까라, 일이 없을까라, 지금.

0: 그러시네요. 네.
1: 예. 엉성아리랑가 해봅시다. 예.
0: 엉성아리랑 불러보세요. 네.
1: 예.
0: 네.
1: 예. 네. 안만산 국하는 길랑말랑하는데 인하고
0: 나고는 말랑한

Bang. Ada Dido. Ada. 잘하시네요. 암남사.

0: 예.
1: 수고하셨습니다.
0: 수고하셨어요. 네. 원상아리랑 잘 외우셨네요.
1: 네. 네.
0: 그래요. 종종 오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1: 다시 만납니다.
0: 네, 그래요. 자,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네, 김육숙 여사님.
2: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아, 여보세요? 음악 시간이 좋은 시간입니다.
0: 그럼요, 좋은 시간이에요. 즐거운 시간이에요.
2: 아까 하는 삶 사니까 또 기쁨과 행복이 끝이 없네요.
0: 그럼요. 네, 오늘도 혹시 가게
2: 노래 한번 불러봅시다.
0: 네, 가게 또 혹시 손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2: 오늘 부를 노래는 미량아리랑을 부르겠습니다.
0: 미량아리랑, 네.
2: 네.
0: 불러보세요.
2: 부른다예.
0: 네.

0: 이상입니다.
1: 네, 어우 3절까지 잘하셨어요. 네.
0: 앞에 저, 한 선생의 노래도 잘 들었습니다.
1: 네, 그래요. 잘 들으셨죠. 원성아리랑 혹시 김용숙 여사님께서 전파하신 거 아니에요?
0: 네, 함께 보급해준 적도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네, 우리 어미란 선생님 행복한 하루 되고 다음 시간 다시 만납시다.
1: 그래요. 안녕히 계세요. 네. 단번입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네, 네. 반갑습니다.
1: 그래요. 반갑습니다.
2: 오늘은 사랑아 어찌 늙으랴.
1: 그 사랑아 어찌 늙으랴는 사실은 민요풍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0: 이제 먼저 아내 선생님께 물어볼 텐데.
1: 네, 민요 풍기 노래는 아니지만.
0: 그럼
1: 부르세요.
0: 되겠습니까?
1: 부르세요. 준비하셨잖아요.
0: 예, 준비했다마.
1: 네, 네. 네. 네. 자, 예전에 그 황상영 선생님께서 부르셨던 노래.

0: 사랑가꼬리.
1: 네, 간주예요. 신호는 너무 안 좋은 상태죠.

0: 네, 잘하셨어요.
1: 미안합니다.
0: 미안한 거 없고요. 그 상태가 신호가 안 좋으네요.
1: 신호가 안 좋습니까?
0: 네.
1: 어째 그럴까?
0: 어째 그럴까? 어째 그럴까?
1: 잘못돼서 네. 그렇겠죠.
0: 그 아마도 그 반주고 혹시 녹음 하셔서 다른
1: 아닌데. 제 노래 기계 깬데요.
0: 반주 기계에서 바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1: 예.
0: 아, 그러시군요.
1: 신호도
0: 준비를 잘 하셨네요. 충분히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부르지 말라고 하면 아쉬워하실 것 같아서.
1: 아니, 근데 그래요. 네. 다른 노래를 부르면 되는데.
0: 다른 노래 또 뭐 있어요?
1: 시간이 걸리죠.
0: 네, 괜찮아요.
1: 네, 오늘 안내원감으로 수양버들도 있고.
0: 아.
1: 사랑할 때는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연변은 언제나, 당백사는 절승일세.
0: 네, 그 노래 좋죠.
1: 아, 그래서 여러 개는 네. 있는데 다 될 수 네.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0: 수양버들, 반갑게, 네. 그 민요 아니에요. 맞아, 주공덕, 때. 네.
1: 연변은 언제나 민요, 맞을 게 있는데, 민속.
0: 연변은 언제나 봄?
1: 네.
0: 네.
1: 언제나.
0: 네. 준비하세요, 다음에. 아니면 잠시 후에 다시 준비하시고, 아쉬우면 전화하셔도 되고요. 네.

0: 언어는 그만두고요.
1: 그래요. 네. 준비하세요.
0: 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네. 덕분입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아유, 그냥 꿀물을 먹은 것 같아요. 김 여사님의 목소리만 들으면.
2: 엄밀한 선생님. 네. 비오는 날씨 선생님께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1: 지난주에 김 여사님이 뭐 내기 하는데 좀 모초래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예, 비가 오네요. 그래서 바로 비가 오네요.
2: 예, 그래서 요번에 네. 평화는 내 몇 번 갔다 왔다 하면서 야, 네, 예, 정말 이게 걱정도가
1: 네, 아니요. 그만큼 또 우리 농사는 모든 분들이 또 우리가 다 관심하는 거잖아요. 비가 예. 적당하게 뿌려지면 정말 단비인데 비가 예. 전혀 뿌려주지 않으니까 다들 초조해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예. 마찬가지고요. 예. 네, 날씨가 더우면 뭐 우리가 그냥 땀 흘리는 건 괜찮지만 이 농사가 예. 잘 돼야죠.
2: 예, 그래 어제 그저께 가봤는데 다른 네. 데 같으면 논밭이 퍼려야 되는데 네. 어떤 데는 물도 없고
1: 아.
2: 그렇습니다.
1: 아. 그러네요. 오늘 적당하게 내려서 정말 예. 단비죠. 네.
2: 예. 그래 원래는 예, 이 모내기 타령에 순순하게 불러버려 했는데
1: 네.
2: 아이 모내기 아직은 뭐 이제 약간 모두 시작하고 이래서
1: 네.
2: 그러니까 건물결 사랑 물결.
1: 건물결 사람 물결. 예.
2: 예. 이거 저 1절을 제가 부르겠는데 여전히 세 번 실시한 비 아저씨 재크맨사에 근데 제가 예, 농촌을 왔다 갔다 하면 잘 배우지 전번에 그 해란번에 풍년이 왔네 그것처럼 예,
1: 네.
2: 내 제대로 못 배울까봐 오늘 1절만 딱 부르겠습니다. 선생님 기도를 받으면서
1: 그렇군요. 불러보세요. 네.
2: 예.
1: 네.

0: 하셨어요. 2절까지 하셔요.
1: 2절이 지금 이 마지막에 랄랄라 그게 잘 안 돼서.
0: 그러니까 안 되니까 부르라는 거죠. 잘 되면 뭐. 네. 랄랄라도 마찬가지거든요. 랄.

0: 하시고 연변이라오. 그럼요.
1: 예, 선생님 그러면 제가 이 글을 부르겠는데요. 랄랄라 거기 제가 제대로 못 배웠어 선생님. 네. 이렇게 같이 부르.
0: 그래요, 그래야 돼요. 예, 예. 자, 엉따다 예. 쿵따 2절.
1: 사람 물결이 무지여.
0: 하나 둘 셋.
1: 고향 산천 바라보니.
0: 바라보니 이렇습니다. 아하.

0: 하나 둘 셋.
1: 북성산을 뛰러 하고
0: 세레나뻘 세리나뻘 세리나뻘 세리나뻘
1: 이런 거 헤라나뻘인지
0: 세리나뻘 가로질러 세리나뻘
1: 세리나

0: 잘하셨어요.
1: 이렇게 제대로 못 배워서 얘네 그래서 일절만 하려 했는데.
0: 그리고
1: 선생님
0: 한 여기
1: 예. 이 노래를 저기 뭔가 어제 전화기 잘 들으면 오늘 잘 부를 수 있는데 너무 피곤해서 피곤하고.
0: 그러셨네요. 이제 예.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돼요.
1: 예예 이제 네. 선생님 그저 이렇게 시간이 좀 나머지 있을 때는 조금 한 번 띄워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선생님 불러주세요.
0: 그래요.
1: 어떻게 잘 부르시는지. 예 선생님 예. 너무 고맙고 요새 매일 여수 그랬는데 오늘 얘도 진짜 올라도 못 가고 이래서 미안하지만 예. 네. 그래도 힘이 좀
0: 나왔습니다. 잘하셨어요. 본인이 키 딱 맞게 지금 키를 또 선택하지 주시잖아요.
1: 네. 예, 목소리 어제 이렇게 올라 못 갑니다.
0: 그만하면 올라 잘 가셨죠.
1: 예.
0: 오늘은 조금 뭐 힘이 없으셔서 지금 제대로 예. 부르시지 못하셨지만 잘 부르셨어요.
1: 예, 네,
0: 잘하셨어요.
1: 이렇게 자원 보내서 정말 오미란 선생님 정말 고맙고 예.
0: 네.
1: 야, 내 정말 고마운 마음을 표달 못해 미안합니다.
0: 네, 다음에 또 노래로 표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네. 고맙습니다.
0: 안녕히 계세요.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어? 어디 가셨어요? 전화하신 분 혹시 라디오를 또 듣고 계시면 제가 불러도 못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전화 연결됐으니까 전화 얘기 주시기 바랄게요. 꽃물결 사람물결 저희가 월요 코너에서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 가르쳐 드렸죠. 그래서 처음에 보면은 꽃물결에 묻히여 하나 둘 셋 고향 하늘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여기서 좀 박자가 늦어집니다. 그러면 한 박자 더 늘어가겠죠.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둘 둘 셋 여기까지입니다. 고향 하늘 바라보니 예 김 여사님께서 앞부분 여기 좀 들리셨어요. 그리고 어디 가나 철승 경계 하나 둘 셋 자랑 많은 내 고향에 하나 둘 셋 장백산을 날아 넘고 마반산을 돌아서 하나 둘 셋 은빛 제비 여기에도 장단이 재밌잖아요. 아, 이분은 왜 전화 연결됐는데 다시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전화 상태가 왜 안 좋으신가요? 은빛 제비에서 은빛 제비 손님 씻고 춤을 추며 날아오네 올라가요. 그다음 꽃물결에 여기에도 요 포인트가 있죠. 꽃물결에 이게 아니고 꽃물결에 향기가 넘쳐나고 여기에도 포인트 있습니다. 넘쳐나고 그다음 사람 물결에 인정이 넘쳐나는 여 부분도 마찬가지로 멈춰나는 얘가 바로 지상낙원 여기도 포인트입니다. 지상낙원 내 고향 연변이라오 자랑스럽게 불러야겠죠. 뭐 여기에서 우리 연변에 장백산

0: 안도 나오고 옆면에서 마반산이 나오고 나중에는 세리나뻘, 예, 세리나뻘입니다. 육정산을 뒤로 하고 소문 높은 명산도 등장하죠. 다음 분 혹시 아까 분이신가요? 여보세요?
1: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주 좋은.
0: 안녕하십니까? 네.
1: 예,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0: 예, 잘 오셨어요.
1: 예, 한번 뽑아봅시다.
0: 뽑아보시죠.
1: 예,
0: 자.
1: 자진머리 정동으로 되어 있는 이 남도님입니다. 예,
0: 네.
1: 꽃타령.
0: 오우, 꽃타령이에요.
1: 예,
0: 좋죠?
1: 한번 언제 저, 그 박수현 선생님이 그 코너에서 불렀지, 그모니까.
0: 그럼요, 잘
1: 예,
0: 부르셨죠?
1: 그래, 잘 부른다 해서 무대 오를 수 있다 해서 너무
0: 네.
1: 기뻐서 그날 밤에 1분도 못 잤습니다,
0: 아,
1: 제.
0: 그러셨어요? 아이고,
1: 예,
0: 너무
1: 아,
0: 잘
1: 저도
0: 부르셨어요.
1: 그러니까나,
0: 네.
1: 잘 부르는 사람이, 분이 없으니까, 제 같은 사람은 좀 무대 오를 수 있다고, 그래서 깜빡 얘기한 거겠지, 아무래도. 나
0: 아닙니다.
1: 그렇게 생각합니다.
0: 그게 우리가 꽃타령을 여기에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1: 예.
0: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가 그 제대로 된 남도민요에서 꽃타령, 강신자재 꽃타령 판소리를 배우고 있잖아요. 다 박소연 선생님은 강신자 선생님의 제자이시니까 그대로 지금 저희들한테 전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꽃타령도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그대로 된걸 우리가 배우려면 좀 힘들거든요. 근데
1: 그렇지, 예,
0: 윤
1: 맞습니다.
0: 여사님은 너무 잘 배우셨어요. 그래서 너무
1: 아유,
0: 깜짝 놀란
1: 감사합니다.
0: 거고요. 그잘 부르셔서 다들 아, 윤 여사님 하면 그 꽃타령 너무 잘 부르셨다고 다들 얘기하시거든요.
1: 예,
0: 예,
1: 고맙습니다.
0: 확실합니다.
1: 예.
0: 확실해요.
1: 그러니까, 그래서, 예, 작은 골목, 그래서, 골목에서 작은 어느 한 모퉁이에서 약간, 그래서 소문이 조금
0: 아니에요. 그
1: 잘한다고 좀 얘기
0: 저희들도
1: 있었겠죠. 예.
0: 예전에 그
1: 모르겠습니다. 예.
0: 예, 그럼요. 아유, 이번에 왜 이렇게 자
1: 사랑의 꽃이로구나. 꽃바구니 울라매고 꽃팔로 나왔어. 붉은 꽃, 파란 꽃, 머리도 하얀 꽃. 남채사색의 연분은 붉긋붉긋 빛난 꽃. 아롱다롱이 고운 꽃. 꽃사시여 꽃사, 꽃을 사시여 꽃을 사. 사랑의 꽃이로구나. 봄을

0: 노래한 꽃나비한 듯 숨쓴 꽃 꽃사시여 꽃사 꽃은 사시여 꽃은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구나 이 송이 소송이 작고 송이 향기가 풍겨나온다
1: 제.
0: 이 꽃을 꽃을 꽃 이 꽃 해당 화물한화 난초 지초 인가량초 사양 먹다니 장미화 꽃사시여 꽃사 꽃을 사시여 꽃을 사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로구나
1: 오, 잘하셨어요. 야, 그 봐요. 그 남도민요는 네. 누구나 아무나 막 부르는 게 아니에요. 부르지 못해요. 네. 흉내를 못해요.
0: 예, 네. 예, 꽃하령 있지 않습니까? 예.
1: 네.
0: 우리 연대는 노인들이고 젊은이들이고 아이들이고 꽃하령 다 부르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런데 우리 박수원 선생님이 정말 남도민요 느낌이 약간 어떻게 열을 더 가라니 아주 멋있게 배워주고 내조하게 또 배워주고
1: 그럼요
0: 얼마나 더 멋있지 부모님과 노래가
1: 그럼요.
0: 재밌고
1: 네 예. 너무 멋있죠
0: 그러니까 나 배우는 사람들의 기분도 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1: 그렇죠.
0: 그래서 조금 좀 힘을 나도 내서 예 좀 이거 배우고 그랬는데
1: 네.
0: 아직도 글쎄 무슨 또 비싸하는 것도 아니고 할까나 그래서 예, 약간씩 연습을 했습니다
1: 어, 잘하셨어요 숭얼 숭얼 달린 꽃 이 부분이랑 너무 잘하셨거든요
0: 예, 숭얼
1: 숭얼 달린 꽃 방실 방실 웃는 꽃 너무
0: 예,
1: 잘하셨어요
0: 예, 그건 예. 우리 박수 선생님이 그렇게 딱 비하서
1: 그럼요
0: 네.
1: 그러니까 예. 그걸 그렇게
0: 그래,
1: 소화해내기가
0: 그러니까. 선생님
1: 네
0: 예. 그냥 멋진 노래서 앞으로 약간 불러도 되겠습니까?
1: 부르세요.
0: 예?
1: 부르세요.
0: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못 부르세요.
1: 없어요. 없습니다.

0: 부르세요.
1: 예.
0: 그때 춘의 모치는 아유 괜찮아요. 부르세요.
1: 예. 느낀 것만 해 조금 하자 그래서
0: 하세요.
1: 노래는 하여튼 용 재밌긴 재밌는데 근데요 배운 건 확실히 바쁜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요.
0: 네.
1: 아픈에 느낀 것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닐 부분이.
0: 네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아직 없습니다. 네. 네.
1: 그때요 중야모치는 아무 물색도 모르고 소변에 잠을 실컷 자고 일어나니
0: 네.
1: 건너 중야방에서 울음소리가 들리거나 허허 저것들도 자랑싸움 하나보다
0: 그래
1: 울음밑이 장차 길어지니 준양모친이 동정을 살피려 한번 나와 보는디
0: 지
1: 준양모친이 나온다
0: 시고
1: 준양모친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1: 하더니 밀쳐놓고
0: 네.
1: 상처머리 헹구지만 모양이 없이 나온다
0: 하나 둘 셋
1: 중양방 영창 앞에

0: 지르구나.
1: 하나 둘.
0: 술량 먹힌 기가 막혀. 어간 마루 쩍쩍 올라. 우선적 땅땅. 별만네 우리 마을
1: 집에 별일 났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0: 산도 어려운디 제도산 옛날이냐.
1: 하나 둘 셋. 오, 반소리도 이렇게 잘 배우셨네요.
0: 아우, 이거는 무슨 내 지금 하고도 지금 내 웃는 게 무슨 오빠고 내 그러면 내 한 게 너무 어처구니없어 웃는 게 나 웃음 소리는
1: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판소리도
0: 근데 그걸 있는 것처럼 그거 무슨 아
1: 아니에요. 그것도 판소리도 자꾸 네. 한번 듣고 한번 따라 배우고 네. 두번 따라 배우고 네. 하다 보면 한 열 번씩 네. 배워보면 그 다음에는 감이 와요.
0: 예, 이건 에이. 이제 영어 부르는 것에 그리는 것을 배웠으면 이제 여기다가에 그 뭔가 작은 그 뭔가 그 작은 거 이렇게 머스 조금 이렇게 부리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연습하면 될 것 같아요.
1: 되죠. 같습니다. 얼마든지 되죠. 예. 제 조상이 웬 말이냐.
0: 많이 수고하셨고 예. 선생님
1: 잘하셨어요. 네, 윤 여사님. 아유, 오늘 잘 하셨어요. 네. 네,
0: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네. 아유, 이렇게 판소리도 열심히 배우고 계시네요. 꽃타령을 잘 부르셨어요. 우리가 그 박소연 선생님으로부터 꽃타령을 배웠는데요. 정말 그 꽃이 피어 있는 상태? 꽃이 있고 적고 적고 있고 할 때 어느 쪽으로 가야 더 멀리 쪽을 가리키는지 이걸 다 그때 우리가 배우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윤 여사님은 그걸 완벽하게 또 잘 소화해내셨고 잘 부르셨어요. 이 꽃타령을 또 훈춘에 계시는 김 여사님께서 배우고 싶다고 한번 신청해 주셨는데요. 똑같은 버전은 아니라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에 꽃이로구나 이렇게 끝나 마무리한다고 했죠. 근데 어떤 분들은 꽃이로구나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노래주머니 박서연 전승인으로부터 배웠던 그 소리대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꽃타령을 듣고 나서 식임새를 말씀드릴게요.

꽃타령이었어요. 네. 꽃 사시오. 여기에서 쭉 던져서 부르고요. 꽃을 사시오. 꽃을 사. 배운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꽃을 사. 이렇게도 부르겠지만 저희가 배웠던 부분은 꽃을 사. 들었다 놓고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 사랑의 꽃이 이렇구나. 같죠? 네, 그다음 꽃바구니 올러매고입니다. 꽃바구니 올러매고 꽃 발로 나왔소. 나왔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왔소. 팽으로 갑니다. 붉은 꽃. 꽃에서 강조가 많이 됩니다. 붉은 꽃, 파란 꽃, 파란 꽃. 그다음 노리고도. 노에서는 후려치죠. 이 감죠. 노리고도 하얀 꽃. 남색 자색의 연분홍. 울긋불긋. 여기에서 등이 넓어지는 소리가 있어요. 울긋불긋 빛난 꽃. 마지막에 발음은 반드시 꽃 발음하는 거 잊지 마시고. 네. 울긋불긋 빛난 꽃. 아롱다롱의 고운 꽃. 마지막에 꽃꽃. 꽃자는 발음을 꼭꼭 해주시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1절은 이렇게 가고요. 2절에서도 봉울봉울 매진 꽃, 봉울봉울 매진 꽃. 그 다음 숭월, 숭월. 숭월은 밑에서부터 쭉 퍼져가는 소리. 숭월, 숭월 달린 꽃. 이런 부분이 아주 배워보셔야 이런 매력을 여러분 또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꽃타령을 굉장히 또 익숙한 노래지만 또 어떻게 부르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집니다. 해당화에서 또 해당화 아니고 해당당에서 농년이 특별히 강조가 된 부분입니다. 해당화 모란화 난 초지 초인가 대앙초 대앙초. 이 부분도 뭐 시간이 얼마 없어서 제대로 마지막까지 해석해드리지 못하겠네요. 네, 그래도 많이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오늘 작별 인사드려야 할 것 같고요. 오늘 민요가라 차차차에 오셔서 또 노래들을 불러주신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행복한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엄밀한 이었습니다.

초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귀한 충약재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초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의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 질병 치료약품은 3곽을 사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9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밑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온 창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온 창심환은 약과에 있는 큰 글씨로는 청심, 치명, 발매 아니라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주로 한 8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된 심장병 전문 치료 OTC 국약인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 자체는 치명, 광저담양, 자담양, 홍화, 육두구, 천추관, 북사산 이런 8가지 진기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공농주치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하고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합니다.

0: 맥락은 아주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연대성이 강한 장기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공동주체에서 놓고 말할 때 많게는 심장과 폐경락을 함께 곁들여서 이야기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심혈이 심한 증상을 많이 동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심장병 환자들이 주요한 큰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심혈이 심하다는 걸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심혈이 심하다는 것은 중에서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림상 주요한 표현은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짓고 가래가 성하고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냄새까지 나는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환자들 가운데서는 제일 주요하게 심장병 환자가 기침을 잘 짓습니다. 그리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엉뚱한 뭐 단순 뭐 호흡기통에 관한 치료에만 매달리거나 입에서 냄새가 난다면 단순 구강 청소에만 매달리거나 이래도 효과가 잘 나지 않는 분들 가운데서 본 제품 초온 청심환을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나니까 지금은 기본으로서 심혈이 심한 여러 가지 증상이 개선을 가져왔다는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도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2: 예, 나는 심장이 좋지 못해서 약도 많이 썼습니다.
0: 아, 그랬겠죠. 예.
2: 예, 방송, 약도 많이 방송했는데, 약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중일이 되고, 첨약도 많이 썼는데, 효과를 못 봤는데, 이거 좋은 정신만 쓰고 지금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2: 예. 저녁 이게 좀 저기, 이게 숨이 너무 차서, 예, 몇 번씩 깨어났댔어.
0: 예.
2: 그런데 지금 이거 쓴 다음에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0: 예.
2: 그 다음에 심률도 저기, 100이 넘던 게 지금 80을 정상이 됐어.
0: 아유, 너무 정상으로 돌아오시네.
2: 예, 예.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2: 예, 준비를 오른 님 댁에도 숨도 차져 있고, 예. 그러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나 이번에 또 싸자 그럽니다.
0: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효과가 빠르고 확실하고 부작용이 거의 접근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료정을 따라서 한결 료정은 넉 달이니까 료정을 따라서 열심히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2: 예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저도 좋은 청심환을 쓰고 있습니다.
0: 네.
1: 네.
3: 그, 길 가다가 차가 지나가면서 나발이 울려고 그래서 얻었다 놀라고.
0: 아, 예.
3: 그러고, 예, 우리 집이 7층인데, 7층 올라가면 아무래도 서너 번 셋다가 올라옵니다.
0: 아, 예, 숨이 차서. 예, 예.
3: 예.
0: 심장병의 그냥, 전형적인 증상에 숨이 찬 것 아니겠습니까? 예.
3: 네, 길 올라가서는 숨차 가슴이 싸져서 기우고 그랬는데, 나는 항상 주소안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0: 예.
3: 막 그랬다고 주소안을 못 지나고 괜찮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시간 쓰니까 예. 그런 형사에는 없어졌습니다.
0: 아, 90만 해놓고 다녀도 기본 뭐 급하게 심장병 발병하나 그런 거 피해갈 수 있다 그 말씀이죠.
3: 예, 예.
0: 바로 그렇습니다.
3: 주소안을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0: 예.
3: 그래서 지금은 나이 없던 게 이렇으니까 맥락이 아닙니다.
0: 아, 그렇죠. 예, 예.
3: 제가 피곤하고요. 그랬댔어요. 조금만
0: 쉽게 필요해지죠. 예. 예.
3: 조금 그래도 숨이 차고, 바짝 하다지 여기 바빴습니다.
0: 예, 예.
3: 미나의 무릎이 딱 나가지 않고 매매고 그랬는데, 이렇으니까 어느 마음대로 그러다 싶고, 시간이 가서 찾아놓고 싸운다, 지금.
0: 아, 그렇죠. 예, 예.
3: 아. 저승사는 영 효과는 높습니다.
0: 예.
3: 전에, 쓰기 전에, 니네 잡으려면 알고 다 자지 못했습니다.
0: 예.
3: 근데 이거 쓰니까 지금 잠 잘 납니다.
0: 그렇죠.
3: 그리고 또 혈압이 높은 게 지금 혈압 증상이 됐습니다.
0: 아, 심장병이 100분제 92가 고혈압을 동반하게 되었으니까 심장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가니까 고혈압이 해결받으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예.
3: 아, 예, 선생님 효과가 올까요?

0: 예, 돈이 더 싸서 쓰라고 그랬다.
1: 아,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차수를 조절하는 차원에서 복용하시되 하루에 한번 내지 두 번인데 기본 뭐 한두 개 여성까지는 하루에 두 번. 근데 알수는 기본으로서 제일 낮아도 한봉두리 안에 20알이 있으니까 20알 밑으로는 떨어지지 마세요. 20알 내지 25알인데 20알 밑으로 떨어지면 효과가 없습니다. 예.
0: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1: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아니.
3: 나 벌써 반지사기 눕던 게, 못 눕던 게 반지사기 눕지. 그리고 뭐 가슴에서 헐헐 하던 게 그게 낫고, 숨이 올라오고 내리 숨 쉬고 이렇게 되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모재빌 뭐 못을 눕던 게 눕고, 그리고 그런거리던 게 언제 간지 사라지고, 예.
1: 아하, 예.
3: 감기도 예. 코물이 그렇게 흐르던 게 그것도 이렇고, 예. 입안이 그렇게 거쳐한 것도 이렇고, 아, 그리고 이빨이 아프던 것도 이렇지 않고, 어머, 좋습니까?
1: 그렇죠.
3: 그러니까는 세상은 다든 거 가지 않고,
1: 아, 그럼요.
3: 그래, 예. 그래, 그, 대성이 뭐, 떨구지 않고 저를 신뢰사입니다.
1: 아,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겠다며 확실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이미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가 강의한 시간만 해도 이게 20년이 됩니다. 활신통, 신타13보 이런 그 부동산 브랜드 이름으로 나갔는데 약국의 큰 글씨로는 계속 청심치매약 발매한 이 약으로 나갔는데 이 제품 자체는 믿고 쓰시겠다며 심장으로 인해서 뭐 갑자기 쓰러지거나 심장으로 건강에 상당한 이상을 그 나타내는 일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열심히 잘
3: 예,
1: 쓰시기 바랍니다.
3: 다른 약보다도 이 약이 그래 질이지, 다른 약이 워낙 질을 못합니다.
1: 아, 그렇죠.
3: 아시겠다.
1: 예.
3: 예, 그래, 잘 쓰겠습니다.
1: 예, 건강 기원입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나도 심교통이 있고, 신지 취해서 있습니다.
1: 예.
4: 그래서 병원에 가 검사 받으니까 좁어 있다 앞에다.
1: 예.
4: 그래서 그냥 가슴이 쪼여들고 뒷가슴도 단둥이도 킹기고 이랬댔습니다.
1: 예.
4: 그 가끔씩도 바늘도 쪼여 찌르는 것처럼 이랬댔습니다. 근데
1: 아,
4: 이
1: 예.
4: 자원청 심한 후에 방송 듣고서 먹었는데 어서 여러 달째 먹었는데 엄청 효과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4: 요즘에 그 가슴이 편안하고 숨도 잘 올라옵니다.
1: 예.
4: 이렇게 좁어 있던 것도 많이 나아졌다 앞에다.
1: 그렇죠.
4: 그리고 예, 뭐 그리고 뭔가 뭐 가래 그냥 올라오더니 지금 가래 아예 나서 좋습니다. 가래 아예 나도 너무 좋습니다.
1: 심폐혈이 심한 증상이
4: 예.
1: 제일 전형적인 증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4: 예.
1: 해결받으셨다. 그렇죠.
4: 가방 열으면은 좋아지고 있는데 우리 친구가 저번에 선생님한테서 뭐냐고 소리 정신만 먹었는데 그렇게 좋다고 이랬대다.
1: 아, 그렇죠.
4: 예, 전해경 사자면 발이 뜨겁고 가슴 단둥이 뜨겁고 손이 뜨거워서 자지 못했는데 이거 뭔지. 인간 좋다 미래, 잠을 잘 잔다 미래, 많이 나아졌다 미래,
1: 그렇죠.
4: 제가.
1: 심장에서 머리, 심장에서 손끝, 심장에서 발끝까지 피를 보냈다, 당겼다 하는 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게 되었기 때문에 심폐혈이 심한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니까 자연적으로 그렇게 좋은 효과를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4: 그 처음에는 몰랐어. 그냥 아니다. 그 유황상치폐를 그냥 먹었다 미래, 제가. 아예
1: 예,
4: 낫더란다. 그래서
1: 그렇죠.
4: 이거 선생님과 문하고 목이 너무 좋아서 지금 오늘도 또 배달 받겠다. 오늘은 제대로 16가구 배달 받겠다. 이랬다, 우리 친구.
1: 아, 그렇게 하셔. 16가구 배달 받게 되면 6가구를 물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야릇달 쓸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름 넣고 쓰라 하세요.
4: 나도 같이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배달 전화번호는 33-5번입니다. 33-5번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이 제품 자체는 지금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며 우리 순회 각 신약대학병 본점 분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게 가격은 199원인데요. 지금 세 가게 한 각, 아홉 가게 세 각, 열여덟 가게 여섯 각 이렇게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세 가게 한 가게 계담에 한 달 반 좌우, 아홉 가게 세 각은 넉달 동안, 열여덟 가게 여섯 가게 계담은 여덟 달두 개를 해서 견제할 수량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때 평균 가격은 한 가게 일백 한 4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장은 군주기관에 속하게 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군주라는 것은 황제의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구석구석 관리하지 않는 부분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서 바로 본 제품 자체는 뭐 단순 왼쪽 앞가슴 아픈 것이 아니라 오른쪽 앞가슴

0: 그리고 뒷잔등이 심지어 룩골까지 아파나는 게 심장으로 나타나는 신저통 협심증이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지금 심장병이 주요한 그 몇 가지 유형 가운데 부정맥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맥은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는 정상 범위라 했지요. 수축이 하나는 차수가. 그런데 지금 너무 빨라서 120, 30차 1분에 너무 늦어서 1분에 40몇 차 위험 심률에 속합니다. 어느 네.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1: 네, 그러면, 알겠습니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천성 심한에 어느 한 약을 깔 냉겼었습니다.
0: 예.
2: 예, 원래는 예, 어느 나도 이게 심장을 해서 어느 한 10년이 됩니다, 이게.
0: 아, 예, 예.
2: 예, 야, 항상 그래, 어디 나가 댕길 시간에 심장이 자꾸 어떤 때는 저기 숨이 가끔 가다 콕 가요, 오나 위해서 약을 그냥 거듭하여 후퇴했습니다.
0: 아, 그렇겠죠. 예.
2: 예. 그리고 예, 요 알맹이도 한두 번 갔댔습니다.
0: 아, 그 정도였어요? 예, 그러면 심각할 정도로 진행됐습니다. 예.
2: 예, 예. 그, 특히에 조금 어떻게 뭐 움직여도 숨이 자꾸만 차고요. 그리고 뭔가 그냥 땀이 막 나고 이러고. 그리고 밤에 특히 또 어떤 때는 너무 자기 힘들어서 반드시 너무도 안 되고, 옆팔 너무도 안 되고, 예. 아, 그러면 딱 뭐 지두근 너무도 숨이 올라오자고. 아, 그랬습니다. 그리고, 뒷잔들이 이제 선생님이 왔다네. 이 잔들이 아까 승리도 동영도 서서 찌르고 아프고, 예. 그런 순서도 많았습니다.
0: 예.
2: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발이라는 게 항상 예, 꽉 쓰겁고, 이발 마르고, 그 다음에 냄새도 나고. 그리고 예, 이 머리란, 이게 저기 혈압이라는 게 또 어떻게 돼서 꽉 이러면 혈압도 늘어난 게 안 돼가 그랬습니다.
0: 예.
2: 이거 어서 꾸준히 쓴 바람에 어서 이런 증서도 기본상 어서 없어지고 혈압 어서 내 혈압이 약간 깼습니다 지금.
0: 예예. 예.
2: 그런데 어서 두 달째 아이 먹었습니다.
0: 어, 심장병이 100분지 92가 고혈압을 동반합니다. 심장이 좋아지니까 심장이 정상으로 수축이완 수축이완 이게 정상으로 되니까 수축이완 수축이완이 정상으로 되자면 심장 혈이 죽상 경화가 해결돼야 되고 동맥 경화가 풀려야 되는 건데 관상 동맥의 자기 구실을 제대로 하고 이런 게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맞습니다. 큰 문제 해결이죠.
2: 네, 문제 큰 문제 해결하고. 약은 확실히 예, 효과 좋습니다. 이거 먹어보고.
0: 이심할 바가 없을 겁니다. 예.
2: 예. 그래서 내 이 약, 어서는, 이 좋은 약에 만나서 지켜줘서, 어서는 꾸준히 좀 이 약 오래 쓰려고, 예. 지금 요번에 아홉 갈 더 배달 받으십니다.
0: 예, 배달 전화번호 33에 다섯 개 오버입니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0: 건강하세요.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어떤 분들은 심장병으로 인해서, 손을 떠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손을 떠는 수전증이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손을 떠는 분들은 몇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는 파킨슨 질병의 초기 증상으로 인해서 그랬고 하나는 간질병이 있는 분들 가운데 손을 떠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많게는 심장병으로 인해서 손을 떠는 분들이 꽤나 계시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무슨 약을 함께 쓰면 많은 해결을 가져올 수 있는가 하면 저희들 좋은 청심환에다가 여기 백자양시환이라고 있습니다. 백양나무란 백, 나무목의 힐백입니다. 백자양시환 함께 쓰시게 되면 손을 뜨는 증상이 많이 개선을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 노년기에 들어서게 되면 조혈 공능이 많이 떨어져서 심장 공능이 약화를 부를 수도 있게 되었는데요. 청담백 도타이라고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조혈 공능을 도와주는 데는 피를 빨리 돌아서게 합니다. 이래서 청담배 도타이라는 걸 신약 닭방에 가서 알아보시오. 그러게 되면 이걸 함께 쓰면서 이 제품 자체는 뭐 좋은 청심환을 쓰면서 중간중간 오전에 중간 오후에 중간 이렇게 쓰시면 저혈 공능도 도와주고 심장병도 아주 좋은 효과를 걸 수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무료 배달 번호로는 335-5555번 335-55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신약대학방 및 준해각 신약대학방 분점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연영입니다. 연결시에서는 정확한 실적권을 수립 실천하는 것을 인솔로 연결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꾸준히 빛내고 있습니다.
3: 1월부터 4월까지 전주적으로 출경세금 환급을 등록한 상가는 우루개로 25개이고 세무부문에서 떼준 세금 환급 신청건은 620건인데 이는 정책 실시 초기보다 155% 증가한 셈입니다.
2: 주인대 대표이자 도문세관 관장이며 당위 서기형 왕령관은 분투 자세로 대표 사명을 실천하고 담당으로 세관 풍모를 보여주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에 세관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 따뜻한 손길, 기념 도장이 찍힌 엽서 한 장, 작은 일에서 진심이 묻어나고 따뜻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적십니다. 이는 연결시에서 정확한 실적관을 수립 실천하는 것을 인솔로 연결생활 문화관광 브랜드를 꾸준히 빛낸 생생한 모습입니다. 연결시에서는 각종 원정 조치를 통해 문화관광 산업이 일시적인 인기에서 지속적인 발전으로 나아가도록 추진함으로써 발전 성과가 주민들의 웃음과 관광객들의 좋은 평가에서 구현되게 했습니다. 연결 인터넷 인기 간판벽 맞은편에는 외형이 간결하지만 기능이 구전한 공유의 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집 안에는 응급의약품, 식수설비, 휴대폰 충전설비 등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으며 창구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오가는 관광객들에게 봉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시종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것을 가장 큰 실적으로 간주하고 관광객들의 작은 소망은 물론 주민들의 행복감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연결시에서는 관광 성수기의 큰 인원 흐름에 대비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관광지 문명관광 쉼터를 마련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심양 관광객 양비입니다. 인터넷 인기 간판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다가 휴대폰 전지가 다 떨어져 여기 공유의 집에서 충전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정말 친절하고 연결의 맛집과 명소를 인터넷 안내보다 더 자세하게 알려줬습니다. 짐을 여기에 맡겨놓고 구경하러 갈 생각입니다. 연길이라는 도시는 정말 배려깊고 따뜻합니다. 연글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부국장 서야입니다. 우리는 주객 공유를 견지하면서 직접 관광객 입장에서 봉사 수준을 높이고 있습니다. 관광 분쟁 신속 처리 지점을 설치해 30분 이내에 대응하고 당일 처리하고 있으며 섬세한 봉사로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명절이나 휴일이면 연결시 4천여 개 기관 주차장이 무료로 개방되고 무료 공공버스와 애심 전용차가 거리 곳곳을 누빕니다. 이러한 섬세한 봉사는 정확한 실적관 수립 실천에 인솔하에 연결시가 관리자에서 봉사자로 역할을 바꾼 뚜렷한 변화입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연결시에서 접대한 관광객은 연 3,686만 9천 명이었고 관광 종합 수입은 546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연결시는 2025년에 아시아 100대 고전 목적지에 선정됐으며 전국 현역 관광 종합실력 100강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인민을 위해 복을 마련하는 것을 핵심 요의로 하는 정확한 실적과는 연결 문화관광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의 전면 발전도 추진했습니다. 연결시는 주객 공유 리념을 도시 발전의 세부 사항에 녹여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한 연결 로콰미와 3년 행동은 도시 건설과 민생 복지를 깊이 융합했습니다. 오늘날 58곳의 유원 광장이 새로 건설 또는 개조되고 7.7km의 도시 녹지 도로가 조성됐으며 12,000여 개

0: 가로등에 밤을 밝히고 9곳의 단절 도로도 완전히 연결됐습니다. 두루와 통화, 연지파 승격, 로후 주거단지 개조 등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도시 녹지율은 40.8%, 1인당 공원 녹지 면적은 14.7평방미터에 달합니다. 연결은 선으로 전국 녹색발전 백강현, 전국 신흥도시와 품질 백강현으로 선정됐습니다. 연결 주민 구혜매입니다. 몇 년 사이 연길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현지 주민으로서 자부심이 듭니다. 도시가 점점 좋아지고 거리도 깨끗하며 관광지와 공원 관리도 더 지구화됐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생활 리듬이 깨지지 않은 점이 좋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강가를 산책하고 공원에서 광작물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계절에는 여러 가지 꽃들이 거리 곳곳에 피어 사진을 찍어도 멋지고 공기도 맑아 살기 정말 좋습니다. 외지의 관광객들도 자주 찾아주면 좋겠습니다. 연길에서 관광객과 주민이 도시 발전 성과를 함께 누립니다. 연길시에서는 창업 대출 리자 보조, 기능 양성 등 지원 정책을 내놓아 중소 령세 상인과 귀향 청년들이 문화 관광 분야에서 창업하도록 인도하고 연년우래 공공 브랜드를 육성했습니다. 문화 관광 산업 발전은 다른 여러 산업을 활성화시켰습니다. 현재 연결시 여행 촬영 업체는 1200여 개, 커피숍은 1000개를 넘고 정품 민박은 8000여 곳이며 10만 개 이상의 취업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연결시 문화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구 부국장 서야입니다. 우리는 숨이 일관하게 정확한 실적관 수립 실천을 근본 준거로 간주하면서 문화관광 융합 발전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인기나 거치례를 중시하지 않고 연결생활 도시 브랜드를 잘 구축하렵니다. 문화관광 융합과 민생 개선이 함께 발전하도록 하여 일시적인 인터넷 인기를 진정한 민생의 따뜻함으로 바꾸고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여행하고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1: 5월 26일 우리조는 중앙 제2생태환경보호 독찰조에서 이첩한 제17진 군중 신소신고 사건 도합 6건을 전달받았는데 그중 전화 2건, 편지 4건입니다. 그중 연길시 1건, 도나시 2건, 중점 사건 1건, 용종시 1건, 화룡시 1건, 중점 사건 1건, 왕청현 1건입니다. 이번에 이첩한 신소 사건 중 여러 가지 생태환경 관련 문제가 6건입니다. 그중 대기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6.7%, 물 관련 사건이 한 건으로 16.7%, 생태 관련 사건이 4건으로 66.7%를 차지합니다.
0: 올 들어 전주 세무부문에서는 출경세금 환급 정책 기회를 다잡고 동산구 군집과 다국 문화관광 융합 지역 위치 우세에 입각해 정책 혜택을 지속적으로 개방 발전과 소비 진작 동력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올 1월부터 4월까지 전주적으로 출경세금 환급을 등록한 상가는 루게로 25개이고 세무부문에서 떼준 세금 환급 신청건은 620건인데 이는 정책 실시 초기보다 155% 증가한 셈입니다. 지난해 9월 1일부터 우리성은 경유의 관광객 쇼핑 출경 세금 환급 정책을 정식 실시했습니다. 전주 세무부문에서는 연길공항, 훈춘통상구 등에 의탁해 중점 추진 구역을 확정하고 핵심 상권, 5위급 풍경구, 공항, 인류 통상구 주변에 제1진 구매 즉시 세금 환급 가게 11개를 설치해 민족 특색 상품, 문화관광, 문화창의 등 핵심 품목을 피복하는 바 통상구 플러스 공항 플러스 풍경구 플러스 상권 세금 환급 봉사망을 구축했습니다. 국가세무총국 연변주 세무국 화물 및 로무색과 부과장 곡보성입니다. 연변주 세무부문에서는 구매 즉시 세금 환급 편리화 모식을 시험점에서 실시하고 표준화 처리 절차와 위험관리 규칙을 통일해 세금 환급 업무 처리 시간을 5분 이내로 단축시켰습니다. 동시에 동산구 입경대청, 세금 환급 가게 등 고객 흐름이 집중된 구역에 대해 다각도 선전, 정책 선전 강연을 펼쳐 정책이 연변에서 락착돼 효과를 보도록 주동했습니다. 출경 세금 환급 정책의 실시는 우리조 다국문화 관광 소비 융합 발전을 1층 촉진했습니다. 입경 관광객들은 러시아, 한국, 말레이시아 등 나라 관광객들이 위주로 복장, 신발, 모자, 전자제품 등 소비품들을 주로 사는 바 우리주가 상업 구도를 최적화하고 문화관광, 융합 전경 건설을 강화하는 데 유익한 참고를 제공했습니다. 곡보성입니다.
2: 이제
0: 부문 협동 연동을 강화하고 세금 환급 봉사망을 1층 완산하며 규정이 부합되는 방어선을 구축해

0: 실제 행동으로 다고 문화관광 소비 융합 발전을 촉진하렵니다. 교정 표준어 보급 활동이 제3회 전주 학교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제 강연 대회가 일전 연결시 청소년 활동 중심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주당위 교육사업위원회, 주당위 통전부, 주교육부,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공동 주최한 이번 활동에 전주 각 현시미 주직소 학교에서 선발된 38명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이번 대회는 가국 정회를 두텁게 하고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자를 주제로 소학교조, 중학교조, 교원조 3개 조별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모든 선수는 표준어로 원고 없이 강연했습니다. 무대에서 학생들은 의젓한 모습으로 연변의 홍색 이야기와 민족 단결 분투 이야기를 힘 있는 말로 전달하며 신시대 청소년의 담당을 보여줬습니다. 교원들은 강단에서 자신의 교수 경험과 주변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바탕으로 교육 현장의 민족 단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훈촌시 제1실험소학교 학생 왕리희입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중화민족은 56개 민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대가정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고 여러 민족은 성류시처럼 똘똘 뭉쳐 함께 나아가고 서로 도와줘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신시대 소학생으로서 주변의 작은 일부터 시작해 실제 행동으로 민족 단결을 수호하겠습니다. 연변 제1중학학생 정시윤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여러 민족이 한마음으로 단결에 분투하는 강한 힘을 깊이 느꼈고 단결을 수호하려는 신념도 더 굳건해졌습니다. 이 활동은 우리의 담력을 길러줬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의 씨앗을 우리 마음에 깊이 심어줬습니다. 앞으로 배운 것을 바탕으로 민족 단결의 전파자이자 실천자가 되겠습니다. 이번 교정 표준어 보급 및 주제 강연 대회는 전주 여러 민족 교원과 학생들에게 수준 높고 폭넓은 교류 전시 플랫폼을 마련해줬습니다. 이로써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 성과를 공고히 하고 심화했으며 여러 민족 교원과 학생들의 국가 통용어로 문자 사용 능력을 높이고 다섯 가지 동질감을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민족 단결의 씨앗이 모든 사생들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중화의 우수한 문맥이 변강대제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게 했습니다. 연결시 제16 유치원 교양원 류정흠입니다. 이번 활동은 저에게 소중한 추억이자 성장의 기회였습니다. 청년 교양원으로서 앞으로도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교육을 아이들의 놀이와 생활, 수업 등 성장의 모든 순간에 녹여낼 것입니다. 교육자의 초심을 지켜 민족 단결의 꽃이 영원히 활짝 피어나게 하렵니다.
1: 우리조 두만강반의 백년통상구에는 이러한 인대 대표가 있습니다. 그녀는 국문 수호자이자 지역 고품질 발전 추동자의 한 명입니다. 그녀는 맡은 직책을 다하면서 세관은 지방정부와 대외무역기업이 믿을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공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녀가 바로 주인대 대표이자 도문세관 관장이며 당위석인 왕영가입니다. 대표 직책을 맡은 이래 왕영가는 인대 대표는 인민을 위한다는 초심 사명을 명심하면서 세관 업무를 지역 발전과 밀접하게 결부시켰습니다. 그는 동산구 일선에 심입해 대외무역 기업을 방문하면서 동산구 승격, 대외무역 산업 육성, 다국무역 편리화 등 중점 사업을 둘러싸고 적극 건원 헌책해 세관의 기업 혜택 정책이 정확히 시행되도록 추진하고 지역 고품질 발전을 전력 지원했습니다. 왕영갑니다. 올해는 제가 주인대 대표로 당선된 지 4년째 되는 해입니다. 동부가 개방 전연에 주둔한 세관 대표로서 저는 시종 국문수호 발전 촉진의 직책 사명을 실천하면서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착실하게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세관의 국내 국제 쌍순환 교차 중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동산구 검역 관문을 엄격히 지키고 품질 안전 관문을 철저히 관리하며 국문 안전 장벽을 견고히 구축하고 있습니다. 국문 안전을 수호하는 것은 곧 발전 토대를 지키는 것입니다. 왕영가는 립체적 예방 통제 체계를 구축해 각종 위법 밀수 행위를 엄하게 단속하고 국문 안전 방어선을 공고히 했습니다. 왕영가는 지방 중점 대상에 적극 연결하면서 도문 도로통상구 승격 해조를 전력 추진하고 각 연합검사 단위와의 협력을 심화해 동상구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고품질 발전을 뒷받침했습니다. 동시에 관장 정책 전달 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0: 기업별 맞춤 지원 정책을 시행했으며 사전 신고, RCEP 관세 감면, 원산지 증명서 자체 인쇄 등 편민 조치를 보급해 기업 통관의 각종 난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통상국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대외무역 기업의 경영 안정과 시장 확장을 지원했습니다. 왕영갑니다. 우리는 감독관리 봉사 질과 효율 제고를 근본으로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세관 기업 좌담회를 개최해 기업이 제기한 문제와 인대 대표들의 의견 건의에 대해 1대1 정밀 봉사를 제공하고 문제를 제때 해결해 기업이 주문을 안정시키고 시장을 확장하며 효익을 높이도록 전력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물과 기업을 함께 중시하는 관통식 감독관리 모식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무접촉 감독관리로 경영환경 활성화에 일조했습니다. 연변 대외 개방 구도에 입각해 왕영간은 지능형 세관 건설을 힘써 추진하고 다국 전자상거래, 변민 호시 무역 등 새 경영 모시 육성에 조력해 도문 통상구가 통로 경제에서 통상구 경제, 산업 경제로 빠르게 전환되도록 추동함으로써 세관의 담당으로 연변의 높은 수준 개방과 고품질 발전에 힘을 보탰습니다. 왕영갑니다. 우리는 연길 장백 개발 개방 시험구 플랫폼 건설을 충분히 활용해 무역 방식을 풍부히 하고 산업 승격을 추진하며 호시 무역구, 다국 합작구 건설을 지원할 것입니다. 변민 호시 무역 플러스 현지 가공, 인터넷 플러스 변경 무역, 출경 가공 등 새 경영 모식을 탐색해 통상구 경제에서 산업 경제로의 빠른 전환을 추동할 것입니다. 왕영간은 분투 자세로 대표 사명을 실천하고 담당으로 세관 풍모를 보여주면서 실무로 변강 발전을 지원해 연변 고품질 발전에 세관의 힘을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6년 연변주 종업원 탁구 시합이 일전 연길에서 막을 내렸습니다. 전주 각 현시, 기관 기업 사업 단위에서 온 180여 명 종업원 선수가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경기에서 선수들은 평소 갈고 닦은 실력을 남김없이 보여주면서 우리주 종업원들의 적극적이고 활력 넘치는 정신 풍모를 보여줬습니다. 주탁구협회 주석 임위동입니다. 올해 참가자들의 열의가 더 높습니다. 각 현시 선수들이 교류하면서 서로 어우러져 민족 단결에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주총공회에서 주최하고 주탁구협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시합은 남자 단식, 여자 단식 두 종목으로 진행됐고 5판 3승제, 11점제 규칙을 적용했습니다. 치열한 겨룸 끝에 최종 리건정, 무문빈이 각기 남자 단식과 여자 단식 우승을 했습니다. 남녀 부문 상위 6위권에 든 12명 선수는 연변조 대표로 제20회 길림성 운동회 종업원조 탁구 경기에 출전하게 됩니다. 이번 시합은 종업원 탁구 애호가들에게 기량을 겨루고 교류하는 플랫폼을 마련해줬으며 체육 경기를 통해 분진의 힘을 모으고 전민 건강체육 운동의 활발한 추진을 이끌었습니다.
1: 연민대학 밖을 체육관에 일전 락성됐습니다. 지난해 3월에 착공된 이 체육관은 부지 면적의 4,075평방미터로 거시한 집단에서 1,400만 원을 기증해 건설했습니다. 이 체육관의 사용 투입은 학교 체육 교수와 사생들의 문체 활동 조건을 1층 개선시키게 됩니다. 연민대학 인문사회과학학원 2023급 세계사 전공 학생 류보유입니다. 새 체육관의 락성은 교정시설을 1층 완성해 우리의 과외 생활을 더 풍부했습니다. 향후 우리는 이 시설을 소중히 여기고 신체를 단련하며 열심히 공부하렵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신금철, 김민혜였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2: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

0: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1: 매주 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종이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변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네, 허 선생님과 함께하는 장약 심내방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여러 가지 증상이나 또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장약 심리방 깜짝 이벤트 우대 활동 5월 31일까지인데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예,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17과를 사시는 분들 6개월 드시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17과를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그런데 4,000원이 드리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현금 1,610원을 감해드리죠. 예, 환자분들 놓고 말하면 현금을 감해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약을 쌀 때 그 위에 반년 드실 수 있는 비석을 드리고 눈에 떨궈 넣는 생물제품으로 된 옌예를 세병살 드립니다. 예, 이 세병살이면은 석 달 눈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예, 36곽 사시면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36곽을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7,128원이 드리기 때문에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해 드리죠. 예, 환자분들 놓고 말하면 현금을 감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예, 약을 사는 분들 경제를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이런 기회라고 생각되죠. 예, 그 외에도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 해삼 바다에서 직접 건져 올려서 말린 겁니다. 예, 이런 야생 해삼 리물 세트를 또 증성해 드립니다. 예, 이번 깜짝 이벤트 우대 활동 기간 5월 31일까지만 생방송에 참가해가지고 문의하시고 우대 활동에 참가하신다 할 때 330원짜리 번약에 이걸 세 곽을 더 증성해 드립니다. 예, 이 세 곽이면 가치가 990원이 되죠. 예, 이번 우대 활동 이 세 곽을 더 드리는 게 포인트입니다. 예, 우대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하셔도 되고 또 병원에 직접 가셔서 상세히 료해하시고 약을 선택하실 분들이라면은 상강중리진찰부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서 그 동쪽으로 한 10m 직진에 내려가면은 왼쪽에 중리내과 3이라고 씌어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예, 중리내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이제 우리 활동 기회 며칠 안 남았는데 기회가 있을 때 꼭 잡으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우리 지금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중풍이 온 분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약이라고 똑똑히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지금 중풍이 와서 고생하시고 있는 분들을 보면은 기혈 부족으로 인해서 혈이 많이 부족해집니다. 예, 그런데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기를 조절해주고 기도 보충해주고 혈도 보충해준다고 딱 밝혀놓은 약입니다. 예,
0: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대전합니까?
1: 예, 맞습니다.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도 장약 심리방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어느 때부터 썼는가 하면 저는 쓴 지 한 5개월 된다. 저는 혈압이 높고 동맥경화 있고 그다음에 경동맥에 빵칼이 두 개나 생겼습니다.
1: 예.
2: 예, 그래서 이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일단 여방 심리방이 저기 서당 약이고 정말 특별한 약이 돼서 예, 예. 효과가 모두 빠르고 혈압도 끊고 모두 몇 달 쓰고 혈압도 끊고 이래 이 강의를 난 오래 들었습니다.
1: 예,
2: 예, 쓴 게 예, 지금 내 쓴 결과가 많은 효과를 봤습니다.
1: 예.
2: 예, 자녀 심리방을 쓸까, 예, 다섯 달 걸으니까, 예, 내가 그, 경동맥에 빵칼이 두 개나 될까, 영 군심이 대단했습니다.
1: 군심스럽지요, 원래, 예, 두 개나 있는데.
2: 예, 그래, 거의 다섯 달 되니까, 예,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예, 이게 그 경동회의 빵칸이 원래 하나는 크고 하나는 좀 중축이 됐는데 예. 이 성질가가 한해 큰 게 저기 저 조금 못한 게 없어졌습니다.
0: 아.
2: 예,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 있는 거는 용사가 지금 조그만 게 있습니다.
1: 아, 연세 얼마입니까, 소년이?
2: 예?
1: 연세 얼마 됩니까?
2: 난 조금 80이 넘었습니다.
1: 80이 넘었는데 다섯 딸 쓰고 경동맥이 빵칼이 두 개 있던 게 하나는 완전히 없어지고 하나는 좀 많이 사가졌다지 용조그맣다지니까 예. 큰 수확입니다. 80여세 되는 이런 예. 분들
2: 이상도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1: 그렇죠.
2: 한 사람이나 이 경동맥이 맥기 때문에 용군심이 대단했습니다.
1: 아.
2: 이게 없어질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1: 이제 조금 더 쓰면 완전히 이자캔이 그것도 다 없어질 수 있습니다.
2: 예. 이제 한 단만 썼으면 되고 이것도 없어질 것 같으라 합니다.
1: 아, 예.
2: 예. 그리고 그 다음에 해랍에 항상 내 해랍은 영 높습니다.
1: 아.
2: 예, 항상 해랍이 높아서 예, 해랍 파도가 심하고 항상 머리가 허리뭉퉁하고 이래서 병원에 갔을 때 맞을 때 많았습니다. 그런 게
1: 예.
2: 일상의 신여방을 쓴 결과가 예. 저는 아침에는 알리디핑 쓰고 오후 드시면 심이사탄 썼습니다.
1: 예.
2: 그만 써야 이게 혈압이 조금 조절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 이상해 신유방을 썼는데 알리디핑 아이 쓰고 예, 신유방 오후에 2시나 3시에 이거 한 가지만 먹고 지금 그런 게 혈압이 지금 굳이 높아집니다.
1: 예. 예, 혈압이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남들처럼 대여섯 달 쓰고 저기 혈압이 높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예, 이번에 뭡니까? 저기 이번 활동이 또 저기 두께리서 다 합격.
1: 그렇죠, 예.
2: 예, 그리고 저 약에 약을 더 주고 또 돈을 감해 주고 또 이 방송하면 또 세 통을 준다.
1: 맞습니다.
2: 또, 예. 더 좋은 게 어디 있을까?
1: 그렇죠.
2: 그래서
1: 예.
2: 나는 이번에 내일쯤이나 모레쯤은 나도 저기 이 장례 신여방을 더 써서 계속 보관하기 위해서 배달 받았다고 그랍니다.
1: 아,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 손님 지금 80이 넘었다.

0: 아잼까지 예. 그 혈압이 이제 지금 다섯 달 동안 이렇게 잡쌌는데 우리 여기 지금 혈압이 높아가지고 혈압약을 안 드시고 그 이 약만 드시는 분들 보면은이 다 여덟 달 아홉 달 어떤 분은 열 달까지 이렇게 드시고 나서 완전히 그니까 아 그 장약심 예방만 드시면서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손님은 아직 이제 다섯 달밖에 안 드셨으니까 아직 좀 더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렇지요. 이제 서서히 다 내려갈 수 있습니다.
1: 어른 혈압인데.
0: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래 예. 그 신심을 가지고도 드십시오. 예. 그래서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예. 좋은 약을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2: 건강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이 장약 신대방 먹기 전에 소약인 고혈압약을 20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3: 혈압약을 어떨 때는 세 가지씩 먹을 때도 있었습니다.
0: 예.
3: 2년 사후에 장약 신대방을 먹으면서 예, 몇 가지 먹던 혈압약도 예, 약을 딸 만에 끊어버리고 예, 이 장약만 먹고 있는데 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됩니다. 근데 예, 여기서 소리나 예, 12년간 고생했는데 반년 먹고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0: 그렇죠. 반년만에 소리 안 난다는 게 어디입니까?
3: 예, 그리고 연대 병원에 가 검사한 것이 다발성 뇌경색이라고 합대가.
0: 예.
3: 그래서 그런지 머리 안에 안개 낀 것 같고 예, 가만히 누워 있어도 예, 집이 빙빙 돌아가는 것 같고 공포 안 합대가.
0: 네.
3: 그런데 이 약 먹으면서 예, 머리 어지럼증이 인차 이렇대다.
0: 예.
3: 지금은 예, 아침에 일어나면 예,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정신이 나옵니다, 원래.
3: 예, 그리고 예, 얼굴에 예, 검정 버섯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 이 약 쓰면서 예, 검정 버섯이 없어지고 예, 얼굴 색이 좋아져서 예, 보는 사람마다 어졌단다.
0: 아, 예.
3: 내가 이 약을 선택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0: 잘하셨죠, 예.
3: 나는 예, 며칠 전에 예, 배달 받아왔는데, 우리 신이 내 소개로 이 약 먹고 있는데 머리 어지럼증이 나고 예, 발이랑 차가웠는데 이 약 먹고 예, 좋아지는 게 알린다면서 예,
0: 예.
3: 소가 볼 때 좀 더 쓰겠다면서 예, 오늘 배달 받겠다고
0: 예, 배달 받으시려면 예, 전화를 하라 예. 하십시오. 241-7979입니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제가 예, 그 방송명 심해 들었는데 예, 예. 혈압이 높아서
0: 예.
4: 혈압이 한 20년 고혈압 한답니다.
0: 아.
4: 그래서 서약을 세 개씩 먹고 살았는데 그 선생님 강의를 듣고 장약이에요, 뭡니까? 예.
0: 맞습니다. 예.
4: 예, 장약이라니까 예, 저기 좋다는 거는 그 옛날에 좀 신비하게 들었고 생각했는데 그게 서장이라 하긴 하면 고한지대요, 뭡니까?
0: 맞습니다. 예.
4: 기온이 차고 예, 세계에서 청정지역으로 불린다 말입니다. 서자에.
0: 맞습니다. 예.
4: 예, 거기서 예. 나오는 천연 재료로 약재로 만드는 약이라니까 내 미구설이에
0: 예.
4: 그거 썼습니다.
0: 예, 원이 중요하죠. 아직
4: 예,
0: 예 약이래 보니까.
4: 그러니까 예, 천연 재료
0: 예.
4: 서장에서 난
0: 예.
4: 그래서 그 신내방 접해서 썼는데 먹기는 1년 석달 먹었습니다.
0: 네.
4: 예, 그랬는데 상당히 효과 좋아서 예, 여덟 달 반을 먹으니까 혈압이 조절이 돼가지고 지금은 예, 서약 먹던 거 다 끊었습니다.
0: 예, 그래서, 그만한 정도면 또 원래 끊을 수 있습니다.
4: 예, 신내방만 먹는데 혈압 조절이 좀 잘 됩니다. 그래서
0: 예.
4: 그 노인과 서약 먹어서 저기 내자에 다 상해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아팠는데
0: 부작용이 큽니다. 원래 예, 그 혈압약이
4: 예, 그래서 지금은 회복 단계입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4: 그래서 그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다발성 뇌경색이 있어가지고
0: 예.
4: 그냥 이렇게 머리 어지럽고 가만히 있어도 빙빙 돌아가고 예,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났단 말입니다. 소리 나는 것

0: 소리 나는 것도 전부터 소리 나는 게 영 열안에서 밤잠도 바로 못 자고 거세했습니다.
1: 그런 소리 나면 그렇죠. 네. 원래
0: 머리에 항상 무겁고 예. 허리 뒷골이 당기면 아프고 예. 점시아이 나고 그랬는데 예. 지금은 예.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에서 소리 나는 것도 있으면 없어지고 예.
1: 예.
0: 머리 아프던 것도
1: 좋은
0: 있으면 예. 아예 예. 아픕니다. 머리에 그러니까 아프지 않으니까 정신한단 말입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리고 예. 관조문에 그게 없어져서 외출해도 예. 편안하단 말입니다. 외출할 때는 예. 영 신경 썼습니다.
1: 그게 신경 자연적으로 쓰게 됩니다.
0: 예. 어디가 실수다 그러면
1: 예. 그렇죠. 예.
0: 예, 근데 그게 없어져가지고, 예, 편안하고, 예, 요, 살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래서, 예, 이번에 할도에 또 얼매졌던 거예요. 특별 이벤트 한 할도에.
1: 맞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우리 또 부부가 같이 먹는단 말입니다.
1: 같이 잡으면 좋죠. 연세가 있다 예. 보면은.
0: 그렇지.
1: 예.
0: 그래서 이번에 그 배달 받자 그랬나.
1: 예. 배달 받으실 생각 있으면,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저녁에도 배달 됩니다, 예.
0: 예, 241-7979.
1: 예. 맞습니다, 예.
0: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우리 아바이들 손통이 걸려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른다. 예.
1: 예.
3: 그래서 예, 저기나 예, 병원에 갔다 나왔다 이래고 그다음에 또 예, 저 탄약은 다 써봤습니다. 이게 얼마만큼 근치되고 소리 예, 또 지론 아이들대다 그래서 예, 걱정 속에서 살았습니다. 예, 어찌에는 어떤 하늘고 이 병신 됐구나 이러고 살았어요. 어디면 좋은 약이 없는가 하고 연구를 하다 하다 많이 찾아보긴 봤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선생님이 방송 광고 듣고 이 사상약이 좋다냐 보고 소리 예, 이거 중풍이 좀 치료된다니까네 예, 이거 쓰기 시작했는데
1: 예.
3: 이거 혈압이 초점 문제 돼가지고 그러다가 쓰리 혈압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렇게 좋아해질 하니 아이나 숙제가 그래 이제 이 약속이나 배달해서 예 쓰기 시작했는데 한 석 달씩까지 다 좋아지고 여덟 달 될까 혈압이 안 때 좀 아이 먹게 됐대다 혈압이 온정됐대다
1: 예 그만한 정도 되면 온정됩니다 원래
3: 예 그리고 예 소변이 살고 그다음에 예 저기나 밤잠은 못 자고 그다음에 예, 관심병이 있어서 예 자꾸만 이 밤이면 또 어떤 데는 예 헤뚜고 예 꿈꾸고 소리 치고 예 이랬대다 얼빠 한에서 머리에 이래가지고 녹공이 와가지고 소리
1: 예.
3: 예, 그래서 고생하다고 약 쓰니까는 차차 석 달, 넉 달이, 야덟 달이, 열 달이 이렇게 여전히 2년, 이제, 이달 지나면 2년이 쓰는데 지금은 예, 영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1: 좋아집니다. 게, 원래.
3: 예, 이게 다른 약보다는 이게 예, 효과 빠르고 해서 우리에 맞으니까, 우리 아바인데 맞으니까는 이 약이 그 치료 효과에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전에 쓰시면 소변을 잘못 넣고 이래든지, 야, 그 전에는 그저 시간마다 댕기고 하던 게, 예, 들락날락 하던 게, 지금은 그저 많이 그저 보면 두 번 보고 하루 전에 한 번밖에 안 봅니다. 제 통장 잡니다. 잠을 못 자서 그래든지.
1: 예.
3: 예, 많이 정말 개변하고 좋아졌습니다. 이 약이 우리 아반젠 딱 맞습니다.
1: 동파치 예, 허증이 좋으니까.
3: 예. 예, 나도 또 이게 예, 그런 소변이 살고 심장이 예, 이게 숨이 차고 밤잠 못 자고 매이고 밤 잘못 먹고 자꾸 예, 머리가 예, 이게 어지럼 지나가지고 연장에 이게 여기 목대 뒤에 빵칼이 답니다. 그래서 이게 자꾸 둘러번져지는 것도 아프고 이래던 게 예, 맥살이 하나도 없고 얼빠나던 게 예, 그거 약이 예, 같이 이랬으니까 예, 지금 예, 팔팔해지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너 위나빠 밥만 먹어서 얼굴이 이게 누그려서 술 주들해서 못 오버니 비자 나쁘다 하면 이랬대다. 그런 게 지금은 얘 맞추게 됐습니다.
1: 아, 예.
3: 팔팔해지고 예. 어찌든 간에 사람이 그때보다는 정신 상태가 많이 좋아지고 이게 신체가 예, 다리 아파 고리 아프던 게 예, 빨리 걸어댕깁니다. 나를 빠르다 내가 왜 돈 팔았으겠습니까?
1: 그렇죠, 예.
3: 그래서 이거 예, 계속 우리는 밤마다 예, 활동할 때문에 예, 우리 접수를 할 수 있는 이런 금액이 저기나 되니까 우리 많이 싸운다 이거 예. 아이 떨구고 먹습니다.
1: 예. 우리 활동 또 할 때마다 이렇게 사시면은 아주 그게도 늑제 구멍입니까? 예, 그래 예, 쓸만합니다.
3: 많고 예, 예.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 접수를 할 수 있으니까.
1: 예.
3: 그런데 예. 우리 사촌 언니가 또 한 년인데 예, 조금 년신이 있습니다. 한 80년이고 70 중반인데 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 머리 어지럽고 다 말썽 뇌경색이 있답니다.
1: 예.
3: 아무래도 노공이 세 번 왔답니다. 예, 그래 병도 있고 간절히 아프고 예, 이래 밤잠 못 자고 이랬답니다. 맥이 없어 밥은 못 먹고 이래서 예, 선생님과 저번에 물어봐달라고 목소리 예. 이렇게 된다니까 소보라게 썼는데 예. 호가 예, 좋단다. 예, 지금 맥이 나고 그 다음에 밥 잘 먹고 그래 우스를 지금 예 어떻게 말할까? 좀 정신 상태도 많이 해서.

0: 가지고 어제 내가 사람 예 변했답니다. 빨리 해줬답니다. 예.
1: 아.
0: 예. 그러니까 이야기 사실 얘도 맡겼다가면서 좀 더 써보겠다고 그랬다. 그래 내가 그랬지. 아유 바싹 쓰라고. 우리도 어제 이래 묶는다고 이랬거나 사람이 용서 받았다고 이랬거나. 어 그냥 그 오늘 좀 배달을 해다 달라고 나를 배달 받아서 붙여달라고 이랬다.
1: 아 예 그렇게 하면 좋죠. 예. 예, 네. 241-7979번에 전화해서 먼저 배달 받고 그 한국에 붙여주면 됩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241-7979.
1: 맞습니다. 예.
0: 내가 배달 받고 한국에
1: 다 예, 예,
0: 맞습니다. 배달에 붙여주면 됩니다. 예, 택배를. 예.
1: 예.
0: 예, 알겠습니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도 작년 기내방을 못 한답니다.
1: 예.
3: 야, 애하고 뭐 끝났으면 여러 말 해도 그 효과를 영사해보고 있습니다.
1: 예.
3: 예수 먼저 이 혈압조사 저절 애지에서 한 30년, 30년간은 그냥 혈압약을 달고 있었습니다.
1: 약도
3: 소약을, 소약을 한 가지도 애지에서 때는 두 가지, 세 가지를 녹수를 모두 혈압조절 애지에서 그냥 신경쓰다가, 신경쓰게 썼는데, 알려진 게 선생님 강의 들어볼까? 네, 있어. 당연히 신내방이, 혈압조절이 살펴냈어. 이 당연히 신내방을 보거나, 이거는 좀 순전히, 고산지구에서, 서장의 고산지구에서 숙성된 이, 네 가지 황진,
1: 연황금으로 된 이 약재가 들어갔습니다. 예.
3: 예, 그 약재 성도 용서하더란 말이죠.
1: 예.
3: 그런데 예전에.
1: 아, 이게 아주 진귀한 그 고가의 약재들입니다, 이야기.
3: 정말 신기한 예. 이 약을 먹은 게, 정말, 소방약이 되거든요. 효과 잘 봅니다. 정말, 벌써 먹어서 얼마 안 됐어요. 혈압조절이 잘 됐어요. 어째 잘 돼서 그렇게 잘 돼요. 이 소리는, 야, 신경쓰게도 안 됐는데, 이거 먹고서 저리, 며칠 안 됐어요. 혈압조절이 잘 됐어요. 이 소약을 안 먹어도, 맨 이것만 먹는데 혈압조절이 그렇게 잘 되니까.
1: 아, 이게, 야, 원래 그니까 하루에 세 번씩 잡수잼까. 그리고 이게 좋은 약재가 또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입니다, 원래.
3: 글쎄 약재가 좋은. 말이 딱 맞습니다.
1: 예.
3: 정말 혈압조절을 잘 됩니다.
1: 예.
3: 그래, 난 또 심장병이 원래 예고 엄중했습니다.
1: 예.
3: 아, 숨이, 심지어 하나 빼고 숨이 우리 집 3층밖에 안 된 것도 하면서 한 번씩 올라올 때는 숨을 쳐서 헐떡거리고, 그냥 가슴 저녁에는 가슴 답답해서, 그래서 이런 안 따서, 그래서 베개를 뒤에다 받쳐 앉았을 때도 있습니다. 숨이 올라와서. 그러니 이거 먹고 지금 그렇게 숨이 참고 모르겠습니다 지금.
1: 예.
3: 그러면 이게 또 심장병이 바짝 한다면 심장병만 있는 게 아닌데 내경색이 있습니다. 내경색이 항상 어지럽지게 나고 가만히 그 집안에 누워 있어도 그래서 막 하늘 땅에서 막 빙 돌아가면 아 그저 그렇고 그래서 입원 바짝 할 때 뭐 할 수 없이 병원 입원해야 되지 뭐.
1: 어지럽지 않은 게 원래 바쁩니다.
3: 예, 답답해, 오빠도 하고, 이 약 먹는다면, 그런 증상이 다 없어지고, 영 편안합니다. 지금 어지럼증이라고 없습니다, 지금.
1: 헐면서 없습니다. 어지럼증이 원래 빨리 없어집니다.
3: 글쎄 말이야. 이게 이렇게 사온 줄을, 언젠가 먹고 깨는 게 이리, 좋은 거 몰랐어요. 그래, 난 또, 이, 뇌수금하고 방광염이 있었어요. 항상, 항상 어디 가면, 위생증하고 반수를 하나씩 갈등이 뇌수금이가 실수를 할 때 이거 많았습니다.
1: 그렇습니다. 뇌수금 있는 예. 분들이 그렇습니다. 실수로 세게 한단 말이에요.
3: 저녁에 수업에, 저녁 수업에는 사실 그런 게 약 먹고 지금 그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생겨도 뭐 그런 뇌수금에 대해서 그렇게 위험성이 없고 영좋습니다.
1: 예.
3: 난 내 먹고 나면 좋을까 이전에도 깜짝이 그 활동증 좋게 우리
1: 예, 깜짝 이벤트제 활동증 예.
3: 활동이 좋길래 우리 두 분이 뭐길래 우리는 번마다 쌈도 했어.
1: 쌈도
3: 그런데 그래 내가 한 가지 물어봤거든. 우리 옆집에 우리 친구 한 분이 있는데 우리 활동실에 그냥 같이 댕기는데 어째서 그냥 굳이 남편이 여기 세두 번이나 오던 게 그냥 병원에 입원하고 입원했다 나와 나 얼마 해서 또 입원하고 그래서 내가 우리 먹는 이약 한번 대접해봐라 그렇게 이게 그래서 미통사 왔다 뭐 답신 게 벌써 한 달 답신 게 이 이게 새 후유증을 자꾸 이 언어장애도 있고 수업도 잘 못 썼는 게 요즘에는 영 편리하다 하니까 그게 언어장애가 별로 기본상이 없어졌다 하니까
1: 그럼 빨리 없어진 겁니다. 예.
3: 빨리 그래도 그래 야 이게 무슨 약이 이리 좋은가 그랬더니 서장약이고 이 다 중약별로 야생지역 중약별로 해서 얘기해 줬다고 그러니까 아 그래 그러고 이 서장약이 좋다는 말을 못 들어도 뭐가 엠반 이게 설마 서장약이 다르긴 다르다 이번에 자기도 활동이 이제 장가에서 활동했을 때 한참 서른여수가 쌓아놓겠답니다.
1: 서른여수가 예, 쌓아놓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우리 할 때 얼마 좋습니까?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3: 241-7979번.
1: 예, 맞습니다.
3: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예,
4: 오랜만에 선생님 강의를 듣고 우리 이거 심리박사는 가족입니다.
1: 예.
4: 예, 우리 처음에 우리 집에서 중품하다 이래 쓰기 시작한 게 나슬라부터 시작한 게 한 집 거기서 이래 형제를 쓰고 또 이마블로 이래 쓰고 아까나에 다섯 사람 쓰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1: 아.
4: 예, 예, 이하고는 이렇게 다 이렇게 둘러봐도 계속 이건 서장약이고 직접 그 서장에서 직접 그 장약 집단에서 딱 했다고 그 약하게 쓰고
1: 예, 장약 집단이
4: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 이 뭐 무슨 저기나 이 농약 이거는 장약으로 정말 안으로 4,500m 이상 되는 난황금이 네 가지가 들어갔지 그모니까 선생님
1: 예 그렇죠
4: 그러니까 이 예 어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다 이거 이게 실제로 안색이 되는데 네 가지가 들어갔다는 거니 이런 약이 이때까지 들어도 못 보고 또 써도 못 보고 이런데 확실하게 이 네 가지 면 황금이 들어가서 사람이 목숨을 구하고 우리 중풍 재풀이 오지 않고 예. 아니라는 사람들이 지금 이 약을 쓰고 있는데 전화 들어보면 다 다른 약 쓰다가 아이디어서 이 약을 쓰고 다른 분들도 많고 있는데 정말 이 약이 확실히 좋습니다. 쓰고 쓸 줄 알고
1: 예, 약을 쓸 때 꼭 약재의 내원을 잘 봐야 됩니다.
4: 그렇습니다. 예. 약과기고 조치공이고 어디에서 맞는가 국가위생부에서도 비준한 제 등급
1: 20일로 된 이야기고
4: 20인가
1: 예.
4: 이거 봐야죠. 예. 20은요 딱 국가에서도 막 딱 비준한
1: 예.
4: 이야기고
1: 그렇죠.
4: 예, 그렇겠군요. 예, 그런 거 다 보고서니 확실히 이렇게 약은 정말 질라이 좋고 천연적이고 고산지고 약재고 여러 거 다 봐야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 약을 딱 쓰니까나 이 중풍이 제풀이 오지 않고 혈압 높은 게 다 내려갔지 혈압 나고 열 달 쓰고 처음에 아이들 때다 혈압이 선생님
1: 예, 너무 그렇게 예, 높은 게 없지니까 양백신 너무 예, 그렇게 되니까
4: 이 어찌감이 세 번씩 써도 아이 된다 말입니다. 병원들 갔다 나와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무슨 게임이 없다 말입니다. 게임이 바로 이게 운이 좋고 다 이게 정말 맹이 벌써 이어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다
1: 그렇지.
4: 그래서 이거 장량 수지자인데 아, 혈압약 됐으니까 그 다음에 제품이 오지 않
1: 이게 하루에 세 번씩 쓰지 않고 뭡니까?
4: 네.
1: 그게 서약처럼 효과를 보는 게입니다.
4: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세 번 쓰는 원인이 거기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예.
4: 세 번 딱딱 들이받치지 않고 뭡니까? 그나 들이받치니까 혈압 올라가지.
1: 그렇죠.
4: 혈압 올라가면 제품이 오지고
1: 이게 혈압이 약은 딱 아니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이 중이각도에서 혈압이 올라가는 다섯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원인이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치료해 주기 때문에 이렇게 그 혈압 조절이 모두 잘 되는 겁니다.
2: 네.
1: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라도 치료해야 되면 아예 됩니다.
4: 혈압이 조절된다는 이야기 정말 써봐도 아이들 이게 정말 확실히 선생님 말씀 강의하신 게 정말 중의각대에서 다섯 가지 원인을 다 치료하고 그러니까 혈압이 내려가는 그 다음에 혈압약 땡겨라 말인데
2: 예. 네 시간이 다 돼서 예, 내일 다시 문의하시기 예. 바랍니다.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5: 장약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종약입니다. 장약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특효성분인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문의 전화 2 3

0: 만나는 곳. 출발 라디오 속으로.
1: 우리 삶엔 막다른 골목 같은 게 없다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리 앞이 막막한 것 같아도 벽처럼 느껴져도 사실은 돌아갈 길이나 비켜갈 길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이 끝이다 싶었던 순간들도 나중에 돌아보면 새로운 방향으로 꺾어지는 계기였던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오늘은 그런 이야기를 잠시 뒤로 하고 편안한 시간 함께 가져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오후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저녁부터 내일 낮까지 흐리던 데로부터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고 비가 좀 많이 내리던 데로부터 소낙비 혹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낙비가 내리겠습니다. 네, 저녁에는 1, 2급의 동풍이 불겠고 낮에는 3, 4급의 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저 기온은 섭씨 영상 10도, 최고 기온은 섭씨 영상 22도입니다. 네, 우리 주 공교형 기상 조건 지수는 1급으로 전해왔습니다. 날씨였습니다.

0: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1: 연주 피부병 병원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0: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 열어봅니다.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안녕하십니까. 여름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다이어트 식재료를 인터넷으로 잔뜩 샀답니다. 이번엔 진짜 살을 빼겠어 하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식재료가 다 도착하고 장까지 실컷 보고는 이 재료들을 씻고 자르고 데치고 양념하고 너무 번거로운 겁니다. 요리하는 시간에 이미 배가 너무 고파서 결국 핸드폰을 켜서 치킨을 시켜버렸습니다. 손질 다 된 다이어트 식재료는 냉장고에서 차갑게 숙성되고 있었고 저는 소파에서 치킨 뜯으며 드라마만 봤네요. 그 많은 다이어트 식재료는 언제 다 먹어야 할까요? 야, 이 식재료는 샀는데 의지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의지 대신 치킨이 들어왔는데요. 자, 세상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다이어트도 시작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올해만큼은 다이어트에 성공하길 바라며, 자, 저녁이라도 냉장고에 있는 식재료로 다이어트 음식 만들어보는 거 어떨까요?

자,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사연 열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자, 어젯밤 자기 전에 제가 굳게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진짜 일찍 일어나서 아침 운동한다. 알람도 든든하게 맞춰놓고 일찍 잠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자마자 일어나기는커녕 알람이 울리는 족족 다 꺼버리고 저는 침대와 이 몰아일체가 돼버렸습니다. 속으로 5분만 더 했는데 그 5분이 2시간이 오전 내내로 이어졌답니다. 결국 눈을 떴을 땐 해가 쨍하게 떴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랄까요? 제가 달리기를 하는 꿈을 꾸는데 일단 정신력 운동에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 아침 운동을 꿈속에서 했네요. 자, 그런데 잠을 푹 자는 것도 우리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 아, 잠 건강 꼭 지켜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 받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자, 얼마 전 인터넷에서 정리 수납법을 보게 됐습니다. 네, 주말에 영상을 보고 따라했는데요. 물건을 다 빼내고 영상이 알려준 이 정리법대로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정갈해진 집을 보자 이제는 뭐 저도 정리 어느 정도 달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저녁이었습니다. 인터넷 정리법대로 했더니 물건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핸드폰 충전기 찾느라 서랍을 뒤적거리고 리모컨을 찾느라 또 여길 뒤적이고 심지어는 잠옷까지 옷장 제일 끝에서 빼게 됐습니다. 결국은 정갈한 집은 반나절도 채 되지 않아서 다시 난장판이 됐답니다. 야, 이 깔끔한 방의 지속시간은 뭐 꼭 우유 유통기한보다 짧은 것 같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모든 정리법이 다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대로 정리하는 것이 유용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사연 열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아나운서님 안녕하십니까. 이 밤에 불을 끄고 자려고 누웠는데요. 이 방구석에 뭔가 검은 그림자가 보이는 겁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무서워져서 눈도 못 뜨겠고 몰래 휴대폰을 꺼내서 이 손전등을 켜서 실눈으로 쳐다봤답니다. 웬 커다란 것이 제 책상 앞에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눈을 찔끈 감고 용기를 내 눈을 떠봤더니 다름 아니라 제가 아침에 입으려고 의자에 걸어둔 겉옷이었습니다.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무서웠던 제 모습에 괜히 웃음이 나서 놀란 가슴 부여잡고 아 뭐야 깜짝이야 하고 혼자 말을 했답니다. 비록 집에 저 혼자였지만 너무 부끄러웠던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재미나는 사연들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요. 자,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자, 이어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옵니다.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재미있는 잡학지식. 살면서 지나쳤던 잡다한 지식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클래식 음악계 오랜 벽을 과감히 허문한 여성 지휘자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자, 그 주인공은 바로 안토니아 브리코입니다. 네, 클래식 음악계에는 안타까운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 지휘자에 대한 인식이었죠. 네, 지금도 많은 여성 지휘자들이 활약하고 있지만 유명 오케스트라의 상임 지휘로 계약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특별한 이벤트 무대의 객원 지휘자로 초청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아직도 지휘대는 남성 지휘자만의 전유물이라는 보이지 않는 선입견이 남아있다는 방증이 되겠죠. 네, 그런데 바로 100년 전 이러한 틀을 당당히 깨버린 용감한 여성 지휘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안토니아 브리코입니다. 1938년 7월 25일 그녀는 세계적인 교향악단인 뉴욕 필하모닉을 지휘한 최초의 여성 지휘자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됐습니다. 화란 출신인 그녀는 남성들의 영역으로만 여겨지던 지휘대에 당당히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비록 한 차례 특별한 무대였을지라도 그녀가 이룬 성과는 대단한 열정과 노력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없었더라면 결코 불가능했을 일입니다. 그녀의 삶을 알아보려면 영화 더 컨덕터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영화는 안토니아 브리코의 삶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마치 다채로운 클래식 음악을 한자리 감상할 수 있는 연주회 같은 영화입니다. 말러, 드뷔쉬, 그리고 스트라빈스키, 우리가 이름을 내놓으라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의 음악을 여기서 들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뭐 예를 들어서 드보르자크, 엘가 등도 말입니다. 그 음악들은 영화 속 결정적인 순간마다 절묘하게 등장하며 곡의 의미와 등장인물의 감정이 맞아떨어지는 장면들이 정말 많습니다. 영화를 더 아름답게 장식하는 여러 음악 중에서도 최고의 장면을 꼽자면 바로 말러의 교향곡 4번이 흐르는 순간입니다. 영화의 배경음악을 떠나서라도 말러의 교향곡 4번은 서양 음악사의 명작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오케스트라의 웅장한 움직임은 희망과 환희 또는 순수한 기쁨을 향해 힘차게 달려갑니다. 마치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듯한 착각까지 들게 말이죠. 이 교향곡이 워낙 훌륭하기 때문에 영화의 감동은 더욱 배가 된다고 합니다. 여성 지휘자의 꿈을 꾸는 주인공 윌리 윌터스는 말러의 교향곡 4번이 연주되자 공연장 지하 남

남자 화장실로 몰래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젓가락 한 짝을 손에 쥐고 멀리서 들려오는 말러의 선율을 맞춰서 조용히 지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러의 아름다운 멜로디는 이 장면과 정말로 완벽하게 어우러지는데요. 말러는 이 작품을 완성한 후 천상의 삶을 음악에 담았다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윌리 월터스가 살던 시대에 여성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한다는 것은 아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일을 하고 싶어하는 그녀의 모습은 어린아이의 순수한 꿈과 다르지 않나 봅니다. 아이들이 사랑스러운 이유도 바로 그 순수함 때문이 아닐까요? 오직 지휘자가 되고 싶다는 순수한 꿈을 꾸는 윌리 월터스의 마음을 말레의 선율과 함께 감상할 수 있어서 이 영화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스트라빈스키의 불새는 이 영화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등장하는데요. 무엇이든 불로 태워 사라지게 만드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바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연주되는 음악입니다. 윌리 월터스는 미친 듯이 불새를 지휘하며 과거의 자신을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자신에게 주어졌던 이름, 바로 안토니아 브리코로 새로운 인생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그녀에게 열렬히 구애했던 톰슨과의 첫 만남에서는 BJ 오피라 카르멘 중 그 유명한 하바네라가 흐릅니다.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은 그들의 사랑을 암시하는 듯한 장면이죠. 결국 모든 시련을 이겨낸 후 브로키가 연주하는 마지막 곡은 열가의 사랑의 인사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축가로 많이 들려오는 이 곡은 행복한 미래를 향한 축복의 선율이나 다름없습니다. 브로코의 앞날을 따뜻하게 축하는 이 음악은 영화 엔딩 크레딧이 모두 내려갈 때까지 아름답게 울려 퍼집니다. 1910년경 화란의 한 음악회장에서 위대한 음악가 슈바이처가 오르간을 연주하던 날 어린 브로키는 음악가가 되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미혼모의 딸로 태어나 출생의 비밀을 모른 채 미국에서 자란 그녀는 지휘자라는 남들의 시선에는 다소 무모해 보이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뉴욕 뒷골목의 카바레에서 피아노를 치며 돈을 벌었고 마침내 음악학교 입학에 성공합니다. 네, 그러나 인생이 늘 좋은 일만 일어날 수 없는 법이죠. 당시 사회가 생각하는 리상적인 여성상은 집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고 살림을 하는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중 그녀를 사랑하는 남자 친구조차 그녀가 어렵게 입학한 베를린 음악대학까지 따라와서는 그냥 나랑 살자라는 엉뚱한 제안을 합니다. 브리코는 이렇게 말하고며 청혼을 정중히 거절했다고 하니요. 훌륭한 음악가의 부인도 원래는 뛰어난 성악가였지만 지금은 더 이상 노래하지 않잖아요. 그녀는 자신의 꿈을 선택했고 성공적으로 지휘자로 데뷔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클래식 음악계의 거대한 편견을 완전히 깨뜨리지 못했습니다. 실력은 충분히 인정받았지만 평생 동안 제대로 된 교향악단의 정식 지휘자로 활동하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삶은 대부분 단발성 특별 무대 지휘 혹은 여성 단원들로만 구성된 오케스트라나 합창단의 지휘자로 지휘대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안토니아 브리코는 그저 음악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성 지휘자들을 겪지 않아도 될 만큼 수많은 시련을 홀로 견뎌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침내 자신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녀의 쉽지 않았던 도전과 음악에 대한 헌신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무대에서 당당한 여성 지휘자들의 멋진 연주를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만약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아무리 나아가도 막힌 벽 같은 하루였다면 잠시 기억해 주십시오. 막다른 골목길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작은 길이 있을 뿐입니다. 돌아가야 할 수도, 잠시 멈춰서야 할 수도, 옆으로 한 걸음 비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길 위에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더 넓은 길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길 바라면서 자, 오늘 방송 여기서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안정해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0: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일을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일을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치아통, 3차 신경통, 대상포진통증, 담결석, 신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의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길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길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길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1: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아래 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합니다.
1: 네, 영기시 현대병원의 독특한 치료방법 부강주사. 예, 이 치료 방법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암병 치료에 모두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좋은 기회를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 무료 치료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 무료 치료 활동은 아쉽지만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예, 정해놓은 시간 참 빨리도 지납니다. 이제 사흘밖에 이 사흘 시간이라도 잘 이용해서 한번 치료라도 무료로 치료받아 보시면 효과 있을 때는 또 앞으로 더 치료받아도 좋고 효과 없다면 치료받지 않아도 됩니다. 예, 이후에는 치료하지 않는다 이 말은 아닙니다.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허리 질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만성병, 인암병에 치료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그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허리 질환에 대해서 무료 치료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예, 치료받으러 가시기 전에는 꼭 265-2120에, 예, 265-2120에 전화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돈은 전혀 1푼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아닙니다. 어떤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가 하면 검사비용, 예, 기본적인 검사로서는 혈상교, 뇨상교, 혈당검사,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심전도, 이 네 가지는 기본 검사로서 이 네 가지 검사의 비용은 135원입니다. 그 외에 허리 질환도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예, 예, 혹시 엑스레이가 필요한지 CT나 MRI 촬영이 필요한지 이거는 의사가 검사해보고 판단합니다. 허리 질환이 단순한 한 가지 아니기 때문에 환자의 말만 듣고 병을 치료하는 의사나 병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두고 일정하게 검사비용을 준비해가지고 치료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혹시 어떤 분들은 기초 질환 때문에 혹은 연세가 너무 높아서 건강기초가 너무 좋지 않은 악연한 상황이면 아무리 좋은 치료받아도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습니다. 즉 기혈이 극도로 부족한 사람, 예, 안색이 어둡고 또한 눈빛도 흐릿하고 또 조금만 움직여도 땀을 많이 흘리면서 기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 예, 이런 사람은 기와 혈을 보충해주는 중약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치료는 어느 사람이나 어느 분한테나 다 하는 것은 아니고 대략적으로 10명 중 1명 정도, 예, 이런 분들은 그 중약 치료비를 역시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2: 예, 저는 그 현대병원에 가서, 예, 이제 한 달 전입니다.
0: 한 달 전, 예.
2: 예, 내가 가서 치료도 지금, 예, 모두 나도 체험 받았습니다.
0: 어디가 불편해 그럽니까?
2: 예, 허리도.
0: 허리.
2: 예.
0: 허리만 그렇습니까?
2: 예, 방금에도 살펴봤는데 허리를 해서 한 몇 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0: 예.
2: 그래서 조금만 이래도, 이게 옛날에는 풀치지도 않고 아무 그러지 않는데 어떻게 이건 나이 먹으면 이런지, 예, 허리가 그냥 이래. 그린 날이나 이런 날 비 온 날이기 때문에 더 했습니다.
0: 허리만 증상 있고 다른 다리나 뭐 이런 뭐 발이나 하재 뭐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2: 다리 어떤 때도, 예, 허리 아플 적엔 다리까지 내리 아프다.
0: 그렇죠. 예, 허리만 아픈 분들이 극히 희소하고 주약에는 허리로부터 나오는 이 신경, 이게 좌골신경이기 때문에 엉덩이나 다리 쪽으로 내리 증상이 나타납니다.
2: 네, 그래서 옛날에 야내 그 옛날에 주사도 가서 그 뭐입니까 그 백서 주사도, 예, 그 성기 주사도 맞고 그랬습니다. 그래 너무 바빠서 맞았는데 너무 또 얼마 안 되니까 쓸데 없을 때 맞았습니다.
0: 그거는 치료인 것이 아니라 달래는 방법. 예, 너무 아파서 참기 어려울 때, 예, 또 다른 치료해도 효과 없으면, 예, 쓰는 방법이지 치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 봉폐주사, 예, 예, 이건 모두 치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로서는 치료 절대 안 됩니다.
2: 네, 그래서 현대병원에 가서 내가 지금 치료도 그렇게 받았는데, 예, 제가 받았는데 지금 완전 이렇습니다.
0: 완전 이렇습니까?
2: 네.
0: 예, 세 번 치료하면 기본상 다 낫습니다.
2: 예, 그래. 그때도 선생님 그럴 때다 세 번 해봐서 두 번은 이러면 이렇고, 그리고 또, 그래도 좀 아프게 되기도 오라고 있다.
0: 그렇습니다. 3년 내 책임지고 다시 증상이 있을 때 병원에서 또 다시 무료 치료해 드립니다.
2: 예, 그러니까 얼마 전에 지금 세 번 치료에는 기본 완전히 낫습니다.
0: 예. 그나 예. 앞으로는 조심해야 됩니다. 예, 무거운 물건을 들 때도 그렇고, 예, 예, 그리고 체중 관리도 잘해야 되는 게고, 예, 허리 질환도 이게 체중과도 관계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평소에 허리

0: 근육 단련도 좀 해야 됩니다. 오래 앉아 있는 거에 이런 거는 매우 무리가 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피하고, 네, 생활 관리가 본인이 할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도 주의할 바가 됩니다.
1: 예,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예, 위예제 갔다가 이제 온 지 얼마이 됩니다. 가서 예, 오랫동안 일하다가 그런데 우리 집사람들이 허리를 해서 많이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다.
0: 예, 중년 노년에 흔히 발생하는 병이 허리 질환입니다.
1: 예, 그래서 지금 내 치료를 받고 이렇게 완전히 다 나선 거 보고 지금 치료도 받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도 지금 면피 되죠? 여기가 안 돼요?
0: 아, 이달 말까지 이제 사흘밖에 없습니다.
1: 그럼 뭐 한 번은
0: 되죠? 한 번이라도 예, 한 번이라도 혜택 받고 또 한 번 치료해서 효과 있으면 더 치료하는 것이고 예, 앞으로 뭐 돈을 내고 치료한다 해도 효과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1: 내일로 좀 예약해서 데리고 가겠습니다.
0: 예, 265-2120에다 전화 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1: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말씀하세요.
3: 예, 우리 삼촌 여전히 여초판 투출러 가지. 격서도 맞고 댄디도 하고 친구도 하고 첨약도 쓰고 했는데 효과를 보지 못해서 수술을 하라더랍니다. 연매병원에가.
0: 네.
3: 그런 게 수술 겁이 나서 아이하고서 수술을 잘 될 때 있고 아이 될 때 이제 건강과 안 줄어야 되면 겁이 나서 아이하고서 현대병원에가 한번 쥐를 했습니다. 그런데
0: 네.
3: 예, 아, 한번 난이 부축을 받아서 갔는데 올 적에는 집행님 짓고 거저 왔답니다. 그래 한번 받은 게 얼마 좋은지 야야 돌아도 눕지도 못하고 그래든지 돌아도 눕고 걸고 할까 얼마 좋냐 살 것 같다 하는 소리에 내일 할 날 또 예약해달랍니다. 내일 가는 날이 되나서 열 할리 만에
0: 먼저 치료하고 열
3: 예,
0: 하루가 됐습니다.
3: 치료받았습니다.
0: 예. 예, 그러면 이제 사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치료까지도 예, 예 무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예, 그래 예약하느라고 전화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십시오. 2120.
3: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말씀하세요.
4: 예, 제 사촌 언니 지신이라는 농촌에 있는데 이 여초관 이 협착제 있어서 와서 두 번 현대병원에 가 치료받았습니다.
0: 네, 두 번. 예.
4: 예, 긴기 효과용 좋습니다.
0: 예.
4: 이 농촌에 이 방송도 없을까 모르는 거 내 말해서 가서 치료했는데, 이 앉았다 이러도 못 나고, 이래, 그저 누구도 길어야 일어나고, 이런 전지 한 참 만달 일어나고, 예. 밖으로 나가서 이전 마당 일이라면 조금씩 할 수 있답니다. 미녀못 받게.
0: 예.
4: 예, 길에 지내서 와서 또, 이제 미리 가는 날이랍니다. 예약, 전화도 예약하면 되겠습니다. 예, 내 예약.
0: 그러니까 두 번째 치료받고 시간이 네, 어떻게 됩니까?
4: 열흘 됐습니다.
0: 열흘 되면, 예, 됩니다. 네. 예, 265-2120에다 전화해서 예약을 해야 됩니다.
4: 예,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5: 우리는 예, 무릎 가서 치료를 했습니다. 무릎이.
0: 무릎이, 예.
5: 예, 내 친구 같이 이 승승대로 오르내리 그때 너무 통신하고, 걸어도 통신하고, 누구도 통신하고, 이래 가서 두 번 우리 치료를 했습니다. 친구 같이.
0: 예.
5: 두 번 치료를 했는데 나도 많이 좋고, 우리 친구도 많이 낫답니다. 그래서 우리 내일이 세 번 가는 날이 돼서 연약하자고 그랬잖아요.
0: 예.
5: 우리 친구 지금 둘이란다. 내 그리 서해가.
0: 예. 예.
5: 우리는 돈 내 무릎 뒤대 돈 내고 해서
0: 그래. 예, 무릎은 무료 치료 범위에 들지 예, 않습니다.
5: 그래도 이로써 오늘 좋습니다.
0: 그렇죠. 예,
5: 좋지.
0: 맞습니다.
5: 네,
0: 안녕히
5: 감사합니다.
0: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하세요.
6: 우리 저께 금년이 14살인데 갱년기 들었어서 자꾸 뭔가 밤잠도 못 자고 머리 아프고 그러니까 가서 검사를 할까, 그, 현대병원에 검사를 할까, 어깨 경수, 예,
0: 경수. 경수, 예. 아, 경수가 아니라, 견주? 예, 경수병하고 예, 견주는 좀 다릅니다.
6: 다른가요?
0: 예.
6: 그래, 여보세요.

0: 아미 아사탐이
1: 깨끗이
0: 암제도 언제 바짝 언제 바짝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용서하는 게입니다.
1: 예.
0: 그래 선생님 고마워 인사드립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말씀하세요.
3: 아,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예, 현대병원에 가서 어제는 두 번, 어제는 치료를 했습니다.
1: 어, 예.
3: 그래, 앞으로 허리 지금 아프지도 않고 예.
1: 허리만 아픕니까?
3: 예, 딱 허리가 좀 띠리맨인데 아프다고 합니다.
1: 뭐, 언제 외상 받았습니까?
3: 예, 외상 받아서 예전에 아, 술을 먹고 마다리맨이 졸 풀 때도 하던 게 그래. 그러던지 지금 그게 아픈 도에 그래서 조금만 서 있으면 허리 아파서 딱 끊어지는 것 같습니다.
1: 네.
3: 그래, 주원기라는 게 지금 예. 금방 서봐도 지금 우리 앞선 허리 아예 아픕니다, 지금.
1: 네, 효과 잘 보셨습니다.
3: 예. 네. 그래, 이 한복에서 더 좀 치료를 하다 그랬나.
1: 네. 두 번은 어떻게 무료 치료받았습니까?
3: 예, 네, 무료.
1: 예. 그 두 번째 치료받고 시간이 어떻게 지났습니까? 며칠입니까?
3: 한 열흘 됩니다.
1: 어, 열흘 되면 세 번째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예.
3: 네.
1: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네, 말씀하세요.
4: 예, 이 방송 듣고 내 우리 고모가 지내 여대반 효착이 있어가지고
1: 효착이, 예.
4: 예, 자꾸 속으고도 안고 가다도 쉬고 쉬고 하면 이래서 너무 고통스러워 혼자 계시고 있는 게 그것이 자식들을 한국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다 네. 4월 달에 그러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와 됐단 말입니다.
1: 네.
4: 그래서 이번에 이 방송 듣고 가서 그러니까 두 번 받은 게 지금은 그래도 시장 가서 아예 어디가 안들 자리부터 찾았는데 아이 그랬답니다. 빙빙 돌고 그래도 저리 돌아오고 영 허리 아예 아파서 살 것 같다.
1: 네.
4: 예, 내일 그러면 또 예약하자고 어제는 이달 말까지랍니다. 예?
1: 무료 치료가 이달 말까지고 앞으로도 치료하는데 그때는 예.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4: 아, 본인이 부담해도 이 그렇죠. 효과도 얼마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4: 예. 예. 우리 고모는 완전 내 늙은 말이 어제는 그런 허리 이렇게 아예 볼까 얼마 어우 손이
1: 허리 쭉 펴고 예 펴고 그럴 수 있죠. 예. 예.
4: 예. 그래 여기서 시장 가도 한곱해 돌고 채소 싸가지고 와도 무거운 거 들어도 이렇고 무슨 이롭답니다. 그래 너무 어른이 이 사층집에서
1: 예.
4: 하는 것도 어른 내리기 힘들어가지고 고생했는데 지금 많이 좋답니다. 그래서 내일 또 아들 같이 가시겠다고 예약하다가
1: 예. 예. 내일 이제 사흘간 시간이 있습니다. 무료 치료. 예.
4: 예. 예.
1: 예.
4: 예.
1: 그래. 예. 예약 전화
4: 받은 건 기본상 예? 우리 고모는 난 어제 세 번 받으면 될 것 같다. 이제까지 꺼버리고도 살았을라이 이런 분들이.
1: 그, 예, 너무나 예. 그 치료에 만족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세 번이면 다 됩니다. 좀 그렇죠. 엄중하면 네 번, 예, 혹은 그 이상.
4: 예, 그거는. 그 선생님도 그래더랍니다. 할머니 거서 더 아프면 한 번이라도 더 오시라고 세 번이고 네 번이고 계속 그런 나서 드리겠다면 이래더랍니다.
1: 네.
4: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께
1: 예, 내일이야.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은 탄탄한 의료진과 MRI, CT, 채색 초음파 진찰기, 해부도 초음파 치료기, 현대수술치료실 등 첨단 의료검진 설비가 구전한 중서위를 결합한 종합성적인 병원입니다.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은 40여 년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중의서위를 결합하여 병을 치료하며 진맥으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리관대 원장님은 부강주사요법의 창시자이며 또한 중국 고급 침구사, 중국 명의협회 상무이사이시고 특효의술 우수인재상을 수여받았으며 연길시 대퇴골 무혈괴사연구소 소장 등 많은 영예증서를 받으신 분입니다. 연길시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방법인 부강주사요법으로 주로 대퇴골 무혈괴사, 척추협착증, 무릎퇴행성 관절염 등 일체 골관절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합니다. 그 외에도 두통,
5: 지하통, 3차 신경통,

0: 대상포진 통증, 담결석, 심결석과 고혈압, 당뇨병, 천식기관지염, 인후염, 비염, 맹장염, 치질, 정맥곡장, 습진 등 질병들을 수술 없이 부강주사요법으로 빠른 시간 내로 치료되게 하며 질병 진단이 확실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치료해도 효과 없는 위난병도 부강주사요법으로 치료해드립니다.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하루빨리 연결시 현대병원의 리관대 원장님을 찾아가십시오. 연결시 현대병원은 의료보험 지정병원이며 연결시 국자거리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했습니다. 3선, 11선, 22선, 29선, 38선, 47선 공공버스를 타고 변방호텔역에서 내려 오른쪽 6층 건물로 오시면 됩니다.
1: 연계전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2: 계속 말씀 주시죠.
3: 네, 다시 한번 얘기 드리겠는데 연길시 현대병원의 새로운 치료 방법 부강주사의 이 치료법은 여러 가지 인한병 난치병에 다 적용이 되는 가운데 특히 허리질환 치료에 그 효과가 아주 탁월하므로 많은 분들이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로서 무료 치료를 한동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쉽지만 이 무료 치료의 시간은 이달 말까지 이제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사흘 시간이라도 잘 이용해서 한 번쯤 돈을 내지 않고 치료받아 보면 그것도 행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 좋으면 그 다음에는 또 아무래도 열흘 후에 치료받아야 하니까 6월달에 그때 가서는 정상적으로 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치료라도 이 사흘 동안 잘 이용했으면 합니다. 무료 치료 끝난 다음에는 병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치료를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치료비, 부강주사의료법, 이 치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3: 네, 말씀하세요.
4: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우리 오빠의 구구토 하이스트에서 걔 이런 구구토 하이스트 민비 치료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3: 아,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습니다. 대퇴골 무혈교사는 줄곧 이 무료 치료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하는데 이 대퇴골 무혈교사 이 질병은 그 리관래 원장님이 연길시 대퇴골 무혈교사 연구소 소장직까지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치료 효과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길씨도 물론이지만 우리 전국 각지 분들도 다 지금 현대병원에 와서 치료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누구가 지금 본인입니까?
4: 집에 우리 오빠.
3: 오빠가 아른 지 오래됐습니까?
4: 한 3년 됩니다.
3: 지금은 어떻게 독립적으로 걸을 수 있습니까? 집행이
4: 현재 아파서
3: 아파서. 지팽이 짚고 걷습니까?
4: 예.
3: 양쪽 다리 다 그렇습니까?
4: 한쪽 다리라는 거죠.
3: 그러면 점차적으로 두 다리 길이도 변합니다. 그 상태에서도 아직 그나마 걸을 수 있다니 괜찮은데 치료하지 않으면 전혀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대퇴 골두 부위에 혈액순환이 차단되면서 그 뼈가 내리주저앉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 찾아가면 다 수술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4: 그래서 이때까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내일이 그런 가겠답니다. 돈을 내더라도 하겠답니다.
3: 그렇죠. 뭐 돈을 내더라도 치료되면 좋은 게 아닙니까? 아무래도 수술보다 경제적이고 더 적게 듭니다. 수술이라는 게 더 만만치 않게 드는 것이고 치료 시간도 길고 문제는 치료 효과가 수술보다 더 우월하다 하는 데 있습니다.
4: 알겠습니다. 내일 가겠습니다.
3: 안녕히 계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0: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말씀하세요.
1: 예, 수고하십니다. 네. 저도 현대병원에 가서 치료를 한번 받았습니다.
2: 어디가 불편해 받았습니까?
1: 우리 허리가 여잔반 틀수에 자골신경 터이 돼가지고 예. 허리 아파서 예, 돌아눕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줄이 꽂히면서 예. 예. 예, 걷지 못해 됐습니다. 그리고 발이 막 저리면서 예, 걷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예, 저기 층계를 오르내리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밤에 뭐 허리 너무 아파 돌아눕기도 힘들었댔습니다. 그래서 한번 치료받은 게 예, 치료받은 날도 나기부터 예, 허리 아픈 거는 예, 돌아눕을 수 있고 밤은 편하게 잘 잤습니다.
2: 네.
1: 그날 떠나게 네. 예, 밤을 편하게 자고 나 얼마나 정신하고 좋은지
2: 그렇죠.
1: 예, 네. 힘이 나고 그렇대다. 그래서 예, 한 번 더 치료하려고 그랬다.
2: 아, 한 번 치료받았습니까?
1: 한 번 치료받았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한 번, 그렇게 예. 효과 좋습니까?
2: 예. 한 번 치료에는 아무래도 효과는 있습니다. 예, 효과 없으면 뭐 또 치료받을 생각이 나지 않는데 효과는 있지만 한 번으로 다 낫을 수는 없습니다.
1: 예, 옳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나 한 번이 예, 잠을 가르다니까 되나 어찌 좋은지 예. 정말 살 것 같을 때다.
2: 그럼요. 예.
1: 나는 게. 예.
2: 기분 좋고.
1: 그래서 더 예. 치료를 하자 우선이 그랬다.
2: 예, 어떻게 예, 한 먼저 치료한 다음 시간이 얼마 지났습니까?
1: 이제 한 2, 3일 있으면 열흘이 됩니다.
2: 그러면 예. 예, 먼저 전화 연락을 해서 아, 이번에 뭐 가능하면 두 번째 치료도 예, 무료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예. 예, 예. 오늘 28일이지 않습니까? 이달이 31일까지지 않습니까?
2: 31일은 그러니까. 일요일이라서 예,
1: 예
2: 병을 보지 않습니다.
1: 예. 된다 그래도
2: 예 그래서 먼저 예. 전화하시고 예. 헛걸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어찌 좋은지 정말 좋다는 말을 한 입으로 다 못하고 그래 이갈래요 박사님한테 감사드리는 인사나 드리고 싶습니다. 빈말을 해도
2: 아, 예. 좋은 효과 보시면 예. 그거로 병원에서는 대만족합니다. 예.
1: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2: 말씀하세요.
3: 예, 저 그러니까 우리 고모부 있으니까 예, 지네 허리 아파서 내일이 가자고 그랬다. 그 이번에 활동도 참가하자고 그랬다.
2: 허리만 아파서 뭐 어떻게...
3: 예, 허리가 예, 요추한 탈수로 있으니까 이미 긴다이랑 다 있습니다.
2: 아, 예.
3: 예.
2: 네. 이제 무료 치료 시간은 사흘밖에 없습니다.
3: 예, 예, 그래서 내일 오전에 먼저 한번 하자고.
2: 예, 보니까. 한 번이라도 치료받을 예, 수 있는 예. 시간이 있으니까, 예, 요 사흘 시간을 잘 이용하시고, 또 찾기 예. 전에는 2652120에, 예, 2652120에 전화 예약을 해야 됩니다.
3: 아, 예, 알겠습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2: 예, 현대병원은 어디 가나 다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고 현대병원에서는 독특한 치료 있습니다. 그게 뭔가 부강주사료법. 예. 그래서 이거는 모두 들어도 못 본 소리다 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병원의 리관례 원장님이 38년 넘게 연구 개발해낸 새로운 치료이기 때문에 그 어디나 있을 수 없는 독특한 치료입니다. 문제는 그 치료 효과가 아주 탁월하고 근본적으로 노화되고 퇴화된 우리 몸의 세포를 예, 되살리는 이러한 독특한 치료이기 때문에 특별히 노화로 인한 질병에 적용이 됩니다.
0: 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 예약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지식혁신, 이론혁신, 방법혁신을 착실히 추진하여 철학사회과학의 고품질 발전에 새 국면을 힘써 개척해야 합니다.
0: 제21차 UN 위삭절이 모속시에서 개막했습니다.
1: 신시대 련형 전면적 지능 추진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고 중국식 현대화 청해의 새로운 장을 힘차게 엮어가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가 미호족 상주 인구에 대한 기본 공중봉사 수준을 제고했습니다.
1: 뉴스요 시사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아래 상시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 철학 사회과학의 자주적인 지식체계를 신속히 구축함으로써 중국의 물음, 세계의 물음, 인민의 물음, 시대의 물음에 더 잘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계획 시작에 해에 철학 사회과학 분야는 일련의 가치 있는 연구 성과들을 내놓아 중국식 현대화 건설에 더 많은 지혜와 힘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뇽하 하란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소하릉 유적지는 산을 등지고 강을 마주한 지형으로 천년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장엄한 기계를 간직해왔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아 문명과의 만남, 문화의 융합을 품은 천년의 이야기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역사 신비의 비해를 벗긴 것은 그동안 수많은 전문가들이 8년에 걸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소하 통지였습니다. 얼마 전 국내외 대형 소하력사 조작의 공백을 메운 이 작품이 전국 사학계 우수 성과로 선정됐습니다. 룡하대학 민족력사학원 도근록 원장은 국내에 소장된 모든 소하 문자 문헌을 촬영하고 정리하여 출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해외와도 협력 관계를 맺어 공동 정리와 연구를 진행한 결과 소하 통지라는 의력사 조작을 내놓을 수 있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다음 단계는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소화학, 초월학, 사회과학 연구에 에너지를 부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고성한 덕목으로 풍조를 인솔하고 오산 작품으로 인민에게 기여하는 것을 견지해야 합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초월학적 사회과학 연구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실천에 기초하여 자주적이고 독창적인 이론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작에 해 1년의 초월학적 사회과학 연구 성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하남 홍기거 간부학원의 홍기거 정신 선전 강연 말량 행사 현장에서 상황식 당수업 홍기거 정신 영원하리가 강연의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하남 홍기거 간부학원의 청년교원 장정정은 우리는 조국 대제에서 논문을 쓰는 것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지금 이미 600여 명의 수로 건설 체험자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완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정정 교원은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온 후 자료들을 신속히 성과로 전환해 교재로 정리 출판함으로써 교재를 통해 우리 당이 인민을 이끌고 림현 강산을 재배치한 분토 과정을 잘 이야기할 것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시대에 발맞춰 인민 중심을 견제해야 합니다. 2019년 3월 습금평 총서기는 전국 정역 13기 2차 회의에 참석한 문예계와 사회과학계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철학 사회과학 종사자들은 현장 조사 연구를 많이 해야 한다면서 인민의 생활 상황을 이해하고 대중의 사상적 맥박을 파악하며 대중의 수요에 초점을 맞춰 의문점을 해석해주고 도리를 설명함으로써 학문이 대중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기획 시작이 해에 초락사회과학 분야는 더욱 강력한 역사적 주도성과 학술적 책임감으로 중국의 자주적 지식체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강산 대학은 초락사회과학 업무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논술을 근본 준칙으로 삼고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종점연구기지 등 고급 플랫폼을 기반으로 학과 플러스 플랫폼 플러스 프로젝트의 고품질 발전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정강성화진흥형 두뇌 1.0 버전은 디지털 진흥화 수단을 통해 홍색자원의 혁신적 전환을 힘을 입어 영산홍 청년 예술 사상 정치 수업 등 특색 있는 인재 양성 브랜드를 통해 사상 정치 교육이 기름진 홍토에 뿌리 내리고 시대적 실천에 융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강산대학 왕해군 학술 부

0: 교장은 우리는 계속해서 강소대지를 깊이 경작하고 홍색문화전승, 노혁명 근거지의 고품질 발전 등 중대 과제에 집중해 높은 수준의 대화를 양성하며 고가 전략에 기여하고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며 정강산 특색을 가진 고품질 성과를 더 많이 창출함으로써 중국 독책 초락 사회과학의 번영과 발전을 위해 더 큰 힘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남기획 시작에 의해 중국 특색 초락 사회과학 건설이 더욱 빠르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중국 국가 초락적 사회과학 문헌센터의 데이터 총량은 2,800만 건을 넘어섰고 조회수는 19억 회를 초과했으며 이용문판 사이트의 해외 등록 사용자는 전 세계 201개 국가와 지구에 보급됐습니다. 중국의 물음, 세계의 물음, 인민의 물음, 시대의 물음에 더 잘 답하는 것을 좌표로 삼아 초락사회과학 연구 분야는 중국에 기반을 두고 세계를 내다보며 인민을 가슴에 품고 책임을 다하며 적극적으로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위해 더 많은 지혜와 힘을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제21회 유엔 위탁자리 5월 26일 중국 강소성 무석에서 개막했습니다.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며 전국정협주석인 왕호영이 축하 편지를 보내 유엔 위탁절 기념일에 축하를 전하고 축하 행사에 참석한 귀빈들에게 인사를 전했습니다. 왕호영은 위탁절은 세계 불교도들이 부다의 탄생, 성도, 열반을 기념하는 중요한 명절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위탁절 국제리사회는 유엔 결의 정신을 계승하고 불교와 자비와 평화 정신을 발양하며 각국 각 지역 불교계의 우호적인 교류를 촉진함으로써 각국 이민의 친선을 증진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며 공동 발전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왕헌영 정협주석은 중국 정부가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체계와 유엔 헌장의 취지와 원칙을 기반으로 한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확고히 수하며 글로벌 관리 체계를 더욱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세계 각국과 함께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습금평 주석은 글로벌 발전 창의, 글로벌 안보 창의, 글로벌 문명 창의, 글로벌 관리 창의를 잇따라 제기함으로써 혼란이 얽힌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과 확실성을 주입하고 글로벌 문제 해결에 중국의 지혜와 방안을 기여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중국 불교계가 독립 자주, 평등 우호, 상호 존중의 기초에서 각국 각 지역 불교계와의 우호 교류를 강화하고 유엔 위탁절 국제리사회 등 국제 불교기구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국제 종교대회와 문명교류 상호 참조에 폭넓게 참가하여 중외 인민의 우정을 증진하고 항구적 평화, 보편적 안보, 공동 번영, 개방적 포용, 깨끗하고 아름다운 세계를 함께 건설하는 데 힘을 보탤 것입니다. 참석한 귀빈들과 많은 불교계 인사들이 불교의 훌륭한 전통을 발양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며 인류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를 구축하는 데 지혜와 힘을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제21회 유엔 위탁절은 유엔 위탁절 국제리사회가 주최하고 중국 불교협회와 강소성 불교협회가 주관했습니다. 유엔 위탁절 국제리사회 바티흐 이상과 67개 나라와 지구에서 온 불교계 대표, 전문가, 학자 등 약 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0: 최근 려뇽성과 청해성이 15차 5기는 계획이라는 주제로 특별 기자회견을 각기 열고 15차 5기는 계획 요강을 중심으로 현재 고품질 발전 주요 목표와 중점 조치를 전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15차 5기는 계획 기간 동안 려뇽성은 첨단 제조업을 주축으로 한 현대화된 산업체계 구축, 과학기술 혁신 효율성 전면 향상, 경영 환경 개선 등 6가지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돌파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려뇽성은 관련 28개의 주요 지표를 설정하고 430개 이상의 주요 프로젝트를 계획함으로써 신시대 동북지역의 전면적인 진흥에서 새로운 돌파를 가져오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려뇽성 왕순희 성장은 우리는 려뇽지능 발전에 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한 연설과 지시정신을 총준수, 총강령으로 견지하면서 국가의 5가지 안전을 소화하는 중요한 사명을 확고히 파악하고 고품질 발전의 최우선 과제와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 전략적 과제를 확고히 파악하며 고품질 발전과 지속 가능한 지능의 새로운 길을 힘차게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5차 5기는 계획기간 동안

0: 의료용성은 전통 산업의 존한 성격과 전략적 신흥 산업의 육성, 확장을 총괄하고 선박 및 해양 장비 등 6개의 세계적인 산업 클러스터, 전력 장비, 신재생 에너지 등 7개의 국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국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지역 과학기술 혁신 센터를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사회 전체의 연구개발비 투입은 연평균 8% 이상 증가하며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높은 수준의 동북 해륙 대통로를 건설하며 한국군의 스마트와 친환경 승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외 항로를 적극적으로 확장해 동북아시아의 중요한 해운 중추를 조성할 것입니다. 더욱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정밀하고 강력한 사회정책을 시행하고 인민의 긴급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주력하여 지능발전의 성과가 더 많은 인민 대중에게 혜택을 주도록 할 것입니다. 15차 5기는 기획기간 동안 총회승은 생태문명 고품질 발전, 민족단결, 민생복지 등을 중심으로 일련의 주요 지표를 설정하고 12가지 주요 조치를 배치하여 더 높은 기준으로 생태 문명 고지를 조성하고 세계적인 염호 산업 기지, 국가 청정 에너지 산업 고지, 국제 생태 관광 목적지, 친환경 유기농 농축산물 수출지를 신속히 건설해 전국 친환경 연산 전력 협동 발전 시범 구역을 전면적으로 조성하게 됩니다. 총혜성 라동천 성장은 우리는 습금형 총서기에 간절한 당부를 명심하고 두 가지 확립의 결정적 의미를 깊이 이해하며 두 가지 수호를 확고히 실현하고 올바른 지조권을 확고히 세우고 실천함으로써 계획 요강의 총사진을 한 걸음 한 걸음 아름다운 현실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장 고은의 생태 보호와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큰 진전을 가져오고 중국식 현대화 총회의 장을 힘차게 쏘내려갈 것입니다. 향후 5년 동안 총혜성은 생태보호를 국가의 중기로 간주할 것입니다. 15차 5기는 계획 말에 청정에너지 설치 용량을 1억 5천만 킬로와트 이상에 도달시키고 연산력 규모를 10만 피로 달성하며 친환경 연산력 센터에 100% 친환경 전력 공급을 실현하고 염호 전체 산업체인의 생산량을 1천억 원 돌파하게 하고 야크, 서상향, 구기자 등 5대 100억 산업 클러스터의 육성을 힘써 추진할 것입니다. 삼강원 국가공원 고품질 건설, 기련산, 청해호 국가공원 설립을 가속하고 삼북 프로젝트의 심층 실시를 추진함으로써 아름다운 총회의 생태적 외관과 생태적 가치를 더욱 부각시키고 민생의 실제적인 일을 지속적으로 잘 처리하며 생태 우선 친환경 발전의 길을 확고히 걸으면서 중국식 현대화 총회의 장을 힘차게 쏘내려갈 것입니다.
1: 국무원 보도 방공실이 26일 국무원 정책 브리핑을 열고 상주지 기본 공공봉사 제공을 추진할 때 관한 실시 의견 관련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소개에 따르면 이는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미호적 상주 인구를 대상으로 취업지와 거주지에서 기본 공공봉사를 제공하는 데 대한 체계적으로 계획한 것으로 기본 공공봉사의 균등화 수준을 높이고 이민의 아름다운 생활 요구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견은 도시에서 장기간 거주하지만 호적을 이전하지 않은 2억 5천만 명이 넘는 인구를 중심으로 자녀 교육, 주택 보상, 사회보험, 의료보험, 취업 및 기초보호봉사 등 6개 분야에서 실질적인 조치를 제시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정비부주임은 재정 측면에서 기본공공봉사 분야의 이전지급 정책을 개선하고 인구 유입 지역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설 측면에서는 상주 인구수와 봉사 반경에 따라 공공봉사 시설을 최적화 배치하고 인구 유입 지역의 민생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인구 유입 지역, 인구 안정 지역 및 인구 유출 지역에 대해서 각기 다른 시행 요구를 제시하고 지역 상황에 맞춰 정책을 추진하며 일률적 처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교육부 기초교육사 관계사 유삼은 동반 자녀 교육 분야의 구체적 보장 조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유삼은 인구 집중 유입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 배치를 최적화하고 학위수에 대한 조정과 조항 배분을 강화하며 학제 간 자원 연계를 통해 주변 지역과의 공동 건설,

0: 자원 공유를 추진하고 공립학교 학위 공습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자녀들의 입학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또한 주택도시농촌건설부는 각 지역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준을 최적화하도록 지도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미호적 상주 인구 가구를 적시에 대기사 명단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국가의료보장국은 직접 의료보험 개인 개성의 선간 공동 활용을 추진하고 더 많은 고빈도 봉사를 타지에서도 가능하고 가까운 곳에서도 가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인력자원사회보상부는 직업상해보호 시범사업을 전성 단위로 확대하고 자유직업자의 보험 가입 시 거주지 제한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민정부는 27개 부문과 공동으로 유동 아동을 대상으로 정밀 파악, 정확한 등록, 세심한 봉사, 전단 작업을 실시하며 1인 1등록부를 만들어 매달 가정 방문, 분기별 정보 업데이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 중앙방송총국이 공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교육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공촌단조항, 전국여성연합회, 전국공상업자연합회, 태역군인사무부와 공동으로 발기한 국가초빙행동 제7시즌이 26일에 시작됐습니다. 2020년에 시작된 이래 국가초빙행동은 현재까지 연속 7개 시즌 개최됐습니다. 이 기간 총 14만 개 이상의 유명 기업이 참여했고 발표된 초빙 일자리는 1,300만 개 이상에 달했습니다. 성도, 영파, 보종, 합비, 장사는 국가초빙행동의 협력지역으로서 특색있는 인재 유치와 혜택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전용 국가초빙 AI 지능체인 국가초빙 소지 또한 26일 발표되어 취업봉사 모델의 혁신적 성격을 추진하고 인재의 고품질에 충분한 취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0: 5월 27일 0시 16분 우리나라는 문창 우주발사장에서 장정 7호 개량형 운반 로켓을 사용해 통신기술 시험위성 24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여 위성이 예정된 궤도에 순조롭게 진입함으로써 발사 임무에서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통신기술 시험위성 24호는 주로 다중대역 고속률 위성통신기술 검증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1: 이스라엘 네타니야후 총리가 26일 안전내각회를 열고 이스라엘 국방군이 레바논 내 군사적 타격을 확대하고 있다면서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심층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동시에 일부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날 앞서 레바논 진주당의 무인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이스라엘군이 4월 17일 휴전협정에서 설정된 이른바 노란선을 넘어 레바논 내 심층지역으로 지상작전을 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26일 보도를 통해 이번 이스라엘 레바논 간의 긴장 고조는 미국과 이란이 합의를 앞두고 있을 것이라는 외부의 예측과 맞물려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합의로 인해 이스라엘과 진주당 간의 더 포괄적인 휴전이 추가로 요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국방군이 26일 가자 지구 중부와 남부에서 공습을 가해 최소 8명의 팔레스타인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당했습니다. 팔레스타나 이슬람 저항운동 하마스는 이스라엘 측이 휴전을 파기하고 군사작전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이 김정희, 김홍아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 플러스 1 무역 성과가 APEC 중국의 해외 에너지를 부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23일 2026년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기구 무역장관 회의가 강소송 소주시에서 폐막했습니다. 회의에서 2026년 APEC 무역장관 회의 소주 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신규 봉사업 로종도를 비준했습니다. 이어 관측은 1 플러스 1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함으로써 연말에 열릴 APEC 정상회의에 중요한 무역 성과를 기여했습니다. 기자회 현장에서 많은 참석자들은 중국이 APEC 의장국을 맡게 되어

국의 무역과 투자 협력 심화에 중요한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는 중국이 APEC 가입한 지 35주년이 되는 해이고 세 번째로 APEC 의장국을 맡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정치를 살펴보면 각국이 APEC 중국의 해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는 혼란과 변화 속에서 일방주의와 보호주의가 대두되고 글로벌 경제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은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 조정하고 극단적인 경우 성장률이 2%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글로벌 경제에서 참여해왔습니다. 지난해 제32차 APEC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개방 발전을 통해 기회를 공유하고 보편적 특혜의 보형적 경제 글로벌화를 추진하며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를 구축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APEC 중국의 해는 개방, 혁신, 협력을 3대 우선 분야로 정했습니다. 이번 APEC 무역장관회의 기간 중 중공중앙정치위원이며 공무원 부총리인 하리뽕은 연설에서 아시아 태평양 자유무역지대를 비전으로 하여 유연하고 실용적으로 지역경제통합을 추진하고 다자무역체제를 확고히 수호하며 세계무역기구 시대에 맞는 개혁을 지원하고 신흥분야의 소통과 대화를 강화하며 혁신협력을 통해 새로운 도전에 대응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이번 회의 성과에는 중국의 제안과 주장이 반영되어 APEC 무역협력에 새로운 동력을 투입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현대화 성과를 통해 아시아 태평양 및 세계 경제 발전을 촉진하려는 중국의 의지와 책임을 보여주었습니다. APEC 정책 지원 그룹의 카를로스 국장은 각국이 디지털 경제와 인공지능에 대해 뜨겁게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혁신을 통한 디지털화, 지능화, 친환경 전환은 APEC 경제체들의 새로운 성장 포인트로 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발표된 소주 성명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중분 발굴입니다. 이는 다자 무역체제와 세계무역기구 활동 지원 등 전통적 의제에 초점을 맞췄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무역, 친환경 무역, 인공지능 등 신흥 분야를 전통적 무역 의제와 동등한 수준으로 격상시켜 지역협력에 새로운 공간을 열었습니다. APEC 경제체들이 큰 관심을 가지는 디지털 무역 협력을 예로 들어봅니다. 현재 글로벌 디지털 경제 규모는 50조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회의 기간 APEC 경제체들은 APEC 무역 디지털화 협력 구도에 대해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고 역량 강화 및 디지털 격차 해소를 약속했으며 디지털 전환 혜택이 모든 국가가 공유하도록 보장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아 대표단은 이를 통해 중소경제체들이 디지털 무역 협력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표했습니다. APEC의 혁신 발전 지향은 중국의 혁신 주도 발전 전략과 일치합니다. 2025년 중국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5%를 초과했고 인공지능 핵심 산업 규모는 1조 2천억 원을 초과했습니다. 이러한 발전 강점은 APEC 경제체들에게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회의의 결을 행사인 소주 글로벌 투자 유치 대회에서 한국 S&Stack 주식회사의 해외 사업 대표 정일두는 기업이 처음으로 해외 공장을 지을 때 중국을 선택한 이유는 중국의 지능형 생산과 디지털 제조 모델이 높이 평가하고 중국의 혁신 생태계와의 협력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의 또 다른 상징적 성과인 APEC의 혁신적이고 경쟁력 있으며 협용력 있는 봉사업 로종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각국은 8대 분야의 협력에 중점을 두고 봉사업 정책의 지속적인 혁신과 개혁을 추진하며 개방적이고 예측 가능한 봉사무역 투자 제도 환경을 공동으로 구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현재 봉사업은 APEC 경제 총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새로운 포전의 로종도는 향후 10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봉사업 발전 총사진을 제시하며 봉사업이 APEC 경제 성장과 고용의 중요한 동력으로 되도록 할 것입니다.
글로벌

0: 봉사무역 대국으로서 중국은 최근 봉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정부는 봉사업 확대 및 질적 향상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2030년까지 봉사업 총규모를 10조 원대로 끌어올릴 것으로 제안했습니다. 중국 봉사의 지속적인 확대와 질적 향상은 아시아 태평양 각 회원국의 협력 공간을 더욱 넓힐 것입니다. 풍랑이 높고 급류가 세차질수록 같은 배를 타고 함께해야 합니다. 에펙 중국의 해에 중국은 아시아 태평양 각 경제체와 함께 개방 발전을 통해 기회를 공유하고 연말 심수에서 열릴 에펙 정상회의를 위한 견고한 기반을 마련하며 아시아 태평양 공동체 구축에 지속적인 동력을 주입할 것입니다. 의료사는 중국이 항상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결정적 초석이자 안정적인 항구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 플러스 1 무역 성과가 에이펙 중국의 해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부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금평 국정운영론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추석 시간에는 미국 신세대 스타쉽 첫 비행의 주요 돌파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터키 가축 가격을 끌어올린 중동전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당사 학습 교양에 중점을 부각시 기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당사 학습 교양 동원 대회에서 한 연설의 일부분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사회주의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은 성실한 노력으로 업적을 쌓아왔으며 개혁개방이라는 위대한 역사극에서 억만 인민대중은 그 주역이 됐습니다. 역사가 충분히 증명하다시피 강산이 곧 인민이고 인민이 곧 강산이며 민심의 향배는 당의 생사존망에 관계됩니다. 인민의 신뢰를 받고 인민의 지지를 얻는 한 당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용왕 매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무 일도 성취할 수 없을 것이며 심지어 쇠망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당 교약은 첫머리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 노동계급의 선동대자,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동대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당 교약은 또 당은 일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것을 견지하며 언제나 대중의 리익을 첫자리에 놓고 대중과 고락을 같이 하며 그들과 가장 밀접한 연계를 유지해야 함을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사회 발전 법칙을 시종 존중하는 것과 인민의 역사적 주체 지위를 존중하는 것을 일치시키고 숭고한 리상을 위해 분투하는 것과 가장 광범한 인민의 리익을 도모하는 것을 일치시키며 당의 재반사업을 완수하는 것과 인민의 리익을 실현하는 것을 일치시키며 영원히 대중을 리탈하지 않고 대중과 고락을 같이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당 동지들이 당의 성격과 취지를 깊이 인식하고 모든 것은 인민을 위하고 모든 것은 인민에 의거하며 항상 인민을 마음속 가장 높은 위치에 두고 아름다운 생활에 대한 인민의 소망을 분투 목표로 삼고 개혁과 발전의 성과가 더 많이 더 공평하게 전체 인민에게 돌아가도록 추진하며 공동 부유 사업에서 더 뚜렷한 실질적 진전을 이룩하도록 추진해 14억 중국 인민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하는 방대한 역량으로 결집할 수 있게 교양하고 인도해야 합니다. 넷째, 당의 역사적 경험을 한층 더 깊이 정화하며 위험 부담과 도전에 대응하는 능력과 수준을 끊임없이 격상시켜야 합니다. 우리 당이 한 걸음 한 걸음 매진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끊임없이 경험을 총화하면서 실력을 제고해오고 끊임없이 위험 부담과 도전에 대응하면서 위기 대처 능력을 제고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의 경험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서책에서 베껴온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당이 온갖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장기간의 모색을 통해 얻어낸 것으로서 거듭되는 성패와 득실,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 당의 지혜와 용기의 결정체입니다. 현 시기 우리나라는 발전에서 전례 없는 위험 부담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내적인 도전이 있는가 하면 국제적인 도전도 만만치 않으며 정치와 경제, 문화와 사회 등 분야의 도전이 있는가 하면 자연계의 도전도 있으며 전통적 도전이 있는가 하면 비전통적 도전도 있어 언제든 흑곤이와 회색 고불소 사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전진 도로에서 예측할 수 있거나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 부담과 도전에 더 잘 대응하려면 우리는 반드시 역사로부터 개발을 얻고 역사 경험으로부터 적을 타승할 수 있는 법보를 찾아내야 합니다.

0: 혁명투쟁 시기 모태동 동지는 혁명투쟁의 경험을 총화해 적을 타승하는 3대 법보로 통일전선과 무장투쟁, 당헌건설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신민주주의 혁명의 승리를 거두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지금까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한 후 이어집니다.
1: 뉴스 초장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미국 신세대 스타쉽 첫 비행의 주요 돌파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 2026년 첫 번째 거래일 한국종합주가지수 종가는 4,300포인트를 소폭 상회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도 채 안 되어 한국종합주가지수는 5월 15일 장중 8,000포인트를 돌파하며 연초 대비 상승률이 85%를 넘어섰습니다. 지수의 질주와 함께 자본의 과열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지만 인공지능 지수 과열에서 반도체 과이존, 거품화 투기화에 이르기까지 점점 더 많은 국제금융 매체와 분석가들이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종합주가지수가 현재의 고수치까지 상승한 과정은 어떠한지, 현재 주가 구조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주가지수 상승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수 급등, 레버리지 거래 확산, 시장 내 투기 심리 확산 등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가 내재하고 있는 위험 부담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반년간의 흐름을 돌아보면 많은 시장 관계자들은 추세 측면에서 한국종합주가지수는 글로벌 주요 자본시장을 선도하면서 대형 강세장을 연출했으나 구조적 측면에서 한국종합주가지수는 반도체 주가에 심각하게 의존하고 있어서 구성 종목 간 등락의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한국 증시는 올해 영국, 캐나다 등 선진 경제국 증시를 잇따라 제치고 세계 7대 주식시장으로 자리 잡으며 자본 규모의 도약적인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중동전쟁이 발발한 직후 한국 증시는 단 이틀 거래일 만에 20% 가까이 급락하는 격렬한 변동을 겪었으나 이후 인공지능과 연산 관련 메모리 반도체의 강세에 힘입어 한국종합주가지수는 강력히 반등하며 6,000포인트, 7,000포인트, 8,000포인트의 주요 고비를 연이어 돌파하는 질주를 펼쳤습니다. 지수가 크게 오르는 동안 증시 구조는 더욱 불균형해졌습니다. 한국종합주가지수 구성 종목은 800개가 넘지만 반도체 주가의 양대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지수 가중치의 43%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지수가 사실상 이 두 종목의 움직임에 좌우된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600여개 종목이 지수 상승률을 밑돌면서 시장 펀더멘털의 왜곡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구조적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자본이 여전히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해외 자본은 3월 시장 하락 시기에 대거 유입되어 바닥 사재기에 나섰고 양로금, 보험펀드 등 국내 기관들은 비중을 늘렸으며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대장주를 정기 투자하기 위해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다수의 기관들은 이러한 추세가 한국 증시의 구조적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키고 거품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국 주가 지수의 급등은 자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AI 기술 발전에서 얻은 혜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AI 기술 응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연산 기반 시설에 대한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산 구축의 핵심 필수재인 고대역폭 메모리의 수급이 긴장된 가운데 한국의 반도체 선도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장조사기관 트렌드포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0: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2026년 1, 4분기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배 증가했고,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으며,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동기 대비 무려 48배라는 놀라운 수준의 급증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한국 증시는 상장사의 배당금 인상 강제, 외국 자본 지분 비율 완화 등 일부 자본시장 정책의 새로운 규정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요인에 힘입어 KOSPI는 연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글로벌 주류 기술 주가 지수를 앞질렀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시장이 빠르게 폭발하는 배경에는 종종 위험 부담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 한국 주식시장의 구조적 불균형과 업종 주기성 문제는 시장 동향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종합주가지수가 14개월 만에 230% 이상 상승했고 기술적으로 이미 심각한 초과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기 차익 실현으로 인해 주가지수가 크게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현재 한국 주식시장의 중소형 주식시장 수익률은 대부분 20배에서 35배 사이이고 일부 AI 핫 이슈에 편승한 개별 주식시장의 수익률은 심지어 100배를 돌파하여 국지적으로 거품이 형성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시장 흐름 면에서 한국 증시는 반도체 업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 주기가 전환될 경우 지수가 절벽처럼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요 기관들은 현재 반도체 사이클이 2027년에 정점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약 기업 이익 증가률이 둔화되면 지수 상승을 제약하게 됩니다. 아울러 미국, 일본 등 국가들이 자국 메모리 산업 지원을 강화하면서 시장 경쟁이 심화되고 한국 기업의 수익 공간이 위축될 우려도 제기됩니다. 자금 면에서 한국 증시의 외국인 지분율은 30%를 넘습니다. 그중 미국 자본이 외국인 보유 지분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의 통화 정책 변화는 한국 증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당면 중동 정세가 불확실한 가운데 한국 반도체 산업의 핵심 원자재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향후 지수 흐름의 잠재적 위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2: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1: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특히 가축 가격을 끌어올린 중동전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희생자들이 며칠 남지 않았지만 터키 수도 앙카라 남쪽 교회에 위치한 미흐예이 가축시장은 유난히도 조용합니다. 상인들은 노란색 텐트로 된 우레 안에 서서 지나가는 잠재적 구매자들의 눈빛을 예의주시하고 고객들은 우리 사이를 이리저리 옮겨다니며 가격을 비교하고 있지만 얼굴에는 망설임이 가득했습니다. 원래는 상인들의 외침과 구매자들의 분주함으로 가득 찼을 이 시간에 시장은 지워지지 않는 초조함과 우려에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터키 민중들은 높은 통화 팽창에 시달려왔습니다. 로임과 양로금은 정기적으로 인상되지만 상승폭이 항상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란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소와 양의 가격이 감히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한 고객은 대를 이어 희생자를 지내왔지만 가축 가격이 이렇게 비싼 것은 없었다고 말합니다. 양을 사고 싶지 않

0: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올해는 애들만 친척집에 보내고 우리 집에서는 양을 잡지 못할 것 같습니다. 퇴직한 바이라미 웨즈캄즈도 양 몇 마리를 둘러본 후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작년과 비교하면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고 사람들의 구매력도 크게 떨어졌다면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장의 한산한 분위기는 많은 상인들에게 불안감을 안겼습니다. 많은 가정이 아직 가격이 내리길 바라며 관망하고 있어 명절 첫날이 되면 더 많은 손님이 찾아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가격이 내릴지에 대해 상인들 자신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가축 상인 알리 위스티넬리는 디젤유는 수입품이어서 이란 쪽에서 전쟁이 터지자 기름값이 하늘로 치솟았고 사료 가격도 지정학적 긴장으로 크게 뛰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소상인들은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다고 힘없이 말했습니다. 상인 압들라우 코세는 자신의 진열대 앞에 서서 중동 지역의 긴장된 상황이 운송비와 비료 가격을 폭등시켜 축산업 전체의 원가를 끌어올렸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비싸게 팔고 싶지 않습니다. 비싸게 팔면 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싸게 팔자니 적자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는 소상인 오잔 다르부닥이 잠재적 구매자와 함께 리본으로 장식된 몇 마리 황소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 리본들은 원래 명절의 기쁨을 상징하는 것인데 지금은 다소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르부닥은 사료와 경유 가격이 오르면서 장사가 완전히 엉망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가축 가격이 3배에서 4배 뛰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금 가격을 보고 느끼는 심정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도 원가 부담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작년 구제역 전염병이 터키 축산업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많은 가축이 살처분되었고 축산 농가들은 막대한 손실을 본 뒤 회복이 더뎠습니다. 터키 통계청의 관변측 데이터에 따르면 2025년 터키의 정육 생산량은 동기 대비 10.5% 감소한 190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앙카라 정육업협회 팔드르 얄츤다 회장은 례년 같으면 사람들 손에 돈이 좀 있어서 비교적 여유롭게 희생절 준비를 했을 텐데 지금은 거의 모든 가정이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가정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함께 가축을 잡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구가 함께 소나 양 한 마리를 구입한 뒤 고기를 똑같이 나누는 방식입니다. 또 어떤 가정은 아예 덩치가 작은 가축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수천 킬로미터 밖에서 벌어진 전쟁 때문에 명절 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자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경제적 압력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격변 앞에서의 무력감이기도 합니다. 이미 높은 통화 팽창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터키 평범한 가정들에게 중동의 긴장 상황이 낳은 파급 영향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는 아직 누구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북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 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 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0: 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메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길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감로 장약에 대한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여러 가지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감로장약 총대리점인 영길시 덕길장약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덕길장약방에서는 5월달에 주요한 우대활동약 부문은 수간전항우대활동입니다. 예, 수간전항 한달분을 사시면은 두달분을 드립니다. 그러면 3개월 한개료정을 또 드실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덕길장약방에서는 위에서 간질환에 대한 치료를 이렇게 중시하는가 하면은, 예, 우리 노인분들은 대부분 연세가 들면은 해독기관인, 가장 큰 해독기관인 간의 기능이 떨어지면서 몸에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예, 바로 독소하고 노폐물을 제때 처리 못한다 할 때는 만성질환이 발생률도 높아질 뿐만 아니라 치료률이가 낮아집니다. 예, 우리 간이 나쁘면은 치료가 잘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덕길장약방에서는 환자분들이 만성질병을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이 간치료부터 중시를 돌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수간전항이라 할 때에는 장약에서 간병치료에서는 예, 아주 독특한 일은 우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바로 수간전항은 국제발명금상도 있고 국가특허도 있고 국제시장 진출 약품이고 중국민족의학학회에서 추천하는 약품입니다. 그리고 중국의학사전에 기재된 약품이고 또 이 약재를 본다 할 때에는 원조 약재이기 때문에 약물이 순도하고 활성도가 또 아주 높습니다. 예, 그리고 천연 채집 원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 약물이 천연성을 보장하고 있고 약물이 효능이 강하고 아주 순수하면서 독성이 없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예, 많은 분들은 약을 쓰다 보면은 이거 역시 효과도 있거니와 몸에 또 해가 있고 독소가 있는 이런 손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지금 수간전항 쓰신다 할 때에는 이런 면에서 예, 다른 약물에 비해서 좀 독특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이제 내긴 세기에 왔다 갔습니다.
1: 네.
2: 살짝. 그런 게 검사하니까 얘 머리가 좀 맥혔다 합디다.
1: 네.
2: 그런 게 그 혈압이 도저히 잘 안 되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머리 휘잉하고 아프고 어지럽고 그랬댔습니다.
1: 네.
2: 또 심장이 안 좋았는데 관심병이라 하더란 말입니다.
1: 네.
2: 그래서 가슴이 그냥 두근거리고 답답하면서 부드러우더라면 맥이 없어서 그냥 맥이 없어서 그렇게 힘들게 지내다가 서리 서장이하고 다녀 선생님 그 방송 듣고 서리 약방에 찾아가요. 장계표를 보이고 서리 시수의 전주완 양시양완 바위 천시양완 이 세 가지 약을 가지다가 이 뭔지 한 달 반 됐습니다.

0: 이게 그 오르락내리락 하던 혈압이 온정되고 머리 그렇게 휑하고 어지럽고 아프던 것도 나아지고
1: 네.
0: 그 가슴이 그냥 두근거리고 답답하고 후들거리고 맥이 없었던 게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0: 맨날 머리 휑하고 정신이 없고 맥이 없이 힘들게 지내다가서 약 효과를 보니까 정신도 나고 맥이 나면서 몸이 거뿐해지고서 지금 너무 좋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 효과 볼 때 이 약을 더 먹자고 그랬습니다.
1: 맞습니다. 지금 우리 서의학적으로는 이 동맥경화로 혈지가 이 혈지가 높으면서 또 혈관벽이 딱딱해지며 발생한다 하죠. 우리 중의에서는 심장 경락이 막혔다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이 바오의 천시약만원은 직접적으로 이 심장 경락을 통하게 해서 기혈순환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이 없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흐리터분하고 이런 증상이 빨리 개선됩니다. 예, 그리고 심장이 화까지 꺼준다. 예, 즉 네. 음이 약하면서 항상 나는 혀도 좀 불편하고 모간도 마른 눈 같고 이런 증상도 같이 개선됩니다. 예.
0: 네.
1: 그리고 요즘에는 지금 다른 약들도 다 활동이 있습니다. 직접 독일 장약방에 연계하십시오. 5089929번입니다.
0: 예.
1: 예. 예.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3: 이번에 저는 이 허리 디스크도 좀 있고,
1: 예.
3: 관절이 영 안 좋아졌습니다.
1: 예.
3: 예, 그러니까 이 엉덩 쪽이부터 이 종아리까지 쭉 뻗치면서 자꾸 저리고, 그렇습니다.
1: 예.
3: 그래도 어디 뭐 시장 나가자도 한 거죠. 한 서른 메다나, 그래서 좀 걸으면은 그냥 꼭꼭 쉬었다 가곤 했댔어요.
1: 예.
3: 이 그 발걸음 디디도 막 잘맹화 한 것 같고, 잘콩한 것 같고.
1: 예.
3: 예. 그러다 우리 이 밑에 우리 할머니들이 저와 중상 비슷한 할머니들이 있었댔단 말입니다.
1: 네.
3: 근데 자식들이 뭐 장약 하더라면서 장약 싸웠다면서 드셔보라는 게 그렇게 효과 좋다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1: 네.
3: 그래, 예. 그 독일 장약방 찾아갔죠.
1: 네.
3: 하니까 그 장 대표님이 그 얼차원하고 신피진구전앙이라고 이 두 가지 약을 줍대다.
1: 예.
3: 예. 그걸 지금 한 40일 먹었는데,
1: 예.
3: 예, 효과 좋습니다.
1: 예.
3: 그러다 선생님 방송 계속 들었댔습니다. 그러면서 뭐 또, 뭐 어떨까 싶어서 또 그 장약방 찾아갔대죠. 하니까, 치수의 전주원 한 가지를 더 줍대다.
1: 예.
3: 같이 배합해서 먹으면 효과가 더 좋을 거라고.
1: 맞습니다. 예.
3: 예, 그걸 지금 한 60일째 지금 먹고 있습니다.
1: 예.
3: 하는데 손발이 차고 저리던 것이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1: 예.
3: 예. 한 60일 지금 먹었습니다.
1: 예.
3: 지금 더 먹어야 될지.
1: 아직 웃어야 됩니다. 지금 이 환자분은 예, 증상 보면은 요추 협착증입니다. 예. 예. 그래서 좀 걸자면은 오래 걸지 못하고,
3: 예.
1: 허리하고 다리 저리기도 하고, 맥이 풀리기도 하고, 예.
3: 예.
1: 예. 그리고 한짝을 넣었던데 평형도 잘 안 되고.
3: 아,
1: 예. 그런 증상, 그 요추 협착증입니다. 그러기 네. 때문에 이제 이 세 가지 치수하고 진피 제구전환 그리고 네. 얼차환 이 세 가지를 같이 거서 한 6개월 쓰십시오.
3: 아,
1: 6개월 그렇구나. 후에는 치수에 맞으면 됩니다.
3: 예.
1: 예.
3: 요즘 계속 활동합니까?
1: 활동이 있습니다. 이 오래 쓰신 분들은 예, 다 예. 가면은 다 조절해서 드립니다.
3: 아, 예.
1: 예. 그래 약방에 연계하십시오.
3: 그러죠.
1: 예.
3: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저는 이 잠을 못 자는 게 이게 무슨 여러 가지 원인이겠지만 이 특별하게 잠 못 자니까 나의 아이 머리도 휑하고 아이 그다음에 또 귀에 소리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1: 예.
4: 손발도 차고 어쨌든 밤에 쥐도 올라고 여러 가지 증상이 다 못 자니까 여러 가지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1: 맞습니다.
4: 그런데 예. 예. 그전에도 뭐 좀 몸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특별히 약방 잘 찾아갔습니다.
1: 예.
4: 그전에도 이 증상 또 이런 증상이 나타난데 이것도 가봐야 되겠다 해서 가서 장대표를 보이니까 장대표 두 가지 약 추천합니다. 치수의 전주환하고 가슴 전환기요. 가슴 속이 요거.

0: 사실 두 가지 먹으니까 예, 벌써 예, 잠이 잘 옵니다. 예, 잠이 잘 오거나 몸도 가볍고 예, 지 올라오던 것도 지도 안 올라오고 어, 이 뒤에 소리가 나던 것도 그것도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예, 이제 예, 한 40일 좀 넘어 먹었습니다. 그래서 요 더울 때는 지금 더 먹자 하고
1: 예, 화신코 부인이 두 달에 한 개 료정입니다. 예, 그래서 60일을 쓰고, 예, 그 다음에 또 장대편대 또 찾아가서, 예, 상담받고 또 약을 조절하십시오.
0: 아, 예.
1: 지금, 예, 이, 우리 불면증 보면은, 이 화신코피에하고, 그 치수에 있으니까 빨리 회복이 됩니다. 예, 그리고 불면증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 같이 있는 분들, 예,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 수시로 상담 받으면서 또 쓰십시오. 예. 예, 지금 독일장약 장약방에서는 예, 처음 한 달 쓰는 약하고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다 약을 조금씩 조절합니다. 예, 환자분들이 다 증상이 어떤 때는 오늘이 영조타가도 내리 나쁘고 또 이렇죠. 자꾸 변화 생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약을 쭉 쓰는 게 아니라 이래 조절하면서 3개월을 쓰면은 그 다음에는 예, 모두 변화가 좀 이 몸이 좋아지는 게 알긴다. 그 다음 회복기 쓰는 약이 또 다릅니다.
0: 예.
1: 예, 그래서 예, 덕길 장약방 거저 쓰면서 수시로 그냥 찾아가십시오.
0: 예.
1: 예.
0: 예. 장기니까 이거 좋았습니다.
1: 맞습니다. 예, 네. 잘 알려드립니다, 또.
0: 예.
1: 예.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3: 저는 위세가 아파서 밥을 잘 먹지 못하고, 식후물이 자주 올라오고, 김치나 오일을 전혀 먹지 못하고, 변비 심합니다.
1: 네.
3: 그래서 지금 현재 저도 다시 바탕화를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아, 이전에 위 아프지 않아서 밥 잘 먹고 있고 식후물도 올라오지 않고 김치나 오일을 지금 만배를 먹을 수 있습니다.
1: 네.
3: 그리고 올해 배비를 해결됐습니다.
1: 네.
3: 그리고 미라성 감염이 있어서 있었는데 병원에 가서 검사한 게 어디서 없어졌습니다.
1: 예, 그 조수 다시 그런 작용한다.
3: 예, 선이 효과가 오니까 예, 배달받아 독수가 그랬다.
1: 예, 그 따탕활하고 런칭 망주에도 좋고 이 알수 저 이 조수 다시 이 따탕활이 용 좋습니다. 예, 따탕활이가 이 오래된 이런 위병 치료 그리고 위병 오래 앓으면서 몸이 허약한 분들. 예, 이제 조주 다시하고 어, 망제로 같이 따탕화가 쓰면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그 약간 네. 약품기 그냥 연계하면서 쓰십시오.
3: 예, 예 알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4: 예, 우리 집 아저씨 오셔서 그냥 그 안전하잖아. 허리 아프다는 게 이른다.
1: 예.
4: 허리 아프지. 매우 멋진다, 미네. 또 샤벤타, 저녁에 샤벤타 술 하나 쓰더니 대수 벗어나가고, 샤벤이 그, 아, 그, 어, 샤벤 물 때마다 저리고 아프답니다. 그리고 샤벤 색깔이 지나거니와 샤벤이 그 이량이 용접다고. 그래, 그래서, 어, 그래서, 어, 치료도 많이 했는데, 알겠어. 병원에 가서 검사하라. 그런 쓴, 곰팥이 나쁘답니다. 어 그래서 또 뭐 인간 고생해서 그 치료를 병원 치료를 하고 뭐 밀방약 다 써봐서 알지 그러니까 우리 아빠 어디 가서 들었는지 동무들이 말하는 게 야 그렇게 소변 살아야 나 고대 아프고 다 썼는데 그 썰을 지나서 중국 이런 그런 약보다 이 장약을 좀 써보라 하고 합니다. 그래 그래 방송 들었습니다. 매일 쓰는 우리 아빠 방송 고난고 뜨다 말은 나도 같이 방송 들어보니까 이 장약 치료는 정말 이 여러 가지 유학이 있는데 가서 그런 장약방에 가서 그런 장다이프를 보라고 찾아서 문의하라 그래서 우리 아바이가 같이 갔어 장다이프가 문의하는데 아, 이손 나쁜 데는 이런 지망제하고 허주리는 왕 이 두 가지를 소개하더란 말인데 어 이거 그래서 사실 요절에 벌써 한 달 잡시까지 먼저 해결되는 게 소변 자수가 줄어들었어
1: 맞습니다
4: 예, 허리가 그리고도 끊어진 것을 아파서 어, 옆에 누워서 저녁에 누워서

0: 배 아프고 소송시 일을 하고 못하는 그러니 허리가 별로 이전보다 많이 좁아는 낯선갔던 그래 소변당이 죽고 소변당이 죽고 그냥 소변 봐도 시원하지 않고 답답해한다거든. 그러니까 또 소변당도 좀 많아지고 색깔이 좀 많이 맑아졌답니다. 그래 허리 아파서 용서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님들이 이렇게 성약 있는 거 어쩔지 몰랐는가. 그래 이전 좋다는 약 말을 많이 들어서 장약에 대한 약은 말씀하, 아직 들은 거는 정말 유명하지만, 그래서 뭐, 받지 못했는데, 이번에 너무 바쁘니까 먹어봤는데, 확실히 효과 있습니다. 장약이 다르긴 다른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 먹고서 이제는 한 두 달 넘어 먹었습니다. 이게 효과 이렇게 좋으니까 좀 계속 더 먹어야 될 생각이라면.
1: 지금 소변이 이렇으면 허즐리냐와는 안 있어도 됩니다. 망제만 써도 예. 이럽으면은 예, 아이 써도 되고 예, 아직도 아이 예, 쓰면 아이 되겠다 하는 이런
0: 느낌. 허리는 아주 아프답니다.
1: 예, 그러면은 한 3개월까지 쓰십시오.
0: 예. 명칭 망제하고 허즐리노 나와요.
1: 예, 그래서 지금 예, 우리 망제하고 이 허즐리냐와는 예, 지금 쓰고 허평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예, 누구나 다 효과로 봅니다.
0: 예.
1: 그리고 이 허즐리냐와는 예, 남성분들이 전립선 질환하고 여성분들이
0: 있습니다, 원래.
1: 예, 이 만성 방광염이라든가 예, 이런 데 효과 용좋습니다. 그리고 이제처럼 이 신장이 허하면서 허리 아픈 분들 예, 이 신정이 부족하다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신장에 좋은 천연 보양제라 합니다. 예. 그래서 한 3개월까지 쓰고 그 다음에는 또 장 대표님 또 한번 찾아가시오.
0: 예, 그건 더 써야 돼. 두 달, 두 달 써야 되겠어요.
1: 예, 왜? 그렇게 하십시오.
0: 저는 당금 내리 가서 좋을 때 좀 공부해 하고 또 치료를 계속 해야 되겠어요.
1: 예, 그러십시오.
0: 선생님 감사합니다.
2: 예. 안녕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전합니까?
1: 맞습니다.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나는 이 선생님의 강의를 민심에 듣고서는 이 수감 전에는 호망주를 썼습니다.
1: 예.
3: 그런 게 대달 간이랑 좋아서 됩니까?
1: 예.
3: 예. 그래, 선생님 쪽이나 수감 전에는 망대라면 계속 써야 됩니까?
1: 몇 달을 썼습니까?
3: 여러 달을 썼습니다.
1: 예. 그래서 지금 간을 화암 해봐서 예, 간 수치가 예. 좀 안매도 정상이고 예. 그리고 변덕선 간염도 없고 이래면은 끊어도 됩니다. 수간 전환은요. 그리고 망제는 그냥 쓰십시오.
3: 예, 망제는 그냥 쓰고 예.
1: 예.
3: 예.
1: 예. 근데 수간 전환이가 지금 예. 예. 한 달분을 사면은 두 달분을 또 면비로 드립니다.
3: 그래 있습니까?
1: 예. 그래서 지금 이걸 한 달분 예. 사면은 한 개로 좀 석 달을 쓰실 수 있습니다.
3: 그럼 이용 좋지.
1: 예. 그래서 이 소화도 돕고 이 불면증도 해결하고 이 수간 전환이 여러 가지 작용합니다. 예. 그리고 이 입안이 쓰거나 눈이 건조하거나 침침하고 눈이 붓기고 소변이 노랗고 이 밤에 여러 번 깨고 이런 증상 다 해결하기 때문에 이 활동에서 잘 이용하면 좋습니다.
3: 예. 참가해야 되겠습니다.
1: 예. 한 달분 사면 두 달분 드리는데.
3: 그것이 좋습니다.
1: 그리고 막 번져 불안하고 화가 자꾸 나자 하고
3: 예.
1: 옆구리가 좀 부딪하고 결리는 것 같고 이런 증상도 다 해결합니다.
3: 그게 좋습니다. 한때 참가하겠습니다.
1: 예. 5089929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선생님 수고하십시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에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문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입니다.

0: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1: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예, 그리고 수가 전한 거는 이 한 가지 약에 네 가지 이런 ABCD 약이 들어갔습니다.
1: 네.
2: 예, 때문에 이 약정도 보면은 100여 가지 넘습니다. 이렇게 100여 가지나 넘는 고산 약재들로 또 제조했고 제조 공예 방법이 좀 특수하기 때문에 독성도 제거하고 또 이 순 약물이 주요 유효 성분하고 정화 성분을 재련해서 약물이 농도도 높고 약효도 오래가고 부작용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는 예, 장약을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장약은 우리 이 평원지대 사람들이 접촉 못했던 이런 약재들을 접촉하기 때문에 이 내약성이 없어서 약효가 아주 뚜렷하게 납니다. 예, 그리고 이 수간 전환은 급성 만성 간염하고 지방간, 예, 알코올간이 있거나 예, 좀 술을 오랫동안 좀 많이 마신 분들이 알코올간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또 효과 빠릅니다. 그리고 약물을 이것저것 많이 드시면서 약물성 간손상이 있는 분들, 예, 그리고 또 너무 피곤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간섬유화가 옵니다. 예, 여러 가지 이런 원인으로서 간섬유화가 됐거나 혹은 간낭종, 간기 울결이 있거나 간경화하고 옆구리가 결리면서 아프고 번조 불안하고 쉽게 화가 나고 실면하는 증상, 예, 이런 증상도 간과 다 관계되기 때문에 이 지금 수간 전황에서 디전황을 드시면은 예, 우리 심포경이 이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불면증 개선하고 스트레스 해소에서 효과를 영잘 봅니다. 예, 그리고 간하고 신장이 부조화로 인해서 나타나는 식욕 부진, 예, 또 급성 만성 위염이라든가 배가 붓고 설사하거나 혹은 간복수 있거나 입안이 마르고 쓰고 눈이 건조하고 침침한 증상, 예, 이런 개선에서 효과를 빨리 봅니다. 예, 그리고 눈이 붓기거나 아픈 증상하고 얼굴 색이 좀 안 좋은 분들, 예, 좀 검스레하기도 하고 늙구무레하기도 하고 이런 이 얼굴 색이 난 원래 아이 그랬는데 이렇게 됐다 이런 분들도 쓰면 좋습니다. 예, 그리고 소변이 노랗거나 혹은 반점이 많고 밤에 또 여러 번 깨나는 증상, 예, 피부 색깔이 저 이제처럼 안 좋은 이런 분들에게는 아주 뚜렷한 이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사람이 인체에서 보면은 노화 중에서 가장 먼저 기능이 저하되는 장기가 간입니다.
1: 네.
2: 예,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하나는 이 지방간이 있거나 혹은 병독성 간염이 있은지 오란데 지금도 뭐 약 아이 먹어도 이롭다 하지만 이런 시간이 오라면은 예, 우리 간이 나쁘다 하는 시간이 오라면은 이 끝은 예, 간암으로 번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활동하는 좋은 기회는 예, 잘 치료를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수간 전황에서 이 A 전황은 예, 아침에 6시 공복에 드십니다. 예, 공복이 우리 6시면은 대장경이 활동하는 이런 시간입니다. 예, 대장경 시간에 이 약을 드시면은 위하고 장질환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예, 우리 간이라 할 때는 수간 전환은 비장과 위도 보양하고 기능도 높여서 장도의 독소를 배출시킵니다. 예, 아침에 벌써 드시면은 이 입맛이 다릅니다. 그리고 변을 쉽게 보고 수간 전황 드시면은 이 변 색깔이 좋아집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는 어째 변 색깔이 그냥 나쁘다. 예, 좀 색깔이 검고 좀 진하고 이런 색깔이 난다. 이런 분들은 간하고 담낭에 문제 있다는 거 말합니다. 예, 때문에 우리 A 전황 드시면은

0: 변을 쉽게 보면서 변 색깔이 또 좋아집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얼굴 따라서 얼굴 색깔도 같이 좋아지고 소화불량이라든가 위장 예, 위장 과다증, 예, 항상 위가 좀 구득하고 불편하고 아픈 증상을 빨리 개선합니다. 예, 그리고 경락이 운행하는 이런 시간과 약물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약효도 빠르고 또 장도로 또 청소를 해주기 때문에 예, 이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서 또 효과가 빠릅니다. 그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이런 방법 중에 하나가 음식 섭취도 있거니와 체내 독소를 빨리 배출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우리 비전환이라 할 때는 점심 11시 비장경이 운행하는 이런 시간에 드십니다. 예, 이 시간에 드신다 할 때는 비장과 위를 동시에 치료하는 예,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간에서 수요하는 여러 가지 영양 성분도 골고루 흡수하면서 손상받은 간세포를 수복시켜주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전환은 방광경 오후 4시 방광경이 운행하는 시간에 드시기 때문에 예, 체내 독소가 빨리 배출이 되고 사기가 예, 제거되면서 인체 간에 부담을 많이 덜어줘서 해독 기능이 많이 높아집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닌 장리 전통의학은 단순한 질병 치료를 넘어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삶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자연의 힘을 빌려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장리 전통의학의 매력은 전 세계인들의 놀라움과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설산 자락의 휘감긴 서장의 험준하고 척박한 자연환경에서 자란 고산 식물들은 기적적인 특이한 효과가 있습니다. 서장의 혹독한 자연환경을 다양한 약재를 키워내는 독특한 조건입니다. 지천에 피어난 산자락을 자랑하는 장엄한 고산 식물들은 자연이 준 천연의 약이며 살아있는 약방물입니다. 산은 눈길 닿은 어디든 약초들을 품고 있으며 그 독특함은 신비로울 정도로 남다릅니다. 그것은 해발고가 수천 미터인 환경을 꿋꿋이 견뎌온 결과이며 그 약초들이야말로 오랜 세월 서정인들의 건강한 삶을 여며준 자연의 선물이며 현대의학의 한계를 미봉할 수 있는 세계 4대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장의학과 장약은 현대인들의 만성병과 난치병 치료에 새로운 희망과 선택입니다.
3: 감로 장약 판매 지점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위치한 덕길 장약방. 방송에 문의 전화는 508-99-29번입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 말, 이쁜 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 말, 이쁜 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볼게요. 저번 시간에 우리는 때와 기회, 그리고 조건에 맞춰서 행동하는 것에 관한 속담과 성구를 살펴봤는데요. 그 중에 철도 뜨거울 때 두드려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었습니다. 이 속담은 쇠를 충분히 가열해서 뜨거울 때 재빠르게 두드려야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듯이 무엇이나 적절한 때와 좋은 조건을 놓치지 말고 바로 실천해야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해서 이른 말입니다. 이 속담을 또 쇠는 단김에 벼려야 한다라고도 합니다. 그럼 아래에 때와 기회, 조건에 맞춰 행동하는 것에 관한 속담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골라보세요. 1번, 여름에 하루 놀면 겨울에 열을 굽는다. 2번, 천금 사랑은 없어도

또 일 사랑은 있다. 3번 바람새가 좋아야 돛을 단다. 4번 구멍 보아가며 말뚝 깎는다. 네, 정답은 무엇일까요? 동요 한 곡 듣고서 정답 공개해 볼게요. 동요 약수동 샘물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이 정답은 3번과 4번입니다. 3번, 바람새가 좋아야 돛을 단다라는 속담은 바람의 움직임을 보아가며 돛을 달듯이 어떤 일이나 조건이 성숙된 정도를 보아가며 일을 벌리게 되는 것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4번, 구멍 보아가며 말뚝 깎는다. 라는 속담은 말뚝을 박을 구멍의 크기를 살피며 그에 알맞게 말뚝을 깎는다라는 뜻인데요. 주어진 구체적인 조건과 실정에 맞게 행동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서 오늘 새로운 내용을 시작할게요. 동요 빨래를 들려드립니다.

친구들, 우리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가끔은 빨리 성공하고 싶다는 마음에 불타서 아직 준비가 덜 됐거나 단계가 안 맞아도 앞으로 뛰어가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세상 모든 일에는 정해진 단계와 과정이 있고 그 순서를 거스르거나 자신의 능력 이상을 추구하면 오히려 시간과 노력을 헛되이 쓰고 실망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욕심을 부리지 않고 상황에 맞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함을 일깨워주는 속담들을 알아보면서 어떻게 차분하고 현명하게 나아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럼 함께 시작할까요? 먼저 걷기도 전에 뛰려고 한다 라는 속담을 볼게요. 사람은 어릴 때 기어다니다가 점점 두 발로 서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걷게 되고 걷는 것이 완전히 익숙해진 뒤에야 비로소 뛸 수 있게 됩니다. 이 속담은 기본적인 단계를 건너뛰고 실제를 떠나 한 번에 감당하기 어려운 큰 일만을 하려는 모습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이 되겠는데요. 같은 뜻으로 기기도 전에 날기부터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 단어도 몇 개 모르는데 단번에 회화 능력을 키우겠다고 어려운 원어 영화를 보려 하면 오히려 답답하고 지루하기만 해서 금방 포기하게 되기 쉽습니다. 또 운동을 처음 할 때 너무 무리한 고강도 운동을 하다가 몸이 아파지고 결국 운동을 그만두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든 기본부터 차근차근 쌓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빠르고 튼튼하게 성장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꿈을 향해 나아갈 때도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단계를 밟다 보면 어느새 원하는 곳까지 힘차게 나아가고 있을 겁니다. 이도 아니나서 콩밥을 씹는다 라는 속담을 볼게요. 이 속담은 재능과 힘이 부족한 사람이 자신의 분수에 맞지 않는 지나친 일을 억지로 하려 하거나 아직 준비도 되지 않은 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무작정 시도하는 모습을 비유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또한 이 속담은 상황에 맞지 않고 자신의 처지나 능력도 살피지 않은 채 목표 없이 무작정 행동하거나 남들의 모습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경우를 이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의미로 이도 나기 전에 갈비를 뜯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직 기초 실력이 갖춰지지 않았으면서 무작정 어려운 시험에 도전하거나 친구들이 한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취미나 활동을 억지로 따라하는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 실력과 상황은 생각하지 않고 겉모습만 따라가거나 무리한 목표를 잡으면 금방 지치고 결국 포기하기 쉬운데요. 항상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알맞는 목표를 세운 뒤 차분하게 하나씩 해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답니다. 급히 먹는 밥이 목이 맨다라는 속담을 볼까요? 너무 급하게 밥을 먹으면 목이 막혀 불편하듯이 이 속담은 아무리 일이 급하더라도 함부로 서두르고 대충 처리하면 오히려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겨서 결국 바라던 결과를 얻기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이 속담은 우리에게 급한 상황일수록 무작정 서두르기보다 차분하게 일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예를 들어 시험 기간에 분량이 많은 내용을 무리하게 한 번에 외우려 하면 정작 시험 때 기억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숙제나 과제를 마감 직전에 몰아서 급하게 마치다 보니 실수와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차분하게 준비한다면 훨씬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매미 소리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잘 들었나요? 이번에는 한우 속담과 송구를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거저 구어 다이샹캉 이라는 속담을 볼게요. 붓도막을 거치지 않고 단번에 구들에 올라간다 라는 뜻인데요. 이 속담은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단계를 뛰어넘거나 자기 실력 이상의 행동을 하는 것을 비교 이르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나 차례가 있듯이 초반부터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상황에 맞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허거우연이라는 성구도 있는데요. 좋을 호, 높을 고, 달릴 모, 멀 원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높고 먼 산만 바라본다라는 뜻으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목표를 너무 높게 정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꿈을 가지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 정말 중요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의 꿈을 꾸면서도 매일 노래 연습을 하지 않는 것처럼 큰 목표만 세우고 현실적인 행동을 게을리하면 결국 헛된 꿈으로 남습니다. 때문에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차근차근 실천하는 것이 꿈을 현실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제비를 감상하겠습니다.

네, 친구들, 오늘구리는 순서나 과정을 거스르고 과도한 욕심으로 무작정 행동하는 것에 관한 속담과 성구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너무 큰 목표에 눈이 멀어서 기본을 잊거나 자신의 한계를 모르고 무리하게 달려가면 오히려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꿈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마음은 정말로 소중하지만 기본 단계를 건너뛰거나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현재 할 수 있는 일부터 꾸준히 실천한다면 아무리 멀리 있는 꿈이라도 점차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 바른말 이쁜말 시간에 또 만나요.

이 시간 프로편집의 리언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수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태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비대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 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026년 전조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3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수 여러 민족 당원 간부들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정신을 연변 민족단결진보의 생동한 실천에서 구현하겠다고 표했습니다.
2: 길림 오동야급 집단 주식위원회사는 국내외 중대 영예를 연이어 획득하면서 브랜드 가치와 산업 실력이 재차 권위적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에 주재하에 26일 2026년 전주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3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위와 성정부의 포지 요구에 따라 경제운행 배치의 과학성, 목적성과 유효성을 힘써 제고하며 백방으로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여러 조치를 병행해 잠재력을 발굴하고 증가량을 확대해 재반 사업을 잘 해내고 발전 추세를 유지하면서 분발 향상하는 정신 자세로 2-4분기 경제운행 난관 공략전의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1월부터 4월까지 전주 경제운행 정황 동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주 통계국, 주 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 상무국 주요 책임자가 1월부터 4월까지 경제운행 정황, 1월부터 5월까지 예측 분석 정황 및 다음 단계 사업 배치를 회배했습니다. 주 공무 및 정보화국 주요 책임자와 연길시, 용정시 당위 주요 책임자가 각기 공업 운행, 한도액 이상 사회 소비품 소매 총액, 고정 자산 투자 운행 정황을 둘러싸고 복귀 분석을 했습니다. 류신강, 윤조휘, 소경량, 문금철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가 도약 주월 목표 임무를 둘러싸고 대상 건설을 잘 들어주고 백방으로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키며 여러 가지 조치로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고 대외무역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한 데서 경제운행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질이 제고되는 량화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2-4분기는 대상건설이 빠르게 진척되고 생산이 확장되는 황금기이자 한해 경제 추세를 결정하는 관건기입니다. 각 현시 각 부문에서는 발전 목표를 겨냥해 발전 신심을 확고히 하고 난관 돌파 정력을 유지하며 전력을 다해 취업, 기업, 시장, 예기 안정에 주력함으로써 경제발전의 내적 동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전주 경제발전의 량화한 추세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 년간 목표 임무를 완수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역량을 집중해 대상 건설을 다잡아야 합니다. 년간 고정자산 투자 목표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당면 대상 건설의 황금기를 다잡아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연결공항 이전 건설, 훈춘 방천 고속도로, 왕청 목단강 고속도로, 활용 명암 수리 중추 등 중대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도나 중국 공급 판매 인삼 가공 중심, 도문 가화 신소재, 룡정 용도 과학기술 혁신 단지, 안도 성도 광천수 등 계속 건설 대상을 추동하고 훈춘 석일 청정 에너지, 도나 민덕 생물 2기, 연길 룩마트 디지털 지능화 물류 산업 단지, 도문 광락 중함물 첨가제, 왕청 10만 킬로와트 에너지 축적 발전소 등 새 착공 대상의 속도와 효율 향상을 촉진해야 합니다. 일련의 수자원망, 신형 전력망, 계산망, 신세대 통신망, 도시 지하 배관망, 물류망 등 중대 기초 시설 대상을 다그쳐 기획 비축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후속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큰 공을 들여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기업의 운행 배치를 상시적으로 잘 틀어주고 기업의 생산, 시장 판매와 주문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생산 판매 연결, 용자 연결, 인력 채용 연결 등 봉사 활동을 제때에 조직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의 시장 개척을 지지하고 생산 능력을 방출시키며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고 규모 이상 기업으로 승격돼 통계 범위에 포함되도록 주동하는 한편 곤란 기업이 하락폭을 좁히고 경영이 호전되도록 도와줘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으로 전주 공업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로 소비 잠재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소비 진작 전문 행동 실시를 견인으로 6.18, 단오, 졸업 시즌 등 소비 시간대를 조시하고 음식,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전사슬 소비권을 정밀하게 투입하며 상업무역 기업이 리온양도 우대, 단체 구매 패키지를 내오도록 적극 인도하고 부동산 교육회, 단체 구매 등 상품 주택 전시 판매 활동을 계속 개최해야 합니다. 2026년 연변 문화관광축제, 군성음악회, 동북축구연맹전, 중국축구 갑금리그 등 축제와 경기를 알심들여 잘 개최하고 연변 방문 부번 선물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야간경제, 소형가게경제, 로점경제 등 소비 경영 모식을 대대

0: 대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비 열기를 1층 끌어올리고 시장 흐름을 방출시켜야 합니다. 문화관광 산업 승격을 추동해야 합니다. 량질의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 하고 연길 1978 문창원 량전리 문화관광 소진 도시 응접실 책향기 그윽한 연길 안도 장백산 몽환 빙설 세계 룡정 양심 객점 훈춘 마트 료식가 호텔 등 문화관광 대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재 체험관 연변 발해 역사 문화 박물관 연변 민족가무 전시공연관 건설 사업을 서둘러 가동하고 인기 관광지 명소에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신형 체험 대상을 개발하도록 인도해 새 전경, 새 놀이법으로 관광객을 더욱 끌고 인기를 결집시켜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꾸준히 다잡아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전반 자원관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고 앞장서 외지 진출, 투자 유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수의 다원화 통상구 기능과 질 좋은 농산물, 풍부한 산지 약재, 집결된 개방 플랫폼, 풍부한 문화 관광 자원 등 비교 우세에 입각해 투자 유치 지역과 목표 기업을 깊이 연구하고 정밀하게 확정하며 기업의 전략적 배치, 확장 수요, 투자 동향과의 접목점을 정확하게 찾아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능력이 강한 량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적극 유치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로 직무 수행 성과를 검증하고 책임 담당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주내 각 개발구 당사업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3월 10일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 표결, 채택된 가운데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의 공포는 우리 조 여러 민족 당원 간부들 가운데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모두는 법치의 힘으로 단결의 토대를 다지고 일심동체로 분진의 힘을 모아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정신을 연변 민족단결진보의 생동한 실천에서 구현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연변주 수부도시인 연길은 시종 시범 책임을 지고 두 가지 언어 법률 보급, 문화련이, 이웃 공동 건설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면서 법 조항을 평범한 말로 불어 설명하고 법치의 온기를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감으로 만들었습니다. 연길시 민족종교사무국 국장 리홍파입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법률 요구에 엄격히 대조해 법률 보급 선전을 정밀하게 하고 선전 강연팀을 조직해 당의 민족 정책과 법률 법규를 집집마다에 알리렵니다. 건설 질과 효과를 승격 향상시키고 담체를 풍부히 해 연길 특색의 시범 지점을 육성함으로써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 연길 본보기를 구축하렵니다. 봉사 공급 연거리를 실현하고 공공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여러 민족 대중이 관심하는 민생 실사를 정성껏 해결하고 법치로 변강 안정 공고와 민족 단결을 수호하렵니다.
2: 민족 단결.
1: 용정시에서는 더 높은 표준, 더 엄격한 요구, 더 실속 있는 조치로 주선 의식을 확립하고 주선 요구를 관철하며 주선 책임을 실시하면서 법치 사유, 법치 리념을 민족 사업 전 과정과 각 분야에 전면 융합했습니다. 용정시 당위 통전부 부부장이고 용정시 민족종교사무국 국장인 왕위입니다. 용정시에서는 여러 민족이 융합하는 지역 특색에 입각해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을 착실히 펼치고 7 플러스 N 진입 건설 활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법률 보급 선전, 문화 공동 건설, 공동 향수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기층 민족 단결 진지를 부단히 강화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왕래, 교류, 융합을 지속적으로 증진해 민족 단결 기념과 법치 공동 치리 의식이 기층에 뿌리 내리고 인심에 스며들도록 해 전시 여러 민족 대중이 화목하게 지내면서 서로 돕는 량완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할 것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역사 방위에 입각해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법치 토대를 튼튼히 다졌을 뿐만 아니라 도나시 민족사업 전개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도나시 민족종교사무국 부국장 윤미입니다. 다음 단계 도나시에서는 시종 중화민족공동체 의시의 확고 수립 주선에 초점을 맞추고 민족단결진보촉진법 선전교양을 심화하며 도나 특색 건설 브랜드를 육성하고 현지화 법치 선전을 정밀하게 펼쳐 여러 민족 대중의 응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변강 민족단결진보사업에 특색 명함을 지속적으로 빛내 신시대 도나 민족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동할 것입니다. 법치는 사회 조화 안정을 실현하는 바닥짐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반포는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근본적인 법치 준거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선전 교양 사업 전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 민족 사모위원회 선전 교양처 간부 왕홍초입니다. 변강 주헌 연변 다섯 가지 공동 이야기집을 편찬해 주변의 사람과 일로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전하고 나는 연변에 집이 있다 주제 선전 영상을 촬영해 카메라로 연변 민족 단결의 행복한 광경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가 2025년도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도시에 성공적으로 입선된 기회를 다잡고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요구를 문화 관광 경영 모식에 융합해 세 가지 지침 문건을 제정하고 14개의 주제 로선을 발표하며 다채로운 연변에 오세요 활동을 펼쳐 여러 민족의 폭넓은 왕래 전면적인 교류 깊은 융합을 추동합니다. 동시에 지역을 뛰어넘는 여러 민족 청소년 온라인 교류 활동을 개최하고 전국 6개 지역과 연계해 2천여 명의 여러 민족 청소년들이 클라우드에서 고전을 함께 읽어 지역을 뛰어넘는 청소년 왕래 교류 융합을 깊이 추진합니다. 다음 단계 우리 주에서는 계속해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인설로 방식 방법을 부단히 혁신하고 내용 담채를 풍부히 하며 왕래, 교류, 융합의 다리를 놓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뇌리에 깊이 새겨지고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 대지에서 오래도록 만개하도록 함으로써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길림 오동야곱집단주식위원회사는 근일 국내외 중대 영예를 연이어 획득하면서 브랜드 가치와 산업실력이 재차 권위적 인증을 받아 의약건강 분야에서의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중국 인삼산업 발전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근일 절강 덕청에서 개최된 2026년 중국 브랜드 가치 평가 정보 발표 활동에서 길림 오동은 브랜드 강도 구영리 브랜드 가치 118억 4,500만 원으로 의약 건강조 7위에 올랐습니다. 제2회 세계 브랜드 대회에서 길림 오동 인삼 부문은 세계 인삼 기업 브랜드 100강 3위에 들었고 연변 산지는 세계 인삼 산지 30강 명단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성적은 오동 브랜드의 세계적 영향력과 호감도를 1층 제고했습니다. 근년래 길림 오동의 브랜드 가치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회사는 장백산 산지 약재 자원에 의탁하고 전통 제약 기회를 융합해 여러 스타 제품을 정성껏 육성하는 바 대중의 신뢰를 받으면서 오동 브랜드의 튼튼한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길림 오동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 승격을 견지하고 고급 고부가가치 고도 현대화 인삼 산업체계를 전력으로 구축했습니다. 기업은 전통 품종 최적화와 정밀 심층 가공 혁신을 병행하고 생삼, 홍삼, 서양삼 등 전통 인삼 품종 연구 개발에 몰두하는 토대에서 인삼 유효 성분 정제와 제품 혁신에 초점을 맞춰 여러 핵심 공예 기술 난제를 돌파했습니다. 목전 기업은 인삼 추출물, 정제품, 복방 제재, 기능성 식품 등 전 사슬 제품 행렬을 성공적으로 연구 개발했는데 중약 제품인 인삼 합제, 국이삼 구복액, 인삼 음편, 중약 조제 과립 등 의약 제품과 100여 종의 인삼 복원식품, 기능성 식품을 포함합니다. 길림 오동 연변 야곱주식위원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국입니다. 길림어동은 시종 품질은 기업의 생명이라는 리념을 견지하고 장인 정신으로 모든 공정을 대하면서 전통 중약과 현대 과학기술 융합의 길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약 추출 자동화

0: 생산 흐름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전 과정 온라인 검측 기술을 적용해 품질 관리 수준을 제고했습니다. 선진 기술, 에너지 절약, 친환경적인 오동공업단지 산업군집을 구축해 중약 제조 현대화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있습니다.
1: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웬거리아에서 온 관광단이 연변을 방문해 도시 풍경, 특색 미식, 민속문화 심층 체험 관광을 통해 중국 변강 소도시의 독특한 매력과 조선족 민속 풍정을 체험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촌에서 웬거리아 관광객들은 잘 정돈된 시골길을 걸으면서 특색 민가와 드넓은 논이 어우러진 중국식 아름다운 향촌 풍경을 체험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조선족 아주머니와 함께 떡매를 휘둘러 찰떡을 만들기도 하고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 의상을 입고 마을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또한 조선족 주민 가정에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친밀하게 교류하며 조선족의 전통 풍속, 일상생활 모습을 자세히 알아보고 순박하고 따뜻한 민족 풍정을 느꼈습니다. 웬거리아 관광단 단장 예네이 이베트입니다.
2: Because we would like to show
1: 더 많은 외국 벗들과 교류 단체를 이끌고 와서 이곳의 독특한 지역 문화를 요약하고 현지 민가를 참관하며 풍토 민속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번 관광은 알차고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 다른 교류 단체와 함께 다시 이곳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길에서 관광단은 연길 서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다채로운 현지 특산과 수공 예품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가운데 모두는 시장을 둘러보며 연변의 풍부한 특산물을 체험했습니다. 관광단은 또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을 방문해 휴대폰에 아름다운 도시 야경을 담았습니다. 관광단은 현지 특색 고기 구이집에서 연변 전통 불고기, 냉면 등 미식을 맛보고 민요를 함께 불렀는데 현장 분위기는 따뜻하고 열정이 넘쳤습니다. 웬거리아 관광기업 책임자 체르바크 샨도르입니다. 연변의 음식은 정말 맛있어서 매우 놀라웠습니다. 다양한 육류, 채소 요리와 냉면까지 맛볼 수 있어 정말 특색 있고 인상 깊었습니다. 웬거리아 관광단의 연변 방문은 문화 관광 교류를 매개로 유럽 관광객들이 연변의 도시 면모, 시골 풍경, 특색 미식과 민족 문화를 직접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변의 입경 관광객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중국 웬거리아 두 곳의 문화 관광 교류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며 다국 문화 관광 합작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정천룡이었습니다.
3: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4: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석양은 유난히 아름답고 저녁 노을은 유달리 황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시대 석양 노을에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양노을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오늘은 104세까지 장수한 고기대사 등철도의 이야기와 함께 건강장수에 도움되는 각종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104세까지 장수한 고길회사 등철도 선생님은 중국 중리학계 거목이자 영예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첫해 고길회사 칭호를 받은 분이시며

작가급 모형문화유산 중위진법 대표 계승자이기도 합니다. 등철도 선생님은 평생을 중리학 림상, 교육, 과학 연구에 바치셨으며 80여 년간 진료하시면서 중증 근무력증, 관상동맥 심장병, 고혈압, 중풍, 당뇨병 등 여러 난치병에 풍부한 림상 경험을 갖추셨습니다. 그는 87세 고령의 국가중리학관리국 전문가 고문단 단장을 맡으시며 중리학의 전염병 치료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탁월한 공헌을 세우셨습니다. 네, 그는 양생은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마음은 먼저 덕을 쌓는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장수의 핵심은 마음의 평화와 욕심을 적게 가지는 데 있으며 여기에 식습관, 운동, 생활습관 등의 조화를 더해야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네, 등철도 선생님이 평소 실천하신 양생법은 태극권 종호 보행하며 양기채집, 중약초격 등을 강조하였으며 중약이 간편하고 쉽고 저렴한 지혜를 담아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어지는 시간에는 등철도 선생님의 24가지 양생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는 아침 기상 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마셔 위장을 깨끗하게 하고 신진대사를 촉진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빗질 동작을 100회 해주어 머리의 경락을 자극하고 뇌 혈액순환을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명천고를 실천했습니다. 손바닥으로 귀를 막고 검지와 종지로 뒷머리를 50회 두드려 뇌 건강에 좋고 이명을 예방했습니다. 수십 년간 아침에 총이모를 하셨습니다. 집게 손가락을 귀구멍에 넣고 앞뒤로 돌린 후 갑자기 빼는 동작을 50회 하여 정력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침에 격침철을 하셨습니다. 다섯 손가락을 살짝 구부려 뒷목을 50회 가볍게 두드려 경락을 소통시키고 목뼈 불편함을 완화했습니다. 아침 식사는 항상 70% 정도만 드셨으며 밥을 위주로 채소, 과일, 약간의 콩이나 감자류를 곁들여 잡식하되 편식하지 않은 원칙을 지켜서 위장 운행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항상 우유 한 잔을 마셔서 칼슘을 보충하고 위를 보호했습니다. 식사 후 30분간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몸과 마음을 이완했습니다. 오전에는 독서, 신문 보기, 서예를 하여 사고를 활발하게 하고 인지 능력 저하를 늦췄습니다. 정오에는 햇볕을 쬐며 산책했습니다. 날씨가 좋을 때 건물 주변을 30분간 걷는데 햇빛이 등에 닿게 하여 자연의 가장 왕성한 양기를 흡수하고 신기승발을 도왔습니다. 점심 식사 후 바로 낮잠을 자지 않고 30분 후에 주무셔서 소화불량을 예방했습니다. 낮잠은 약 1시간 정도 주무셔서 오전에 소모된 기운을 보충하고 오후를 준비했습니다. 오후에도 다시 30분간 산책해 혈액순환을 촉진했습니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드셨습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씻으셨으며 쑥, 홍화 등 활혈 약재를 넣어서 편안한 수면을 도왔습니다. 그는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들어 충분한 수면을 보장했습니다. 식습관에서는 채소와 콩류를 많이 섭취해 비타민과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했습니다. 한 주에 3번 생선, 새우를 드셔서 단백질을 보충했습니다. 매일 호두 한두 개를 드셔서 신장을 보호하고 두뇌를 도우며 변비를 예방했습니다. 수십 년간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가만히 앉아 눈을 감고 호흡하며 단전의 뜻을 모아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루의 평화로운 기운을 주입했습니다. 태극권을 꾸준히 수련하여 음양을 조화시키고 균형감각을 키워서 락상을 예방했습니다. 항상 냉온수 교차 샤워를 하셔서 혈관 수축과 이완을 자극하고 피부 로화를 요쳤습니다. 날씨 변화에 따라서 옷을 적절하게 더하고 빼며 특히 머리, 등, 발의 보온에 신경 써서 찬 바람에 침입을 피했습니다. 정서면에서는 인과성실함을 강조하고 선한 마음을 품으며
남과 다투지 않고 시기하지 않으며 만족할 줄 알면 항상 즐겁다고 하셨습니다.

440까지 장수한 고기대사 등철도의 장수 비결은 중약을 근거로 한 양생법을 기초로 소식과 운동을 겸하고 정서적 평온함을 유지하는 마음가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어지는 시간에는 건강 장수에 도움되는 정보들 알아보겠습니다.

요리하는 것이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작은 일 같지만 이는 신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영국 요행병학 및 지역사회 건강잡지에 발표된 한 차례 연구에 따르면 노인들에게 있어서 한 주에 한 끼만 집에서 요리해도 뇌 건강에 실질적인 이점을 갖다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일본의 한 과학기술대학에서 수행됐는데요. 그들은 65세 이상 인구 1만 1000명의 6년간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이 기간 참가자들은 요리 빈도와 7가지 기본 요리 기술의 숙련도를 스스로 평가해야 했습니다. 데이터에 따르면 약 절반 사람들이 매주 최소 5회 요리를 했고 4분의 1 이상의 사람들은 전혀 요리하지 않았는데 이들의 치매 위험은 각기 부동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주 1회 이상 요리하는 노인들의 치매 위험이 약 30% 감소했고 스스로 요리를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치매 위험 감소율이 70% 육박해서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연구진은 요리 기술이 부족한 사람들이 요리할 때 더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사고하고 통합하며 계획해야 하기 때문에 뇌에 대한 요구가 더 높다고 밝혔습니다. 네, 복통효파병원 노년의학과 조임이사 강림은 요리가 인지보호뿐만 아니라 사망 위험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예방의학 잡지에 발표된 10만 명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10년간의

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요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사망 위험이 50% 감소했고 주 3회 요리를 하는 사람은 전혀 요리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수명이 10% 더 길었습니다. 하지만 빠른 생활과 편리한 서비스는 현대인의 습관을 바꾸고 있는 바 집에서 요리하는 것이 점차 필수 생활 기능 목록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2025년 중국 배달시장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사용자 증가율이 45%이며 2026년 음력설 기간 156만 명의 60세 이상 노인들이 처음으로 배달 서비스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전에 연구에 따르면 외식을 하거나 배달 음식을 자주 섭취하면 사망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한 대학 연구자들의 영양 및 영양학 퇴지에서 발표한 글에 따르면 외식을 거의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자주 외식하는 경우 사망 위험이 49% 증가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서남대학 심리학부 교수 탕영룡은 독거로인이나 자녀와 함께 살지 않은 노인의 경우 장보러 가는 불편함, 체력 제한, 음식을 많이 하면 남는 문제, 배달이나 외식의 간편함 등 요인으로 인해서 편리함을 누리는 대신 건강상의 리점을 놓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성염증은 뇌졸중, 암, 비만, 알츠하이머병, 심장병, 관절염, 우울증 등 각종 질병과 연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속 면역체계가 약화되면서 만성염증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지만 음식으로 그 강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건강에 좋지 않은 가공식품과 소를 슈퍼푸드로 교체해야 합니다. 건강에 나쁜 음식은 면역체계의 과잉행동을 초래해서 관절 통증과 피로감을 가져오고 혈관에 손상을 줍니다. 염증을 퇴치하는 데 좋은 식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연어에는 두 가지 강력한 오메가3 지방산인 에이코사핀타인산과 도코헥사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암과 심장질환, 전식, 자가면역질환 위험을 낮춥니다. 연구에 따르면 마늘은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 생성되는 것을 막는데 특히 마늘에 열을 가하면 항염증 효과가 증강됩니다. 비트는 혈압을 낮추고 스태미나를 증강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염증을 퇴치하는 효과도 아울러 갖고 있죠. 비트에는 베타인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어서 염증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두부 같은 콩으로 만든 식품에는 이소플라본과 오메가3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몸속의 염증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케일은 항염증 효과가 큰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케일 한 컵 분량에는 항염증 효과가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의 하루 권장량의 10%가 포함됐습니다. 아몬드에는 생선처럼 항염증 효능이 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또 아몬드에는 비타민 E가 많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관절을 매끄럽게 하며 염증 전고체로부터 신체를 보호합니다. 블루베리는 염증을 퇴치하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항산화제가 들어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많이 섭취하면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항염증성 면역 단백질을 증가시킵니다. 토마토에는 염증 퇴치제로 꼽히는 항산화제인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열을 가하면 라이코펜이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토마토는 요리를 하면 항염증 특성이 증폭됩니다.

건강을 지키는 첫 단추는 아침에 처음으로 먹는 음식입니다. 자극적인 음식은 공복 상태 위장 건강을 망치고 체중관리 측면에서도 좋지 않습니다. 네, 하루의 첫 끼를 몸에 좋은 식재료로 시작하는 것은 조금 더 쉽게 균형 잡힌 체형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아침 공복이 먹으면 좋은 음식에서 가장 높은 등급을 받은 음식은 달걀과 견과류였습니다. 다이어트 측면에서는 아침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달걀은 완전식품이라고 불리는데 한 가지 음식 속에 모든 영양소가 담겨 있다는 의미입니다. 비타민C와 섬유질만 제외하고 거의 모든 영양소가 있습니다. 실제로 달걀은

메티오닌, 시스틴 등 필수 아미노산 함량이 높고 비타민 A, D, B와 무기질도 들어있습니다. 또 눈 건강에 중요한 루테인과 지아잔틴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소화가 잘 되고 단백질 함량도 높은 바 달걀 두 개는 약 12g의 단백질에 들어있어 한 끼 필요한 단백질 함량인 2, 30g을 거의 채울 수 있습니다. 네, 혈당 안정에도 좋습니다. 혈당이 높아서 관리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주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두 개 정도는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네, 달걀과 나란히 최고 등급으로 꼽힌 것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데 호두나 아몬드와 같은 음식은 정말 좋습니다. 다만 섭취량과 부패 변질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선 견과류는 열량이 높습니다. 따라서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과 대사 문제 좋지 않습니다. 견과류는 부패하고 변질도 잘 됩니다. 이렇게 되면 견과류가 고소하지 않고 페인트 맛이 나는데 부패 변질한 견과류는 발암물질이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부패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관 방법이 참 중요합니다. 견과류는 시원한 냉장실이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은 서늘한 곳에 둬야 합니다.

심폐체력이 좋을수록 치매와 우울증, 정신질환 발병 위험이 낮아진다는 대규모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준 이 근거가 한층 더 강화됐다는 평가입니다. 에스파냐 현대학교와 스웨덴의 카톨린스카 연구소 공동연구진은 심폐체력과 정신신경인지 질환 간 관계를 다른 기존 연구들을 종합 분석해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심폐체력은 운동 중 심장과 폐가 산소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활용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전반적인 신체 건강 수준을 가늠하는 핵심 척도 중의 하나로 꼽힙니다. 연구진은 시작 전에 정신질환이나 신경인지장애가 없었던 참가자들을 장기간 추적한 전향적 코호트 연구 27회를 선별해 분석했습니다. 이들 연구에는 다양한 연령대 참가자 400만 명 이상이 포함됐습니다. 연구진은 각 연구에서 측정된 심폐체력 수준과 이후 질환 발생 사이의 관계를 통합해서 위험도를 산출했습니다. 분석 결과 심폐체력 수준이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서 성인기 다양한 정신질환 및 신경인지장애 발병 위험이 일관되게 낮았습니다. 자세히 보면 우울증 발병 위험이 36%, 치매 위험이 39%, 정신질환 위험이 29%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안장애 역시 위험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뚜렷한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체력이 조금만 개선돼도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운동 강도를 나타내는 단위인 MET가 1 증가할 때마다 우울증 위험은 약 5%, 치매 위험은 약 19%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MET는 휴식할 때 에너지 소비를 1로 기준 삼아서 신체 활동을 할 때 에너지 소비가 그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를 나타냅니다. 이 같은 결과는 고강도 운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수준의 체력 향상으로도 정신 건강에서 리점을 얻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연구를 이끈 전문가는 그동안 신체 활동이 정신 건강을 개선한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었지만 심폐체력처럼 보다 객관적이고 통합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신질환 및 신경인지장애를 아우르는 분석은 부족했다면서 이번 연구는 예방적 관점에서 정신건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한계점도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일부 질환의 경우 연구수가 부족해 종합분석이 어려웠고 확보된 자료 역시 중년성에 집중돼 있어서 연령대별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연구진은 어린이와 청소년, 고령층 등 다양한 연령집자를 포함하는 장기 추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결과는 공중보건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연구진은 평가했습니다. 심폐체력은 측정이 가능하고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인구 전체에 적용 가능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예방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진은 향후 심폐체력평가를 정기 건강검진 및 정신건강관리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암은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합니다.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단연 음식입니다. 노화나 유전적 요인 외에 일상 음식이 암세포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암을 유발하는 음식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공용유입니다. 햄, 소세지, 베이컨 등의 가공육은 보존을 위해서 아질산 나트륨을 같은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네, 이 물질이 위와 대장에서 확반응을 일으켜 독성 물질로 변하고 점막을 자극해서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가공용유를 대장암 유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부대찌개나 볶음, 구이로 자주 즐기는 가공용유지만 많이 먹으면 암 발생 위험이 오르기 때문에 자제해야 합니다. 네, 두 번째는 튀긴 음식입니다. 치킨, 감자튀김, 도넛 등 튀긴 음식을 먹으면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이 쌓이면서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로 인해서 산소와 영양 공급 경로가 막히고 세포가 망가지며 암 발생 위험이 커집니다. 게다가 과도한 동물성 지방은 췌장의 효소 분비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이에 염증을 키워 췌장암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기름을 여러 번 재활용해서 튀긴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기름을 재가열하는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과 아크릴 아마이드 같은 발암물질이 급증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뇌신경퇴행과 만성질환

단백질 식품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함량은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건강 매체에서 소개한 단백질 함량이 생각보다 낮은 네 가지 식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몬드 음료는 요당불내증 있는 사람들에게 우유의 훌륭한 대안식품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우유라고 표기 되어 있어서 사람들의 일반 우유와 단백질 함량이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단백질 강화 제품이 아닌 이상 많이 들지 않습니다. 무가당 아몬드 음료 한 컵 기준 단백질 2g이 들어있고 이는 일반 우유 한 컵에 비해서 낮은 수치입니다. 아보카도는 풍부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식단에 자주 포함되는 식재료입니다. 섬유질과 불포화 지방 함량은 높지만 아보카도 한 개 기준 단백질이 3g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후무스는 병아리 콩을 갈아 만든 중동식의 스프레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물성 단백질 섭취를 위해서 병아리 콩을 찾습니다. 병아리 콩으로 만든 딥소스인 후무스를 소량 섭취한다고 해서 생각만큼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4분의 1컵 분량의 후무스에는 2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바는 식사 대용이나 이동 중 간편하게 단백질 보충용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영양성분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의 단백질바에는 개당 단백질이 1에서 3g 정도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스낵바는 단백질 함량이 개당 10에서 15g 들어있는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함량이 낮다고 해서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체중 1kg당 최소 0.8g의 단백질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필요량은 생활 방식, 나이, 성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한 끼에 20-30g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하루 종일 골고루 나눠 먹어야 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104세까지 장수한 고기대사 등철도의 장수 이야기에 이어서 각종 건강정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정보가 여러분이 건강 장수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최명목,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2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가끔씩 우리는 억울해집니다. 그래요, 내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엉뚱한 오해를 받기도 하고요. 상대가 나를 정말 그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건가 싶어서 서운해지기도 하죠. 그렇게 답답한 마음이 들 때게 되면은요, 이렇게 소리치고 싶습니다. 다들 왜 그렇게 내 진심을 몰라주는 거냐고. 제가 너무 화를 냈나요? 왜 몰라주긴요? 그렇게 단번에 전해지지 않으니까 진심인 거겠죠. 내 마음을 스스로 깨닫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그 마음을 상대에게 전하는 건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렇게 끊임없는 고민과 망설임 끝에 전해지는 진심이라서 더욱 특별하고 소중해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함부로 전할 수는 없지만은요, 진심을 전하기 참 좋은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0: 클럽 행복 가정 만들기 시간입니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시간으로 아이, 부부 등 가족 성원사의 서로의 속마음을 알아보면서 밝고 씩씩한 아이, 다정한 부부 사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유익한 시간인데요. 이 코너는 가정의 행복을 지키고 사회를 밝게 비추는 푸르미 가정교육관과 함께합니다. 네, 오늘은 푸르미 가정교육관 안염혜 강사님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안염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말씀을 해 주실 겁니까?
1: 네, 오늘은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라는 주제로 나누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정해진 답을 찾는 훈련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수학 문제에는 정해진 해법이 있고 영어에는 정답 번호가 있으며 시험에서는 표준 답안을 맞춰야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저도 모르게 인생도 마찬가지로 정답이 존재하고 그 답을 찾아야만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진짜 인생은 시험이 아니잖아요. 하나의 정답만 존재하는 문제집이 아니고 누구도 똑같은 삶을 살지 않고 누구도 타인의 삶을 대신 살 수 없게 되죠.
0: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자신과 타인에게 정답을 강요하고 또 표준을 강요하며 스스로 또 주변 사람들을 때로는 지치게 만드는 그 같다 뭐 이런 삶을 네. 살기도 합니다만은 예, 어때요?
1: 네, 그렇죠. 네, 특히 우리 아이에게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 잘해야 한다라는 그 고정된 정답을 강요하고 있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도 내 방식이 맞다면서 타인을 강요하게 되고 소통이 벽을 쌓아 올립니다. 그럼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그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무분별한 강요가 가져오는 상처와 그리고 진정한 행복한 삶, 건강한 관계는 무엇인지 좀 더 깊이 나눠볼까요? 먼저 우리가 가장 쉽게 빠지는 함정이 바로 아이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삶의 태도인데요. 부모는 아이가 행복하고 안정적인 미래를 살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서 자꾸 공부를 강요하게 되는데 나쁜 마음이 아니라 사랑과 걱정에서 비롯된 행동이기에 더욱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0: 그래요. 부모는 뭐 자신이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가고 또 좋은 직업을 얻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네가 행복해 돼 이러면서 자구적으로 가요. 부모님들이 이 자신만의 정답을 만들어 가기에 아이들한테 강요 아닌 강요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거 계속 주입해 시켜줘요.
1: 네, 맞습니다. 학생이 그 본분은 공부라는 고정관념에 갇혀있게 되죠. 우리는 아이의 하루를 학원과 문제집으로 가득 채워주고 성적 하나로 아이의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물론 요즘 AI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공부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은 AI에 아직 미숙한 저희 세대는 그래도 공부를 안 하면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게 되죠.
0: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는 뭐 호기심이 많았던 아이가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질책을 하는 경우가 종종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자신의 좋아하는 취미를 포기한다든가 반복되는 뭐 공부에 지쳐서 지쳐가지고 무기력해지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사라지는 순간을 없지 않아서 아이 눈높이를 또 맞추지 못하고 또 아이가 벗어나는 뭐 이런 순간을 놓치는 경우도 있잖아요.
1: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들이 자주 아이한테 하는 말이 다 너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아이가 느끼기에는 나를 위하는 부모의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압박감과 부담감 그리고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열등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공부만이 인생의 정답일까요? 세상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 성적과 무관하게 자신의 길을 찾아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기 좋아하는 아이는 뭐 예술가가 된다든가 기계를 만지기 좋아하는 아이는 뭐 기술 전문가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는 아이는 서비스 그리고 경영 분야에서도 빛을 발하게 되죠. 또 공부는 삶의 한 부분일 뿐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적은 아이 능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있지만 아이의 인성 그리고 뭐 창의성, 창조력, 따뜻한 마음이라든가 그 아이의 꾸준히 노력하는 그 노력은 숫자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0: 그렇죠.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것은요, 아이의 성장에 있어서도 정해진 길이 없다는 의미가 되겠는데, 모든 아이는 각자의 속도로 성장을 하고 또 각자의 재능과 개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
1: 맞습니다. 어떤 아이는 학습 능력이 빠르고 어떤 아이는 느리지만 좀 꾸준하게 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아이는 학업보다 정말 다른 분야에 뛰어난 모습을 보이기도 하잖아요. 부모는 아이에게 정해진 정답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가진 그 고유한 빛을 찾아주는 조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부를 강요하는 교육 방식은 단기적인 성적인 상승은 가져올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아이의 삶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죠. 물론 같은 조건에서 일명 우리가 말하는 공부 잘하는 아이도 우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목표만을 위해서 다른 더 중요한 걸 놓치지 말자는 의미에서 공부만이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 진정한 교육, 좋은 교육은 강요가 아니라 아이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0: 즉 아이에게 공부의 중요성을 알려주되 아이의 한계와 감정을 존중을 하고 또 성적이 나쁘다고 해서 아이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줘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1: 네, 맞습니다. 아이가 실패할 수도 있는데 실패했을 때 아이를 질책하기보다는 함께 위로하고 또 잘했을 때는 또 진심으로 칭찬하기도 하고 아이가 자신이 속도로 꾸준하게 나아갈 수 있게 지지하는 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인생에 정답이 없다라고 얘기하듯이 아이가 성공하는 방식도 정말 다양하고 아이가 행복하는 방식도 각기 다르잖아요. 우리는 아이에게 정해진 길을 강요하기보다는 아이가 자신의 길을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합니다.
0: 그렇죠. 아이가 자기 스스로 자기 개성 특징, 자기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저력을 키워감에 있어서 뭐 아이는 뭐 보게 돼요. 앞에서도 얘기해드렸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나중에 자기가 커서 성공하는 길, 뭐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또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에이스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는 자세, 가정에서나 또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많이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계속해서 또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네.

0: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안현미의 강사님을 모시고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는 주제로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현미의 강사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죠.
1: 예, 이어서 우리는 사람들 사이 소통에서도 정답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사람과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이웃 등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소통이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만이 정답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0: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라든가 가치관, 생활 방식이 정답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이 자신과 다른 생각을 한다거나 또 다른 선택을 함에 있어서 다른 방식으로 살 때 그것을 뭐 틀렸다고 판단한다든가 또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친구의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 왜 그러느냐 간섭하고 또 동료의 업무 방식이 다르면 또 그거를 비판하게 되고 가족이 생각이 다르면 또 다투기도 하고 결국 소통이 단절되고 관계가 깨지게 되잖아요. 하지만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얘기하듯이 생각과 선택과 삶의 방식에도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각 사람은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그 경험이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또 가치관도 모두 다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르게 되고 내리는 선택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누군가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아주 도전적인 삶을 원하고 누군가는 조용하게 일상을 보내고 싶어 하는가 하면 또 누군가는 아주 활발한 인간관계를 선호하기도 하죠.
0: 그래요. 맞아요. 내 삶은 내가 선택해서 하는 거죠.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이 각자의 삶에 맞는 다른 방식일 뿐인 겁니다. 우리는 흔히 뭐 내가 맞고 너는 틀렸다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에 갇힐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상대방의 의견을 듣기보다 또 자기 주장을 내세운다든가 상대방의 입장을 이야기보다는요. 자신의 그 저 눈높이를 기준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1: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대방이 내가 생각했던 대로 안 하거나 또 우리 소위 말하는 내 마음에 안 들게 행동한다면 상대방은 틀렸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화가 나게 되고 상대방이 나와 맞선다고 생각하면서 싸우기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소통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상대방이 나랑 같아지게 강요하게 되고 또 강요는 잇따라서 결코 진정한 소통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강요로 얻은 동의는 진심이 아니고 강요로 유지되는 그 관계는 안정적이지 못하게 되며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건강한 인간관계의 핵심은 존중과 배려 그리고 또 강요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려면요 나와 다름을 인정한다든가 또 받아들인다든가 다른 선택을 하더라도 틀렸다 판단을 하지 않고요.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그 입장에서 뭐 인정해주는 편이 더 마음이 더 편할 것 같아요.
1: 네, 네 그렇죠. 내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꼭 인지해야 되고 내 정답이 타인이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꼭 항상 인지해야 합니다. 가족 관계에서도 특히 주의해야 해요. 우리 가족은 정말 편안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가족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별개의 한 개의 인격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하고 그걸 분리하지 않는다면 부모는 자식에게 자신의 삶의 경험을 강요하게 되고 자식은 또 부모의 구식적인 그 생각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생기게 되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로 서로의 생활 방식을 강요하게 되면

0: 다툼이 무조건 생기게 됩니다. 모든 가족 갈등의 본질은 서로에게 정답을 강요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정답이 없다는 것을 꼭 인지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상대방을 존중할 때 가정은 따뜻한 소통의 공간이 됩니다.
1: 맞아요, 맞아요. 인생에 정답이 없다는 것을 알다 보면은요, 우리 마음은 훨씬 더 가벼워질 수도 있거든요. 나 자신에게도 정답을 강요하지 않게 되잖아요.
0: 네, 그렇죠. 나는 반드시 이런 사람이 돼야 한다. 혹은 뭐 이 나이에는 반드시 이런 성과를 내야 하지. 나는 이런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서 자신이 속도에 맞춰서 성장하고 자신이 선택을 존중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실패했다 해서 틀린 삶이 아니고 남들보다 느리다고 해서 부족한 삶이 아니거든요. 각자의 삶은 그 자체로 소중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1: 네, 맞는 얘기입니다. 이 정답이 있는 삶은 늘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어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남들은 뭐 더 좋은 학벌이다, 더 좋은 직업이다,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며 자신의 삶을 부족하다고 느끼지만 그들의 삶 역시 뭐 정답이 아니죠. 뭐 그들도 자신의 고민이 있고 또 걱정이 있고 어려움을 안고 이러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뭐 두루두루 주변에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0: 네.
1: 완벽한 삶은 뭐 그렇게 내가 보건 되는 저 사람이 괜찮지만 그 사람도 그 나름대로의 아픔과 시련과 뭐 고통 뭐 나름 뭐 기쁨 반 뭐 이렇게 어려움 반 그렇게 막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0: 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자꾸 더
1: 끝이 없어요. 그러면
0: 하다 보면 예, 그 더가 사람을 미치게 하죠.
1: 네, 맞아요.
0: 모든 삶은 사실 그냥 과정일 뿐인데 정해진 결과나 정답은 없잖아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며 있어서도 다시 강조하고 싶은데 공부는 아이 미래를 위한 도구입니다. 그게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거든요.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높은 성적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 타인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 끈기, 그리고 자신이 꿈을 향해 나아가는 용기이거든요. 물론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공부를 하는 이 도구를 통해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소중한 자질들은 강요 속에서 절대 키워줄 수가 없거든요. 존중과 사랑, 그리고 자유로운 환경에서만 자라납니다. 또한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강요를 버려야 합니다. 소통의 목적은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고 함께 성장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전달할 수 있지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타인의 선택은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정답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갈등이 사라지고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1: 그렇죠. 뭐 친구 시간도 저거 가장 내부에서도 내 생각은 이러는데 네가 보기에는 어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런데 네가 뭐 이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편해? 어떤 걸 하면 더 네가 마음에 맞는 또 취향이고 그렇게 생각하네. 그래서 자기 선택권을 또 가지게끔 존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뭐 다양한 사람, 다양한 삶, 다양한 선택이 돼서 아름답게 완성이 됩니다. 함께 모여서 더불어 사는 세상. 모두가 같은 정답을 따르는 세상 뭐 획일적이고 재미가 없고 개성도 꿈도 빛을 입게 되는 그런 세상. 아무튼 세상이죠. 다 똑같다면은 그렇잖아요.
0: 그렇죠. 각자가 자신이 방식으로 살아가고 우리 서로 자기만의 꿈을 키우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래요.
0: 앞으로도 강요하는 마음은 좀 내려놓으시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을 존중하면서 각자의 속도로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1: 네.
0: 오늘 얘기는 여기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얘기,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로 얘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여기서 노래 듣고 와서 오늘의 사연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사연에 또 우리 강사님의 답복도 들어보도록 하죠.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20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10대, 20대 통터로 넌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청년들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바로 명확하게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은데요. 저의 아들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대학 입학시험을 앞두고 뭘 하고 싶으냐 물었을 때 애매한 답이 돌아왔고, 그래서 저희는요 아들과 대화 끝에 의학 쪽 전업을 가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작년 적당한 종합대학에 나쁘지 않은 의학 전업에 붙었습니다. 남들 눈에는 나름 좋은 전업이겠지만은요, 사실 아들에게는 꼭 가고 싶어서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디를 갈지 모르겠으니 언뜻 봐도 번듯해 보이는 곳으로 고르는 거니까요. 이렇게 대학에 붙었는데도 여전히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하고 싶은 게 있는지, 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는 아들을 보고 있으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내가 제대로 못 키웠나 그거죠. 나의 교육이 부족해서, 다양한 경험을 시켜주지 못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모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곤 합니다. 사실 몇 살이 되든 본인 인생의 답은 알맞은 시기에 알아서 잘 아들

0: 스스로가 찾아낼 텐데요. 부모 된 마음으로는 참 조급하기만 합니다.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그런 게 있었는지 답을 모르겠는데 아들을 잘 이끌 수 있을까요? 네, 어떻습니까? 사연 들으시고요.
1: 네, 잘 들었습니다. 먼저 그 자녀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어머니 마음이 와닿았고요. 그리고 대학까지 입학시켜놓은 이 어머님한테 정말 축하의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0: 대단하죠, 이만큼. 네,
1: 그럼요. 대학까지 보낸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0: 네.
1: 그리고 지금 10대부터 20대까지 젊은 시절에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확실히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청년들은 그 자기 진로를 고민하고 또 방황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스스로 자기 길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누구나 겪게 되거든요. 뭐 아드님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기에 너무 자책하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능 당시 비록 또렷한 꿈이 없어서 안정적이고 뭐 전망 좋은 이 학과를 선택한 건 흔한 일입니다. 마음속 깊이 원해서 고른 길이 아니다 보니 마냥 혼란스러워 할 수도 있는데 이 모습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인생에는 딱 정해진 정답이 없다는 이 말처럼 어떤 직업을 가야 하고 또 언제 꿈을 찾아야 하고 고정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잖아요. 누구나 각자의 속도와 방식으로 자기 삶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이가 아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뭐 이 어머님이 양육 방식이 잘못됐다거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거든요. 어머니 본인도 삶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뭐 헷갈릴 때도 있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은 다 살아가면서 뭐 흔들리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고 그런 순간을 맞이합니다. 부모가 완벽하게 아이 미래를 꼭 이끌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을 많이 내려놓으시면 좋겠고요. 지금처럼 곁에서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또 응원해주고 이러는 것만으로 해도 아드님한테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먼저 서두르지 말고 아드님이 그 페이스를 지켜보는 게 좋겠고요. 대학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면 또 언젠가 본인만이 소중한 목표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을 거거든요. 알겠어요. 그 대학을 졸업하는 순간 또 뭔가 하고 싶은 게 막 생길 수도 있어서 전업을 선양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본인 의사는 아니었지만 뭐 그 의학을 배우다 보니 뭐 아드님이 진짜로 또 좋아하는 전업일 수도 있고요. 뭐 또 흔히 말해서 뭐 20년간 의사 생활을 하다가도 뭐 배우가 될 수도 있고 뭐 다른 직업을 찾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인생은 정말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만들어가는 여정이니까요.
0: 맞아요.
1: 게다가 요즘은 100세 시대잖아요. 이제 20살이에요. 그래서 어머님부터 우선 저는 아드님을 이제 대학에 보냈으니까 어머님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를 찾아서 이제는 그 초점을 점점점 아드님한테서부터 자신한테로 돌리시자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0: 네.
1: 네, 이렇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0: 맞는 감사합니다. 얘기입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시간에 도움의 말씀. 애가 성장 과정에 바르고 씩씩하게 자를 자라주기를 또 그리고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네가 최선을 다할 때 네가 즐기고 했을 때 뭐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네, 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은주였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는데 목소리가 쥐어짜는 듯 갈라지는 소리가 난 적 있으신가요? 중요한 자리에서 말을 하려는데 목이 칼칼하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당황했던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시죠? 라디오 문화 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목 건강을 악화시키는 행동과 목 건강에 좋은 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목 건강을 해치는 행동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나쁜 버릇은 목을 닦아내듯 헹구는 것입니다. 목에 뭔가 걸린 듯하고 가래가 낀 듯할 때 에헴 에헴 하며 목을 힘줘 기침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이 행동 아주 위험합니다. 우리의 성대는 마치 두 가닥의 고무줄처럼 서로 맞다 떨리면서 소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에헴 하며 힘줘 헹굴 때면 이 두 고무줄이 서로 아주 세게 부딪힙니다. 한 번, 두 번은 괜찮지만 습관이 되면 처음에는 성대가 붓다가 성대 결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쁜 버릇은 목청껏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장에서 응원할 때 혹은 시끄러운 음악이 흐르는 장소에서 친구 귀에 대고 소리를 지르신 적 있습니까? 그 순간 우리의 성대는 엄청난 풍압을 견뎌내야 합니다. 조용히 말할 때는 성대가 아주 부드럽게 스치는 수준이지만 소리를 지르면 성대가 서로 강하게 부딪히고 그 충격이 후두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한 번 큰 소리를 지르고 나면 목 안이 타는 듯 쓰라리고 목소리가 쉬어버리는 경험 누구나 한 번쯤 있으시죠. 그건 성대가 순간적으로 멍이 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단순한 멍이 아니라 성대 안에 작은 혈관이 터져서 피가 고이기도 합니다. 이를 성대 혈종이라 부릅니다. 이런 증상이 생기면 며칠 동안은 거의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죠. 그러니 큰 소리를 내야 할 상황이라면 목 대신 배에 힘을 주고 소리를 내는 연습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나쁜 버릇은 건조한 환경과 습관입니다. 우리의 성대는 항상 촉촉해야 합니다. 성대는 마치 촉촉한 점막으로 덮여 있어야 서로 잘 미끄러지면서 맑은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실내가 덥고 건조한 겨울철 혹은 에어컨이 세게 나오는 여름철 우리는 목을 바짝 말리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에 커피나 술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더 심각하죠. 특히 밤에 입을 벌리고 자는 습관이 있다면 목은 밤새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인 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목구멍이 얼마나 타는 듯이 아픈지 경험하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밤중에 한 번 깨서 한 모금 마시는 것만으로도 아침 목 상태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나쁜 벌을 고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계속하여 목 건강에 좋은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입안에서 즐겁게 그러면서도 목에는 약이 되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냉장고 문만 열어도 목을 지키는 약재들이 가득합니다. 자, 하나씩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음식은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를 모르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노란 꽃이 예쁜 이 풀뿌리는 예로부터 목의 약이라고 불려왔습니다. 도라지 속에는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사포닌은 목의 붓기를 빼고 끈적끈적한 가래를 녹여내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목이 칼칼하고 말을 하려면 목을 먼저 헹궈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도라지는 선물이나 다름없습니다. 목을 촉촉하게 하고 기침을 멎게 하는 달콤한 꿀

도라지 장아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되도록 굵고 싱싱한 도라지 300g, 꿀 200ml, 소금 약간, 식초 약간을 준비해 주십시오. 먼저 도라지를 깨끗한 솔로 문질러 씻은 후 껍질을 벗깁니다. 도라지 껍질에는 쓴맛이 강남으로 벗겨주는 것이 좋습니다. 도라지를 어슷하게 얇게 썰어줍니다. 너무 두껍지 않아야 꿀이 잘 배어듭니다. 썬 도라지를 볼에 담고 소금 한 꼬집과 식초 몇 방울을 단물에 10분간 담가둡니다. 이렇게 하면 도라지 특유의 아린 맛과 쓴맛이 사라집니다. 찬물에 두세 번 헹군 후 체에 받쳐 물기를 완전히 빼줍니다. 물기가 남으면 곰팡이가 생길 수 있으니 키친 타월로 살짝 눌러가며 물기를 제거해도 좋습니다. 깨끗하게 소독한 밀폐 용기에 도라지를 넣고 그 위에 꿀을 부어 도라지가 완전히 잠기게 합니다. 뚜껑을 닫아 냉장고에 넣고 최소 3일 이상 숙성시킵니다. 3일이 지나면 도라지에서 물이 빠져나와 꿀과 섞이면서 걸쭉한 즙이 됩니다. 일주일 정도 두면 더욱 깊은 맛이 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한 조각씩 천천히 씹어 드세요. 씹을수록 도라지의 향과 꿀의 단맛이 목을 타고 내려가며 목 점막을 보호해 줍니다. 따뜻한 물 한 잔에 이 장아찌 국물 한 숟가락을 타서 마시면 도라지 차가 됩니다. 특히 밤에 마른 기침으로 잠을 못 이룰 때 한 잔 마시면 기침이 뚝 그칩니다. 성악가나 강사처럼 목을 많이 쓰는 직업을 가진 분이라면 항상 냉장고에 한 병씩 비축해 두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배입니다. 배는 그냥 먹어도 시원하고 달콤하지만 약으로 쓸 때는 그 힘이 배가 됩니다. 배는 열을 내리고 마음을 진정시키며 특히 마른 기침에 신비로운 효과가 있습니다. 목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배즙 요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잘 익은 배 두 개, 생강 한 톨, 대추 다섯 알, 물 1리터, 꿀 약간을 준비해 주십시오. 배는 껍질째 깨끗이 씻어서 꼭지와 씨를 제거한 후 굵직하게 깍둑 썰게 합니다. 배 껍질에 영양분과 향이 많으므로 절대 벗기지 마세요. 생강은 편으로 얇게 썰고 대추는 씨를 빼서 도려냅니다. 냄비에 물을 붓고 준비한 배, 생강, 대추를 모두 넣습니다. 센 불에서 끓이다가 물이 펄펄 끓어오르면 불을 약한 물로 줄이고 뚜껑을 살짝 열어둔 채로 40분에서 50분간 푹 끓입니다. 국물이 달짝지근하게 졸아들 때까지 끓이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불을 끄고 체에 걸러 건더기는 버리고 맑은 국물만 받아냅니다. 따뜻할 때 꿀 한두 방울을 떨어뜨려 마셔도 좋지만 배 자체의 단맛이 강함으로 꿀은 생략해도 좋습니다. 이 국물을 하루에 두 잔씩 아침 공복과 저녁 자기 전에 마십니다.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한 잔 마시면 밤새 목이 마르지 않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소리가 놀랍도록 맑아집니다. 또한 회의나 강의처럼 오래 말해야 하는 날이 있다면 보온병에 담아서 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말하는 중간중간 한 모금씩 마시면 목이 쉬지 않고 끝까지 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미역입니다. 미역은 바다에서 나는 채소입니다. 미역의 부드럽고 미끌미끌한 점액질은 목의 점막을 보호하는 천연 보호막을 만들어줍니다. 또한 미역에는 요도가 풍부해서 목 주변의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하고 목의 피로를 풀어줍니다. 부드럽게 목을 감싸는 따뜻한 미역국을 소개합니다. 마른 미역 한 줌, 다진 마늘 한 숟가락, 참기름 한 숟가락, 국간장 한 숟가락, 물 1리터, 소금 약간을 준비해 주십시오. 마른 미역을 찬물에 20분간 불린 후 물기를 살짝 짜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썹니다. 너무 길게 썰면 삼키기 불편하니 5cm 길이가 적당합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불린 미역과 다진 마늘을 함께 넣어 중간 불에서 3분간 볶습니다. 이때 미역에서 나는 특유의 바다 냄새가 사라지고 고소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물을 붓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춥니다. 국간장이 없다면 진간장을 조금 넣어도 되지만 색이 짙어지니 조금씩 넣으세요. 끓기 시작하면 약한 불로 졸여 뚜껑을 닫고 15분간 더 끓입니다.
마지막에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완성됩니다.

성입니다. 이 국은 특히 아침 공복에 한 그릇 마시면 하루 종일 목이 촉촉하고 편안합니다. 또한 전날 밤에 술을 마셔서 목이 칼칼하고 입안이 텁텁한 날에도 이 국 한 그릇이면 목이 살아납니다. 미역의 점액질이 술로 손상된 목 점막을 감싸주고 마늘과 참기름의 따뜻한 성질이 목의 기운을 북돋워줍니다. 목이 자주 피곤한 분들은 일주일에 서너 번은 드시길 권합니다. 이 음식들은 모두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누구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값비싼 영양제나 약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엌이 바로 목을 지키는 가장 가까운 약방입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목을 평생 건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라조무라 산책 매주 수요 코너는 건강한 삶을 위한 알짜 상식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프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더욱 알차고 재미있는 건강 상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선녀,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본 프로는 로금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과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요.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강총이 문진보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장수시대 건강 프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고자 마련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아래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도강중위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1: 여러분들 이젠 도강중위원회라면 거의 익숙한 걸 알고 있는데요. 위치적으로서 우리가 찾기 쉽지 않습니까? 바로 일백화 군방 북쪽에 신화사성 군방 서쪽에 위치해 있는 1층은 신약대학방 본점으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 면적도 크고 최근에는 우수한 과실이 마을에게 들어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미리 예약이 없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많은 환자들이 모이게 되었는데요. 우선 도강중위원 3층에 새로운 과실이 들어왔는데요. 이 과실은 미국, 한국, 중국에서 특수한 방법으로서 연구 제작에 성공한 치료율이 100분지 94으로 되는 JRA 의료 1호 기계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1호 기계는 무슨 1호 기계에 속하는가 하면 이 1호 기계는 알레드 두 번째 그 류에 속하는 1호 기계인데 안전성은 1호 기계로 놓고 말하면 1류, 2류, 3류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1류는 그 펑션이 제일 낮은 걸 말합니다. 예를 들게 되면 붕대라든지 수술칼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게 됐고 1류는 안전성이 중으로 되는 건데 주약의 그 수액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1호 기계에 속합니다. 그리고 체온기라든지 이처럼 안전성이 아주 편한 이런 그 1호 기계에 속하는 그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척추 우야 제야 치료계의 기계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스피인 MT라는 게 이게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1호 기계 류행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펑션이 좀 큰 겁니다. 주자라든지 인공관절이라든지 이런 건데 우리 여기서 설명드리고 있는 1호 기계는 2류 1호 기계에 속합니다. 1, 2, 3, 4 2류 1호 기계에 속하게 되어있으면서 안전성은 완전히 실험 넣을 수 있는 우수한 1호 기계인데요. 주약에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뭘 치료하는 의료기계에 속하는가 하면 이 의료기계는 미국, 한국 여기에서는 이미 아주 광범한 범위에서 보금이나 다름없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삼국에서 연합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 지금 중국에서 실행하고 있는지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아주 우수한 높은 효과성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열렬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흡입력을 갖게 되어 있겠습니다. 주약의 지금 이 제품 자체는 의료기계 가운데서 경추, 요추 그리고 뭐 여기 판관제 여성들로 말하면 해산한다면 판관제가 그 골반 그 부위가 늘어나서 동통을 해서 변형되거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 좋은 치료가를 보는 우수한 의료기계에 속하는데요. 주약에는 경추, 요추, 흉추 이걸 치료해 주는 데서는 이 의료기계가 세계적으로서 비교적 이름을 놓는 이런 우수한 의료기계가 지금 도강중위원 3층에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추간만 탈출이 있거나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결국 척추의 퇴행성 질병, 척추관 협착, 척추관이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 동물이 그 척추 같은 걸 쏟아 보면 아시겠지만 해도 척추에는 그게 중간으로 통하는 그 골수가 내리 흐르는 같은 그 관이 있죠. 그게 척추관입니다. 그 척추관은 바로 신경관입니다. 신경이 거길 통해서 전달되게 되어 있어서 경추에 문제가 있다면 어깨나 그리고 그 팔이나 손이 내리저리고 요추에 문제가 있다면 내리 뭐 고관절이 불편하거나 다리 내리 발까지 아파나거나 불편하는 이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척추 망곡증 허리가 삐뚱근해 있죠. 허리가 삐뚱은 앞으로 삐뚤었거나 뒤로 삐뚤었거나 옆으로 삐뚤었거나 이런 걸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요추 소관절 종합증 요추에는 12가지 12개 마디가 있는 것 흉추가 12가지 마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느 게 펑추에 나오게 되면 그 동통과 움직이는 데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

0: 달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예, 네, 안녕하세요.
1: 예, 저는 저기 멀자 이 동안병원에 가서 예 보일만 성세능 치료를 지금 내어서는 두 번 받았습니다. 지금.
2: 예.
1: 예, 나는 원래 이게 다발성 뇌경색이 있습니다.
2: 예.
1: 이게 자꾸만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고 머리가 많이 어지럽고 예. 그 다음에 또 한해 또 모이는 각이 되게 되면 심장도 안 좋습니다. 그나
2: 예.
1: 예. 심리가 고르지 못합니다. 그나 뛰는 게가 많이 확 빨랐다 같은데 늦었다가 예. 그리고 많이 뛰었다 늦겠다 이런 증세 있고 그리고 숨이 허리차합니다. 조금.
2: 예.
1: 예. 그런 이런 증세 여러 가지 증세라서 예. 다른 데 댕님에도 좀 약도 많이 써봤습니다. 써봤는데 예. 그렇게 이상적인 치료도 지금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효과로.
2: 예.
1: 예. 네. 소문도 듣고 또 우리 친구들도 가서 예. 거기 가서 저 조인만 선생님 약도 제 먹고 치료를 가 받았는데 아주 다 효과 좋다고 해. 그리고 저기 뭐니까 지금 무슨 특히 그부 저 조인만 선생님 보니까 이 심내 혈관
2: 심장과 뇌 혈관에 있어서는 기능상에서 알아주는 전문가로서 널리 지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고 있습니다.
1: 예. 예. 그래서 내가 가서 나도 적감이가 약 치료 진단 받고 약 지금 갖다 먹은 적감약을 먹었는데 보니까 내가 확실히 약을 먹어서 벌써 며칠 아이 됐을까나 예. 벌써 감각이가 영 아닐 거다 예. 이게 특히 이 뭔가 그래 심리 이게 뭔가 심리가 뛰는 게가 벌써 많이 고르지 됐더라 내내 이 뭔가 이 되면 혈압비가 들어오는데 매일마다
2: 그 그렇죠 그게 예. 나타나죠 예예
1: 뛰는 거 보니까나 지금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조금 나가 그 숨 타는 게 숨도 크게 아예 탄다.
2: 그럼요, 예, 예.
1: 예, 내가 지금 그래서 다시 두 번 저기 치료 가서 약을 지금 제다 먹는데 어떤 가진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 두 번 이제 치료를 받는데 완전히 좋습니다. 지금 예, 뭐 크게 지금 예, 뭐 저기 뭐 이제 머리 어지럽거나 머리 아프거나 이런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2: 그게 큰 문제 해결이죠. 예, 예.
1: 예, 예. 그리고 옛날 이럴까, 나 잠도 잘 못 잤습니다. 밤잠.
2: 심장으로서 잠자기 힘들어지는 게 많은 분들이 비례가 높습니다. 예.
1: 예, 예. 그리고 잠만 조금 자게 되면 맨 꿈이 가서 가득 오고 이랬는데 지금은 잠도 통잠 자고 예, 영 편안합니다. 지금 약 쓴다는.
2: 그렇죠. 예, 예. 예, 예.
1: 그래서 내 지금, 야, 이 좋은 선생님 만나고 이번에 제대로 지금 만나서 이래서 치료도 지금 잘 받고 효과도 잘 보는데 아무래도 바짝 좀 치료를 몇 번 더 하려고 예, 좀 가서 약을 질려고 그럽니다. 근데 오늘 지금 내가 또 가려고 그럽니다, 지금.
2: 예, 조일만 선생님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십니다. 이분은 미리 예약하지 않게 되면 환자가 너무 쏠리게 되어 있으니까 예약이 필요한데 이렇게 예약됐으니까 오늘 오시게 되면 앞순서에다 배치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1: 예, 감사합니다.
2: 예, 건강하세요.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두 분 선생님.
2: 예,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광 중년 조인만 의사 선생 중약으로 두 번 갖다 먹었습니다.
2: 예.
3: 예, 그런 게 저는 원래 그 위장이 좋지 않고 속이 계속 쓰리고 예, 배가 더 부룩하고 그랬습니다. 소화도 안 되고 예.
2: 예.
3: 그리고 이사 말하는 게 저 당황형도 있답니다.
2: 예.
3: 예.
2: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자연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예.
3: 예, 예. 그래서, 그 다음에 고혈압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잠을 잘 못 잤어요.
2: 예, 예.
3: 그러던 게 약, 이래, 중약 먹은 게 효과가 확실히 어제는 신이 나타납니다. 영 좋습니다.
2: 그럼요.
3: 잠 잘 자고 혈압 조절이 잘 되고, 예. 소화가 잘 된다.
2: 예.
3: 그래서 제 내 주머니가 뭐 내일 친구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내가 갈 수 있습니까?
2: 네,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이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얼마라도 됩니다. 내일 두 분이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오세요. 예.
3: 예, 오전에.
2: 예, 내일 오전에 오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예. 다 가능합니다. 예.
3: 예, 수고하세요.
2: 네, 건강 기원합니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4: 예, 우리 삼촌이 중풍 후유증으로 춤을 흘리고 밥도 입이 들어가지 못하고 한술 들고 예, 다 우리 아이들 가고 입에서 그저 춤 깨지지 흘리댔습니다. 그러던 게

0: 젊은 선생님들 모시고 가서 그래 배우고 온 게 오늘까지 일주일 먹었습니다. 그런 게 예, 지금 춤 흘리는 거 하고 손이 그렇게 떨던 게 지금 많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1: 예.
0: 그래 우리 삼치가 좋아지는 거 보고서 얘 또 역시 동리가 또 얘 같이 가겠단다. 내일이 얘 젊은 선생님 얘 가는 게
1: 예, 내일께가 두 분이 오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오시면 예. 됩니다. 예.
0: 예, 오늘은 또 늦고 해서.
1: 예, 내일 오전에 두 분이 예약됐습니다. 예.
0: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지민결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3: 나 정말 탈출 입고 잡아주시는 경우 타올까지 있어서, 예. 그래서 허리부터 다리 내리저리 내쪽이 아파서 이래 밀차를 밀고도 잘 못 걸어 댕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 밀차를 밀지 않고 대형 잘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1: 예.
3: 그리고 또 장난염에서 예, 달걀 한 개도 못 먹던 데서 예, 달걀 매일 먹을 수 있고 또 비형간염이 있어서 예, 아이 이게 또 뭡니까? 자매도 놓고 무릎 아래 다리에 맥이 없어서 예, 융 그렸습니다.
1: 예.
3: 지금 자매 손상이 되고 무릎 다리 아래에 맥이 없던 데서 맥이 난 게 알긴다.
1: 그게 리맹길 선생 찾아서 그렇게 치료했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보통 약물관으로 해서 강구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오히려 리맹길 선생 치료를 받으니까 강구이 정상으로 내려왔다. 그리고 이제 뭐 소화도 잘 된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치아하고 계세요. 찾아오세요.
3: 맞습니다. 이 주소 위험이 있어요. 사와 안 되고 속이 굳어졌어요. 밥 먹을 생각 전혀 없었는데 지금 밥 병 잘 먹고 있습니다.
1: 그러면 됩니다. 노년에 밥을 잘 드셔야 되는 겁니다.
3: 예. 오늘 예약하자 그런다.
1: 예, 네 맹교 선생 오늘 월요일부터 일요일 사이 토요일 하루만 휴식하고 다 나오시니까 실을 놓고 찾아오세요.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치료를 잘하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안녕하세요.
4: 집에 아저씨가 도망가면 만성염도 있고 비염도 있으면서 그냥 자꾸 위가 아리고 쓰리고 아프다고 이래서 그냥 배를 붙잡고 댕기는 자꾸 만지면 댕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가서 머니머니하고서 니맹기 선생님 보이고 섬양을 일주일 먹었는데 효과용 좋습니다 지금.
1: 네.
4: 지금 위가 아리지 않고 얘 쓰리지도 않단다. 소화도 아이들에게 소화도 잘 되고 밥을 좀 잘 먹습니다.
1: 예.
4: 그러면 그 한 맥이 없더겠지. 요새 맥도 난단다. 밥 잘 먹으니까.
1: 예. 그럼요.
4: 예. 그리고 지금 위가 그냥 불사듬고 지금 쑥 내려가고 저는 그다음에 뱀비 뜬 게 뱀비 해결돼서 좋답니다. 뱀비 없어서
1: 좋답니다. 장도 문제가 더불어서 해결받습니다. 장도가 예, 그래. 아주 유난해야 되지. 그게 예. 변비가 생기거나 장염이 생기게 되면 면역력 약화와 더불어서 노폐물 예. 독성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모든 예.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리맹길 예. 선생 찾아보시니까 해결 그 방면에 좋은 효과를 거두신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4: 예. 그래서 또 반복이 나지 못하겠을까 때서 더 벌려고 오늘 또 가겠는데 우리 뭔가 맞은편에 한쪽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한쪽 할머니 치과를 어디에 갈 줄 몰라서 내가 소개를 했단 말인데 그 흥과 치과를 보냈습니다.
1: 예.
4: 거기 가서 둘리를 맞춰와서 너무 좋아서 예. 자기 이빨보다 낫단다. 어느 그날부터 고기 먹고 싶고 따뜻한 화장가 드시고 먹어도 어렵다며.
1: 그럼요. 모두 그렇게 예. 이야기합니다. 여기 흥과 구강 예. 예. 아주 예. 인기 있습니다. 예.
4: 그래 좋다고 나를 방송에다 대신에 말해달라고
1: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4: 예. 그래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4: 오늘도 유명기 선생님 돌라 데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집에 아저씨도.
1: 예. 그렇게 하세요. 건강기원입니다. 예.
4: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두 분 선생님들 수고 많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우리 저 형부가 그 아침에 쉬고 일어나니까 막 입이 한 따글 가고 눈도 가고 막 숨이 줄줄 흘리고 이러면서 말 똑똑하지 못하고 해서 네, 그러니까 이 별만 선생님들 찾아가라 해서 친구의 중약 잡수는 게 지금은 우선 두 번 가져다 중약 잡수고 친구는 하루가 넷이 하는데 엄청 좋아졌답니다.
1: 그럼요. 예.
5: 예. 그래가지고 어제는 식사도 하고 맥이 없던 게 맥도 나고 이 혈압도 온동되고 머리 용 아파하던 게 지금 머리도 많이 좋아지고 예, 마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늘이 친구를 하면 또 약을 떼야 된다 하더란 말인데 예. 그래서 오늘이 그런 가겠다고 우려니 있다가 니 또 예약해달라 이래 그래야더란 말입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5: 오늘도 한번 예약해 주시오.
1: 예, 예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예. 실을 놓고 찾아서
5: 우리 저 뭔가 동서가 치료 두 번 그 뭔가 별만 선생님 치료

0: 그 효과도 오니까 우리 동서 언니가 요즘 어제 갑자기 또 혈압이 올라가네 막 어지러워가지고 예. 그래 댄디란 막 따가서 지금 그런 뭐니까 우리 동서가 그 언니를 이제 또 내일 병원 보내겠다며 그 언니 그런 형님이 예약해달라 하더라 말인데
1: 내일 됩니다. 예, 예.
0: 내일 그 우리 뭐니까 그 사도회를 예약해주세요.
1: 예, 그렇게 하세요. 이래 예. 가서 오늘 전화 전화번호를 대기다며 압순소에다 배치해주게 돼 있으니까 실험 넣고 찾아오세요. 예.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땀본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동광중년의 더인만 선생님이 치료를 지금 두 번 받았습니다.
1: 예.
3: 먹고, 예, 그랬는데, 이 원래 나는 이 위축성 위염용 어란 위축성 위염이 있었습니다.
1: 예.
3: 이래가지고 약도 쓰고 했는데 잘 낫긴 한데 이번에는 이 더인만 선생님이 약을 쓰고 이 많은 효과를 지금 보는 게 알긴다.
1: 예.
3: 이 위가에 이 음식 바로 못 먹었습니다. 조금만 먹으면은 그래도 저리 배가 불어나고 트림이 나고 팩이 나고 예. 그리고 그다음 또 이 고통시에 또 어떨 때 보면 이 뭐니까 시큰 이렇게 물 막 올라오는 것 같고 예. 그리고 입안 냄새도 나고 이랬습니다.
1: 예.
3: 그를 위해서 위가 조금만 음식도 먹으면은 다른 음식 먹으면 이 위 막 쓰리고 거기서 막 아프고 이래서 밥 못 먹으니까 막 힘이 아예 나고 이랬는데 내 지금 두 번 치료를 받고 약 쓰고 했는데 영 효과도 없습니다.
1: 아,
3: 뭐
1: 그렇죠.
3: 가림 없이 밥 먹 밥도 영 잘 먹습니다. 소가 잘 되고 트림이 벌써 아예 나고
1: 예.
3: 팩이 아예 나고 이렇게
1: 심장이 좋아지니까 따라서 그런 겁니다. 예,
3: 예. 그러니까 예. 나의 영 위가 편해서 예. 지금 밥 잘 먹으니까 나의 영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1: 예.
3: 예. 그리고 예. 항상 이 입구 체가 나서 예. 이 또 몸하고 가스리게 되면 더 했습니다 나는.
1: 예. 예.
3: 예. 예. 그래서 이 입안에 하나 이렇게 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두세 개씩 나오고 이래서 그래서 입안이 계속 아래서 예. 뭐 물 먹어도 막 아래 나고 이랬는데 이 지금 예. 이 약 쓰고 소리 지금 예. 이것도 요 지금 이 여간엔 이 없습니다. 용 자주 입구 체 나는데 이렇습니다.
1: 예. 예. 예. 예.
3: 야 이러니까 내 이 좀 아 선생님 명 잘 선택됐습니다 이번에는. 이 약을 써보니까 내 모든 게 지금 입보니까 위부터 시작하고 또 이 지금 입구체도 그렇고 밤에 또 소변 자수임이 많으니까 뭐니까 많아서 자주 드나들면서 잠 못 자던 것도 지금 영 도와줬지 해서 지금 내 내일 지금 가려고 지금 예약하려고 그랬다.
1: 네, 저일만 선생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에 나오시게 돼 있으니까 내일 완전히 가능합니다. 오전에 오세요. 예.
3: 오전에 예.
1: 네, 예. 예.
3: 예. 예,
1: 예,
3: 수고하세요.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옳습니까? 전화 내서.
1: 아, 그럼요. 말씀하세요. 씨름 넣고 말씀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두 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아, 예.
4: 나는, 예, 최기명 선생님 예약하려고 그런다.
1: 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4: 전번에, 네, 4월 인지 한번 왔다 갔습니다. 이게 또 예약 한번 더 짓다고 예약하려고 그랬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4: 목요일에 못 가면 목요일에 가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아, 잘하시네요.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십니다. 최기명 주임선생. 예, 예.
4: 예.
1: 예.
4: 한번 갔다 예약 먹은 게 효과 있는 것 같으려 한다. 그래, 예. 한번 가자, 그랬다.
1: 예. 효과가 나타나지 예.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료성을 따라 견지하면 됩니다. 예. 예. 건강 기원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예, 저는 임영길 선생님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5: 담낭에, 예, 담낭에 결석이 있는데 수술할 정도는 아예 돼서 지금 침구하고 약을 같이 쓰는데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원하는 예, 입도 쓰고 소화도 아예 되고 아플 때는 힘없이 아픈다. 뺑뺑도 하면 아파. 통제 나서 아파서 뺑뺑도 합니다.
1: 그렇죠. 예,
5: 예. 예, 그래도 이제 이 증상이 지금 많이 낫고 예, 조금 오전에 소화도 되고 지금 예, 그게 아프지 않을까 해서 좀 살 것 같습니다.
1: 예, 예, 그렇죠.
5: 그리고 예, 그리고 예, 지방감이 있어서 예, 지방감도 있지만 또 담낭도 아플 결석이 있으니까 그런지 오른쪽 옆구리에 무게감이 켜면서 예, 아요 턱골도 아프고 영 곳에 힘들었습니다. 저녁에 돌아 누울 때는 예, 손을 바닥을 이렇게 돌아 누울 때 있었습니다.
1: 어, 예.
5: 예, 그래도 이제 이 증상이 이렇습니다.
1: 예. 예.

0: 상이 이렇게
1: 큰 문제 해결입니다.
0: 예, 예, 저녁에 다섯 개로 마음대로 돌아눕고 있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래 놓을까요? 어쩌니 골도 아프지 않고 맥도 나고, 예, 지금 음식도 예, 소화되니까 잘 먹고 있습니다.
1: 예, 많은 분들이 예.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예, 예.
0: 예, 그렇게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요. 안쪽은 더 치료를 하려고 하면서 예, 우리 옆집 할머니의 치과를 가시겠다 합니다.
1: 예.
0: 치과를 무슨 이빨이 암쪽은 뗄 정도는 알 되는데 영 아프다 합니다. 그래서 좌우간 거기 가서 빼든지 치료를 하든지 어떻게 하겠다고 예. 그 선생님이 용하시니까 거기 가서 보이겠다고 제가 저기 같이 가겠다 합니다. 내일이 갑니다.
1: 어, 두 분이 예약된 걸로 리명길 선생하고 구강 이 두 분이 예. 예약됐습니다.
0: 예, 없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보강숙면에는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을 받는 만성 질병, 노인성 질병, 오랜 질병, 잘 낫지 않는 이런 질병 일단 맡기게 되면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의료 대화와 우수한 과실이 여기 배치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말씀하셨지만 해도 체기명 주임이사, 이학적으로는 주임이사고 거기 피부과 원장 이 정도로서 지금 거기에 출근하고 계시는데 오랫동안 연변 중년에서 피부과 주임으로 오래 계시다가 퇴직하고 지금 여기 와서 병 보시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가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어 있을 겁니다. 기본으로서 여러 가지 피부병 때문에 경추에 문제가 있어서 그게 완전히 부스럼처럼 이렇게 꼴떡 차서 옷을 번지고 보니까 제가 봤는데요. 힘들 정도로 견뎠는데 이런 분들 그에 뭐 무릎 그 밑으로 해서 그에 여러 가지 그 피부 대상 포진 포함해서 부스럼이라든지 버짐이라든지 백점풍 살랐지 않는 배이지요. 그리고 후이치지압빙, 손톱, 발톱이 부옇게 되면 부서져 나가는 질병, 매독, 림병, 이러한 생식기 포전이라든지 이런 질병을 포함해서 최기명 주임선생 찾게 되면 좋은 해결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분은 뭐 피부과 치료에 있어서는 전 나라적으로서 이름을 떨치는 우수한 피부과 주임이사로 계시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십니다. 화목도 오전에 나오시니까 시간을 준수하고 이 시간을 잡고 나오시게 되면 어지간한 피부병은 한계 치료 과정이 뭐 3주 내지 4주, 4주 좌우로 되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분은 기본 그 치료 방법이 당약으로부터 속으로부터 치료하는 방법, 서의적인 치료 방법과 다른 점이라면 겉으로 이렇게 거저 치료해서 임시 났다가 얼마 가지 않으면 재활하는 것이 아니라 근치 않은 이런 각도에서 많은 분들이 외지에서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약한 분은 순서를 앞에 배치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심 놓고 찾아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약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안전한 치료 방법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최기명 주임선생, 최기명 원장선생 화, 목, 토 오전에 나오시니까 열심히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이야기하다 시간이 모자라서 새 이야기하지 못했는데요. 지금 도광중년 3층에 새로운 의료기계가 여기 왔습니다. 이 의료기계는 특수한 의료기계입니다. 저기 경추, 요추, 흉추 이 부분을 치료해주는 특수한 의료기계에 속하는데 의료기계에 속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 척추에 문제가 있다면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수술을 시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술한 다음에 많은 분들이 낫는 것도 있지만 해도 어떤 분들은 수술 후유증으로 의사가 잘못해 그런 것이 아니라 후유증으로 인해 가지고 점점 꼬부랐던 게 더 땅을 정말 내리받아 수직으로 볼 정도로서 허리가 후여지거나 경추가 아파서 머리를 돌리기 힘들어지거나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경추, 흉추, 요추, 경추로 놓고 말하게 되면 우울로부터 내리해서 일곱 마디입니다. 그리고 흉추는 모두 그 룩골 거길로부터 내리하게 되면 그 열두 마디입니다. 그리고 요추는 밑으로부터 올리해서 다섯 마디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말해서 전반으로서 요추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생겨갖고 너무 힘들어서 사는 게 고통 속에서 산다고 이렇게 말씀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 혹시 수

0: 수술하자 하면 수술 후유증이 무서워서 힘든 분들이 계시고 있는가 하면 실제적으로 또 환자에 따라서 부동한 측면에서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서 안 하기보다 한 다음에 더 힘들어진다는 이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특수한 의료기계가 왔습니다. 스피드 MT를 하게 됐는데요.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상처가 없이 제야 치료 방법은 압력을 낮추는 차원에서 척추 멍땅 이제 말하는 경추, 흉추, 요추 이걸 정상으로 돌려놓는 이런 특수한 의료기계가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이 의료기계는 비싼 겁니다. 100만원 좌우에 해당하는 큰 의료기계에 속하는데요. 여기에다 딱 자기 경추, 요추, 흉추 이거 맡기게 되면 이분들은 사무의 진료파라는 게 있습니다.
1: 이 예, 정상,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도강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원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라디오 극장

어느 날 저녁밥을 먹은 뒤 아버와 아주머니는 소진의 방으로 올라갔다. 소진 아버지와 소강은 중간 교대 근무를 나갔기 때문에 방 안에는 소진만 있었다. 시포실은 남북으로 길고 좁은 구조였으며 두 칸으로 나뉘어 있었다. 뒤쪽 칸에는 소진과 소강의 2층 침대가 있었고 앞쪽 칸에는 큰 침대 하나만 놓여 있었으며 가구는 간단했다. 아주머니는 앞쪽 방으로 가서 벽에 걸린 액자를 한눈에 보았다. 사진 속 여성은 짧은 머리를 하고 옷깃이 긴 옷을 입었으며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었다. 얼굴형은 갸름하고 표정은 매력적이었으며 눈썹 사이에 가는 주름이 있고 부드러운 미소가 느껴졌다. 아보도 전에 들었던 미인의 모습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분명 예쁜 얼굴이라고 생각했다. 소진은 자신의 엄마가 예쁘냐고 물었고 두 사람은 모두 예쁘다고 답했다. 아주머니는 특히 눈이 정말 예쁘다고 칭찬했다. 소진은 기분이 좋아 웃었다. 아주머니는 주변을 둘러보며 소진 아버지 사진은 어디 있냐고 물었고 소진은 아빠는 멋있지 않다고 대답했다. 아주머니는 큰 침대의 이불을 만지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날이 춥지 않은데 벌써 8끈 솜 이불을 쓰고 있고 커튼도 달려있지 않아 소홀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아래층에서 작은 이모가 아버를 부르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고 아버는 내려갔다. 그날 밤 아버는 여자들끼리 집안일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 집안일에 대한 이야기는 끝이 없을 정도로 깊고 다양했으며 아버는 한마디도 끼어들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어려웠다. 결국 흥미를 잃은 아버는 더 이상 우층에 가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밤

수문이는 정말 열심히 일했다. 소진의 방을 정리해주고 이불 몇 벌을 정돈하고 커튼 천까지 달아주었으며 손발이 매우 빨라 밤 10시 15분이 되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 후 어느 날 밤 아버와 소진 아주머니는 소진 아버지를 소개팅 장소로 데려가기로 했다. 세 사람은 삼관당 제지공장 대문 앞에서 소진 아버지를 기다렸고 소주와 강가에서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기로 약속했다. 아버는 사실 참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소진이 계속 부탁하는 바람에 함께하게 되었다. 그날 밤 아주머니는 정말 단정하게 차려입었다. 지푸른 카키 셔츠에 섬유 바지를 입고 마치 공장 여성 간부처럼 보일 정도로 깔끔했다. 세 사람은 공장 대문 앞에서 기다렸고 불빛은 희미했다. 곧 서진 아버지가 작업복 차림으로 공장 문을 나와 아주머니에게 고개를 살짝 숙였다. 관리실에서는 누군가 그를 보고 긴달이라고 불렀다. 서진 아버지는 그냥 무시하고 걸었다. 아주머니는 웃으며 그를 보고 다리가 정말 길다고 칭찬했다. 네 사람은 남쪽으로 걸어 소주와 강가에 도착했다. 강 양쪽에는 큰 배와 작은 배가 가득 정박해 있었고 눈앞에는 볏짚 도미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볏짚 도미 위에는 들깨 두 마리가 서 있었고 공기 중에는 볏짚 냄새와 공장의 산성 냄새, 소주와 특유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소진은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아버는 강둑 가까이로 갔으며 소진 아버지는 가만히 서 있었다. 10분 정도 지난 뒤 소진 아버지는 몇 시까지 기다려야 하냐고 물었다. 아버는 깜짝 놀랐다. 그의 목소리는 매력적인 목소리였고 이웃으로 오래 살았지만 이렇게 선명한 목소리는 처음 들었기 때문이다. 아주머니는 사람이 곧 올 테니 긴장하지 말라고 안심시켰다. 그리고 자리를 잠시 비울 테니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한 뒤 강둑을 따라 걸어갔다. 아주머니의 뒷모습은 여성미가 가득했다. 몇 분 후 아주머니는 작은 골목에서 한 여자를 데리고 와 모두 앞에 세웠다. 아버와 소진은 깜짝 놀랐다. 그 여성은 온몸이 통통하고 얼굴도 둥그렀으며 머리는 방금 폼으로 말았고 키는 작았다. 하지만 눈썹과 눈매는 괜찮았다. 만나자마자 그 여자는 소진 아버지를 보고 다리가 정말 길다고 평가했고 목소리는 은방울처럼 맑았다. 아주머니는 두 사람을 소개했다. 여자는 자신의 사돈 여동생이며 근처 쌀가게 점원이고 소진 아버지는 제지공장 노동자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편하게 이야기하라고 권했다. 하지만 소진 아버지는 여전히 가만히 서 있을 뿐 움직이지 않았다. 아주머니가 아버와 소진을 데리고 잠시 자리를 비워주겠다고 하자 소진 아버지는 갑자기 먼저 가겠다고 말했다. 아주머니는 두 시간이나 청가를 냈으니 천천히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소진 아버지는 여전히 가야 한다고 대답했다. 네 사람은 모두 그 자리에 멈춰섰다. 소진 아버지는 몇 걸음 걷다가 발을 멈추고 뒤돌아 아주머니에게 고맙다고 말한 뒤 다시 큰 걸음으로 점점 멀어졌다. 이날 밤 아버의 기억에 남은 것은 밤 공기 속 소주와의 모습이었다. 검푸른 물결, 희미한 별하늘,
그리고 그곳에 섰던 사람

사람들의 얼굴과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았다. 소진은 아버 옆에 기대어 계속 웃었다. 세 사람은 그 여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중매인이 정말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발 밑창이 닳도록 돌아다니고 입이 마르도록 이야기해도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기는 정말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 세 사람은 소소화를 떠났다. 아주머니는 처음에 긴장된 표정에서 벗어나 안정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어느 날 밤 8시쯤 우측에서 갑자기 싸우는 소리와 함께 쿵 하는 큰 소리가 났다. 소진은 깜짝 놀라 겁에 질렸다. 소진 아버지는 의자를 바닥에 세게 던져 의자 다리까지 부러뜨렸고 아주머니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다. 심지어 소진의 뺨까지 때렸다.

의령자가 꾸리는 식당은 평소 매우 한가하다. 보통 하루에 한두 테이블의 손님만 찾아오고 비가 내리는 날은 거의 텅 빈 상태로 운영됐다. 그런데 유독 갈 선생은 매일 빠지지 않고 이 식당에 찾아왔다. 갈 선생은 늘 작은 식탁 앞에 바르게 앉아 신문을 읽고 커피와 차를 즐기시는 분이다. 머리는 3대 7 비율로 깔끔하게 갈라 정돈하고 금태 안경을 착용하며 겨울에는 중식 비단 속옷에 양복 바지를 입고 여름에는 고품질 긴팔 셔츠에 말아올린 양복 바지를 입었다. 언제나 온화한 웃는 표정을 짓고 담배를 피우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식사는 황주 한 잔에 카레 소고기 혀구이 한 접시 혹은 세 가지 채소를 얹은 밥 한 그릇으로 간단하게 해결한다. 친구들이 모여 술을 마시러 오더라도 갈 선생은 거의 참여하지 않고 홀로 식사를 하다가 흥이 나면 귀에 딱지가 생길 정도로 옛날 이야기를 몇 마디 해주곤 한다. 령자는 릉홍이 식당에 찾아오면 4인용 자리를 미리 마련하고 옷가게를 하는 소금이 오면 따뜻하게 대접하며 요리를 하나 더 시키고 맥주 두 병을 준비한다. 사람이 늘어나다 보니 식당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활기차진다. 그 이유는 소금이 오면 얼마 지나지 않아 도도가 꼭 따라오기 때문이다. 어느 날 단골인 릉홍이 식당에 찾아왔다. 그 자리에 호생도 있었는데 령자는 갑자기 호생에게 릉홍이 괜찮지 않냐고 물었다. 얼굴도 예쁘고 머리도 좋을 뿐만 아니라 돈도 꽤 모아뒀다고 얘기했다. 릉홍은 웃으며 왜 이러는지 물었고 령자는 릉홍이 이제 28살이니 어리지 않은 나이라고 설명했다. 릉홍은 자신은 아직 24살이라고 털어놓고 크게 웃었다. 그리고 와인잔을 들고 호생 앞에 놓인 잔과 부딪히며 술을 마셨다. 령자는 다시 호생에게 백평에게 소식이 있냐고 물으며 해외에서 남자가 생겼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호생은 아마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령자는 그때 왜 결혼했냐고 물었고 허생은 벌써 8번이나 말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하며 그때 집안 사정이 어려웠고 사귄 시간도 길었기 때문에 그냥 결혼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릉홍은 백평이 남자친구를 몇 명 사귀었냐고 물었고 허생은 아마 2명 정도였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릉자는 옆에서 입을 가리고 웃었고

릉엉은 백평이 사귀었던 남자친구들은 모두 갑자기 해외로 갔다고 들었다고 얘기했다. 허생은 백평이 어릴 적부터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아 세상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을 거라고 말했다. 부모님은 백평이 결혼하고 싶어하면 동의하고 해외로 가고 싶어하면 그냥 내버려 두었다고 말하며 이 결혼을 이해해 준 사람은 아버뿐이었다고 회상했다. 부부로 지낸 지 1년이 지난 1989년 초 백평은 독일에 반년간 연수를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허생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고 가을이 되자 허생은 백평이 보내온 목록대로 청바지와 치마를 대신 사주었다. 옷가게를 하는 소금은 그때 겨우 18살이었지만 생각이 매우 깊고 판매 경험도 풍부했다. 릉자는 요즘 해외로 가는 사람들 중 핑계로 돌아오지 않으려는 사람이 꽤 많다고 알려주며 호생에게 아내와 좀 더 자주 연락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한마디는 암시처럼 이루어졌고 그때 호생은 이미 백평으로부터 사진 8장을 받았었다. 그중 한 장 사진 뒤에는 백평이 아름다운 사람은 먼 곳에 있다는 한 줄의 글을 적어놓았다. 아버는 사진을 보며 예전에 상해에서 해외로 간 사람은 태도도 바뀌고 외모도 예뻐진다고 얘기하곤 했다. 허생이 사진 속 백평을 보니 얼굴도 더 예뻐졌고 몸매도 아름다웠다. 사진 뒤에 적힌 글을 읽은 아버는 갑자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허생은 어느 날 새벽에 백평으로부터 온 전화를 기억했다. 백평은 요즘 바쁘냐고 물었고 허생은 괜찮다며 지금 책을 읽고 곧 자려고 한다고 답했다. 백평은 혼자 있냐고 물었고 허생은 맞다고 답했다. 전화 건너편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고 잔잔한 잡음만 흘러나왔으며 백평은 기분이 좋지 않으니 요즘은 전화하지 않을 거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는 백평과의 연락은 점점 끊어졌다.

이어서 도도의 이야기로 넘어가자. 지난번 식사 자리에서 소금이 이야기 주제를 갑자기 바꿔 시골에서 새해를 보낸 경험을 말했다. 감정을 절제한 말투 속에 깊은 슬픔이 숨어 있어 모두가 말을 잃었고 도도는 마음속에서 눈물이 날 것 같은 감정을 느꼈다. 바로 그날 이후 도도는 자주 소금을 만났다. 소금은 도도를 만날 때마다 미리 준비해둔 주머니를 꺼내주었다. 주머니 안에는 티셔츠 한 벌이나 긴 바지 한 벌이 들어있는데 이는 소금의 정성어린 마음이고 도도에게 입히려고 준비한 옷이다. 한 번은 박매가 새 셔츠를 보고 도도에게 새로 산 거냐고 물었고 도도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매는 사이즈도 딱 맞고 정말 멋지다고 칭찬했다.

장편소설 무성한 꽃 27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학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월

0: 내내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일은 280원에 해드립니다. 상인이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치과는 모두 조순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철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 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펼쳐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 소개할 시인은 어느 분입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행간 용정에서 예, 개원 사업을 하면서 문학 창작을 견제해온 그리고 퇴직 후엔 또 해외에 가서 예, 일하면서도 끈질기게 문학 창작을 하고 있는 류성미 시인을 소개하려.
0: 네, 예, 그럼 오늘도 먼저 류성미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해 주시죠.
1: 예, 류성미 시인은 예, 1967년 10월에 안도현에서 출생했습니다. 그리고 1987년에 연변 제1사범학교를 졸업하고 32년간 용정에서 줄곧 교수 일선에서 사업해왔습니다. 그 중에 23년간은 담임교원 사업을 했습니다. 그는 농촌 학교 지원으로 삼합진에도 1년간 내려가 교원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열심히 사업했기에 용정시 우수교원으로 당선됐고 주교수 신서, 용정시 교수 능수, 용정시 교수 골관으로 됐습니다. 그는 선으로의 성급, 주급, 시급 교수를 진행했으며 경험 논문을 국가급 4차, 성급 2차, 주급 6차, 시급 8차를 발표했습니다. 간행물에 또 3편의 문장을 발표했습니다. 그가 지도한 학생들이 전주 장면경연에서 20여 차 상을 받았고 본인도 우수지도교원상으로 20여 차 표창받았습니다. 1989년에 연변대학 조문학부의 함수를 졸업하고 시집 어느 날이 토크쇼를 출간했습니다. 그리고 근년에 또 수필집이 빛과 그림자 사이를 출간했습니다. 그 외에 수필, 가사, 동시, 동요 등 수십 편을 발표했습니다.
0: 네, 이 경력을 보게 되면 또 이 문학 창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또 토대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그동안에 그 문학 창작을 하면서 류시인한테 문학이란 어떤 의미로 다가갈까요?
1: 예, 그는 예, 그의 시집 어느 날에 토크쇼를 내면서 예, 그 시집이 머리글에서 이렇게

0: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다. 처음엔 그냥 1년에 한두 편씩 시를 써서 잡지에 발표하는 것으로 만족했다. 하지만 주변의 문학 동인들이 시집도 척척 내는 것을 보고 부러움을 느꼈으며 짬짬이 시간 내어 시공부 학원에 다니기 시작하였다. 정성이 지극하면 돌로에도 꽃이 핀다고 그렇게 시작해서 손이 부르트게 쓴 작품들이 어느새 책 한 권 묶을 분량이 되었다. 시집을 묶는다는 것은 자신이 창작에 대하여 한 단계 총화하고 점검해두는 의의 있는 일이라는 주변의 권고에 나도 한번 당당히 시집을 내보고픈 욕심이 생겼다. 이 한 권의 시집에 수록된 시들에는 여지껏 내가 살아오면서 겪은 희노애락이 깃들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와 수많은 제자들, 그리고 35성상 동고 동락을 함께한 동료들과 친구들의 이야기가 모두 적혀 있으며 지금까지 살면서 가슴에 차곡차곡 쌓아두었던 꿈, 희망, 소망이 모두 적혀 있는 것 같다. 늘 따스한 봄날처럼 그동안 나의 작품을 읽어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여러 지인님들께 허리 굽혀 감사 인사를 올린다. 이제 갓 그런 말을 뗀 늦깎이 시인으로서 시집 출간이란 너무나도 엄청난 즐거움인 한편 어깨도 한결 무거워난다. 내 생애에 짊어진 영혼의 정화를 위하여 열심히 더 좋은 시를 쓰는 것으로 허송했던 지난날의 안쓰러움이 깃발을 꽂아두린다. 정년 퇴직 후 한국에서의 삶은 또 다른 도전이었다. 공장과 회사, 식당, 홀 등 여러 일터를 거치며 몸과 마음을 단련했고 그 속에서 수필을 쓰는 작업도, 작은 여유도 얻었다. 그 여유는 나에게 희망의 공간이 되었다. 글쓰기를 통해 나를 다시 돌아보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었다. 예, 첫 시집 어느 날의 토크쇼에 이어 첫 수필집 빛과 그림자를 내며 이 책이 지나온 삶의 흔적을 재조명하면서 앞으로 나아갈 길을 밝히는 거울이 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1: 네, 그럼 유성미 시인의 국제 시작품들을 감상하면서 더욱 가까이 또 시인한테로 다가가 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인은 제목이 하늘 놀이터입니다.
2: 하늘 놀이터 류성미. 룡구름, 토끼구름, 코끼리구름, 쫓거니 달리거니 삼태성, 북극성, 북두칠성 숨었다 나타난다. 하늘은 놀이터, 즐거운 놀이터.
0: 예. 이 동시는 이 하늘을 놀이터로 삼고 구름을 그 모양새에 따라 룡구름, 토끼구름, 코끼리구름으로 보면서 그들이 서로서로 쫓거니 달리거니 하면서 노리는 것을 일련으로 썼고 다음 이연에서는 이 삼태성, 북극성, 북두칠성이 또 숨었다 나타났다 하면서 하늘을 놀이터로 삼은 것을 썼습니다. 그 큰 하늘을 이 감히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터로 본 것도 기특하지만 아이들이 심리에 맞게 쫓거니 달리거니 또 즐거운 놀이터로 표현한 것도 아이들이 구미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해바라기입니다.
2: 해바라기 류성미. 해종일 햇님만 바라보아요. 콩콩 강아지 지저대도 못 들은 척, 삐약삐약 병아리 놀려대도 모르는 척,

0: 예, 태양에 대한 그 해바라기 충성심, 예, 집중력은 바로 충성심. 여기서 강아지 콩콩 짖어도 병아리 삐약삐약 놀려대도 오직 햇님한테만 충성하는 그런 충성심 때문에 나중에 까만 기름이 꼴뚝 찬 해바라기씨를 만들어내서 이 세상의 고소한 향기를 덧칩니다. 그게 바로 충성심이 결실이라면 결실이죠. 그리고 해바라기의 그 최종 사명이죠. 해바라기를 통해 어린이들이 집중력과 충성심을 북돋우고 있어 좋았습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이슬입니다.

0: 이슬, 류성미. 지난밤 더웠나봐. 꼬다기 꼬다기 진땀이 성골성골. 캄캄한 밤 무서웠나봐. 꼬다기 꼬다기 식은 땀이 방울방울.
1: 예, 이 동서에서는 예, 이슬 꽃 아기들 이마에 진땀으로 보았는가 하면 밤이면 또 식은 땀으로 보고 있는 것이 기발합니다. 진땀은 너무 더워서 송골송골 맺힌다고 하고 식은땀은 캄캄한 밤이 무서워서 방울방울 땀을 흘린다고 했습니다. 이슬에 대한 비유가 타당하고 기발합니다. 여기서 이슬은 자연의 것인데 시인 그것을 인격화해서 꽃 아기 이마의 땀방울로 화합니다. 그래서 동시가 한결 살아나게 만들었습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도시락입니다.
1: 도시락, 류성미. 도시락 뚜껑을 열면 피어나는 환한 얼굴, 밥알 하나하나, 엄마 정성 하나하나, 몽글몽글 풍겨나는 엄마의 향기 한가득. 나는 매일 엄마의 사랑 먹고 자란다.
2: 예, 이 동생은 엄마가 사준 도시락을 썼는데 도시락 뚜껑을 열면 음식이 아니라 엄마의 환한 얼굴이 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도시락

0: 안의 밥알 하나하나는 엄마의 정성이 하나하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시락 음식에서 몽골몽골 풍겨나는 향기는 엄마의 향기라고 한 술 더 뜹니다. 그래서 마지막 연에선 종결어로 나는 매일 엄마의 사랑 먹고 자란다 라고 씁니다. 하나 도시락을 가지고 엄마의 정성과 로고를 동심에 맞게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역시 교육적 가치도 부여된 좋은 동시라고 나름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햇님입니다.
2: 햇님, 류성미. 우리 엄마 얼굴에 방실방실 밝은 햇님 떠오르면 할머니의 주름살은 쪽 펴지고 아빠의 어깨는 으쓱 올라가고 내 가슴에는 평화가 깃들어요. 엄마 얼굴에 뜨는 햇님은 우리 가족의 햇님.

예, 한 가정의 분위기는 예, 많은 경우 이 가정을 알뜰히 꾸려가는 엄마의 얼굴에서 비롯됩니다. 엄마의 얼굴이 밝아지면 그날은 집안 분위기가 좋고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지면 그날은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되죠. 시인은 예, 이 전경을 기초로 우리 엄마 얼굴의 방실 밝은 해님이 떠오르면 할머니 주름살은 쪼옥 펴지고 아빠 어깨는 으쓱 올라가고 내 가슴에는 평화가 깃들어요 라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엄마의 얼굴을 위해 더욱 높이 우러러 엄마 얼굴에 뜨는 해님은 우리 가족의 해님이라고 개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엄마의 얼굴은 한 가정의 해님처럼 중요하지요. 개발이 타당하고 시적입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나무입니다.
1: 나무, 류성미. 파릇파릇 봄이 오자 새이벗 너무 좋아 가지들이 하늘하늘 봄바람과 손잡고 춤을 춥니다. 잘 익어 터지는 여름 오자 부들진 몸매를 자랑하며 여기저기 파란 물바다 애워옵니다. 더운 바람 입에 물고 푸른 파도 넘실거립니다. 노랑빨강 가을이 오자 노랑색 빨간색 너무 좋아 온몸을 활활 불태워 갈바람이 안겨 어디론가 활랑이며 날아갑니다. 꽁꽁 오르드는 겨울 오자 아지마다 하얀 속심 뿜어내어 온통으로 눈꽃을 휘젓습니다. 눈바람 품어안고 쌩쌩 북극의 하늘을 노래 부릅니다.

0: 예. 사계절의 몸을 맡기니 나무의 이런저런 동작을 통해서 북극의 자연을 노래합니다. 계절마다의 그 색깔과 움직임이 다 특색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동심에 맞는 시어들과 기본 색깔 위주로 한 아이들이 그 어려서부터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과 공존하도록 이끄는 작용도 곁들여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첫눈입니다.
2: 첫눈, 류성미. 면사포 쓴 가로등 고개 숙이는 인사를 새겨둔다. 점포 입은 산의 손짓에 설레는 까닭은 돗자리 깔고 춤추는 강물이 흘러가기 때문이다. 모자 쓴 나무들 도돌이하는 모습이 입을 덮은 차량들 동음으로 전율할 때에 우산 쓴 집들의 미소, 웃음 펼쳐 거리를 반가움으로 돕는다. 뻗쳐 올린 갈망의 가지마다에 첫사랑 그 향기 꽃 피워주면 옛 생각 나풀 나비 되어 하얀 꿈결 보듬어준다.

0: 예, 이 동시에서 가로등, 산, 강물, 나무, 차량, 집, 거리, 첫사랑, 나비 등등을 예, 첫눈과 결합해서 첫눈이 그 하얀 본질과 겨울이 전반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하얀 면사포를 쓴 가로등으로, 산은 하얀 점포를 입은 산으로, 강물은 돗자리 깔고 춤추는 하얀 강으로, 나무들은 흰 모자 쓴 나무로, 집은 하얀 우산 쓴 집으로, 나비는 또 하얀 꿈결 보듬어주는 나무로, 모든 것을 하얀 일색으로 색칠하고 있어서 더욱 시가 돋아오르고 살아납니다. 형상이 잘 살았습니다.
1: 네, 계속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연필입니다.
2: 연필, 류성미. 빨간 놋 연필, 파란 놋 연필, 모두가 까만 발자국 찍어요. 하얀 종이 위에, 노란 종이 위에, 언제 어디서나 까만 발자국 찍어요.

0: 예. 색깔이야 어찌됐더니 연필이 목적인 글을 쓰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옷은 어떤 색깔을 입었어도 까만 발자국을 남기는 그 목표를 위해 분전하는 연필 정신을 아이들한테 알려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 경우도 예, 그렇습니다. 그 어느 아이든 예, 모두 다 공부에 열중하여 지식을 많이 누리는 이 목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동시도 역시 교육적 가치도 부여하고 있지 않나 나름 생각해 봅니다.
1: 네. 그 최근에 보게 되면 이 시인들이 작품을 쓰는 가운데서 우선 그 교원 생활을 했던 분들도 그렇고 그 교원 생활 아닌 분들도 그 연필에 대해서 아주 그 연필이 어떤 자희장 정신이 할까 그런 그 형상에서 이 시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0: 예, 연필. 예, 연필 많이 나옵니다.
1: 네. 그래서 뭐 연필로 뭐 자기 인생을 뭐 적어 나간다든가 혹은 또 그 연필이 그 자신을 그 소모하면서 우리 그 초대처럼 그러잖아요. 초가 자신을 타서 없어지면서 또 그 불을 밝혀서.
0: 그렇죠. 예. 그럼 연필도 점점 자기 몸이 달라지면서 계속 그 네. 글을 써다니는.
1: 이것이 또 그 같은 그 대상물이지만 또 여러 사람들한테는 또 부동한 이미지로 또 이렇게 또 형성화돼서 또 이 시가 나오지 않나. 네.
0: 예.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그림자입니다.
2: 그림자 류성미. 좀 더 뒤에서 함께 홀홀 달리기도 옆에서 함께 찰싹찰싹 공부도 함께 한쪽에서 슥싹슥싹 그러나 흐린 날 어두운 날 빛이 쉬는 날 그림자는 보란 듯이 투명 옷 입고서 나랑 한 사람 돼버리죠.
0: 예, 이 그림자가 태양광선에 의해서 그림자로 있을 때와 또 햇빛이 없을 때 그림자가 없어지면서 나와 한몸이 될 때를 물리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 목적은 그림자일 때나 나와 한몸이 될 때는 모두가 전심전의로 나만을 위해 분전하는 그런 그 그림자의 그 속 깊은 사랑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쳐도 나의 부모님들처럼 앞뒤로 나만을 위해 수고하시는 그 사랑을 동심에 맞게 잘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남을 위하는 그런 그 깊은 마음을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다음 시는 또 새로운 대상물을 찾았는데요. 시 제목은 치솔입니다.
1: 치솔, 류성미. 치솔은 욕심쟁이. 치약이 맛있다고 계속 달라고 하네. 치솔은 장난꾸러기. 요리조리 돌아다니면서 이빨 구경 다 하네.
2: 예, 아주 너무 재미나게 썼습니다. 이 동시 포인트는 바로 치솔을 인격화한 거죠. 그래서 이 치약이 맛있다며 계속 짜달라고 하는 거 하면 또 일단 치약을 바른 후에는 장난꾸러기처럼 요리조리 입안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빨 구경 다 한다고 합니다. 치솔의 작용과 인간의 그 치아를 위한 봉사활동을 마치도 어린 개구쟁이 아이처럼 표현하니까 동시가 막 살아났죠. 그리고 어린 독자들은 허허하며 웃음 속에서 치솔의 수고로움을 알게 되고 이빨을 더욱 아껴야 됨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다음 감상할 시 역시 또 교원생활의 일상 속에서 발견한 대상물인데요. 제목은 고무지우개입니다.
1: 고무지우개, 류성미. 고무지우개는 의사입니다. 틀린 곳이 있으면 날도와 잘도 지워줍니다. 지우개, 지우개, 내 사랑 고무지우개. 꾸러기 내병 치료하느라 몸 점점 작아지어도 날도와 오늘도 한몸 다 다슬고 틀린 곳 지워줍니다. 내 몸의 병 말끔히 고쳐줍니다.
2: 예, 이분한테 치솔이요, 고무지우개요, 연필이요 이런 시들이 많은데 이 동시에서는 고무지우개를 의사로 비유해서 틀린 곳이나 내 몸의 병이나 다 말끔히 고쳐주지만 유독 자신만은 이곳에 몸이 점점 다스려 작아지어도 꾸러기인 날 위해 한 생을 바쳐가는 그런 그 숭고한 미덕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필이나 고무지우개는 일상에서 하찮은 존재들이지만 그 미덕은 큰 거죠. 이를 통해 아이들이 자기 신변의 작은 것에서 큰 사랑을 느끼게 만들고 소중하게 느낍니다. 역시 교직 사업을 오랫동안 해하면서 관찰해온 그 숨결이 느껴지는 동시라고 생각합니다.
0: 네, 이어서 감상할 동시 제목은 이슬 이입니다.
1: 이슬 이 류성미. 햇님의 숨결 아래 나만 아는 작은 우주가 있어. 바람도 어쩔 수 없는 마법처럼 숨어있는 순수. 파란 잎 끝에 맺힌 비밀스런 동그란 꿈 하나. 아지는 그 속삭임 담아 안고 조용히 흔들리고 나는 그 신선함에 포근히 안겨 티끌 한 점 묻지 않은 막디 맑은 아침을 맞이해.
2: 예, 작은 이슬방울 하나를 두고 시인은 지금 여러 가지 각도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즉 이슬방울을 나만 아는 작은 우주로, 또 마법처럼 숨어있는 순수한 것으로, 파란 잎 끝에 맺힌 비밀스러운 동그란 꿈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한층 미학을 일으켜 내가 그 신선함에 포근히 안겨 티끌 한 점 묻지 않은 막디말을 아침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결론이죠. 하나의 작디 작은 이슬방울 때문에 결국 내가 티끌 한 점 묻지 않은 막디말 아침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작은 그 이슬방울로부터 인생의 참도를 도출해내고 있다는 게 기특합니다.
0: 예, 참으로 그 지금 화창한 계절 또 실록으로 물들어가는 이 계절, 유성미 시인의 재미나는 동시들을 함께 잘 감상해 보았습니다. 네, 임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2: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이상 오늘 프로 여기서 줄입니다. 이 시간 실황송의 최명욱, 프로 제작의 정설매, 프로 편집과 진행의 남철이었습니다.

전견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도시의 번잡함에서 잠시 벗어나 푸른 산속에 살고 싶은 마음, 그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있어 보셨죠? 박흥글 작사, 지혜선 작곡의 박춘희 가수가 부른 살고 싶은 청산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맑은 공기, 졸졸 흐르는 시냇물, 그리고 편안한 마음, 생각만 해도 마음이 편해지죠? 청산에서 살고 싶은 그 마음을 노래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여러분도 잠시 눈을 감고 그 푸른 산 속으로 떠나보시길 바랍니다.

성산의 평온함을 뒤로하고 신명나는 타령한수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정호원 작사, 김덕윤 작곡의 장홍련 가수가 부른 새연변 타령을 전해드립니다.

님 생각 집 생각에 잠 못 이루는 그 마음을 아마 집을 떠나 생활해본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김정권 작사 백희남 작곡의 한초로 조미란 가수가 부른 님 생각 집 생각은 멀리 떠나 있어도 끊을 수 없는 그리움을 노래하는데요. 남녀가 함께 부른 조화로운 화음이 그 애틋함을 더욱 깊게 전해드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하나하나가 소중한 인연입니다. 박설매 작사, 김홍일 작곡의 최경화 가수가 부른 인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곁에 소중한 인연들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기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동천 치과는 모두 조선족 의사들입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결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

0: 증상,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본 프로는 녹음 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3: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변성,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에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 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 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 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 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 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 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에 됩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전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구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종약제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종약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전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끌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세신 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1,500원의 현금권과 레이저 치료기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 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촌 1층 우기대 앞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최신의로 명서방 이 몇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우대 활동이 특수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라는데요. 특히 명서방 천희 박사 15가게 15가글 드립니다. 그게 첫 번째 우대 활동의 퍼센트를 높게 주지요. 두 번째 우대 활동은 1,500원의 현금권을 총 값에서 1,500원을 감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대 활동은 네이자 손목시계 같은 치료 이기를 또 한 건을 물어드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그 눈병 치료 약품과 천희 박사에 관한 우대 활동이고,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12각을 싸면 12각을 줍니다. 이번에 이 최신으로는 한 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25일간 복용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35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지금까지 1,000원 현금권을 주면 많이 줬는데 이번에 특수하게 1,500원 현금권을 우대 활동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신으로 12각에 12각 주고 1,500원은 현금 빼주고, 세 번째 우대 활동은 레이저 치료이기, 손목시계 레이저 치료이기 한 건을 또 두르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우대 활동으로 하게 되면 최신으로는 280원 잡아받게 되지 않습니다. 결국 명서방은 한 가게 한 240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기회를 잘 파악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처방 자체는 중커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합니다. 중국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에 속하면서 중국과학원의 석박사 도사의 처방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뭐 처방 자체가 명처방에 속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황차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하나는 녹혈증 사슴이 피입니다. 사슴이 피는 면역력을 높여주고 그리고 콩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조혈 공능을 도와주는 데는 특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포함된 성분은 또 전노권 사슴이 전반이라 되어 있겠습니다. 사슴이 전반이라 하게 되면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인류에게 필요한 이런 성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슴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일 겉으로부터 속에를 내장 포함해서, 사슴이 뼈 포함해서, 사슴이 살 포함해서 여기에 포함됐는데, 다른 데는 일체 기타 처방에는 녹혈증하고 사슴이 전반으로 된 이런 성분들이 다른 처방에는 없습니다. 이 처방에 유일하게 포함된 이 아주 우수한 성분들이 콩팥의 양을 도와주게 돼 있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정신이 나게 하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하는 이런 전노권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32가지 진기 중약재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처방적으로는 물론 출처가 아주 뚜렷하지만 해도 중코엔의 이런 처방으로 되어 있으면서, 성분이 또 특수성이 있으면서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우수한 성분 조합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좋은 편리한 그 건강 회복의 시기로 될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합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우리 어머니가 중풍이 와서 어떤 십몇 년 동안 고사했습니다. 그래 이 천희 박사를 지금 어떤 1년 넘었었는데 어느 장에 와서 예용 고사했는지 어떤은 수분말을 할 수 있고, 그래 왜 하품하던 거 어떤 하지 않고 비뚤어진 이비가 어떤 정상을 돌아왔어.
1: 와, 대단한 성적이죠.
2: 예, 예, 예. 그 손이 오그라졌던 게 어떤 약간씩 개지는 감이 난답니다.
1: 아,
2: 예. 원래 예, 중풍이 와서 혈압이 막 200까지 올라가가 예, 사람은 얼마나 바빠 겠습니까?
1: 그렇죠.
2: 중풍 왔는데 지금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모든 면에서 그렇게 좋다 됩니까? 아주 좋아진답니다. 이웃들이
1: 예.
2: 병원의 이변에 저기 이거에 병원의 이변 하고서는 나와 인차 이야기 썼댔습니다.
1: 바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2: 예. 그러니까 효과 더 빠르고, 예.
1: 그렇죠.
2: 야, 그래, 어제는 기팽이 짓고 바깥 출입을 합니다. 어제는
1: 예.
2: 그렇게 썼으니까.
1: 예.
2: 이거에 쓴 후에는 예, 후유증이 없답니다. 다시 담보가 안 된답니다.
1: 그렇죠.
2: 그래, 예. 이 우리 어머니 특별하게 이 약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1: 예.
2: 그래서 이분이 아주 좋아 나으신다. 그래 이분이 이 활동이 아주 좋을 때 이거에 굉장히 떡을 쓰겠답니다.
1: 예.
2: 이런 약을 만나지 못한다는 게 지금
1: 예.
2: 그래서 오늘이 대달받다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1: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포함된 전부 성분 자체가 중풍 후유증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특수한 콤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허세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는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중풍 후유증 환자들한테는 너무 우수한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잘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나도 중번에 멸감을 서치에서 신체 검사할 때 그러니까 뭐 신체 검사 받았는데 혈압, 혈탕이 좀 높고 혈압도 높고 하고 원래 혈압은 고혈압이 있는 환자고 혈지 좀 높았대다.
1: 예.
3: 그래서 지금 방송 듣고 서리 무슨 약을 먹어야 되겠는가 그나 생각하다가 방송에서 선생님이 강의하는 게 그러니까 전이 박사가 여러 연구원들 많이 그러니까 연구해서 개발한 약이라 해서 지금 먹고 있는데 효과 엄청 좋습니다.
1: 예.
3: 벌써 먹으니까 나 혈압이 조절 잘 됩니다.
1: 예.
3: 두 가지 약을 그냥 먹었다 했습니다. 고혈압이 있으니까.
1: 예.
3: 요즘은 예. 한 가지만 먹어도 온종일 잘 되겠습니다. 5g짜리 하나 먹어도 온종일 잘 되겠습니다.
1: 아, 예, 예.
3: 그리고 예, 혈당도 저는 온종일 잘 지내놓지 않습니다. 좀 높던 게.
1: 아, 그렇죠. 예, 예.
3: 예. 혈지도 좀 정상이 됐답니다.
1: 기본이 겁니다. 예, 예.
3: 그래서 무슨 증상이 있는가 뭐 가슴이 그냥 예, 두근두근 거리고 뭐 숨도 많이 차고 이래 되었습니다. 근데 가슴이 두근거리던 게 많이 낫고 침침하던 것도 많이 나아졌습니다.
1: 심장과 뇌혈관 개조에서는 알아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3: 예. 그래도 더 좋은 거는 머리 나면 평상시에 머리 그냥 터지는 것도 아팠다 가끔씩 하다 하는 건데 그 증상이 없어진다 저는.
1: 머리가 터진 처럼 아픈다는 예. 게 혈관성 두통입니다. 그게 나이 드셔서 아. 머리가 아픈 거는 혈관이 뇌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혈관성 뇌혈관의 문제는 심장의 혈관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예.
3: 그래서 어떤 사람 머리를 치네 아플 때만 두드릴 때만 머리 두드리는 싶다시 이랬습니다. 그게 어서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1: 예.
3: 그래서 저녁이면 또 자지 못해서 그냥 꿈이 많던 게 자지 못 꿈이 많고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그냥 징하고 예. 좀 피곤해 피곤했댔습니다. 근데 지금 그 증상이 없어지고 어서 머리 말아가지고 정신이 난다 저는.
1: 예.
3: 그런데 오늘 한 가지 또 물어볼 거면 가면 우리 친정집 시범같이 형님이가 지금 병원에 갔는데 이게 어조모 자꾸 새 소변 자꾸 새서 예. 저때 삶이 지리내 나서 참치 바쁘단다 자꾸.
1: 아 예.
3: 어느 그렇죠.
1: 그렇죠. 그게 큰 일이죠.
3: 예 예. 뭐 다 먹는 데서가 너도 싫어 더러 싫어한다.
1: 특히 경로원에 있는데 예. 사람들이 많은 데서 그렇게 냄새 예. 피우니까 그렇죠. 콤파츠가 그래서, 해서 그런 건데.
3: 예. 새비로는요. 이렇게 조심하는 것 같은데 언제나 나가지 자꾸 나가면 그렇게
1: 그렇죠.
3: 못 치면 냄새나 사도 자꾸 피해가 안 난답니다.
1: 예.
3: 그래서 내 형님 이래서 막 좋은 약 있을까 조금 쓰라 이랬대만 그게 뭐 물어보라면 이랬대다. 근데 이 증상에 세심히로 좋다는 간에 그래 그랬다.
1: 너무 잘 맞습니다. 빨리 시작을 하세요.
3: 예. 예.
1: 세심히로가 그런데 쓰면 예.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예.
3: 예. 그래 나도 오늘 전이 박사도 배달받고 우리 형님도 세심히로 이렇게 배달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예.
3: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값이도 저렴하게.
1: 이번에 우대정책이 특수하니까 예. 잘 이용하시기
3: 너무,
1: 바랍니다.
3: 너무 좋으니까 예. 예. 그렇게 배달받겠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4: 예, 제 지금 전이 박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특출한다.
1: 그렇죠.
4: 전이 박사가.
1: 예, 예.
4: 예. 그리고 예, 이게 제일 좋은 게 기억이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1: 그렇죠.
4: 나는 이게 무슨 물건 어디다 두면 잘 찾지 못한다. 그래 어디다 둔 거 몰라 그저 사서 그 오늘 헤매니 그저 다 두던 게 어디는 그런 줄서 아이 한다.
1: 그렇죠.
4: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또 천이 박사가 그런 밤에 잠을 잘 잔다.
1: 그렇죠. 모든 평행을 이루어 주게 되죠. 예.
4: 예. 꿈을 끼다 나면 잔 것 같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면 영 피곤했습니다.
1: 예.
4: 그러니까 얘 죽은 사람도 보고 그저 뭐 얘 죽은 사람도 밥도 해주고 별 그런 것들이 꿈을 자꾸
1: 그렇죠.
4: 피곤함이 예. 아, 아침에는 기분도 상하고 이랬는데 우선은 자다도 꿈이 없어서 이게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침에 잠성시 나고 결국 내 심장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예, 뭐 꿈에 교실에 여러 가지 약을 한 서너 가지 막 심장약을 먹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예, 이게 심장이 자꾸 후두두 하던 게 영수 와줘서 예, 그래서 꿈에 교실에다가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지수심 펠, 그 오후입니다. 눕거립니다. 그거는 예. 일 없습니다.
1: 예. 그렇죠.
4: 그러니까 이게 심장도 영 잘 도와주고, 기억도 도와주고.
1: 심장과 내 혈관에는 알아주지요. 예,
4: 예. 예, 영 좋습니다.
1: 좋습니다.
4: 우리 아저, 예. 예, 우리 아저씨는 지금 이 소변이 아예 닿습니다. 그래서 예, 이, 뭐 썼는데 효과 영 좋습니다.
1: 예.
4: 어, 할날이, 할날 밤에 소변을 대번씩 보니까 예, 미네, 신 것 같지 있지. 그래서 이거 지금 1호로 썼는데 만으로 이렇게 어떤 소변 할날 밤에는 어 어떤 날에는 한 번이고 어떤 날에는 그래서 두 번이고 예. 그래 영 좋습니다. 그 오늘 우리 할도에 좋을 때 예, 이 천이 박사하고 요거 지금 1호로 두 가지를 다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1: 어 그렇게 하세요. 영 잘 하시겠다면 이제 상수랑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 우수한 제품이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502-7766에 전화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아,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무슨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제가 천이 박수를 먹고 만면에서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5: 소변이 자서 나는 영 고생했습니다. 난 이거 젊었을 때부터 이랬는데 안 맞냐고 먹어도 안 맞더라만 그래서 조금만 사 먹어도 이내 밝지 않나 말인다.
1: 예.
5: 예, 고생 많이 했는데 약 쓰고 소리 지금 소변 자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아프고 저리고 하던 이 증세 지금 이렇습니까? 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예.
5: 아침에 일어나면 좀 신하고요. 밤도 잘 잘 수 있고 예.
1: 그럼요.
5: 예. 사과 잘 되니까 예, 밥 잘 먹고 매진하고 그 다음에 혈압이 반응이 심했습니다. 그러던 게 지금 혈압이 어느 정도 되니까 어지럽증도 안 나고 머리 아프던 것도 지금 많이 나고 예, 경력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1: 그렇죠. 예.
5: 예, 겨우 기관지어 물로 항상 감기를 빼놓고 하고 예, 감기만 걸린 것도 뒷거리가 심했는데 이게 다 나서 얼마나 온지 모르겠습니다.
1: 예.
5: 그리고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지금 많이 나서서 여기 잘 걸을 수 있고 예. 그래 여러 명들로 효과 좋으니까 지금 계속 쓰려고 하고 예. 세심히로는 우리 남편이 쓰고 있는데 전령 비대알로 저리 사변이 갔고 예.
1: 예.
5: 숨을 거지 못하고 잠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은 사변 자수가 줄어드니까 잠 잘 자고 예. 아침에는 안 막 정신 안 나옵니다.
1: 예.
5: 그리고 허리 아파 걷기 없던 것도 지금 많이 났고 예. 저기 간이 나빠 그런지 항상 뭐 눈이 뿌연히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좀 많이 났단다.
1: 예.
5: 약이 여러 면을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들어보니 우리 활동도 좋은데 장가에서 이건 두 가지 약을 다 배달을 달서 놨습니다.
1: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제품의 선택은 아주 현명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름으로서 좋은 효과를 거둘 때 연속 여성을 따라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5: 감사합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세신지로 저는 계속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6: 예, 이제는 쓴 지도 저는 곧 10달이 됩니다.
1: 아, 예.
6: 이렇게 쭉 견제했어요.
1: 아, 10달 썼으면 잘 쓰셨네요. 예, 예. 그렇죠.
6: 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쓰니까 내 허리 아픈 통증, 허리 다리, 그다음에 무릎 관절, 그래서 이 손목이 발목이 그것도 다 이게 나무땡기스로 뻣뻣한 이런 증상들이 다 지금 소실되고 이롭습니다. 아예 아픈다 이전보다.
1: 예.
6: 예. 그리고 그다음에 이 날씨 변화에 가서 이게 정말 이전에는 관절이 세게 아팠는데 허리도 아프고 이러는데 지금 병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1: 아 그렇죠.
6: 네. 예, 예. 그리고 감기도 안 걸립니다.
1: 예.
6: 정말 이거 쓰면서 면역력이 제거되니까 감기 한 번도 안 합니다.
1: 그렇죠.
6: 다 이게 예. 그러면 혈압이 조절 잘 받고 혈압이 또 온정되니까 심장도 편안합니다.
1: 그렇죠. 네.
6: 심장, 예, 예. 예, 심장도 편안하고 이러니까 심혈도 박도 그렇게 빨리 뛰는 게 지금 정상 범위 70, 80, 85 그 좌우로
1: 돼. 어, 너무 정상으로 돌아오셨네요. 예.
6: 예. 잠도 편히 잘 잡니다. 예. 그리고 하루 저녁에 아무래도 한 대십 번씩 일어나던 게 그다음에 지금 그래서 한 번이나 그래서 그렇게 일어나면 그럼 다시 또 이전에 잠들 수 없는데 그럼 턱 누우면 또 잠다 인사 잠다
1: 예.
6: 그래서 잠을 푹 자고 이렇게 일어나니까 한번에 그래서 급분하고 예. 이 머리도 맑아지고 예. 무슨 온 하루 일도 좀 하기 쉽고 그렇습니다.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예. 선생님
1: 예,
6: 그렇게
1: 그렇죠.
6: 해서 예. 저는 이렇게 최선으로 떨고 수 없습니다. 계속 쓰려고 하면서 예. 이렇게 좋은 활동에 참여 활동에 참여라고 내 선생님께 전화드립니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콩팥이 좋아져야 심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좋아져야 소화가 잘 되고 그러면서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단순하게 콩팥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콩팥이 든든해야만이 오상이 든든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견지만 하신다면 좋은 효과성 여러 가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도경이 바로 최신으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잘 이용하시기 네. 바랍니다.
6: 예, 정말 오는 애들로서는 이야기가 필수품입니다.
1: 아, 예. 그렇죠.
6: 예.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1: 아, 건강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7: 나는 민서방 어서 쓴 지 11달 됩니다.
1: 아, 잘 쓰셨네요. 예. 어떠세요?
7: 민서방 어제 일어나면 아이 나 전쟁 먹으면 어제 진짜 앞에 처음에는 민서방이 이렇게 눈이 까까라운 눈물 흘리고 앞에 무슨 선생님이 있네 언제 물어보니까 유리체 혼탁이라 앞에 거미줄 같은 게
1: 아, 그렇죠. 유리체 혼탁입니다.
7: 처음에 그렇던 게 그다음에는 아 아이 나가 갑시 그 뿌옇뿌옇 잡으시 그게 아이들
1: 병대장
7: 예 그래서 예 그다음 이게 아이들이 따와서 가서 검사하니까 0.3이 0.4 이렇게
1: 했고 그때 그다음 예 수술하라 할 겁니다 예 병대장
7: 예, 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예 수술하라 때도 그러니까 예. 난 어우 그럼 아이들이 따고 이거 어쩌는 약이 이거 먹어야 되지 그런 게 이거 명서방에 한예 석달쓰가에 그 이렇게 눈물 나고 까까라고 얘 나가면 또 말할 수도 세게 눈물 나고 요렇게 혼탁에 연해지고 옷을 집게다 그 다음에 옷을 잡겠다 그 다음에 차차차 뜰까 반년 쓰이까나에 그 뿌옇뿌옇 없이 옷을 지지합니까 선생님
1: 그게 보양기 네. 보통 백내장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약으로서 해결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눈이 떨고 네, 있느냐 그건 그건 거의 효과가 뭐 0.몇% 이서나마나 하게 되었는데 이 제품이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해서야 철저하게 해결받는 건데 이 제품이 확실히 많은 분들이 기본으로서 맹서방은 백내장에 시력이 올라갔다 보양기 벗겨졌다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의 기본입니다.
7: 예, 그래, 내 예체남이 요약은 내 조마, 야, 내 조마 마음 쿵만 먹고 역사들은 조마 내 임바로 내 조마 운이 좋다 해서.
1: 아주 현명한 예, 선택입니다. 예.
7: 11달으로도 썬지 11달이라 검사랄까, 예, 0.5, 0.6 이렇게 올라와. 예, 그래, 무슨 약 썼길래 이렇게.
1: 대단합니다. 이렇게 예, 예.
7: 1년도 안 됐는데 이렇게 와서 검사한 게 이렇게 좋았어. 내 그래, 눈냐고 0.5 약 썼다고 그랬더만은. 예, 그랬더만, 약은, 아이 숨이 매겼을 때다, 선생님.
1: 완전히, 뭐, 눈이 앞에 실명으로 기본상 접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7: 그렇지, 예. 예. 예. 그 다음에 더 실명 조금 더 그래면 고치기 바쁘세요, 그만큼.
1: 그렇죠.
7: 예. 예, 그래, 선생님 고맙다, 인사드리고, 이번 우리 활동이네요.
1: 명서방은 간을 도와주고 담낭을 도와주고 폐열 심장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시름 넣고 이 명서방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오장이 불편하고 눈이 좋아질 수 없습니다. 특히 간 담낭 예 그렇죠 예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그 외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미리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안과 질병은 노랭기에 들어가서 뭐 항반변성이라든지 혹은 또 당뇨병이 있다면 당망증이라든지 심막막 색소변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무서운 질병들이 우리를 시력이 떨어지게끔 이렇게 하는 질병이지 않습니까? 이제 여사분이 이걸 보게 시력이 올라갔다니까 너무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7: 고맙습니다.
1: 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명서방 이 제품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눈병은 우리가 벌써 40대 중후반부터 시작해서 나는 눈에 젊었을 때와 20대, 30대 내가 똑같다고 할 사람은 한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기본으로서 눈은 여러 가지 모병을 불러오고 증상을 불러오게 되어 있고 특히 큼직큼직한 안과 질병을 불러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큼직한 안과 질병 가운데서는 이제 위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해도 심망막 색소변성이라는 것은 뭘 말하게 되었는가 하면 시신경이 위축하는 질병입니다. 시신경이 완전히 위축하게 되면 오대주 사대양 어디 가서도 고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무슨 방법으로 지금 서유에서는 비타민제를 이거 그저 임시 달래는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해도 중에서 방법은 바로 우리 명서방이라는 여기에 21가지 유명한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눈은 피가 제대로 들어가야만이 제가 늘 말씀드려 있지만 해도 무 더세 얼스 한다자면 눈에 피가 들어가야만이 그게 대사활동을 완성할 수 있어서 눈을 제대로 볼 수 있는데 바로 여기에 이 제품 명서방 자체는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주면서 간단습열을 쳐주게 돼 있고 상처열을 쳐주는 차원에서 눈을 광명을 찾게 하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게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심망막 색소변성이라는 것은 보통 한눈이 질병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이 질병 두 눈의 질병을 다 함께 합니다. 왼쪽이 백내장 오른쪽 백내장 그리고 함께 그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불러오게 되어 있는데요. 특히 우리 야맹증으로부터 눈이 심망막 색소변성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맹증은 쉽게 그저 밤에 술 보면 뭐 술 나가면 되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래서 눈 치료에 있어서는 명서방이다. 시장에서 자리 잡듯이 한 우수한 치료 제품 바로 명서방에 속합니다. 그리고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아 이렇게 우수한 제품이 바로 우리 시중에 왔구나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는데요.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의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다른 처방에서 찾기 어려운 이런 성분이 여기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녹혈정 전독근 이런 것을 다른 처방에서 찾기 어려운데 이걸 드시므로 해서 콩팥이 양을 돌아주게 돼 있고 정신이 나게 하고 조혈 공능을 도와주고 우리가 나이가 되시면서 조혈 공능이 많이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조혈 공능이 저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역력 저하 더불어 여러 가지 질병을 불러오게 되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가 하면 여러 가지 추위를 쉽게 타거나 소화가 슬되거나 숨이 차거나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주는 제품이 바로 세신1호입니다.
0: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다지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입니다. 연변다지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16년 5월 28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4월 12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미녀 광장, 3시에는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에는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 산책,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소금은 도도를 만날 때마다 미리 준비해둔 주머니를 꺼내주었다. 주머니 안에는 티셔츠 한 벌이나 긴 바지 한 벌이 들어있는데 이는 소금의 정성어린 마음이고 도도에게 입히려고 준비한 옷이다. 한 번은 박매가 새 셔츠를 보고 도도에게 새로 산 거냐고 물었고 도도는 그렇다고 답했다. 박매는 사이즈도 딱 맞고 정말 멋지다고 칭찬했다. 또 한 번은 양복 바지 한 벌이었는데 박매는 입어보라고 권했다. 보통 양복 바지는 바지 밑단을 꿰매지 않은 상태로 판매하지만 이 바지는 바지 밑단이 모두 꿰매어 있고 명백히 다림질한 흔적이 있었다. 박매는 이 가게는 정말 정성이 지극하고 꼭 맞춤 제작한 것 같다고 말했다. 도도는 이건 다른 사람이 남긴 사이즈인데 자신이 입어보니 딱 맞아 그냥 샀다고 둘러댔다. 박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소금과 함께 식사한 후 도도는 소금에게 다시 물건을 주면 박매가 의심할 것이라고 말했고 소금은 웃으며 그럼 선물하는 건 그만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소금이 친구를 만나러 가면 도도는 꼭 함께 갔다. 령자는 도도를 보면 태도가 꽤 차갑지만 령자와 소금은 언제나 친자매처럼 지내기 때문에 령자가 있을 때 도도는 훨씬 본분을 지키며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식사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령자도 이런 도도의 모습에 익숙해졌다. 어느 날 박매는 아이를 데리고 무속의 친척을 방문하러 가면서 밤에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들은 도도는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소금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초대했다. 소금은 밖에 나가서 먹으면 돈이 아까우니 령자의 가게에서 먹는 게 좋지 않냐고 망설이며 말했다. 도도는 소금이 하루 종일 가게를 운영했는데 아직 분위기가 활기차길 바라냐며 마음이 지치지 않냐고 물었고 그저 두 사람만 식사하고 싶다고 말했다. 소금은 생각 끝에 저녁 8시에 만나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도도는 왜 그렇게 늦는지 물었고 소금은 할 일이 아직 많다고 답했다. 도도는 좋다고 하며 좋은 시간이 낭비된다고 중얼거렸다. 소금은 8시로 정하고 음식 재료를 사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날 밤은 비가 살짝 내리기 시작해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도도는 저녁 7시 45분에 식당에 도착했고 식당 문 앞에는 이미 휴업 표지판이 걸려있고 불빛도 어두웠다. 식당 안에는 오직 점원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비어있는 식탁 몇 개와 식지 않은 화덕 하나만 남아있었다. 도도는 신문을 넘기고 있었지만 사실 눈은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고 긴 바늘이 12를 가리키는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도도는 계속 신문을 보고 있었고 점원은 일어나 소금을 불렀다. 점원은 두 사람에게 밥을 드셨냐고 물었고 소금은 조리된 음식을 사왔는데 집에 돌아가서 먹으려고 했다고 답했다. 점원은 비가 오고 있으니 여기서 드시라고 권하며 옆집에 가서 밥 두 그릇을 사오겠다고 말했다. 소금은 잠시 멈춘 뒤 모두 함께 먹자고 제안했고 점원은 이미 식사를 했으니 괜찮다고 답했다. 소금은 오늘 치킨과 파인애플 파이를 사왔으니 점원이 먼저 먹고 자신은 부엌에 가서 채소 요리 하나를 볶고 국수를 끓이겠다고 말했다. 점원은 도도에게 괜찮냐고 물었고 도도는 좋다고 답하며 웃었다. 도도는 일어서며 소금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체면에 맞고 사려 깊다고 생각했고 소금의 연기력은 정말 완벽하다고 감탄했다. 이렇게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고 큰 그릇에 담긴 치킨과 작은 그릇에 담긴 생강조림 양념, 황조 한 병, 젓가락 세 쌍이 식탁에 놓였다. 도도와 소금은 계속 점원에게 함께 먹으라고 권했지만 점원은 이미 배가 불렀기 때문에 닭고기 몇 조각을 집어먹고 파인애플 파이 하나를 든 뒤 다시 텔레비전을 보러 갔다. 식당 안에서 점원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완전히 빠졌다. 도도와 소금은 점원에게 간단한 인사를 건네고 식당을 떠났고 문을 열자 가는 핏줄기가 두 사람을 맞이했다.

해덕이 상예로 돌아왔다. 밤에 소모가 두 번째 교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운봉의 방에서는 한 줄기 빛도 새어나오지 않았다. 문 밖에는 해덕의 구두와 좁힌 인쇄 상자가 놓여 있었다. 소모가 3층 방문을 밀고 들어가 불을 켜니 식탁에 외국 과자 한 봉지가 놓여 있었다. 다음 날 소모가 눈을 떠보니 벌써 아침 9시였다. 소모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왕 선생과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2층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방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운봉과 해덕이 쌀죽을 먹고 있었고 식탁에는 튀김 가래떡, 장조림 두부, 무 말린 것, 콩나물 볶음이 놓여 있었다. 해덕은 소모를 보자마자 같이 먹자고 권했다. 소모가 방 안에 들어섰을 때 운봉은 얼굴색이 매우 안 좋았으며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해덕은 일어나 서랍장 앞으로 가서 노란색 철상자를 열었다. 팡 하는 소리와 함께 그곳에서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빵 두 조각이 튀어나왔다. 해덕은 한 조각에 버터를 발라 소모에게 건네주고 다른 한 조각도 운봉 앞에 놓았지만 운봉은 꼼짝하지 않았다. 소모는 신기하다는 듯이 이 기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해덕은 토스트기라고 답하며 중고로 샀다고 설명했다. 운봉은 차가운 목소리로 산 것인지 주워온 것인지 물었다. 해덕은 외국인들은 이 기계로 빵을 먹기 때문에 키가 크고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둘러댔다. 소모는 웃으며 또 다른 신기한 물건은 없느냐고 물었고 해덕은 오래된 화보 몇 권뿐이라고 답했다. 소모는 빵을 먹으며 화보를 펼쳐보았고 운봉은 여전히 침묵을 지켰다. 해덕은 쌀죽을 다 먹고 이번에 돌아오는 길에 배가 사고 날 뻔했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소모는 해덕을 쳐다보았다. 해덕은 3.27 해역까지 갔을 때 선장이 육안으로 다른 배가 다가오는 것을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항로는 동남쪽이었고 흰 등불 3개와 빨간 등이 켜져 있었으며 거리는 약 4해리였다. 선장

점점 가까워졌다. 마침내 선장은 급히 왼쪽으로 좆타했다. 상대 배는 오른쪽에서 50m 거리로 지나갔고 갑판에 매달린 강철줄 하나가 끊어지면서 모두 식은땀을 흘렸다. 만약 파도가 심했다면 배가 기울어지고 전복될 수도 있었고 자신은 상해로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해덕은 말했다. 그러자 은봉은 차가운 표정으로 이런 위험한 일을 왜 굳이 말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해덕은 씁쓸하게 웃으며 한숨을 내쉬고 다시 쌀죽을 먹었다. 소모는 올라가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나려 했다. 해덕은 잠시 앉아 수다를 떨라고 권했지만 소모는 다음에 보자고 답하고 방에서 나왔다. 오후가 되어 소모는 집 뒷문에서 은봉과 마주쳤다. 소모는 미소를 지었지만 은봉은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상황이 변했으니 앞으로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말했다.

이어서 아보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수요일에는 아보가 할아버지를 뵈러 갔었다. 할아버지의 집은 오래된 건물 1층이었고 방문은 바로 길가에 붙어 있었다. 할아버지는 부채를 천천히 흔들고 있었고 탁자에는 잘라놓은 호박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아버는 그물 가방에서 조림 두 봉지를 꺼냈고 철제 도시락에는 냉면 두 그릇이 들어 있었다. 고모는 돈을 아끼라고 타일렀지만 아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는 구석에서 모서리가 깨진 다리미 상자를 발견했다. 사이 남로에서 옮겨온 물건으로 벽돌로 받쳐 위에 옷과 베개를 쌓고 비닐천으로 덮어두었다. 할아버지는 가공조에서 월급이 얼마나 나오냐고 물었고 아버는 15원이라고 답했다. 고모는 가장 싼 구두도 7원인데 아버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말했지만 아버는 침묵을 지켰다. 방 안의 가구들은 모두 고모가 산 중고품이었다. 탁자는 벽에 기대어 놓고 밤에는 천막 침대를 펴서 사용했고 여름에는 매우 더워서 고모는 길가에 나와 잠을 자곤 했다. 할아버지는 예전 공장에서는 실습 월급이 16원, 정식 취업하면 27원이었다고 회상했다. 고모는 호생 이야기를 꺼냈다. 호생은 부모가 군대 간부이고 월급을 36원 이상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모는 다음 달 아버에게 구두를 사주겠다고 말했다. 젊은이는 구두를 신어야 멋지다고 말했지만 아버는 자신은 잘 나가지 않으니 필요 없다고 답했다. 고모는 밥을 먹었느냐고 물었고 아버는 길에서 냉면을 먹었다고 했다. 고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자신이 잘해주지 못한다고 자책했다. 고모가 부엌으로 가자 할아버지는 아버에게 다가가 부모님은 잘 지내시냐고 물었고 고모가 마음이 안 좋아 매일 밤 눈물을 흘리니 위로해 주라고 부탁했다. 아버는 고개를 끄덕였다. 밥때가 되어 아버는 박 의자에 앉았다. 길가에는 바람을 쐬는 주민들로 가득했고 슬리퍼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아버는 고모의 어려운 상황

소모 어머니가 이른 교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저녁밥을 먹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했다. 소모는 왜 가느냐고 물었고 어머니는 길에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밥을 먹고 모자는 소강로를 따라 북쪽으로 걸었다. 어머니는 소모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기 위해 데리고 나왔다고 털어놓았다. 소모는 필요 없다고 거절했다. 소모는 그냥 서 있기만 했다. 어머니는 반항하지 말고 빨리 가라고 재촉했다. 7시 반에 춘향을 만나기로 정했으니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오래된 골목에 있는 춘향의 집에 도착했다. 1층 객실 문은 열려 있었고 춘향이 문가에 서 있었다. 소모 어머니는 춘향을 반갑게 불렀다. 소모는 가슴이 떨렸다. 훔쳐보니 춘향은 눈매가 선하고 검은 머리에 윤기가 흘렀다. 소모는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다. 소학교 때 춘향이 집에 온 적이 있었고 두 사람의 어머니는 서로 잘 알고 있는 사이였다.

장편 소설 무성한 꽃 28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낭독의 김란, 편집 리령, 기획 허복순,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가 웃으면 세상도 같이 웃고 우리가 즐거우면 인생도 즐거워집니다.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김일량 작사, 김미란 작곡의 김매화, 김문화 가수가 부른 웃는 얼굴, 우는 얼굴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많이 웃으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인생 우리 함께 만들어가는 거 아닐까요?

가끔 마음을 꼭 잡아주는 한마디가 필요한 순간이 있죠. 최관석 작사, 최룡훈 작곡의 신용섭 가수가 부른 당신이 진짜 진짜야를 전해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를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그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신만의 인생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죠.

주말이면 야외로 나들이 다니는 분들 적지 않은데요. 박흥률 작사, 전승길 작곡의 안인수 가수가 부른 산으로 가시는 다친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시원한 바람 같은 노래입니다. 푸른 산, 맑은 공기, 그리고 자유로운 숨결. 여러분도 잠시 이 노래에 몸을 맡기면 몸이 한결 가벼워질 겁니다.

살다 보면 문득 생각나는 얼굴, 바로 고향 친구입니다. 황상박 작사, 백희남 작곡의 병강 가수가 부른 고향 친구는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그 시절의 순수한 우정을 노래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던 그날들, 지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가깝다는 것을 이 노래가 조용히 전해드립니다.

남들의 시선이 아닌 내 마음이 향하는 대로 내가 선택한 길을 후회 없이 멋지게 살아가길 바라며 김광룡 작사 정근포 작곡의 최승화 가수가 부른 내 인생 내 멋대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매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허강일 작사, 로창선 작곡의 우리 다 함께를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세상을 갖고 가려는 희망찬 메시지들을 담은 노래인데요. 리상길, 차미경 가수의 노래로 들으시겠습니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

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투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중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중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이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이 정수, 조이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도 예, 계속해서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수고를 하시는 석중량 원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중량 원장님은 현재 국가급 맹노중이 계승자로 활약하고 있고요. 중화중이약학계 회원으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일찍이 장춘중약원을 졸업한 분인데 35년이란 중이나 서일 임상 경험을 풍부히 갖춘 분입니다. 이분이 장악한 기술이 가히 말해서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서 놓고 보게 되면 다면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해하게 되면 중이도 좋고 서이도 좋고 다방면의 기술을 장악한 분입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환자를 진찰할 때 중이학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 관념하고 변증 눈치하는 방법으로 환자에게 처방을 내드리고 또한 환자의 병정에 근거해서 경근친구료법이라든가 쇼전도의 칼침이라든가 혈의주사료법이라든가 또는 정맥주사의 료법에 이런 것을 말죠. 채용하는데 그 치료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심혈관계통질병치료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관심병 뇌졸중으로 인한 말이죠. 중풍이라든가 중풍후유증에 후유증이라기보다는 반신불수라든가 언어장애라든가 이런 걸 열어둘 수 있는데 이러한 병증을 잘 치료합니다. 최근 몇 년간 또에 이 석중량 원장님이 골관절계통의 질병치료에서 도예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골관절계통의 질병이라 한다 할 때는 우리나라에 말이죠. 대략 1.3억 정도 되는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골격이라든가 관절이라든가 연골이라든가 활랑, 힘줄, 인대 신경 등 결구들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관절이라든가 그 주위 조직이 통증이 나타나고 종창현상이 생기고 뻣뻣해지고 활동저해를 받는 이러한 일련의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이걸 갖다서 골관절계통의 질병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에 여추간판 돌출증, 퇴행성 관절염에 그리고 좌골신경통, 척근통 이러한 말죠. 병증들을 열어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갑상선 질병치료에도 특장이 있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이라든가 기능저하에 여러 가지 류형의 말이죠. 갑상선 염증, 갑상선 결절, 이러한 말이죠. 갑상선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모종 피부병 치료에도 특기를 보이는데 여드름이라든가 습진이라든가 신마진, 신마전합니다. 뉴피션 소보짐에 대장 퍼져있는데 대상 퍼지네 이러한 말죠. 피부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계신다 하게 되면 예, 우리 대중이 문진보에 오셔서 예, 숙청량은 예, 숙사란 숙제입니다. 예.
0: 네.
1: 드문성 CGO의 예, 예, 이분을 찾아서 진료를 받게 되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0: 네.
1: 그러면 오늘은 림상의 근거를 해서 우리 문진을 하다 보게 되면 환자분들 속에서 늘상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다, 머리가 아프다, 맥이 떨어진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환자분들과 같이 토론을 해봅시다. 어떤 말죠? 현대의학적으로 어떤 질병들이 이런 말죠. 머리가 어지럽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사맥이 나른해지거나 이런 말죠. 폐단이 생기는가 우리의 뇌를 해봅시다.
0: 네.
1: 하나는 심뇌혈관계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런 증세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우리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말이죠.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늘상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럽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특히 보게 되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30% 내지 50%가 말이죠. 이런 증시가 나타납니다.
0: 네.
1: 그리고 출혈성 병변에 그러니까 뇌출혈이라든가 주막막 하강출혈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본다 할 때 두통증이 아주 또 심하게 나타나고 때로는 어지럽고 이런 증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프로는 더 높은데 뇌경색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왕왕 머리가 어지럽거나 때로는 아파날 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심장 문제 특히 심율이 말이죠. 고르지 못하는 분들, 어떤 분들은 빨리 뗐다, 늦게 뗐다, 복잡해야 합니다.
0: 네.
1: 이런 분들이 항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또 아파날 때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질병에 빈혈로 고생한다든가 경추병으로 고생한다든가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고생한다든가 이런 말죠. 분들이 늘상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고 또 맥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신경계통에 말이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특히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서 편두통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0: 네,
1: 이런 분들이 또 말이죠. 이 머리가 어지럽거나 또 아파날 때 있습니다. 여기에 또 성별이 차이가 있는데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이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거나 두통증이 나타난 현상이 남성분에 비해서 더 많습니다.
0: 왜서 그렇습니까?
1: 그거 안에 그 호르몬과 좀 관계 있는 것 같아요.
0: 성격과도 관계 있지 않습니까?
1: 당연하죠.
0: 네.
1: 그리고 말이죠. 귀에 모병이 생겼을 때 보통 환자분들이 이런 말을 들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얼스증 하는데
0: 네,
1: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면 메니 얼스 증후증이랍니다. 네. 이거는 상대적으로 더 어지럽습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먼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2: 예, 네. 네, 수고하십니다.
1: 예.
2: 저는 당뇨로 원장님 약을 많이 먹었는데 요즘 들어서 제 발이 마합니다.
1: 예.
2: 그거는 왜 그렇죠?
1: 이게 하늘로 외신환이라 하는데 당뇨병 환자들이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신환 장애가 옵니다. 혈이 잘 통하지 못한다고 내려도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하고 이거 빨리

0: 치료를 해야 됩니다. 예? 말하다가 마저 이거 치료를 하지 않게 되면 예? 통증이 생깁니다. 아시겠죠?
1: 예.
0: 예, 이거 꼭 예, 수원장한테 교대를 하시오. 예? 그 처방을 내릴 때 예, 거기다 약점을 배비하게 되면 그 증상이 없어집니다. 예?
1: 아, 그렇습니다.
0: 예, 예, 예. 치료를 잘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예.
1: 예. 아니 예약해도 됩니까?
0: 아 예약이 됐습니다. 예, 예.
1: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그래요. 다음 분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0: 네. 안녕하세요.
3: 예. 예. 두 분이 수월한다.
0: 예. 감사합니다. 예.
3: 네. 그 심자이 조체, 그, 저, 박선생이 아침마다 말씀만 하고 수원자한테 찾아가서 이미 대왔습니다.
0: 예, 예, 예.
3: 예, 대왔는데, 그, 심장이 멍하고 답답하고 아프던 거 가서 그, 수원자에 말씀하는 게 한 두 번 나 세 번 먹으면 뗀다는 게지.
0: 예.
3: 이래 저 받아 먹었는데, 이제 아들애는 먹었는데, 답답한 게 없어지고 아픔이 없어졌습니다.
0: 좋은 일입니다. 예. 예,
3: 그래 좀 한 번 더 가자 그랬어. 그 수원자에게 감사하다고 좀 감사 인사 드려주고.
0: 예.
3: 선생, 그 아침마다 그 소개를 하는 게 아주 그 침착하게, 경호하게 정말 믿음직 있게 말해주니까 우리 환자들이 신이 갑니다.
0: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칭찬해 예. 주셨어요.
3: 예, 감사합니다. 예.
0: 예. 예.
2: 예.
0: 예.
2: 예. 예.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예, 네, 사랑합니다.
0: 예, 맞습니다.
4: 예, 저 오늘 저기 그 박성호 선생님 예약하자고 그랬는데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됐습니다. 예.
4: 예, 알아 도움을 갑니다.
0: 예, 예, 예, 알았습니다. 예,
4: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그러니까 예, 이 얼스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예, 이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파나고 맥이 떨어지고 예, 심지어는 미스껍고 토하고 예,
2: 네.
0: 이런 분들을 저도 예, 만난 적이 있는데 하늘 땅이 말이죠 팽팽 돌아간다는 분들입니다. 예.
2: 네.
0: 그리고 모든 만성 질병으로 예, 고생하는 분들 예, 예, 빈혈이라든가 만성 신염이라든가 예, 당뇨병이라든가 예, 이런 분들이 이 머리가 어지럽거나 반하고 맥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네.
0: 안녕하십니까.
2: 네. 여보세요.
1: 네,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예, 말씀 드세요.
1: 예, 수원자 오늘 좀 이해하자 그럽니다.
0: 예, 어떤 전화입니까?
1: 갖다 주는데 됩니다.
0: 예,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됐습니다. 예. 예.
1: 네, 수고하십시오.
0: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예.
0: 안녕하십니까.
5: 네. 여보세요.
0: 예.
2: 말씀하세요.
0: 예. 예 듣고 예. 있습니다.
5: 예. 예. 그래서 내 그 수원자 그 환자인데 치료를 받은 거 내 지금 간단히 한마디 얘기하려고 그래요.
0: 예예예 예, 예,
5: 예. 예 예. 그 수원자는 왜서 그렇게 치료 받았는가 하면은. 머리 아프고 팔이 아파가지고
0: 예예
5: 예, 그래서 내 치료 받았는데 효과가 너무 좋았어요
0: 예예
5: 예,
0: 그래, 축하드립니다
5: 예예예 예, 예, 그래 거기 또 뭐 특별하게 그 호사 간호사들이 너무 또 친절히 잘 대해주고
0: 예 그래야 되죠 예예
5: 예. 예, 예, 예 거기
2: 네네
0: 신호가
5: 예, 어려운 거 잘 해주더라고요.
0: 예, 그래야 되죠.
5: 그 우리, 예, 우리 또 조선소 분들은 좀 내신의 분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0: 예, 예.
5: 아, 하나 무슨 병, 무슨 병 이런 거 잘 모르니까.
0: 예, 리얼합니다.
5: 너무 잘, 예, 너무 잘 이렇게 설명 잘 해주니까 예, 예 감사하다는 이런 인사말을 내 한마디 올리고 싶어요.
0: 예, 예,
5: 예, 예. 그래서 예, 거기 그 간호사 분들이 하고 예, 그 수원자 같이 그 공부하는 그 신가를 하죠, 예?
0: 예, 예,
5: 그,
0: 맞습니다. 예, 예.
5: 예, 그, 간호사 분께 한 대 고맙다는 인사를 올리는 바입니다.
0: 예,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응당한 예. 일을 했습니다. 예,
2: 네.
5: 예, 예.
2: 네, 좋은 말씀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6: 두 분 수고 많아요.
0: 예, 예, 예.
6: 나는 그 주원사회를 오늘 또 가봐야 되겠는데.
0: 예.
6: 이 혈압이 지나 야성간에 심황조리 있으면 너무 뭐 많이 맞습니다.
0: 예. 예, 예, 예.
6: 그래도 골도 아프고 좀 이래 더우통, 더위도 들어오고 하니까 약 썼는데 좀 효과 있습니다.
0: 예, 예, 예.
6: 그래서 오늘 또 약질 날이 돼서.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6: 수고해 주세요.
0: 예, 예. 안녕히 계세요. 예.

0: 저희 아이 아프고,
1: 예.
0: 그래서 땀이 지내놔서, 예. 그 땀 나는 약을 또 질러가자, 그럽니다.
1: 예. 오십시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0: 예, 수고 많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예, 이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예, 맥이 떨어지는 이런 증세를 말이죠. 보이는 분들이 많은데, 예, 첫째는 말이죠. 무슨 원인으로 오는가, 예, 현대의학적으로, 예, 무슨 병으로 오는가, 예, 이런 말입니다. 예, 예, 이걸, 예, 확진을 한 다음에, 예, 정확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에, 일상생활을 하거나 말죠. 예, 사업을 할 때 말죠. 예, 지장이 있습니다. 아, 무슨 일을 하자도 머리가 어지럽지. 심할 때는 말죠. 예, 팽팽 돌아가지. 예, 또 어떤 분은 아파나지. 이러게 되면 어떻습니까? 특히 사업을 할 때 말죠. 주의력을 집중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말죠. 사업을 하거나 학습을 하거나 말죠. 예, 이 효율이가 말죠. 현저히 떨어집니다. 예. 정상분들보다. 예. 기억, 그리고 말이죠. 아, 기억력이가 몹시 낮아지고, 예. 사유가 옛날에 비해서 말이죠. 예. 아둔해집니다. 반응이 네. 민첩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네. 예. 에, 이것이 시간이 또 지남에 따라, 예. 에, 모든 말이죠. 예. 심리적인 질환이 인기될 수도 있습니다.
2: 네.
1: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 잘 치료가 안 되게 되면, 첫째 보게 되면 하나로 렌즈 공명이라 하는데 말이죠. 집을 나갔다가 말이죠. 제 집을 찾지 못하거나 예? 그다음에 아주 반가운 사람이 왔는데 말이죠. 알아보지 못하거나 이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을 놓고 본다 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되게 되면 우울증에 이런 말이죠. 심리적인 질환이 생기거나 또는 맞아 강박증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 알죠.
1: 이, 예, 이거는 정신계통의 모든 질병인데.
2: 네, 예. 저도 좀 그런 면이 예. 있어가지고. 예. 네, 알겠습니다. 예.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1: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1: 예.
3: 박윤덕 의사의 치료를 받는 환자입니다.
1: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3: 주머니에 그 손발이 계속 상적으로 부하고, 예, 이 많이 지나가고, 치료받으면 고생했습니다.
1: 예, 예, 예.
3: 그런 게, 그, 내 주변에 약도 써보고, 뭐, 몇 동안 약도 써보고 해도 별 잘 안 나왔습니다.
1: 예, 예.
3: 그, 이 아침 방송을 통해서 그 선생님이 소개하신 게, 그, 박윤덕 의사가, 뭐, 연변이 중이명리 친호 가진 부위라고 그렇습니다고 했어요.
1: 예예예. 예, 예.
3: 그래서 소개해 드렸으면 한번 사달라고 선생님께 좀 치료받았는데 어떤 한 달이 됩니다.
1: 예예예. 예, 예.
3: 이게 선생님 정말 도중에 오셨더라. 진단을 너무 잘해주지. 그 진단을 한 거로 딱딱 매병이 맞는지
1: 예예. 예,
3: 예. 거기서 치료받은 게 입에 원래 잘 안 나는 답더라에 한두 번까지 먹어도 빼면 했다고 저 아이들 까마 가는 게 세 번째 먹은 게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먹은 게 한 번이 영웅 좀 마주치고 신발 속여 좀 맞고
1: 예.
3: 일어나고 그리고 뭐 빈기도 있고 또 잔도 잡았다는 걸 맞고 여러 가지에서 다 얻어 나갔습니다. 예. 지금 어선 다 나섰는데 저기 씻고 대발하지 않게 하거나 또 가서 뭐 해야 되는지 어떻게든지 정말 좀 가서 또 선생님께 좀 찾아봤자 그런가.
1: 예. 어선에 오십시오. 예. 어선에 오셔야 됩니다. 예.
3: 어선에.
1: 예. 이분은 어선만 예. 문진합니다. 예. 예.
3: 예.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4: 네.
2: 네.
4: 저는 그 박성호 주임한께서 위장도 질병 치료를 받은 환자입니다.
1: 예, 예, 예.
4: 예, 그때 이렇게 위장도로 인해서 설사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이 금약 갖다 먹고 설사도 먹고 위장도도 그렇게, 뭐 위도 그렇게 쓰리고 아프지 않는데 그전에 설사 많이 해 그런지 지금이 맥 떨어지는 맛입니다.
1: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예.
4: 예, 그래서 이 방면에 대해서 좀 약 더 쓰려고, 예.
1: 예.
4: 상호 주임 찾아가자, 그린다. 예. 연결해 주십시오.
1: 예, 연결됐습니다. 예, 시간 안에 예. 오시면 됩니다.
4: 예,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부문주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2: 네, 안녕하세요.
3: 예,
2: 네,
3: 안녕하십니까?
2: 네. 아, 저는 저기 박윤덕 조임 이사 저기 한사입니다.
3: 예, 네,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2: 아, 제가 저기 잠을 못 자고 혈압이 막 올라가고 이렇게, 네, 그래서 그 박윤덕 조임 이사 선생님께서 중약을 썼는데 지금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3: 예, 예.
2: 그래서 오늘 더 가려고 예약하려고 합니다.
3: 예, 연결됐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예.
2: 네, 감사합니다.
3: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네, 그, 간에 많고, 그, 숨이 차고 한데, 그 박창호 선생님들 약 쓴 게 효과 좋습니다. 예. 한 번 더 쓰자고.
3: 예.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4: 예.
3: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아까 강박증 얘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3: 예, 예, 예.
1: 네, 저도 너무 힘듭니다.
3: 예, 예.
1: 내 뇌에서 계속 지시를 내린다 말입니다.
3: 예, 예. 이 강박증이랄게또 이 질병을 놓고 본다 할 때 저희에게는 정신계통의 일종 말죠 질병인데,
1: 네.
3: 에, 그 졸리증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 네, 졸리증. 네, 네.
3: 우리 민족에서는 불안증, 네. 불안장애라고 하는데,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죠 강박적인 사유라든가 강박적인 행위가 말이죠 나타납니다.
1: 네.
3: 그런데 여러분들께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1: 네.
3: 그런데 그 깨끗하다고 손을 씻지 않았습니까?
1: 네.
3: 손을 씻고 나와서 또 화장실 들어갑니다. 또 손을 씻습니다.
1: 네.
3: 이런 행동이 말이죠 반복적으로 진행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문을 나왔는데 열쇠를 잠갔거든요. 아, 그리고 말이죠. 댄티 타고 내려갔다가 또 올라와서, 열쇠를 잠그지 않았는가. 이런 행위는 말이죠. 여러 번 반복한단 말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좀 설사 좀 팀에서 좀 전화드려서 거기 그 박창호 선생님 좀 진료 좀 받으려고 합니다.
3: 예.
5: 예약 좀 되는지 해서 좀.
3: 예,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5: 예. 잘한다고 소위에서 소문 너무.
3: 네, 예, 그렇죠.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3: 이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맥이 떨어지는 이런 병증을 말죠. 제때 우리 말죠. 확진하지 못하거나 혹은 정확한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면 또는 말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른 질병들을 말죠 인기할 수도 있습니다.
1: 네.
3: 근데 경추병이라든가,
1: 네.
3: 빈혈이라든가, 그리고 뇌 공열 부족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말죠 모든 원인으로 뇌 공열 부족 현상이일 수도 있습니다. 신호란
1: 네.
3: 말입니다.
1: 네.
3: 젠저. 그리고 이 말이가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이 말이죠 병증을 제때 말이죠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이외에 말이죠 손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 네.
3: 특히 이 말이죠 머리가 어지러운 분들이 층계를 오르내리거나 할 때 말이죠 길을 말이죠 건너거나 할 때 번져질 수 있습니다.
1: 네.
3: 평형을 잡지 못하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특히

0: 노인분들이 이런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번져지면 어떻습니까?
1: 걸작.
0: 예, 예, 뼈를 상한다 말입니다. 예,
1: 본체성 걸작.
0: 예, 예, 뼈를 상하게 되면 어디에 한두 날에 해결됩니까? 몇 달씩.
1: 그렇죠.
0: 아, 그리고 말이죠. 예, 교통사고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차를 비낀다는 것이 평형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현은증이 아주 명확하게 되면 말이죠. 번져지는데 교통사고를 말이죠. 저드릴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께 이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 맥이 떨어지거나 이러한 말이죠. 증세를 말이죠. 토론했는데 이런 말이죠. 증세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께 교대를 하겠습니다. 인천병원에 가서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내가 어째서 최근에 늘상 머리가 어지럽는가 아픈가 맥이 떨어지는가 요걸 말이죠. 확진해야 됩니다.
1: 네.
0: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여기에 보게 되면 동맥 주강경화로 말이죠. 이런 현상이 생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약의 말이죠.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혈관이 말이죠. 내백에 말이죠. 방괄이라 합니다.
1: 네.
0: 방괴가 말이죠. 형성됩니다. 지금 연변병원이나 조이병원에 티젠 중심이 있는데 이 티젠 중심에 가서 검사를 하다 보게 되면 보고단이 나옵니다.
1: 네.
0: 보고단이 나온 다음에 말이죠. 저도 이런 보고단을 많이 봐드렸는데 아이 선생님 내 지금 말이죠. 검사를 했는데 이 방괄이 생겼답니다. 이 방괄이가 어떤 문제 있는가 하게 되면 혈관에 말이죠. 생기면서 혈관 협착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네.
0: 졸바진다는 뜻이 되겠죠.
1: 네.
0: 더 심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두사에 막혀버립니다.
1: 네.
0: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특히 뇌에 공급하는 혈액이가 말이죠. 부족하거나 말이죠. 상당히 부족한 이런 말이죠. 행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고 머리가 아픈 것이 더 명확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해드렸지만은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 머리가 아프거나 머리가 어지러운 말이죠. 증세가 많이 나타납니다.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이죠. 교대를 해드리지만은 이런 증세가 생겼을 때는 참지 마시고 인천병원에 오셔서 무슨 질병이 생겼는가 이걸 꼭 파악한 다음에 정확한 치료를 받기를 기원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의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026년 전조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3차 회의가 조직됐습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수 여러 민족 당원 간부들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정신을 연변 민족단결진보의 생동한 실천에서 구현하겠다고 표했습니다.
2: 길림 오동야급집단 주식위안회사는 국내외

0: 대의 영예를 연이어 획득하면서 브랜드 가치와 산업 실력이 재차 권위적 인정을 받았습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석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26일 2026년 전주경제운행분석정기회의 제3차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 사업회보 청취시에 한 중요 연설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성당위와 성정부의 포지 요구에 따라 경제운행 배치의 과학성, 목적성과 유효성을 힘써 제고하며 백방으로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며 여러 조치를 병행해 잠재력을 발굴하고 증가량을 확대해 재반 사업을 잘 해내고 발전 추세를 유지하면서 분발 향상하는 정신 자세로 2-4분기 경제운행 난관 공략전의 승리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1월부터 4월까지 전주 경제운행 정황 동영상을 방영했습니다. 주 통계국, 주 발전 및 개혁위원회, 주 상무국 주요 책임자가 1월부터 4월까지 경제운행 정황, 1월부터 5월까지 예측 분석 정황 및 다음 단계 사업 배치를 회배했습니다. 주 공무 및 정보화국 주요 책임자와 연길시, 용정시 당위 주요 책임자가 각기 공업 운행, 한도액 이상 사회소비품 소매총액, 고정자산투자 운행 정황을 둘러싸고 복귀 분석을 했습니다. 류신강, 윤조휘, 소경량, 문금철이 사업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올 들어 전주 상하가 도약 주월 목표 임무를 둘러싸고 대상 건설을 잘 들어주고 백방으로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키며 여러 가지 조치로 소비 잠재력을 발굴하고 대외무역 규모를 안정적으로 확대한 데서 경제운행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질이 제고되는 량화한 추세를 보였습니다. 2-4분기는 대상 건설이 빠르게 진척되고 생산이 확장되는 황금기이자 한 해 경제 추세를 결정하는 관건기입니다. 각 현시 각 부문에서는 발전 목표를 겨냥해 발전 신심을 확고히 하고 난관 돌파 정력을 유지하며 전력을 다해 취업, 기업, 시장, 예기 안정에 주력함으로써 경제발전의 내적 동력을 효과적으로 불러일으키고 전주 경제발전의 량화한 추세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해 년간 목표 임무를 완수하는 데 튼튼한 토대를 닦아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역량을 집중해 대상 건설을 다잡아야 합니다. 년간 고정자산 투자 목표 임무에 초점을 맞추고 당면 대상 건설의 황금기를 다잡아 양수에너지 축적발전소, 연길공항 이전 건설, 훈춘 방천 고속도로, 왕청 목단강 고속도로, 활용 명암 수리중추 등 중대 대상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야 합니다. 돈화 중국 공급 판매 인삼 가공 중심, 도문 가화 신소재, 룡정 용도 과학기술 혁신단지, 안도, 성도, 광천수 등 계속건설 대상을 추동하고 훈춘, 석일, 청정에너지, 도나, 민덕생물 2기, 연길, 룩마트, 디지털, 지능화, 물류산업단지, 도문, 광락, 중함물, 첨가제, 왕청, 10만 킬로와트, 에너지, 축적발전소 등 새 착공 대상의 속도와 효율 향상을 촉진해야 합니다. 1년의 수자원망, 신형 전력망, 계산망, 신세대 통신망, 도시지하 배관망, 물류망 등 중대 기초시설 대상을 다그쳐 기획 비축해 유효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후속력을 축적해야 합니다. 큰 공을 들여 공업 기본판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기업의 운행 배치를 상시적으로 잘 틀어주고 기업의 생산, 시장 판매와 주문 변화를 면밀히 주시하며 생산 판매 연결, 용자 연결, 인력 채용 연결 등 봉사 활동을 제때에 조직해야 합니다. 중점 기업의 시장 개척을 지지하고 생산 능력을 방출시키며 잠재력이 있는 기업이 규모를 확대하고 규모 이상 기업으로 승격돼 통계 범위에 포함되도록 추동하는 한편 곤란 기업이 하락폭을 좁히고 경영이 호전되도록 도와줘 기업의 안정적인 발전으로 전주 공업 경제의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촉진해야 합니다. 여러 조치로 소비 잠재력을 발굴해야 합니다. 소비 진작 전문 행동 실시를 견인으로 6.18, 단오, 졸업 시즌 등 소비 시간대를 조시하고 음식, 숙박, 출행, 유람, 쇼핑, 오락, 전사슬 소비권을 정밀하게 투입하며 상업무역 기업이 리온양도 우대, 단체 구매 패키지를 내오도록 적극 인도하고 부동산 교육회, 단체 구매 등 상품 주택 전시 판매 활동을 계속 개최해야 합니다. 2026년 연변 문화관광축제, 군성음악회, 동북축구연맹전, 중국축구갑금리그 등 축제와 경기를 알심대로 잘 개최하고 연변 방문 부분 선물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야간 경제, 소형 가게 경제, 로점 경제 등 소비 경영 모식을 대대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소비 열기를 1층 끌어올리고 시장 흐름을 방출시켜야 합니다. 문화관광 산업 승격을 추동해야 합니다. 량질의 문화관광 제품 공급을 지속적으로 풍부히하고 연길 1978 문창문, 량전리 문화관광 소진, 도시 응접실, 책향기 그윽한 연길, 안도 장백산 몽환 빙설세계, 룡정 양심객점, 훈춘 마트 료식가 호텔 등 문화관광 대상을 서둘러 추진해야 합니다. 중국 조선족 무형문화재 체험관, 연변 발해력사 문화박물관, 연변 민족가무 전시공연관 건설 사업을 서둘러 가동하고 인기 관광지, 명소에서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첨단 기술을 이용해 신형체험 대상을 개발하도록 인도해 새 전경, 새 놀이법으로 관광객을 더욱 끌고 인기를 결집시켜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꾸준히 다잡아야 합니다. 지도 간부들은 전반 자원관을 확고히 수립 실천하고 앞장서 외지 진출, 투자 유치를 해야 합니다. 우리 수의 다원화 통상국 기능과 질 좋은 농산물, 풍부한 산지 약재, 집결된 개방 플랫폼, 풍부한 문화 관광 자원 등 비교 우세에 입각해 투자 유치 지역과 목표 기업을 깊이 연구하고 정밀하게 확정하며 기업의 전략적 배치, 확장 수요, 투자 동향과의 접목점을 정확하게 찾아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능력이 강한 량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적극 유치해 실질적인 투자 유치 성과로 직무 수행 성과를 검증하고 책임 담당을 보여줘야 합니다. 주급 관련 지도 일꾼, 주당위 주정부 관련 부비서장, 주직속, 연변주재 중앙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와 정부 주요 책임자, 정부 분관 책임자, 주내 각 개발구 당사업위원회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이 3월 10일 14기 전국인대 4차 회의에서 표결, 채택된 가운데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의 공포는 우리 조 여러 민족 당원 간부들 가운데서 뜨거운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모두는 법치의 힘으로 단결의 토대를 다지고 일심동체로 분진의 힘을 모아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의 정신을 연변 민족단결진보의 생동한 실천에서 구현하겠다고 표했습니다. 연변주 수부도시인 연길은 시정 시범 책임을 지고 두 가지 언어 법률 보급, 문화련이, 이웃 공동 건설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전개하면서 법 조항을 평범한 말로 풀어 설명하고 법치의 온기를 대중이 체감할 수 있는 행복감으로 만들었습니다. 연길시 민족종교사무국 국장 리홍파입니다. 다음 단계 우리는 법률 요구에 엄격히 대조해 법률 보급 선전을 정밀하게 하고 선전 강연팀을 조직해 당의 민족 정책과 법률 법규를 집집마다에 알리렵니다. 건설 질과 효과를 승격 향상시키고 담체를 풍부히 해 연길 특색의 시범 지점을 육성함으로써 민족 단결 진보 승격판 연길 본보기를 구축하렵니다. 봉사 공급 연거리를 실현하고 공공봉사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해 여러 민족 대중이 관심하는 민생 실사를 정성껏 해결하고 법치로 변강 안정 공고와 민족 단결을 수호하렵니다.
2: 민족 단결.
1: 용정시에서는 더 높은 표준, 더 엄격한 요구, 더 실속 있는 조치로 주선 의식을 확립하고 주선 요구를 관철하며 주선 책임을 실시하면서 법치 사유, 법치 리념을 민족 사업 전 과정과 각 분야에 전면 융합했습니다. 용정시 당위 통전부 부부장이고 용정시 민족 종교 사무국 국장인 왕위입니다. 용정시에서는 여러 민족이 융합하는 지역 특색에 립각해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을 착실히 펼치고 7 플러스 N 진입 건설 활동을 지속적으로 심화하며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법률 보급 선전, 문화 공동 건설, 공동 향수 등 활동을 상시적으로 펼쳐 기층 민족 단결 진지를 부단히 강화하고 여러 민족 대중의 왕래, 교류, 융합을 지속적으로 증진해 민 민족 단결 기념과 법치 공동 치리 의식이 기층에 뿌리내리고 인심에 스며들도록 해 전시 여러 민족 대중이 화목하게 지내면서 서로 돕는 량완 국면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할 것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은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의 역사 방위에 입각해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하는 법치 토대를 튼튼히 다졌을 뿐만 아니라 도나시 민족 사업 전개의 명확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도나시 민족 종교 사무국 부국장 윤미입니다. 다음 단계 도나시에서는 시종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의 확고 수립 주선에 초점을 맞추고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 선전 교양을 심화하며 도나 특색 건설 브랜드를 육성하고 현지화 법치 선전을 정밀하게 펼쳐 여러 민족 대중의 응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변강 민족 단결 진보 사업에 특색 명함을 지속적으로 빛내 신시대 도나 민족 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주동할 것입니다. 법치는 사회 조화 안정을 실현하는 바닥짐입니다.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반포는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에 근본적인 법치 준거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 선전 교양 사업 전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주 민족 사무위원회 선전 교양처 간부 왕홍초입니다. 변강 주헌 연변 다섯 가지 공동 이야기집을 편찬해 주변의 사람과 일로 민족 단결 이야기를 잘 전하고 나는 연변의 집이 있다 주제 선전 영상을 촬영해 카메라로 연변 민족 단결의 행복한 광경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가 2025년도 전국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시험점 도시에 성공적으로 입선된 기회를 다잡고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의 여러 민족 왕래 교류 융합 촉진 요구를 문화 관광 경영 모식에 융합해 세 가지 지침 문건을 제정하고 14개 주제 로선을 발표하며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활동을 펼쳐 여러 민족의 폭넓은 왕래 전면적인 교류 깊은 융합을 추동합니다. 동시에 지역을 뛰어넘는 여러 민족 청소년 온라인 교류 활동을 개최하고 전국 6개 지역과 연계해 2천여 명의 여러 민족 청소년들이 클라우드에서 고전을 함께 읽어 지역을 뛰어넘는 청소년 왕래 교류 융합을 깊이 추진합니다. 다음 단계 우리주에서는 계속해 민족 단결 진보 촉진법을 인설로 방식 방법을 부단히 혁신하고 내용 담채를 풍부히 하며 왕래, 교류, 융합의 다리를 놓아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이 뇌리에 깊이 새겨지고 민족 단결의 꽃이 연변 대지에서 오래도록 만개하도록 함으로써 신시대 민족 단결 진보 시범구를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입니다. 길림 오동야곱집단주식위원회사는 근일 국내외 중대 영예를 연이어 획득하면서 브랜드 가치와 산업실력이 재차 권위적 인증을 받아 의약건강 분야에서의 기업의 핵심 경쟁력과 중국 인삼산업발전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충분히 과시했습니다. 근일 절강 덕청에서 개최된 2026년 중국 브랜드 가치 평가정보 발표 활동에서 길림 오동은 브랜드 강도 구영이 브랜드 가치 118억 4,500만 원으로 의약 건강조 7위에 올랐습니다. 제2회 세계 브랜드 대회에서 길림 오동 인삼 부문은 세계 인삼 기업 브랜드 100강 3위에 들었고 연변 산지는 세계 인삼 산지 30강 명단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성적은 오동 브랜드의 세계적 영향력과 호감도를 1층 제고했습니다. 근년래 길림 오동의 브랜드 가치는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회사는 장백산 산지 약재 자원에 의탁하고 전통 제약 기회를 융합해 여러 스타 제품을 정성껏 육성하는 바 대중의 신뢰를 받으면서 오동 브랜드의 튼튼한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길림 오동은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 승격을 견지하고 고급 고부가가치 고도 현대화 인삼 산업 체계를 전력으로 구축했습니다. 기업은 전통 품종 최적화와 정밀 심층 가공 혁신을 병행하고 생삼, 홍삼, 서양삼 등 전통 인삼 품종 연구 개발에 몰두하는 토대에서 인삼 유효 성분 정제와 제품 혁신에 초점을 맞춰 여러 핵심 공예 기술 난제를 돌파했습니다. 목전 기업은 인삼 추출물, 정제품, 복방 제재, 기능성 식품 등 전사슬 제품 행렬을 성공적으로 연구 개발했는데 중약 제품인 인삼 합제, 국이삼 구복액, 인삼 은편, 중약 조제 과립 등 의약 제품과 100여 종의 인삼 복원 식품, 기능성 식품을 포함합니다. 길림 오동 연변 약업 주식위원회사 총경리 조리 리건국입니다. 길림오동은 시종 품질은 기업의 생명이라는 리념을 견지하고 장인 정신으로 모든 공정을 대하면서 전통 중약과 현대과학기술 융합의 길을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중약 추출 자동화 생산 흐름선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전 과정 온라인 검측 기술을 적용해 품질 관리 수준을 제고했습니다. 선진 기술, 에너지 절약, 친환경적인 오동 공업단지 산업 군집을 구축해 중약 제조 현대화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있습니다.
0: 5월 25일부터 26일까지 웬그리아에서 온 관광단이 연변을 방문해 도시 풍경, 특색 미식, 민속문화 심층 체험 관광을 통해 중국 변강 소도시의 독특한 매력과 조선족 민속 풍정을 체험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촌에서 웬그리아 관광객들은 잘 정돈된 시골길을 걸으면서 특색 민가와 드넓은 논이 어우러진 중국식 아름다운 향촌 풍경을 체험했습니다. 관광객들은 조선족 아주머니와 함께 떡매를 휘둘러 찰떡을 만들기도 하고 아름다운 조선족 전통 의상을 입고 마을 곳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겼습니다. 또한 조선족 주민 가정에 직접 방문해 주민들과 친밀하게 교류하며 조선족의 전통 풍속, 일상생활 모습을 자세히 알아보고 순박하고 따뜻한 민족 풍정을 느꼈습니다. 웬그리아 관광단 단장 예네이 이베트입니다. 더 많은 외국 펫들과 교류단체를 이끌고 와서 이곳의 독특한 지역 문화를 요약하고 현지 민가를 참관하며 풍토 민속을 체험하고 싶습니다. 이번 관광은 알차고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앞으로 다른 교류단체와 함께 다시 이곳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연길에서 관광단은 연길 서시장을 방문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다채로운 현지 특산과 수공예품이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가운데 모두는 시장을 둘러보며 연변의 풍부한 특산물을 체험했습니다. 관광단은 또 연길 인터넷 인기 간판벽을 방문해 휴대폰에 아름다운 도시 야경을 담았습니다. 관광단은 현지 특색 고기구이집에서 연변 전통 불고기, 냉면 등 미식을 맛보고 민요를 함께 불렀는데 현장 분위기는 따뜻하고 열정이 넘쳤습니다. 웬그리아 관광기업 책임자 체르바크 산도르입니다. 연변의 음식은 정말 맛있어서 매우 놀라웠습니다. 다양한 육류, 채소 요리와 냉면까지 맛볼 수 있어 정말 특색 있고 인상 깊었습니다. 웬그리아 관광단의 연변 방문은 문화관광 교류를 매개로 유럽 관광객들이 연변의 도시 면모, 시골 풍경, 특색 미식과 민족 문화를 직접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연변의 입경 관광객 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중국 웬그리아 두 곳의 문화관광 교류가 지속적으로 심화되며 다국 문화관광 합작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입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민혜, 정천룡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고향은 지금.

0: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조각지는 소낙 비 혹은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낙비가 내리던 데로부터 점차 개이겠습니다. 낮에는 3, 4급의 편서풍이 불겠고 밤에는 2, 3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2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9도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조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 고향 소식에 이어 이 피나무 꿀처리 대비한 양봉 관련 기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0: 건조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0: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1: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0: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1: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먼저 농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2025년 중국 사과 산업 발전 보고에서는 생산 규모와 생산 소비 총량이 세계 1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사과 산업의 미래 10대 발전 추세를 전망했습니다. 보고에 따르면 특색 생산지 배치가 가속화되고 전통적으로 우수한 생장지역이 확대될 것입니다. 기능형, 경량형, 기후변화, 적응형 품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분자 육종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여러 질병에 저항력을 구비한 키나지, 자생, 전목, 사과나무가 지배화 발전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키나지 전목 사과나무의 밀식 모식이 생산 능률 향상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재반 과수 재배 과정이 기계화 지능화 업그레이드로 기계로 인력 대체 모식이 인력 결핍난을 해결하고 생태 재배가 중시를 받게 되며 친환경 예방 통제 시스템이 점차 성숙해질 것입니다. 브랜드 구축이 점차 완벽해지고 지역 브랜드에서 기업 브랜드, 품종 브랜드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며 수확 후의 선별이 더욱 세밀해지고 스마트화돼 우수한 과일에 좋은 가격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제품 가공이 영양 건강 젊은 층과 기타 분야와의 융합 방향으로 전환하게 되며 단일한 기술 지도에서 재반 산업 과정의 디지털 봉사로 전환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중국 기상국의 따르면 중국 기상국과 농업농촌부는 최근 전국 농업기후자원 보편조사 및 구획 실시 방안을 공동으로 발표해 관련 사업을 전면적으로 추진해 농업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향촌 전면 진흥에 조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보편조사 및 구획사업은 보편조사와 구획 응용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을 견지해 농업기후자원의 기본 현황을 전면적으로 파악하고 농업의 재배 한계 및 기상재해 변화를 과학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각급 정부와 관련 부문에서 산업 배치를 최적화하고 농업구조를 조정하는 데 기술적 버팀목을 제공해 새로운 라운드 농업자원 구획 실시의 경험을 탐색하게 됩니다. 실시 방안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7년까지 농업기후자원 보편조사를 거의 완수하고 2029년까지 농업기후의 구획을 전면적으로 완수해 응용할 방침입니다. 2029년까지 전국적으로 새롭고 정밀하며 정확한 지능적인 특징을 갖춘 농업기후 구획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성시현 4개 단계의 정밀화된 종합농업 재배제도 축산업업 시설농업 등 5대 종류의 기후구획과 25가지 주요 농작물의 기후구획지도를 완성하며 농업기후의 구획지표 체계와 관련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일체화한 보편조사 및 구획종합봉사 플랫폼을 구축하며 일련의 보편조사 및 구획성과와의 응용 시나리오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중국 기상국과 농업농촌부는 2026년 사업요점을 같은 보조로 명확히 했는데요. 성급 농업기후 구획사업을 갈증 심화하고 국가급 기술의 버팀목

과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며 국가급 농업기후구획의 기술체계를 완벽히 하고 데이터 버팀목 능력 건설을 강화해 전국적인 기술 양성을 조직 실시하고 위성 원격 탐사 자료의 활용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도 장백산 천연 광천수 산업집단지에 위치한 길림성 장백산 이륜 광천 음료수 유한회사의 두 갈래 새로운 국산진흥화 생산라인이 정식으로 사용됐습니다. 이번에 도입한 두 갈래의 생산라인은 국내에서 선진적인 진흥화 설비입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달일용 3.5리터 대용량 생수 생산 라인이 생산 속도는 1시간당에 1000통에 달하고 전과정 진흥화 통제를 실시했으며 물 손실률은 1% 이하이고 인력 비용은 전통적인 생산 라인보다 70% 절감됐습니다. 톱부터 500ml 병 생수 생산 라인이 생산 속도는 시간당 만병에 달하고 여러 가지 규격사의 전환이 가능하며 종합 은행 능률은 99%를 초과하고 전과정 품질 추적이 가능합니다. 두 갈래 생산라인을 신속히 생산에 투입하기 위해 안도현 광천수관리국은 주동적으로 봉사하고 전과정에 걸쳐 정책지도, 수속대행, 요소보장 등 원스톱식 봉사를 제공하고 기업이 건설 조정 및 생산준비 과정에 마주친 문제를 고능률적으로 해결해 우수한 경영환경으로 대상의 착지를 보장했습니다. 기업 관련 책임자는 두 갈래 생산 이 진흥화 생산 라인이 도입이 생산 능력과 품질 관리 수준을 현저하게 향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관건적인 고리에서 비용 절감, 능률 향상 및 자주적 통제를 실현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2007년 도무시 량수진 하수촌에 터를 잡은 길림성 도만강 제약 유한회사는 주로 가공 중약재, 중약 농축액, 인삼 및 홍삼 제품, 옥수수 수염차 등 다양한 건강음료를 생산하는 성급 농업산업화 중점 선도기업입니다. 회사에서는 60만 원 순환 자금 플러스 앱을 가공 재위탁이라는 협력 모식을 만들어 량수촌, 룡호촌, 하수촌 등 세계 변경 마을에 62 가구가 종약재 재배에 참여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기업에서는 종자 공급, 기술 지도, 기준가, 수매까지 전과정을 책임지며 농가를 든든하게 뒷받침한 덕분에 종약재의 헥타르당 수확료는 3,000원에서 2.1만 원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업에서는 마을 주민 23명을 정규적으로 채용하고 60여 개의 림시 일자리를 제공해 촌민들이 인당 매년 7,000원의 추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향후 생산라인 자동화를 더 한층 추진하고 문화박람원을 건설해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의 문화를 알도록 하며 마을 사람들이 1, 2, 3차 산업 융합발전 과정에서 더 많은 치부의 기회를 얻도록 할 계획입니다.

0: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네, 양봉업 하게 되면 효과성이 좋은 항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 지금부터는 이 피나무 꿀을 뜨기 위한 준비를 다 그쳐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주를 보게 되면 피나무 꿀 자원이 풍부해 질 좋은 피나무 꿀을 뜰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올해 피나무 이 개화 시기가 다가오면서 우리 양봉어들이 가장 바쁜 시기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피나무 꿀 철을 맞아 양봉관리, 채밀요령, 품질관리, 이 판매팁까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변 동방꿀벌연구소의 최동림 소장님을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이 피나무 꿀철이 다가오면서 미론지 선택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올해 미론지 선택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1: 자, 우리가 우리 양봉을 하면서, 우리 5월, 이제 말이 다가옵니다.
0: 네.
1: 많은 이제 양봉호들 4월 한 말쯤부터 시작해가 지금, 수시로 지금 산에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0: 네.
1: 가가지고 보통 집에서 이제 분봉을 하고,
0: 네.
1: 그리고 첫째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이제 꿀철이 다가오면서,
0: 네.
1: 우리 강분 육성,
0: 네.
1: 그리고 우리가 미련지 선택.
0: 네.
1: 요즘에 올라가면은 작년에 보면은 우리 어떤 지역에
0: 네.
1: 뭐 안도, 우리 화룡,
0: 네.
1: 흥춘, 왕청, 용정 이 지역을 볼 때는 어떤 지역은 이제 우리 개화가 잘 됐고
0: 네.
1: 그리고 기후 상태가 좋으면서 잘 됐는데
0: 네.
1: 어떤 지역은 꿀이 별로 안 됐습니다.
0: 네.
1: 화룡 지역에 특별히 봤을 때는 화룡 지역에 보면은 보통 한 100분에 한 7, 80%
0: 네.
1: 우리 양봉하는 분들이 작년에 이 수확을 못했습니다.
0: 네.
1: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수집한 데이터를 이제 이용해가지고 일단은 제일 먼저 할 거는 미련지 선택입니다.
0: 그렇죠.
1: 이 벌을 한번 옮기자 해도 거기에 많은 이제 운반 경비에
0: 그렇죠.
1: 인력이 경비에 너무 많기 때문에
0: 네.
1: 될수록이면 우리가 시간을 이제 단축시키고
0: 네.
1: 쓸데없는 이제 노동력을
0: 네.
1: 이제 투입하지 말아야 됩니다.
0: 예. 네.
1: 이 우리 이제 봄철에 들어오면은 우리 정말 양봉하시는 분들도 쉽지 않아요.
0: 네.
1: 그냥 정말 정확하게 한 번에 가가지고 미련 선택을 이제 잘 해가지고
0: 네.
1: 정말 개화가 잘 됐는데 찾는 것이 합당하다고 봅니다.
0: 네.
1: 그리고 첫 번째로는 미련지 선택이라면 봤을 때 농전 지역하고
0: 네.
1: 오염 지역을 피해야 됩니다.
0: 그렇네요.
1: 요즘에 우리 이제 국가 정부에서도
0: 네.
1: 보면은 이제 꿀철이 다가오면서 농약 네. 치는 데 대해 가지고 좀 강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0: 네.
1: 어떤 충돌이 생기는가 하면은
0: 네.
1: 우리 림업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분들은 어떠는가 하면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0: 그렇죠.
1: 이 나무 질병이 있는데 온다 말입니다.
0: 네.
1: 그러면은 농약을 또 안 치면 그 뭐 살충제를 안 치면 또 안 될 거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어떤 충돌이 됩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보면은 우리 살충제를 친다 해도 보면은 통지가 내려옵니다.
0: 네.
1: 그때면은 될수록이면은 우리 벌통을
0: 네.
1: 그 지역을 이제 밀봉을 달라고 아니면은 조금 한 2, 3일 정도
0: 네.
1: 아니면은 우리가 아침에 보통 이제 약을 칠 때 그걸 시간을 피해 가지고
0: 네.
1: 이제 관리를 해야 되고
0: 네.
1: 첫째 보면은 이제 농약이나 이 살충제
0: 네.
1: 피해가 없는 곳을 이제 선택해야 됩니다.
0: 그렇죠.
1: 그리고 햇빛이 바람이 잘 통하고 햇빛이 네네. 잘 오는 남향이나 남동향 그러니까 그건 이제 잘 봐야 됩니다.
0: 예. 네. 그렇네요. 그러면 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채밀 개화 시기, 채밀 시기는 대개 집중되는 거죠?
1: 그렇죠. 그렇죠.
0: 예, 언제에 집중되죠?
1: 우리 보통 보면 햇빛이 잘 오는 남명 지역 같은 경우에는
0: 네.
1: 보통 6월 한 25 좌우면은
0: 네.
1: 피나무가 이제 꽃이 핍니다.
0: 네.
1: 그리고 조금 그러니까 그늘 지역에 보면은
0: 네.
1: 개화가 조금 늦게 돼요.
0: 네.
1: 7월 초나 그때 이제 되는데
0: 네.
1: 한 차이가 보통 하는 어느 정도 되는 한 7, 8일 정도
0: 네.
1: 차이가 납니다. 근데
0: 네.
1: 요즘에 보니까 제가 요즘에 작꿀이 이제 개화가 잘 돼가 작꿀이
0: 그렇죠.
1: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0: 네.
1: 그래서 보면은 옛날 같으면은 작년에는 보면은 꽃이 이제 잘 안 피니까
0: 네.
1: 봄철에 이제 우리 꿀벌 양식을 이제 준비해야 돼요.
0: 네.
1: 그리고 벌들이 이제 강군 육성이 돼야만이
0: 네.
1: 우리 정말 태풍은 꽃이 잘 폈는데 네. 우리 꿀벌들이 이제 강구 난댔을 때는 또 그것도 피해입니다.
0: 네.
1: 그래가지고 요즘에 할 일이 어떻는가 하면은 밀원 지역하고
0: 네.
1: 그리고 강군 육성 이거를 네. 잘 내야 됩니다. 예.
0: 네.
1: 잘 내가지고
0: 네.
1: 우리 정말 꿀철을 담아 그 개화철을 맞이해야 되고
0: 네.
1: 두 번째는 어떻는가 하면은 또 그 요즘에 보면은 우리 연변 장백산 지역의 기온 차가 네. 너무 낮고
0: 네, 그렇죠.
1: 밤에 기후차가 너무 많습니다. 이걸 그렇죠. 정말 잘 봐야
0: 네.
1: 됩니다. 예.
0: 네, 그렇네요.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연변은 피나무 꿀 자원이 풍부하다고 위에서도 언급됐죠.
1: 예.
0: 이 피나무 꿀이 장점을 어떻게 보아야겠습니까?
1: 우리 피나무 꿀의 장점이라고 보면은 네. 꿀 향이
0: 네.
1: 아주 단일하고 향이 엄청 좋아요.
0: 네.
1: 그리고 피나무 꿀의 포도당 함량이 어느 꿀보다 더 많아요.
0: 네.
1: 그리고 우리 보면은 오후 한 2시, 3시 되면은
0: 네.
1: 보통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0: 네.
1: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어땠는가 하면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들 농촌에 일하다가 보면 기운이 없다 하면
0: 네.
1: 포도탕을 인다
0: 그렇죠.
1: 주사 맞지 않아요.
0: 네.
1: 근데 우리는 정말 이 포도탕 그거는 우리가 가공한 거 아닙니까? 우리
0: 네.
1: 약을 했을 때는.
0: 네.
1: 근데 우리 피나무 꿀은 피나무 꿀 속에 100분의 7, 80%가 자연 포도탕이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면역력 그리고 우리 뭔가 하면은 에너지 충전에 잘 빠르거든요.
0: 네.
1: 그게 진짜 장점입니다.
0: 네. 그렇네요. 네. 지금 이 시장에서도 아마 선호를 하고 있는 피나무 꿀이 되겠죠. 어떻습니까?
1: 좋죠. 피나무 꿀은 옛날에 놓고 말하면 우리 장백산 피나무 꿀은
0: 네.
1: 꿀 종류에 놓고 말하면 1등급에 속하는 꿀입니다.
0: 그렇죠.
1: 특별히 우리 장백산 꿀은 옛날에 우리 이제 송나라 때나 원나라 때, 청나라 때 이거는 귀족들 드시고 우리 일반 평민들은 이제 못 드십니다.
0: 네.
1: 그러니까 그때는 우리가 뭐 양봉 기술도 특별한 거 아니고 옛날에 정말 전통 양봉을 해가지고
0: 네.
1: 꿀도 채집하는 거 양이 좋고
0: 네.
1: 특별히 우리 장백산 지역은
0: 네.
1: 미런지가 다른 피나무보다 위에서 온가면은 장백산 지역에 그 전지 자선가
0: 네.
1: 화산 폭발됐잖아요.
0: 네, 네.
1: 거기 보면 화산 폭발하면서 그 안에 화산 그 화산후에 거기가 이제 우리 토양을 많이 폭발했다
0: 네.
1: 말입니다. 폭포가
0: 네.
1: 돼가지고
0: 네.
1: 토양은 우리 광물질이 엄청 많아요.
0: 네.
1: 그리고 삶이나 우리 이 모든 미련이 이제 나오는 산에서 나오는 이 농산물, 토산물 같은 경우에
0: 네.
1: 다른 지역보다 질이 몇
0: 네.
1: 배로 높아요.
0: 네.
1: 그래 우리 여기 보면은. 이전에 보면은 뭐 어땠는가 하면 후시
0: 네.
1: 우리 후시 한량이 있다고 하는데
0: 네.
1: 우리 토양부터 이제 질이 좋기 때문에
0: 네.
1: 여기 우리 모든 이 산물의 이제 질은 엄청 좋습니다.
0: 네, 그렇네요. 이 지금 이 시기에 그 벌통 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1: 요즘에 보면은 지금 이제 그 왕벌 이제
0: 네.
1: 잘 되는 집에는
0: 네.
1: 어떻는가 하면은 정말 이제 강군 육성이 돼가지고 빨리
0: 네.
1: 대상을 올릴 준비해야 돼요.
0: 네.
1: 보면 어떤 관리하는 분들은 막 분배가지고 막 벌들이
0: 네.
1: 그게 이제 분봉을 시켜야는 분봉을 못 시켜가지고
0: 네.
1: 막 거기 더위 먹는 상태도 보입대다.
0: 네.
1: 그래 이제 그 우리 개화전 보통 보면 40일, 50일 전부터
0: 네.
1: 그 산란하는데 촉진하면서 이제 산란이 잘 되고 벌들이 했을 때 부지런히
0: 네.
1: 분봉하는 그걸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예.
0: 네. 그렇네요. 그러면 지금 어떻습니까? 이 우리 요즘에 이 날씨가 저녁 그리고 밤 온도 차가 심한데요. 우리 이 날씨에 따른 그 관리에서 어떤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다고 봅니까?
1: 그래 겨우 우리가 보면은.

0: 밤 날씨가 차고 네. 낮엔 갑자기 덥고 하기 때문에
1: 네.
0: 반면에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기후차가 온도 차이가 너무 많으면 네. 먼저 오는 거 뭔가 하면 굴버린다 설사병이 와요.
1: 네.
0: 설사.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낮에는 막 더우니까
1: 네.
0: 거기다 이제 물이 이제 그 부족한가
1: 네.
0: 안 부족한 그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1: 네.
0: 그리고 겨울에는 갑자기 추운데다 이제 바람이 새 들어가거나 하면은
1: 네.
0: 그 불통 관리 그걸 네. 잘 해야 됩니다. 예.
1: 네. 그렇네요. 우리 지금 보게 되면 채밀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0: 보면은 채밀하는 시간을 있잖아요. 어떤 지역에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하던데 네. 저는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1: 네.
0: 그러니까 새벽에는 벌들 이제 보통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1: 네.
0: 사이로 하는 것이
1: 네.
0: 아주 좋다고 봅니다.
1: 네. 그렇네요. 우리 양봉 과정에 이 벌들을 강군으로 육성시켜 더 많은 꿀을 뜨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데요. 이 강군 육성에서 이 단백질 사료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요. 어떻습니까?
0: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단백질 사료 같은 거 사용하는 거 좋은데
1: 네.
0: 제가 이제 항상 뭐 이렇게 방송 때문에 얘기하는데
1: 네.
0: 우리 작년에 우리가 채밀할 때
1: 네.
0: 그 우리가 그 그러니까 풍초를 이제 침피하는 그 꿀이 있습니다.
1: 네.
0: 보통
1: 네.
0: 꿀로 단백질 보충하는 거가 잘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화분하고
1: 네.
0: 우리는 여기는 무슨 뭐 밀원이 좋아가지고 충분히 네. 화분이 또 잘 나와요.
1: 네.
0: 화분이 잘 나오기 때문에 제가 화분 나오고 작년에 징피한 거 꿀 가지고
1: 네.
0: 사료를 하면은 진짜 여기에 꿀 질량도 좋고
1: 네.
0: 버리한테도 제 꿀을 먹는 거가 잘 합당한 거예요.
1: 네.
0: 거기에 설탕이 정말 화분이나 뭐 꿀이나 이제 부족할 때면은 성분을
1: 네.
0: 낮추기 위해 가지고
1: 네. 네.
0: 설탕을 이제 닦아주는데
1: 네.
0: 그래도 우리 꿀은
1: 네.
0: 우리 인류가 정말 발견해가지고 우리 인체 좋다니까 사용하는 거지
1: 네.
0: 기술 놓고 말은 꿀벌이 양식입니다.
1: 네.
0: 걔들은 이제 자기 양식을 먹기를 좋아하지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는 거를 정 없을 때는 이제 그 우리가 포도탕이 있습니다.
1: 네.
0: 포도탕도 좋고
1: 네.
0: 그걸로 이제 단백질을 이제 추가하는 거가 좋습니다.
1: 예. 네. 그렇네요. 우리 피나무 꿀철에 대비해 우리 봉근 관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습니까?
0: 제일 처음에 지금 나오는 거는 지금 어떻는가 하면은,
1: 네.
0: 봉군 관리가 어떤 집에서는, 그러니까 그 사료,
1: 네.
0: 공급 부족이 돼가지고,
1: 네.
0: 지금 그, 우리 번식이 잘 나야 됐습니다.
1: 네.
0: 그리고, 어느 그 경험이 적은 분들이,
1: 네.
0: 이제 봉, 그 번식할 때,
1: 네.
0: 어떻는가 하면은, 산란할 때, 보통 왕벌을,
1: 네.
0: 옛날처럼 한나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1: 네.
0: 그래 될수록이면 쌍왕벌을 이제 사용하세요.
1: 네.
0: 사용해가지고 산란 속도가 빠르고.
1: 쌍왕벌.
0: 예, 예.
1: 네네네.
0: 그리고 거기에다 뭐 하는가 하면은 제가 말하시피 달촌 설탕 비면하고.
1: 네.
0: 화분하고 이제 꿀을 쓰세요.
1: 네.
0: 그러면은 우리 이제 벌을 이제 양육하는데도 이제 그, 이제 새끼벌도
1: 네.
0: 이제 번식하는데 아주 빠릅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속도가 이제 강군 잘 처음에 와가지고 다른 거 할 필요 우리가 이제 그 산란할 때면 산란할 일을 해야 되고
1: 네.
0: 그리고 분봉이 정말 벌이 이제 많이 이제 그 산란돼가지고 정말 벌이 많다할 때는 우리 분봉을 잘 내야 돼요.
1: 네.
0: 그거 좀 게으르면 안 된다고 벌이 이제 네. 많다고 하면은 그걸 잠 해가지고 빨리 이제 벌집을 이제 올려가지고 개상을 올려야 된다 말입니다. 그리고 통풍도
1: 네.
0: 그걸 잘해줘야 됩니다. 예.
1: 네. 이 새 왕벌로 분봉한 봉군들은 어떤 방법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까?
0: 그러니까 보면은 첫째 이제 우리가 그 그러니까 사료 관리입니다. 사료
1: 네.
0: 관리.
1: 네네.
0: 사료 보통 보면은 우리가 그 어떤 거는 막 좀 이제 날씨가 곰팡이 낀 그 사료도 있는데
1: 네.
0: 그걸로 지금 이제 좀 바꿔가지고 좀 관리 달래가 좀 깨끗한 사료 뜸이 어떤 집에 가보면은
1: 네.
0: 사료 관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1: 네.
0: 막 꿀벌들이 설사병을 막
1: 네.
0: 이제 걸려요.
1: 네.
0: 그러면은 이 어떤 보면은 또 왕벌도 있잖아요.
1: 네.
0: 건강하지 못하더라고 어떤 집에
1: 네.
0: 그 손을 좀 바뀐다고 해가지고
1: 네.
0: 왕벌을 어떤 막 한 3년 된 것도 쓰더라고요.
1: 네.
0: 지금 어느 때라고는 3년 된 것도 씁니까? 안 되거든.
1: 네.
0: 탈수로우면 그 왕벌도 있지 않습니까?
1: 네.
0: 하루에 좀 한 해 한 번씩 바꿔야 됩니다. 바꿔.
1: 네.
0: 그리고 꼭 인자 왕벌을 강조하고 있는 건
1: 네.
0: 쌍왕군을 이제 써야 됩니다. 쌍왕벌을.
1: 네.
0: 그래서 쓰고.
1: 네.

0: 더 많은 꿀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1: 우리가 개상꾼이라고 하면은
0: 네.
1: 첫째 이제 개상 올리는데
0: 네.
1: 보통 한 통 냈지 않습니까?
0: 네.
1: 6매 내지 불꾼을
0: 네.
1: 그 봉초 그 봉피를 6개 내지 8개를 이제 두는 게 좋습니다.
0: 네. 네.
1: 그리고 또 이제 그 벌꾼의 상태를 보고 해야 됩니다.
0: 네.
1: 거기에서 벌꾼이 지금 무슨 거 뭐 한 통에 보통 보면은 한 2만 내지 3만 개 좌우되면은
0: 네.
1: 그건 강군이거든요.
0: 아.
1: 어떤 집에 보면 한 7, 8천 됐는데
0: 그렇네요.
1: 그거 가지고 이제 분봉하고 그러면 너무 빠른 겁니다.
0: 네.
1: 보통 보면은
0: 2, 3만
1: 예, 예. 한 2, 3만 됐을 때 이제 개상을 네. 이제 관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0: 네. 예.
1: 그리고 이제 그때는 이제 산란이 많다면은
0: 네.
1: 이제 영벌도 이제 그 딸립니다. 딸리기 때문에
0: 네.
1: 거기에서 우리가 사료,
0: 네. 예,
1: 장례 사료 같은 것도 영벌한테 잘 줘야 됩니다.
0: 네. 예.
1: 그리고 이제 소비도 이제 맞춰줘야 되고.
0: 네.
1: 그래서 요즘에는 그저 한, 지금 5월 28일이니까.
0: 네.
1: 그저 한 달 동안 열심히
0: 부지런히 그렇죠.
1: 고생하면 됩니다.
0: 네. 예. 열심히 고생하면 피나무 꿀은 많이 뜰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된다.
1: 그렇죠.
0: 그 말씀이죠.
1: 예.
0: 정말 더 많은 질 좋은 꿀을 뜨는 것이 우리 양봉호들의 올해 뭐 소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준비 작업들을 해야 합니까? 준비 작업들?
1: 우리가 첫째
0: 네.
1: 준비하는 건 뭔가 하면은
0: 네.
1: 우리 첫째 잘 처매와가지고 미련지 선택.
0: 네.
1: 예.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그 오염지역
0: 네.
1: 비면해야 되고.
0: 네.
1: 그리고 꽃 우리 피나무 개화가 잘 되는
0: 네.
1: 곳을 선택해야만이
0: 네.
1: 이 개화가 잘 돼야만이 꿀도 잘 들어오잖아요.
0: 그렇죠.
1: 계속 거기에 정말 꽃이 안 피는데 작년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거기 제가 그 저희가 그 외신에 돌렸습니다.
0: 네.
1: 유령 인자 꿀벌 농단기라고
0: 네.
1: 벌통을 거기서 몇십 개씩 막 나도 관리해야 하고 버리고 네. 간 사람들도 있어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그건 인자 낭비이기 때문에
0: 네.
1: 첫째 잘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미련지 선택을 잘해야 되고
0: 네.
1: 그리고 숙성 꿀
0: 네.
1: 예, 숙성 꿀 채집에
0: 네.
1: 신경을 엄청 써요. 그리고 인자 보면은 한 80% 정도의 인자 사람들은 그 양을 많이 올리기 위해 가지고
0: 네.
1: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미숙성
0: 네.
1: 꿀을 합니다.
0: 그런데
1: 네.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은
0: 네.
1: 우리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는
0: 네.
1: 지금 아직까지 보면은 100에 90% 이상 사람들은
0: 네.
1: 어떤 그래도 숙성된 꿀을 요구합니다.
0: 네.
1: 그래서 우리 소비자에 적게 드더라도
0: 네.
1: 정말 소비자 요구에 맞춰가지고
0: 그렇죠.
1: 숙성 꿀을 채집하는 거를 저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0: 네.
1: 저도 많은 양봉호들 이제 도와가지고
0: 네.
1: 또 우리 소비자들은 어떤가 꿀의 분별법에 대해서 또 몰라요.
0: 그렇죠.
1: 그러면 저는 영부소 소장의 꿀을 파는 것이 아니고
0: 네.
1: 우리 양봉호들한테는 기술을 정말 좀 더 강조를 해가지고
0: 그렇죠.
1: 품질 좋은 꿀이나 그걸 생산하는 거를
0: 네.
1: 제가 이제 원하는 거고
0: 네.
1: 정말 우리 소비자들한테는 무엇을 하고 싶어 소비자들 꿀 분별법에 대해 가지고 모르는 대해 가지고
0: 네.
1: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정말 저 정말 인생을 바치고 싶습니다.
0: 네.
1: 정말 어디 보면은 이 꿀이 인체 그렇게 좋은데
0: 네.
1: 정말 양봉호들은 좋은 꿀을 만들어 가지고
0: 네.
1: 진정한 손님을 못 만났고
0: 네.
1: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은 진짜 네. 좋은 꿀을 못 만나고
0: 네.
1: 이가 우리 시장의 제일 큰 통점입니다.
0: 네.
1: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장 요근년을 보면은
0: 네.
1: 그래도 우리 양봉하는 분들도
0: 네.
1: 많이 정말 이 기술 쪽으로나 재미를 하는데
0: 네.
1: 소질이 엄청 많이 올라갔어요.
0: 네.
1: 그래서 정말 1년에 꿀을 좀 적게 뜯으려도 좋은 꿀을 하기를 이제 하는데 노력하고
0: 네.
1: 그리고 진짜 이거가 어찌 되는 소비자들도 그 신뢰가 되면 꾸준하게 그 집하고 합작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0: 네. 네. 그렇죠. 네. 이 무충화 채밀군 있죠? 우리
1: 네.
0: 무충화 채밀군.
1: 네.
0: 어떻게 조직해야 하고, 이 무충화 채밀군이라 할 때는 어떤 좋은 점들이 있습니까?
1: 자, 우리가 보통 보면은,
0: 네.
1: 채밀 한 약 3주 전에,
0: 네.
1: 영부를 이제 가다둬가지고 경계하거나
0: 네.
1: 산단을 이제 멈추게 합니다.
0: 네.
1: 이렇게 하면 우리 노동벌이

0: 예, 유통 돌봄에 그 에너지 예, 그 소모가 적게 됩니다.
1: 네.
0: 예, 아니면은 에너지가 많이 뭐 소모되면 우리 노동벌이 나와가지고 굴러 채집 하는데 엄청 이제 영향을 받는단 말입니다. 예.
1: 네.
0: 그리고 장점이라면은 꿀 생산량이 증가하고 네. 네. 노동벌이 힘이 나 에너지가 충분하니까
1: 네.
0: 유충의 수모 기생하는 응애나 생태를 교란시켜 방제해주고
1: 네.
0: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1: 네.
0: 특히 이제 우리 피나무 굴철
1: 네.
0: 단기간에 집중되는 미론에 매우 효율적인 이제 그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질이 좋은 번개 숙성 꿀 생산을 하려면 이 밤중에 채밀 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0: 네.
1: 뭐 어떤 좋은 점이 있습니까?
0: 밤에 벌들이 대부분 이제 벌통 안으로 이제 들어와가 조용합니다.
1: 네.
0: 예, 그때 보면은 우리가 채밀 작업하는데도
1: 네.
0: 그 좀 좋다고 보는데,
1: 네.
0: 근데 밤에 돼가지고 채밀 하는 거는
1: 네.
0: 어쨌든 또 벌들이 쉬는 시간 좀 쉬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0: 될수록이면은 저는 이제 얘기하는 거는
1: 네.
0: 벌한테 이제 스트레스 주지 말고
1: 네.
0: 이튿날 대비해가지고
1: 네.
0: 될수록이면은 낮 시간에 아침 일찍이
1: 네.
0: 자세에
1: 네. 네.
0: 일찍 일어나가지고 채밀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1: 네. 밤이 아니고 낮.
0: 예, 예.
1: 네.
0: 낮에
1: 네.
0: 하는 거가 좋습니다.
1: 네.
0: 그 어떤 분들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밤에 나와가지고 하는데
1: 네.
0: 밤에 하면은 벌들이 어차피 산만해지지 않습니까? 일단
1: 네.
0: 실제로는 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1: 네. 그렇네요. 네, 이 양봉업에서 진드기 퇴치가 필수지 않습니까? 진드기 퇴치가 잘 안 된 양봉허들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퇴치하는 것이 좋다고 보십니까?
0: 요즘에는 양봉약들도 이제 좋은 것들 많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진드기가 생기는 원인을
1: 네.
0: 우리가 약을 먼저 사용하기 전에
1: 네.
0: 달수록이면은 저가 강조하는 거는 항상 이제 벌통을 있지 않아서 청소만 깨끗이 잘해줘도
1: 네.
0: 진드기 퇴치를 이제 막을 수, 진드기 병을 이제 막을 수 있습니다.
1: 네.
0: 저는 보면은 진드기 병이 생기는 원인이
1: 네.
0: 이 우리 봉당에서 일하는 분들이 좀 게으르다고 봅니다.
1: 네.
0: 어떻게 뭐 축봉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1: 네.
0: 벌통을 첫째 우리가 소독을 잘해주면은
1: 아,
0: 그리고
1: 네.
0: 날씨가 더보면은
1: 네.
0: 진드기가 많이 생겨요.
1: 네.
0: 올해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건 올해 우리 굴벌철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온도 차이가 많게 한 며칠 한 6월 중순부터 기온이 이제 팍 올라갈 겁니다.
1: 네.
0: 그때 가면은 우리가 서늘한 이제 신턱을
1: 네.
0: 그 지역을 선택해야 되고
1: 네.
0: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잘 차면 이제 그 우리 물이 가까운 쪽으로
1: 네.
0: 가야 됩니다.
1: 네.
0: 갑자기 이제 햇빛이고 고온이 됐을 때는 벌들이 우리 군세가 좋은 벌들은
1: 네.
0: 원래 거기 붐비고 하면은 안에 불통 안에 온도 엄청 높아져요.
1: 네.
0: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온도를 어떻게 예방해야 되는가?
1: 네.
0: 벌들도 선선하게 어떻게 해둬야 되는가?
1: 네.
0: 그렇기 때문에 올해 우리가 분봉이 잘 강군이 육성된다 해도
1: 네.
0: 첫째 준비할 거는 뭔가면은 우리가 그 벌들이 이제 온도
1: 네.
0: 관리
1: 네.
0: 그리고 이제 그 잘 처음에 우리가 그 분봉을 하기 전에 굴벌 청소할 때면 그때
1: 네.
0: 우리 불로 이제 태우고
1: 네.
0: 거기 소독수 같은 것도 채주고 하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러면 기본상 서늘하게 되면은
1: 네.
0: 이 그거 없다고 봅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요즘에는 약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거
1: 네.
0: 많습니다. 정말
1: 네.
0: 우리가 중약을 댄 것도
1: 네.
0: 그래가지고 그 약을 이제 써가지고 조금씩 이제 쳐주고
1: 네.
0: 그런데 달수록이면은 약을 피면 하는 게 좋습니다.
1: 네. 네. 그렇네요. 지금 어떻습니까? 질 좋은 피나무 꿀이라 할 때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합니까? 피나무 꿀. 우리 보통 우리 시민들이 꿀을 산다 할 때는요?
0: 그러니까 좋다는 걸 설명하자면은
1: 네.
0: 제가 선호하는 숙성 꿀입니다. 숙성 꿀이라면
1: 네.
0: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1: 네.
0: 그 꿀도 어떻게 띄워야 됩니까?
1: 네.
0: 숙성 띄우지, 그게 아니고.
1: 숙성. 네.
0: 우리 과일.
1: 네.
0: 과일도 그냥 우리 달래가지고 그게 숙성이 된 거 아니잖아요.
1: 네네네.
0: 사과했다면 그 익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1: 네네네.
0: 그래, 꿀도 어떻는가 하면 숙성 벌들이 우리 내건 벌은.
1: 네.
0: 노동벌이 이제 채집한 온 꿀을.
1: 네.
0: 부단히 자기 타액가지고 그 수분을 뽑고 숙성을 시켜요.
1: 네.
0: 2, 3일 안으로 절대 안 되고.
1: 네.
0: 그리고 날씨가 이제 비가 많이 오면은 강우량이 많았을 때는 어땠는가 하면 벌들이 나가 일을 못해요.
1: 네.
0: 그러니까 안에 꿀을 채집하고 다 먹어버려요.

0: 숙성할 시간이 없습니다.
1: 아.
0: 그래서 대소의 기후가 좋을 때는 비가 안 오고 정말 날씨가 좋으면 물벌들도 진짜 숙성을 시키는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면 되거든요.
1: 네.
0: 그래 이제 펑갈이 이제 된 꿀을
1: 네.
0: 그 보고 이제 아 꿀벌이 이제 판단해 가지고 우리 그 벌집을 다 밀봉하면
1: 네.
0: 가내가 이제 보관해 준다면 그 꿀이 네. 진짜 우리 인체 내 정말 좋은 꿀입니다.
1: 그렇네요. 네. 우리 지금까지 피나무 꿀처리 대비한 기술들을 알아봤는데요. 우리 양봉허들께 좋은 정보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올해 풍년 되십시오.
1: 네.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이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